0: 번개를 쫓아가는 전동 소리.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었어.
1: 지연아, 빨리빨리.
0: 응.
1: 갑자기 웬 비람?
2: 아, 이 원두막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1: 그러게 말이야.
2: 아, 근데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오붓하고 좋다.
1: 그런데.
2: 어머.
1: 아이, 우리 공주님 비를 맞았네.

0: 바퀴벌레!
1: 바퀴벌레?
0: 아, 바퀴벌레. 어머, 바퀴벌레! 아이고, 무서워라!
1: 바퀴벌레!
0: 아빠는 정말 겁이 났지만 엄마를 위해서 용기를 냈지.
2: 지영아! 내 뒤로 숨어! 내가 지켜볼게!
3: 어? 바퀴벌레가 어디 있지?
1: 그러게! 어디 있지? 아! 아! 무슨 일이야?
3: 어? 어, 바퀴벌레가 멀리 도망쳤나 봐.
1: 그래? 어휴, 다행이다.
3: 우리 원구가 그래도 날 이렇게 지켜주니까 너무 멋있다.
1: 나만 믿어. 난 이런 거에 놀라지 않아.
3: 멋있어.
1: 아, 깜짝이야.
4: 괜찮아?
1: 어, 괜찮아. 아, 아, 아, 아, 아, 아.
3: 원구야, 정말 괜찮은 거 맞아?
1: 아, 그럼 괜찮지. 아, 지연아, 많이 놀랐지? 내가 무섭지 않게 해줄게.
0: 아빠는 천둥 소리가 정말 무서웠지만 자기 귀가 아니라 엄마의 귀를 막아주었대.
1: 아! 나 무서워.
0: 천둥 번개가 계속 내리쳤지만 아빠는 엄마를 위해 손을 떼지 않았어.
1: 그래도 안 무서워.
5: 아, 아빠도 천둥 소리를 무서워했구나.
0: 그래.
5: 번개다! 천둥 소리는 너무 무서워.
0: 아직 천둥 소리 안 났는데?
5: 뭐라고?
3: 번개는 아까 쳤는데 왜 천둥 소리는 나중에 나는 거야?
0: 그게 가끔 그래.
5: 뭐? 번개는 아까 쳤는데 왜 천둥 소리는 나중에 나는 거야? 왜 천둥 소리는 나중에 나는 거냐고? 왜?
0: 그게 그 나중에 알려주면 안 될까?
5: 안 돼.
0: 아, 그럼 할 수 없지.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보자.
5: 좋아.
0: 호기심 딱지 따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천둥 소리 딱지. 천둥소리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누구세요?
6: 난 동해번쩍! 서해번쩍! 번개 달리기 선수!
7: 우르르 쾅쾅쾅! 쾅쾅쾅쾅! 난 천둥소리 달리기 선수입니다!
8: 안녕하세요!
0: 궁금한 게 있어요. 번개가 번쩍하자마자 천둥소리가 바로 날 때도 있고
8: 번쩍하고 한참 뒤에 천둥소리가 날 때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7: 그건 우리들이 서로 달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6: 먼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살펴볼까요?
7: 응?
6: 구름 속에는 양전하와 음전하 그리고 얼음 알갱이들이 있죠. 그런데

0: 얼음 알갱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양전하는 구름 위로, 음전하는 구름 아래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1: 음전아, 보고 싶어.
2: 양전아, 나도 보고 싶어.
1: 음전아,
2: 너는 거기 있어. 내가 달려갈게.
0: 음전아가 양전아를 향해 움직이는 순간 전기가 흐르며 구름 속에서 번개가 만들어집니다. 번개 달리기 선수 탄태! 지금까지 찌릿찌릿 번개 달리기 선수의 탄생 이야기였습니다.
3: 그럼 천둥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4: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번개가 만들어질 때 구름 속에서 공기가 엄청 뜨거워지면서 순식간에 팽창하고 주변의 공기와 마구 부딪히죠. 이때 나는 소리가 바로 천둥 소리입니다. 천둥 소리 달리기 선수 탄세! 우르르 쾅쾅쾅 쾅쾅쾅쾅.
0: 이렇게 번개가 만들어지면
4: 천둥 소리도 함께 만들어져요.
2: 우와, 바늘과 실 같아요.
0: 맞습니다. 우린 항상 함께하죠.
4: 하지만 우린 큰 차이가 있어요.
3: 어떤 차이요?
4: 바로 속도의 차이죠.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천둥 번개 달리기 대회 현장입니다. 이번 대회의 결승점은 어디인가요?
6: 네, 호빵과 호떡의 집입니다.
5: 이곳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나 되죠?
6: 네, 약 3,400m 정도 됩니다.
5: 아, 말씀드리는 순간 번개 달리기 선수와 천둥 소리 달리기 선수 등장합니다. 아, 선수들 몸을 풀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0: 번개는 1초보다도 짧은 시간에 아주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번개가 치면 우리 눈에 바로 보여요. 하지만
5: 천둥 소리 달리기 선수들, 번개 선수들에 비하면 많이 느립니다.
6: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멋져요. 아주 멋져요.
5: 네, 드디어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4: 천둥 소리는 번개보다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번개보다 나중에 들리죠.
0: 우리 번개 달리기 선수들이 엄청 빠른 이유! 그건 바로 빛의 속도로 달리기 때문이에요.
3: 빛의 속도요?
0: 그래요.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달 수 있어요.
3: 우와! 엄청 빠르다!
0: 그렇기 때문에 구름에서 번개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바로 번개를 볼 수 있죠.
4: 하지만 우리 천둥 소리 달리기 선수들은 소리의 속도로 달립니다. 소리는 1초에 약 340m를 갈 수 있어요.
3: 아, 빛의 속도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4: 맞아요. 그래서 3,400m 떨어진 곳에서 번개가 치면 천둥 소리는 번개가 보인 후 약 10초 후에 들리는 거예요.
0: 그렇기 때문에 번개보다 천둥 소리가 늦게 들리면 들릴수록 먼 곳에서 번개가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아, 그렇구나.
4: 이제 궁금증이 풀렸나요?
3: 네.
4: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3: 안녕히 가세요.
7: 호떡아, 무서운 건 좀 괜찮아졌어?
3: 응. 근데 누나,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어?
7: 응.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됐냐면
8: 비 그쳤다.
9: 정말?
8: 어? 해떴네.
9: 원구야, 그래도 네가 나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8: 이 정도 가지고 뭘.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
9: 멋있어.
8: 멋있어.

0: 정구야, 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1: 어, 그럴까? 얼른 가자.
2: 그날 이후 엄마와 아빠의 사이는 더 좋아졌대.
0: 아, 그랬구나. 엄마 아빠는 추억이 참 많은 것 같아. 맞아 맞아. 누나, 그럼 이제 전등 소리 딱지 주면 안 될까요?
2: 좋아, 노래 잘 부르면 줄게.
0: 와, 신나 신나.
2: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오, 예!

0: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띵띵! 파지탈취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원뱃을 구해줘. 어허, 신기하더더.
1: 도도 뭐 봐?
0: 아, 그리나, 나 원뱃에 대해서 보고 있었어.
1: 원뱃?
0: 응, 이 친구가 원뱃이야.
1: 우와, 귀엽다. 코알라 같기도 하고 햄스터 같기도 하네.
0: 그러게. 원뱃은 호주에 살고 있어. 아기 주머니를 갖고 있어서 주머니 속에서 새끼를 키우지.
1: 와, 아기 주머니가 엉덩이 밑에 달렸네.
0: 그러게.
1: 너 근데 원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건데?
0: 아, 오늘 원뱃이 우리를 만나러 온댔거든. 고객님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잖아.
2: 똑똑.
1: 어?
2: 너희가 그린조끼 구조대 맞지?

0: 원빛이다.
1: 어서 와, 원빛 친구.
2: 반가워. 근데 너희들 혹시 고민도 해결해 주니?
1: 아이, 그럼 그럼.
0: 네 고민이 뭔데?
2: 어? 그게...
1: 아이, 괜찮아. 말해봐.
0: 그래, 이 초콜릿 먹으면서 마음 편히 가자.
2: 고마워. 네모난 초콜릿이네.
1: 뭐? 네모난 초콜릿이 왜?
2: 아니야. 그러고 보니 이것도 네모? 이것도 네모. 네모가 엄청 많네. 내가 네모에 관심이 좀 많거든.
3: 안녕. 그림 돕기 구조대.
4: 우리 너희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0: 후아르랑 토끼네. 어서와.
1: 어서와. 아, 근데 먼저 오신 손님이 있어가지고.
2: 아니야. 나 다음에 다시 올게. 안녕.
0: 오메. 어디 가는 거지?
1: 그러게. 자, 그럼 코알라랑 토끼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해보도록.
3: 우린 친구를 찾으러 왔어. 우리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5: 생명의 은인?
3: 응! 너희들 몇 년 전 호주에서 큰 산불이 났던 거 알고 있지?
0: 알지. 그 산불로 엄청 많은 동물이 죽었잖아.
3: 맞아. 그때 우린 불을 피해 열심히 도망가고 있었어. 미안, 난 이게 최선이야.
4: 아이, 참. 이자. 영자.
6: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3: 그러게.
7: 이 땅굴로 들어와. 여긴 안전해.
6: 땅굴? 저기다! 들어가 보자!
3: 그 땅굴에 숨은 덕분에 우리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
0: 그 굴 안에서 널 부른 게 누군데?
6: 우리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야!
3: 맞아! 그때 밤이라 캄캄해서 땅굴 주인이 누군지 보지 못했거든.
1: 아하. 그 땅굴이 어딘지도 모르고?
6: 모르겠어. 그때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길을 제대로 못 봤거든.
1: 그럼 그 땅굴에 있던 곳의 특징 같은 건 뭐 없더더?
3: 특징?
0: 글쎄.
3: 이런 거. 이런 네모난 벽돌 같은 게 앞에 잔뜩 쌓여 있었어.
6: 아, 맞다. 주사위처럼 생긴 네모난 것들이 거기 엄청 많았어.
0: 응? 이렇게 생긴 게 많았다고?
1: 일단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최선을 다해 땅굴의 위치를 파악해보겠더라.
3: 부탁해, 그린조끼 구조대.
6: 꼭 좀 찾아줘.

0: 네모난 벽돌 같은 게 많이 쌓인 곳이.
1: 뭔데? 잠깐, 네모.
2: 네모가 엄청 많네. 내가 네모에 관심이 좀 많거든.
1: 그래, 원빛이 네모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
0: 어하! 그렇다면 원빛은 네모난 벽돌 같은 게 많은 곳이 어딘지 알고 있을지도 몰라. 당장 원빛을 만나러 가보자.
1: 좋아, 그린조끼 구조대
0: 원빛의 집으로 출입!

0: 저도 저것다.
1: 어, 이거 그거잖아. 네모난 벽돌 같은 거.
0: 어, 그리고 여기 땅굴도 있어.
1: 우와,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토끼랑 코알라가 말한 그 땅굴.
0: 그럼 코알라랑 토끼가 찾고 있던 땅굴 주인이 바로.
2: 응? 이 땅굴 주인 난데, 근데 왜?
1: 찾았다! 우와! 토끼랑 코알라를 구해준 그 착한 동물이 원백 너였구나.
2: 에이, 착하긴 뭘. 난 원래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지 않거든.
0: 땅굴 주인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게 다 이 네모난 벽돌 덕분이야.
1: 아, 맞아. 고마워, 벽돌아.
2: 어, 안 돼. 그거 벽돌 아니야.
1: 어, 그럼 이거 뭔데?
2: 이거 내 똥이야.
0: 아, 너 이 네모난 게 똥?
1: 그럼 너 네모난 똥을 눈단 말이더.
2: 내가 너희를 찾아간 것도 네모난 똥 때문이었어. 아니, 생각해봐.
3: 동물들은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만의 똥을 넣어. 근데 그들의 똥은 최소한 다 동글동글하다고. 네모난 똥을 누는 건 지구상에 나 원배뿐이야.
2: 아니, 왜 나만 네모 똥을 누냐고.
3: 왜?
0: 혹시 너 똥꼬가 네모야?
2: 어? 아이, 아니야. 나 네모 똥꼬 아니거든.
1: 와,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네모 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거야. 어쩌다 네모난 모양이 됐는지 말이야.
0: 우와, 좋은 생각이다.
2: 좋아, 얼른 불러봐.
1: 오케이. 도도 요정의 마법으로 원뱃의 네모난 똥이여 살아나 도도도.
4: 안녕 얘들아, 난 원뱃의 네모난 똥이야.
0: 안녕 바보 네모똥.
1: 근데 너 어쩌다 네모똥이 된 거더더?
2: 그래, 얘기 좀 들어보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네모똥을 누는 거니?
4: 좋아, 내가 어떻게 하다가 네모난 똥이 되는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5: 원뱃은 몸에 비해 아주 긴 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을 거치며 먹이를 소화하는 데 무려 2주에서 3주나 걸려. 그동안 뱃속의 음식물은 건조해지고 단단해지지. 그런데 원뱃의 장은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는 부분과 뻣뻣해서 늘어나지 않는 부분으로 되어 있지. 장이 늘어났다 수축했다, 늘어났다 수축했다를 반복하면서 나처럼 이렇게 네모난 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매일 최대 100개의 네모난 똥을 우리 원뱃이 쑥쑥 누고 있지.
1: 우와, 원뱃 대단해.
0: 나도 네모똥 누고 싶다. 네모똥 예쁘잖아.
1: 예쁜 거 말고도 네모난 똥에 좋은 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도도.
0: 네모똥에
2: 네모똥에 좋은 점? 시원해.
3: 아, 네모난 똥은 굴러다니지 않아서 집 앞에 차곡차곡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영역 표시하기 아주 좋아.
1: 랄.

0: 내무똥은 멀리 굴러가지 않아서 적들한테 내 위치를 들킬 염려도 없지.
1: 우와, 내무똥 좋은 점 진짜 많다.
0: 그러네.
1: 애들 왔다.
2: 여기 거기잖아. 우리가 숨었던 땅굴.
3: 그래. 너희 구해줌은 생명의 은인을 찾았어. 바로 원맨.
1: 야스.
2: 원맨 너였구나. 고마웠어 원맨.
4: 넌 정말 멋진 친구야.
0: 뭘.
4: 아, 우리가 감사의 선물로 이걸 준비했어. 짠.
0: 이건 네모난 초콜릿. 내 똥을 닮은 네모난 초콜릿 정말 맛있겠다. 고마워 얘들아. 다 같이 맛있게 나눠 먹자.
4: 그래.
3: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5: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3: 좋다. 그린조끼 구조대 오늘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원뱃똥 만들기. 귀여운 친구 원뱃은 산불과 서식지 파괴로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더도 그런 원뱃을 생각하면서 점토 등 다양한 재료로 원뱃의 네모난 똥을 만들어보더도.
6: 네모똥을 넣는 귀여운 원뱃, 멸종하지 말고 지구에서 오래오래 같이 살자. 꼭!
0: 그렇게!

0: It's my turn.
1: I got it. Watch this.

My ball. Where is my

0: 사라진 숫자들을 찾아라.
1: 이상하다. 왜 요원 친구들이 아직 안 오지? 토토는 왜 안 오고? 지금이 몇 시인데? 뭐야? 시계 숫자가 왜 없어?
2: 키키, 키키! 이것 좀 봐!
1: 왜, 왜? 뭔데?
3: 뉴스 속보입니다. 어젯밤 지구의 숫자들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1: 뭐? 숫자가 다 사라져?
4: 숫자가 사라지자 지구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5: 아니, 버스 번호가 다 사라져서 버스를 탈 수가 없어.

0: 그래서 계속 걸었는데, 아, 여기가 어디예요? 아, 일단 회사에 가야 하는데. 여기가 어디야?
1: 여보세요? 엄마?
2: 잘못 가셨어요.
1: 뭐야? 엄마?
3: 거참, 번호 좀 똑바로 보고 전화합시다.
1: 어떻게 똑바로 봐요? 숫자가 없는데.
4: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진 지구를 구할 유일한 영웅은 바로

0: 왜?
1: 곰기요원? 숫자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0: 나! 할 수 있어! 에? 숫자가 사라졌다고요? 숫자가 사라지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2: 역시 거대 운석의 충돌로 벌어진 일이야. 운석의 충돌로 인한 가라행성과 오라행성의 자기장의 변화로 우주폭풍이 발생하면서 숫자들이 모두 날아간 거지.
3: 어쨌든 중요한 건 빨리 숫자를 되찾는 거야.
0: 맞아. 근데 어떻게 숫자를 되찾아야 하지?
3: 숫자가 처음 생겨난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곳에서 숫자를 찾아오면 돼.
0: 아하! 그럼 당장 떠나자고. 자, 목적지 숫자가 생겨난 과거로. 좋았어. 기차 출발.

0: 여긴 어디지? 어?
1: 염소 하나, 둘. 어?
0: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1: 조용. 아우, 말 시키니까 헷갈리잖아.
0: 아, 조용.
1: 쉿. 하나, 둘, 셋, 넷. 와, 염소 네 마리.
2: 뭐야? 아유, 이 사람 옛날 사람이구만. 아, 요즘 누가 이 돌멩이로 수를 표시해?
0: 아이, 그러게나 말입니다. 숫자로 적으면?
2: 자, 이렇게 막대 눈금을 하나, 둘 그어서 수를 표시하는 거. 이게 요즘 스타일이라고.
3: 아직 숫자가 생기기 전인가 봐.
4: 그러게. 꿈기, 여긴 아니다. 가자.
0: 그래, 알았어. 조상님들, 전 가보겠습니다.
1: 어? 어디 갔어? 어? 그러게.
3: 자, 그럼 또 다른 곳으로 이동.
0: 여긴 또 어디야?
5: 우다다죽은 전쟁을 끝내고 싶다. 와르르! 와르르족도 마찬가지야. 그래? 그렇다면 사과의 의미로 사슴을 주마.
6: 오? 몇 마리 줄 건데?
5: 엄지손가락만큼.
6: 아, 이 사람이 지금? 어? 왼쪽 어깨만큼? 에이!
0: 어우... 엄지 손가락, 왼쪽 어깨. 그건 대체.

0: 너를 키우나나 봐.
1: 아, 그러네. 엄지손가락은 5를 의미하고
0: 왼쪽 어깨는 15를 의미해.
2: 어허! 엄지손가락만큼! 아니, 왼쪽 어깨만큼이라니까! 이런 욕심쟁이! 다시 전쟁이다! 야!
3: 어허! 안 되겠군! 자!
4: 큰일이구만. 숫자를 빨리 찾아야 하는데.
1: 저기 숫자.
0: 어디?
1: 근데 우리가 쓰는 숫자는 아니고 고대 이집트 숫자야. 옛날 이집트에서는 수를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나봐.
0: 아하, 막대기, 연꽃, 손가락 그림이네.
5: 오, 근데 맨 아래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그림 같은데?
1: 맞아! 백만이 아주 큰 수라 사람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지! 이렇게! 야! 야!
0: 야! 어? 저건 로마 숫자다!
5: 차하! 로마 숫자는 나도 많이 봤다고! 시계에도 있잖아!
1: 나도!
0: 숫자 하면 우리가 쓰는 인도아라비아 숫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었네.
5: 그러게, 정말 신기하군.
6: 어머, 저건 뭐지?
7: 기다란 게 하늘을 난다면. 어? 용?
6: 용?

0: 뛰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혹시 다른 별에서 오셨나요?
1: 네, 맞아요.
3: 저희는 숫자를 찾고 했습니다.
4: 저희 세계에서 숫자가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2: 어머, 숫자가요?
0: 잠깐만. 숫자라면 이게 우리가 쓰는 숫자인데.
5: 우와! 이거 인도아라비아 숫자야.
3: 우와, 정말 우리가 쓰는 숫자랑 비슷하구만. 자, 드디어 숫자를 찾은 것 같지?
5: 저희는 미래에서 왔는데요. 미래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이런 인도아라비아 숫자를 쓰거든요.
4: 맞아요. 인도에서 만들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퍼뜨려서 인도아라비아 숫자라고 불러요.
0: 아, 참 신기하네. 우리가 별을 연구하려고 만든 숫자가 미래에는 그렇게나 많이 쓰인다니.
3: 저 그럼 저희가 그 숫자를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2: 그럼요.
0: 아니, 당연하죠.
3: 감사합니다. 자, 인도아라비아 숫자 소환. 자, 됐다. 인도아라비아 숫자 멋지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럼 안녕히 계세요.
2: 그래요.
0: 잘 가요.
3: 자, 숫자를 찾았으니 돌아가야겠지.
5: 그래야지. 현재 지구로
3: 출발. 와!

0: 공기 토토 끼끼 요원들의 활약으로 숫자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숫자들이 돌아오자 시민들도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는데요.
1: 숫자들이 또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숫자를 잘 지키겠습니다. 숫자를 소중히 여기면
2: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3: 누구나

0: 아주 최고 요원
1: 건지
0: 내꺼
1: 1, 2, 3, 4, 5, 6, 7, 8, 9, 10
0: 오케이
1: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0: 곱기
1: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곱기
1: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얘들아, 정말 큰일 났어. 우리 교실에 사건이 발생했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만. 내 이름은 주예슬. 늘 과학수사관을 꿈꿔왔지. 이제 내가 출동할 시간인가? 아니야, 진짜 범인이 이 음료수에 독극물을 넣었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알아내보자. 그리고 이 의문의 쪽지도 우리가 발견했지? 이 의문의 쪽지는 어떤 펜으로 쓰인 건지 우리가 확인해야 해. 오늘은 앙금생성 반응과 크로마토그래피로 사건을 해결해보자. 첫 번째, 물과 음료수, 의문의 음료수까지 이 독극물 감식판에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독이 들었는지를 검출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시약을 하나씩 떨어뜨려 볼게요. 첫 번째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입니다.

이거는 음료수 속에 납이온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시약 반응도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약은 황화나트륨 용액인데요. 황화나트륨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떵, 떵. 검은색 앙금이 검출되었어요. 의문의 음료수 속에는 황화이온과 만나서 검은색 앙금을 만드는 납이온이 있었다는 점 여러분도 같이 확인했죠? 실험의 첫 번째 과정은 거름 종이에 1cm 지점을 우리가 표시해 볼 거예요. 다음은 이 거름 종이를 선생님이 3등분으로 접어 볼 거예요. 선생님은 3개의 구역을 왜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용이 선상에 있는 펜이 3개니까요. 자, 이렇게 3개의 구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용이 선상에 있는 펜을 모두 다 찍어 볼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우리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요. 용매가 되어줄 에탄올 용액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떨어뜨릴 거냐면 이 투명 플라스틱 컵에 꺾인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꺾인 부분까지 쭉, 쭉. 좋습니다. 이제 남은 과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샘플과 의문의 쪽지를 용매에 담그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용매에 우리가 그은 이 선, 이 글씨 닿지 않을 만큼만 담근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크로마토그래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한번 분석해 볼까요? 우선은 C, 이 C 펜으로는 적힌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 쪽지 분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분홍색, 초록색, 파란색 잉크로 분리가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A와 B, A와 B도 마찬가지 분홍색, 초록색, 파란색 잉크가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A와 B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맞아요. 가장 아랫부분에 이 검은색 잉크 남아있는지 아닌지 여부가 다르지 않습니까? 의문의 쪽지에는 검은색 잉크 부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쪽지는 ABC 중에 어떤 펜으로 적힌 걸까요? 맞아요. 크로마토그래피 결과 A펜으로 적힌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과학적인 원리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앙금생성 반응. 특정 양이온은 특정 음이온과 만나서 물에 녹지 않는 물질, 그러니까 앙금을 생성하게 돼요. 우리가 찾고 싶었던 특정 양이온, 그러니까 납 이온을 아이오딘화 이온, 황화 이온, 특정 음이온으로 검출해낼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과학적인 원리는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물질, 그러니까 혼합물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용매를 따라 올라가는 속도가 다름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이었어요. 앙금 생성 반응,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과학 상상 노트로 개념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앙금생성 반응 그림을 같이 볼게요. 두 수용액이 있습니다. 왼쪽 수용액, 오른쪽 수용액. 이때 이 두 수용액을 섞어요. 그러면은 특정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인데요. 그림에서는 어떤 앙금이 표시되어 있을까요? 바로 납이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진 아이오딘화 납. 이 앙금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앙금의 색깔은 바로 이렇게 노란색이 나타난답니다.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면요.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개념은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란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혼합물 속에 예를 들어 A, B, C, D 성분 물질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물질들이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슈슈슉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니까 이 혼합물이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리가 되어 보이는 거죠. 이 크로마토그래피란 매우 적은 양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도요. 간단히 분리할 수 있어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분야에서 유용하다는 사실. 예를 들면 약물 복용 검사나 의약품 성분 분리 등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도 과학의 힘으로 해결 완료! 역시 우리는 멋진 과학 수사관이야. 오늘의 상상 더하기 미션. 여러분이 만약 수사관이라면 어떤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사건을 해결해보고 싶나요? 예를 들면 지문 감식? 거짓말 탐지기? 혈액형 감식? 여러분의 멋진 상상을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슬쌤의 다음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상상의 나래를 함께 펼쳐보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났습니다. 자, 4주 동안 날마다 날마다 만나면서 독해력을 쑥쑥 강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사회 현상에 관한 글을 읽었어요. 다해요. 예, 다해요 중에서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어보자 했는데 사회 현상에 관한 글을 읽었다면 오늘은 예, 미터. 미터. 벌써 이거 수학에 관한 글인가 보다. 네, 눈치채셨죠? 게다가 미터 그러면 뭘까? 1미터 생각나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1미터입니다. 짜자잔. 어때요? 여기 바탕 색깔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죠? 자, 1미터짜리 길이에요, 이게. 자로 잘 재서 잘 나왔어요. 자, 어느 정도인가 볼게요. 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손끝에서부터 여기 어깨까지 요렇게 답니다. 어때요? 이게 똑같은 1미터지만, 덩치가 굉장히 커다란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이걸 들고 있다면, 아마도, 예, 요 정도만 올까? 네, 여기까지만 닿을까? 네. 이게 바로 1미터예요. 어때요? 1미터가 요 정도입니다. 자, 오늘은 미터의 역사에 관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미터가 그냥 생겨난 말이 아니구나, 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미터의 발명입니다. 오잉? 발명? 굉장히 낯설죠? 펜이 거꾸로 돼 있었어요. 자, 발명? 발명이 뭐예요? 만드는 거잖아요. 미터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명했다고? 만들어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이어진 거리를 길이라고 합니다. 맞죠? 길이가 얼만큼이야? 이만큼이야. 왜?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이 거리를 우리는 길이라고 해요. 이 길이가 1미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길이는 일정한 단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 달리기 시합에서 달려야 할 거리 있어요. 몇 미터를 달리면 되나요?

그때는 미터를 사용하죠. 네. 그 다음에, 너몇 미터야? 너키몇 미터인데? 오, 이때는 뭐가 더 뭔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습니까? 사람의 키는 이때는 센티미터가 또, 잘 사용이 되죠. 이게 자연스럽죠. 자, 이렇게 어떤 길이를 재냐에 따라, 그쵸? 어떤 길이를 재냐에 따라서 미터나 센티미터를 왔다 갔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미터나 센티미터라는 단위는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정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맞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는 사람 많을 거예요. 자, 이제 흥미진진한 이 미터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미터라는 단위가 이렇게 딱 정해지기 전에, 이거, 우리 이걸 1미터라고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정해지기 전에는요, 주로 어떤 기준들이 있었느냐? 재밌어요. 인체의 일부분을 기준으로 길이의 단위를 정했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예를 잘 사용하죠? 무슨 말일까요? 설명을 한번 잘해보겠다. 예, 이런 욕심이 있는 거죠, 이 글에.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단위가 있는데, 이게 바로 큐빗이라고 한답니다. 큐빗. 그런데 이 큐빗은 얼마만큼의 길이냐 하면요. 팔을 구부렸을 때, 한번 구부려보세요. 구부렸어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정도. 예. 자, 구부렸을 때 팔꿈치에서, 팔꿈치가 어디 있나 그러지 마시고, 여기 닿으면 딱, 예, 닿는 곳, 여기죠? 여기서 손가락 중지, 중지는 말 그대로 가운데,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중지까지의 길이를 큐빗이라고 했답니다. 재밌지 않아요? 나 여점 주세요. 얼마만큼 줄까? 한 큐빗만 주세요. 그래. 아저씨가 이렇게. 아니지, 아니지. 아저씨는 만약에 파신다 그러면, 너엿 먹고 싶지? 한 큐빗 먹고 싶지? 네! 너 이렇게 해봐. 네! 요만큼, 요만큼. 그래! 그러면서 요만큼만 줘. 예를 들면 요만큼 줘. 근데 손님은, 아저씨, 아저씨 큐빗이 얼만데요? 나 요만큼 되지? 아저씨 큐빗만큼 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자, 이렇게 사람의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중지까지의 길이를 큐빗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인체의 일부분을 기준으로 삼는 길이의 단위는 사람들 사이에 물건을 거래하거나 세금을 낼때 다툼의 빌미, 빌미는 원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툼의 빌미가 되곤 하였습니다. 아까 간식을 살 때, 아저씨, 한 큐빗만큼의 엿을 저에게 주세요. 파세요. 그러면, 그래, 너 한번 이렇게 해봐. 네. 그러면 요만큼이지. 근데 아저씨의 한 큐빗은 얼마요? 난 이만큼인데, 아저씨 그 큐빗만큼 주세요. 그럼 더 많이 갔겠지. 이런 식으로 거래할 때 불편했단 얘기예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왜? 사람마다 몸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뭐,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1큐빗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큐빗이고요. 여러분, 피트라는 말 서양에서 많이 쓰는 거 봤죠? 피트는 또 뭘까요? 이게 우리 발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발이 있지. 이렇게. 발이 이상한가? 요렇게 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1피트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피트도 사람마다 여기 몸의 크기가 다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이걸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큐빗도 사용하고 피트도 사용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거기 한열 걸음만 더 가봐. 열 걸음. 열 걸음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쵸? 몇뼘 정도야? 다섯 뼘 정도야. 나의 뼘과 다른 사람의 뼘이 또 다르죠. 어쨌든 우리는 이걸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터라는 단위가 정해지기 전에 인체 일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끼리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 쉽잖아요.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고, 이것만 있으면 되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고, 발 대봐. 발만 대면 되고. 그때그때 어쨌든 기준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단을 볼게요. 여기 발, 결, 사, 다쭉 열이 저저그그 앞에 부분이 딱 열이 맞춰 있죠. 줄이 딱 맞춰져 있죠. 여기만 쏙 들어가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문단이 시작되고요.

있구나. 예, 역사적인 문단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 문단을 이제 볼게요. 18세기 프랑스에서도 단위를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유, 내한 큐빗이 이거예요? 겨우 이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단 얘기죠. 뭐 프랑스에서뿐만이겠어요? 예, 다른 곳도 다 그랬겠죠. 자, 그런데 여기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예, 세기라는 말이 있어요. 세기. 네, 힘 세기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세기는 뭐냐면 뭐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년. 100년 동안. 네, 100년 동안을 세는 네, 단위? 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아주 어렵지 않아요. 네, 선생님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그 뭐랄까 팁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8세기 그러면 이게 100년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가 18세기니까 18을 써. 무조건 써. 무조건. 그런 다음에 100년 동안을 세는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0년이면 뭐예요? 0이 두 개죠? 그러니까 0을 두개 그냥 무조건 붙여. 왜냐고? 그냥 일단 붙여봐. 그럼 1800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앞에다가 네, 1800년까지예요. 1800년까지. 언제부터? 1701년부터. 네, 요 100년 사이를 18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한요 정도 때에 예, 요만한 때에 프랑스에서 이 단위를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학자들은, 어느 학자들? 예,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이 학자들은 길이 단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머리를 맞댔다는 건 뭐야? 이게 맞댔다는 게 아니라, 네,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모여서 의논하고 협의를 했다. 이런 뜻이고요. 일부에서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서 사용하는 길이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단위 통일하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대요. 역시 프랑스의 학자들이니까 파리 안으로 굽는다고. 야,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기준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프랑스 과학자들은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과학자들이니까 굉장히 공평하죠. 자연에서, 어디에서? 자연에서 길이의 단위를 정할 기준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자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연은 이 나라, 저 나라, 이런 거안 가리죠. 전 지구에서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것이 자연이잖아요. 굉장히 공평하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평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 어느 시기, 모두 다 변하지 않는 이 공평한 자연. 여기에서 우리 길이 단위를 정할 기준을 여기서 만들자라는 거예요. 한 시대나 한 지역에서 쓰이던 단위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야, 파리 안으로 굽기보다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무엇? 자연에서 기준을 찾는 것이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말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네, 멋있죠. 야, 내 팔이 맞아. 내 발이 맞아. 내 걸음이 맞아. 이게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리고 어느 지역을 다 가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뭘까를 생각했는데, 그것을 자연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 맞죠. 자, 그럼, 자연 중에서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을까? 이제 또, 궁금하기도 하죠. 자, 오랜 논의 끝에 프랑스 과학자들은 어디에서 답을 찾았대요? 지구의 둘레에서 길이 단위를 정할 단서를 찾았답니다. 이 자연 중에 나무, 바위, 이게 아니라 지구에서 찾은 거예요. 지구의 둘레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네. 뭔가 공평함을 위해서 자연에서 단서를 찾았고, 그 자연 중에서도 우리가 땅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둘레에서 길이 단위를 정할 단서를 찾았어요.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를 천만 분의 일로 나눈 길이를 1미터로 정하자라고 한 거예요. 짜자자잔. 짜자자잔. 역사적인 날이죠. 야, 1큐빗이 정답이야. 1피트가 정답이야. 이게 아니라, 북극에서 적도까지. 자, 여기 한번 지도를 그려볼게요. 이게 지도 같아. 아, 저 지구 같아. 이거 한번 사용해볼까? 이거보다 더잘 동그랗게 그릴 자신이 없어. 자, 이런, 그려져 있는데도 잘못 그렸네. 자,

도전! 자, 응원해 주세요. 네. 자, 이게 지구라고 한번 해봅시다. 지구. 아, 여기서 실수를 하는구나, 내가. 죄송합니다. 네. 지구라고 합시다. 네. 자, 북극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자, 여기 북극. 여기 보이죠? 간신히 보이죠? 북극 여기 있어요. 자, 적도가 여기를 지나가죠. 둥그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여기가 적도죠. 자, 여기가 적도입니다. 자, 여기 북극에서부터 적도까지 길이가 있어요. 맞죠? 야, 이렇게 길이가 있어요. 이 길이를 어떻게 나눠요? 이 길이, 거리죠. 네. 1/1000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이 거리를 1/1000분의 1이에요. 자, 일단 1000을 써요. 1000이라고 돼 있으니까 1000은 일단 쓰세요. 쉽게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만이라고 돼 있죠? 만은 0이 몇 개예요? 만 원짜리 보면. 예. 0이 4개잖아요. 0을 4개 더 써요. 하나, 둘, 셋, 넷. 예. 크게 썼어요, 일부러. 이게 1000만이에요. 1/1000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만큼의 거리를, 우리 이 길이를, 우리 1미터로 하기로 하자. 그게 이거예요. 그게, 자, 멋있잖아요. 이게 이겁니다.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를 1/1000분의 1로 나눈 길이가 바로 이거예요. 멋있죠? 멋있어. 이에 천문학자인 르앙블루 메생이라는 프랑스 학자가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프랑스 발음이 굉장히 막 미끄러지는 것 같아서 듣기는 좋은 것 같아. 르앙블루 메생은 무려 7년에 걸쳐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어요. 마침내 1799년에 1m의 길이를 나타내는 자, 이 자야 자. 예. 이 아주 제일 정확한 자를 뭐라고 하냐면 원기라고 해요. 원기. 킬로그램도 원기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무게가 1kg이야 하는 무게가 있어요. 이걸 원기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자, 1m의 길이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 자가 있는데 이걸 원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미터 원기라고 합니다. 이걸 만들었어요. 얘들아, 전 세계 사람들 잘 들어. 이만큼이 1m야, 알았지? 하고 만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미터 원기. 이런 과정을 통해 미터는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길이 단위의 표준으로 정해졌으며, 어디서? 그러니까 미터라는 말이 표준으로 정해진 때가 언제, 어느 나라다? 정해진 나라가 프랑스다. 점차 많은 국가들이 미터를 길이 단위의 표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 피트 쓰지 말자. 야, 이제 저 큐비 쓰지 말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국가들이 서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좋아.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인데. 어디를 가나, 어느 시대에나, 이거 미터를 사용하면 아주 정확하겠어. 이런 협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정해진 미터와 오늘날 미터의 기준은 같을까요? 아니, 또 바뀌었을까? 자, 그렇지 않대요. 왜? 현재는 미터를, 예, 정의가 또 달라졌어요. 빛이 진공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뜻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다르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 이유가 미터의 기준을 바꾼 그 계기, 원인이 어디 있냐면 미터 원기 자체가, 미터 원기를 만들었다고 했잖아. 얘들아! 이게 진짜 미터를 나타내는 제일 정확한 자야 하고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우리 자 만들자. 그럴 때그 미터 원기에다 딱 대고 여기가 1m구나. 오케이 하면서 만들었단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미터 원기 자체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 마모 닳아 없어졌다. 그리고 손상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마모니까 닳아 없어졌으니까 이게 점점 짧아진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이 미터 원기를 뭘로 만들었냐면 백금으로 만들었어요. 백금. 이 백금이 특징이 있겠죠. 마모될 수 있어요. 금속이니까.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쇠붙이도 날이 더우면 늘어났다가 날이 추우면 줄어들었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터 원기가 백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안 되겠다.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잖아. 그쵸? 그리고 빛은 겨울이라고 해서 안 가고, 여름이라고 해서 빨리 가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기존의 미터 원기보다 정확하게 미터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큐비, 피트 사용하다가 자연에서 기준을 찾았고, 그 자연에서 찾은 것도 불만이야. 아, 더 정확해야 돼. 그래서 이제 빛의 속도에서 미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래요. 자, 1미터의 길이를 나타내는 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미터 원기라고 한다고 했죠? 예. 측정 도구예요. 자예요, 자. 예. 자, 네. 말은 어렵지만 그냥 자다 생각하면 돼요. 자, 큐빗과 미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에 동그라미 할게요. 큐빗은 미터에 비해 오래전에 만들어진 길이의 단위이다. 맞죠? 네. 큐빗과 미터의 길이는 인체 입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아니죠? 요건 인체가 맞지만, 요건 맞지만, 미터는 아니죠. 미터는 이제 빛의 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빛의 속도, 그죠? 자, 미터는 큐빗과 달리 한 사람의 뛰어난 과학자가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죠. 여러 학자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터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 과학의 발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과학 발전.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구의 둘레를 감히 측정할 생각을 했겠어요? 그 다음 뭘까요? 국제적인 협력이 있었던 거죠. 국제적인 협력. 보세요. 아무리 미터를 만들어 봤자, 야, 싫어. 우리는 아름으로 할래. 아, 우리는 큐빗 할래. 우리는 피트 쓸래. 이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국제적으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미터가 잘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나 어쩌고저쩌고 인체 일부분을 기준으로 삼는 길이의 단위는 다툼의 빌미가 되었다. 왜? 사람마다 몸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죠. 예, 그래서 미터의 필요가 있었다.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 사실은 이 앞에 이 글에도 없고 선생님이 얘기도 안 했지만 이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미터라는 이 기준 단위가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18세기라고 했잖아요. 18세기. 18세기가 이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래요? 그 혁명이 뭐지? 예.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진 때였다고요. 근데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의 머릿속에 온통 무엇이 있었냐면, 세상은 공평해야 돼. 세상은 공정해야 돼. 이런 생각이 온통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단위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안 돼.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을 보면 안 돼. 똑같아야 돼. 공평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거래 단위를, 이 길이 단위죠? 길이 단위를 우리가 좀 공평하게, 공정하게 손봐야 되겠군.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터라는 말 자체에, 예, 이 다름이 아니라 똑같아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이런 사상에 그냥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역사를 재밌게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 프랑스 혁명이 뭐지? 뭐, 한번 보세요.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이 글은 길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무엇이? 예, 기준이죠. 기준이, 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어떻게 했다? 변화했는지. 네. 변화를 하였는지. 예,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준 시대의 변화를 사용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고를까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길이의 단위, 큐빗이었죠. 그다음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과학자 이름, 말이 어려웠는데, 드롱 블루, 그죠? 메세인 그랬죠? 예, 두 과학자. 자, 미터를 길이 단위의 표준으로 삼지 않는 국가 이름 없었어요. 미터 원기 발명 이전에 프랑스 수도에서 사용했던 길이의 단위도 없었어요. 예, 이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으니까, 가와 나가 이 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용으로. 자, 니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해볼까요? 18세기 프랑스에서도 단위를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 걸음만 앞서 걸으세요. 한 걸음이 어느 정도야? 뭐, 이렇게 할수 있죠? 네. 양말을 한 켤레 사오세요. 이거는 오해가 없어. 한 켤레니까. 켤레면 요거 한짝한짝두개 가져가야죠. 소금을 한 주먹만 가져오세요. 한 주먹? 너의 한 주먹? 한 주먹도 이렇게 해서 갖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아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 주먹만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한 주먹? 이렇게. 이거 보세요. 예,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디귿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디귿. 점차 많은 국가들이 미터를 길이 단위의 표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왜? 왜?

왜 프랑스에서 만든 걸 우리가 뭐 써야 돼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연에서 그 기준을 찾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미터를 정하는 기준을 어떤 특정 시대나 특정 지역이 아닌 자연에서 찾았기 때문에 일부가,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협의를 하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사용하는 단위로 할까? 뭐 이랬는데 아니야, 아니야. 우린 과학자야. 한 시대나 한 지역이 아닌 인류 모두에게 똑같은 공평한, 아까 프랑스 혁명 얘기했잖아요. 공정한. 네. 예, 자연에서 찾아야 돼. 뭐, 이렇게. 네. 자, 18세기에 정한 미터의 기준과 오늘날 미터의 기준이 또 달라졌다고 했죠. 18세기에 정한 기준은, 네, 북극에서부터, 네, 그 지구의 여기 북극에서부터 적도까지. 예, 이 길이의 1/1000분의 1, 막 이랬잖아. 여기가 적도. 그리고 여기가 북극. 그쵸? 자, 여기의 거리를 가지고, 예, 미터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다르다. 왜? 이때 만들어진 뭐가 있었다? 이때, 요때 18세기에 정한 미터로 만들어진, 미터 그 기준으로 만들어진 미터 원기가 있었다. 이 원기는 금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기후의 영향을 받더라. 자꾸 마모돼서 짧아지더라. 미세하게. 눈에 안 보이지만 아주 미세하게. 아, 그마저도 안 되겠다. 제일 정확해야 돼. 그래서 오늘날 미터의 기준은 빛의 속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유는 기존의 미터 원기보다 정확하게 미터의 길이를 나타내려 했었던, 네, 욕심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미터 원기보다 더 정확하게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밑줄 친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급할수록 차분하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화장실에 천천히 가봐. 네. 자,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이죠? 자, 요겁니다.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생긴 것도 비슷하죠? 한자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생긴 게 비슷하면 뜻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무엇에 대해 자세히 따져 옳고 그름을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 요거 비판이죠. 네, 비판. 자,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의 동그라미. 한 철학자가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정의하였다. 네, 요렇게요. 네. 측정하였다. 어디, 네 생각이 어느 정도인가 측정해보자. 어디, 너의 생각은 50cm? 너의 생각은 한 1m?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 바지가 바닥에 끌렸어요. 바지가 계속 바닥에 끌리면, 끝부분이, 예, 마모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짧은 글짓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는 뜻을, 뭐랄까요? 예, 뜻을 부여하는 거예요. 뜻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저 마모는 달아 없어지는 것이죠. 자, 표기는 말 그대로 그냥 뭐 쓰는 거죠. 네. 자, 잘 표기해보세요. 한글로 표기하세요. 그럼 한글로 써야 되고.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세요. 그럼 영어 알파벳으로 써야 되고. 이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20세기가 가리키는 기간으로 적절한 것에 동그라미표 해볼까요? 일단 세기. 세기면 뭐다? 100년 동안을 나타내는, 네, 단위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20세기 하면은 뭐, 어려울 것 없다. 일단, 네, 20을 써. 일단 이게 무조건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무조건 써. 그 다음에 이 세기라는 말 자체가 100년 단위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크게 써줄게요. 이렇게. 자, 어때? 100 넣었죠? 100은 동그라미가 두 개잖아. 0이 두 개죠? 자, 2000년까지예요. 자, 2000년까지. 언제부터일까요? 1901년부터. 네. 1901년부터 2000년까지를 우리는 몇 세기? 20세기라고 한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는 여기다가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이건 몇 세기일까요? 답이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요게 20세기잖아요. 답이 여기 있잖아요. 이건 몇 세기예요? 21세기. 우리는 몇 세기를 살고 있어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쉽죠?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21세기가 딱 열릴 때, 예, 요때, 지구촌에서요, 난리가 났었어요. 와! 올해부터 21세기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한 어휘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0: 그러니까 자, 요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긴 글을 쫙 압축해서 요점 정리해볼까요? 먼 옛날에는 주로 땡의 일부분을 기준으로 길이의 단위를 정했지만 18세기에 이르러서 땡이 발명되었으며 오늘날에는 18세기와 미터의 기준이 달라졌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사람은 공평해야 돼. 누가 손해보고 누가 더 이득을 보고 하는 것보다 공평하고 공정해야 돼. 이 생각에서 길 단위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 이런 생각을 했고 과학이 발전하고 또 국제적으로 협력을 했기 때문에 미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선생님 톡톡에 가면 짠! 정답도 있답니다. 자, 날마다 봐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간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적어주세요. He washed his hands blank lunch. 그는 점심 식사 전에 손을 씻었다. 뭐뭐 전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학습 마친 후에 빈칸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시간 전치사 before 그리고 after 비교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진 두 개를 놓고 before, after 이렇게 대조하는 사진 본적 있으신가요? 전, 후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before, 뭐뭐 전에라는 뜻, After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Before class, 수업 전에. Before the exam, 시험 전에. Before lunch, 점심 전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after, after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After school, 방과 후에. After the show, 쇼 후에. After dinner, 저녁 후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before는 전에. After는 후에 반대말이다. 기억해 주세요. 퀴즈.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적어 주세요. 자, 1번. We went to the park blank dinner. 우리는 저녁 식사 후에 공원에 갔다. 후에는 영어로 after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went to the park, 공원에 갔다입니다. 2번. I read a book blank class. 나는 수업 시작 전에 책을 읽었다. 전에는 뭐죠? Before, before. 그래서 before class라고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수업 시작 전에 책을 읽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봐두셨으면 하는 게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나 대명사가 오죠. 그래서 1번은 after 뒤에 dinner이라는 명사, 2번은 before 뒤에 class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전치사는 항상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오니까 뒤에 있는 명사, 대명사랑 같이 세트로, 짝꿍으로 살펴봐 주세요. 3번. They check their bags blank the trip. 그들은 여행 전에 가방을 확인했다. 전에는 before이라고 채워야겠습니다. They check their bags before the trip. 4번. We clean the room blank the party. 우리는 파티 후에 방을 청소했다. 파티 후에니까 정답은 after. After the party입니다. We clean the room after the party. 5번. They went to a cafe blank the movie. 그들은 영화 본 후에 카페에 갔다. 이번에는 후에 after로 채워주면 되겠죠? They went to a cafe after the movie.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Before, after. Before는 전에, after는 후에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시간 전치사 for과 durin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before, after는 의미가 다르니까 쉽게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집중해야 됩니다. for, during은 둘다 뭐뭐 동안에 라고 해석돼요. 우리말로는. 하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for은 뒤에 기간이 오는데 어떤 기간의 길이가 나와서 특히 숫자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로 나타내진 기간의 길이가 온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계속되는지 말할 때 시간 전치사 for를 써줘요. 예를 들어서 for 2 hours. 2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그래서 2시간이라는 기간의 길이가 for 뒤에 나왔습니다. 2시간 동안 얼마나 오래 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For a week. 선생님, 여기는 숫자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면 숫자가 있습니다. A week이라고 했죠? A week이니까 일주일이라는 뜻이에요. 1 숫자가 있는 거예요. For a week.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a week. 일주일이라는 기간 길이가 for 뒤에 나와 있고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계속했다라고 할때 for a week 써줄 수 있습니다. For 6 months 여기는 숫자 6가 보이죠? 6개월 동안 이렇게 for 뒤에는 보통 숫자와 함께 기간의 길이가 나옵니다. 반면에 during은 쓰임이 다른데요.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지를 말할 때 쓰는 걸로 뒤에는 특정 사건이나 행사, 이때 기간의 길이를 나타내지 않고 기간의 이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2 hours, 2시간은 기간의 길이죠. 그런데 기간의 이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summer vacation, 여름방학과 같은 이런 기간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during 뒤에는 특정 사건, 기간 이름, 행사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During the trip, 여행 중에, 여행이라고 하는 특정 사건, 동안에라는 뜻이죠. During summer, 여름, 동안에. During the festival, 축제, 동안에입니다. 그래서 for과 during, 우리말 해석은 같지만 그 쓰임이 완전히 달라요. for 뒤에는 기간의 길이가 나오고요. during 뒤에는 특정 사건이나 행사, 기간의 이름이 나온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퀴즈. 시간 전치사 for, during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뒤에 오는 걸잘 봐야 돼요. 1번, she sang blank 2 hours. 자, 2시간이요? 숫자가 있으니까 뭐예요? 정답은 4. 4 2 hours. 그녀는 2시간 동안 노래했다. 얼마나 오래 노래했는지 얘기해주고 있죠. 2번, he fell asleep blank the meeting. The meeting이라고 하는 건 회의. 회의는 특정한 사건 행사이기 때문에 정답은 during 되겠습니다. 그는 회의 동안에 잠에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언제 일어났는지 얘기할 때는 during을 써줍니다. 3번, I left blank the show. show, 공연이죠. 자, 공연은 사건 행사니까 앞에 during을 붙여줘야겠네요. I left during the show. 나는 공연 동안에 웃었다입니다. 4번, we waited blank 20 minutes. 이번에는 20, 숫자가 나와 있어요. 나는 20분 동안 기다렸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정답은 4, 4이죠. We waited for 20 minutes. 주어가 we니까

우리는이라고 해야겠네요. 우리는 20분 동안 기다렸다입니다. 5번, she stayed quiet blank the ceremony. ceremony라고 하면 의식이에요. 의식. 의식은 사건 행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답은 during입니다. during. She stayed quiet during the ceremony. 그녀는 의식 동안에 조용히 있었다. during 그 뒤에 사건이나 행사가 오면 언제 일어나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션 해결해 볼게요. 점심 식사 전에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 정답은 before이 되겠습니다. He washed his hands before lunch. 뒤에 lunch, 명사, 그 앞에 전치사 자리고요. 이 전치사, 뭐뭐 전에라는 뜻 나타내줘야 되니까 정답은 before 되겠습니다. after 써버리면 점심 후에라는 뜻이 되니까 반대의 의미죠. 점심 식사 전에 before이라고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 전치사 4개 더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이용해 악성 코드 설치 후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날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미싱 예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만약 주소를 클릭했다면 최근 다운로드한 앱을 검색해 확장 자명이 APK인 파일을 삭제합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공동인증서는 폐기하고 비밀번호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112에 신고해 더 큰 2차 피해를 막도록 합니다. 스미싱 사고 예방법을 기억해 피해를 차단하세요.

한센과 함께하는 하루 10분의 기적. 친구들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홍아은입니다. 오늘은 간접 의문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포텐 미션입니다. 다음 의문문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넣어보세요. How long did you play the piano? Who taught you? 이 문장들을 아래 문장의 빈칸 안에 넣어서 간접 의문문으로 만드는 문제인데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미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내용 떠올려 보면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은요. 의문문이 어떤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어서 어떤 큰 문장 안에 쏙 하고 들어가서 마치 명사처럼 쓰이는 것이라고 했고요. 이 간접 의문문은 어순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고 했고요. 만약 의문사가 없는 경우라면 if나 whether라는 접속사를 쓰고 그 뒤에는 주어 동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의문사 또는 if나 whether를 쓰고 그 뒤에는 주어 동사라는 평서문의 어순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도 정리해 보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영작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유의사항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접 의문문 만들 때 유의사항 첫 번째는 일반 동사 간접 의문문 만들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문장들은 비동사 또는 조동사가 들어간 의문문들이었는데 이 일반 동사가 들어간 의문문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오늘 강의로 빼두었습니다. 이 일반 동사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요. 이 직접 의문문의 조동사 do, does, did를 삭제하고 본동사의 수와 시제를 표현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Where does he work?

그러면 그는 어디에서 일을 하니? 잖아요. 이때 두 번째 문장은 work라는 일반 동사를 사용한 일반 동사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장을 이 첫 번째 문장 안에 쏙 하고 넣어주려면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적용해야 하죠. 이 간접 의문문의 어순 우리가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where, he 다음에 이 빈칸에 어떤 말을 넣어야 할까요? 이 빈칸에 does work 이렇게 넣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고요. 이때는 works라는 형태를 써주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원래 직접 의문문에서의 does라는 것은요, 이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줄 때는 평서문의 어순으로 바꾸어야 하죠. 그러면 이때 does는 필요가 없으니까 does를 삭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does를 그냥 삭제하면 안 되고요. 이 does에 반영되어 있던 수와 시제를 문장의 원래 동사인 work에다가 반영을 해서 아, works 이렇게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동사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 때 이렇게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문장으로 또 연습해 볼게요. I don't know. 나는 모른다는 거고요. Why did she leave early? 그녀가 왜 일찍 떠났니?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두 번째 문장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 줄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때 why she 다음에 did leave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left라는 형태를 써야 되는 거죠. 왜 그런 거냐면 이때 did라는 조동사는 삭제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 반영되어 있던 이 과거 시제를 문장의 원래 동사인 leave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왜 일찍 떠났는지 모른다 할 때는 I don't know why she left early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 일반 동사의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는 본동사에다가 수와 시제를 표현한다는 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문사가 덩어리로 움직이는 경우인데요. 의문사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이제 단어가 두 개 이상인 거죠. 예를 들어 how much 하면 얼마나 또는 얼마나 많이, how long 얼마나 길게, how old 얼마나 나이든, what time 몇 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서 세트로 움직이는 친구들인데 이 의문사구는요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해서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예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하면 너는 아니 이고요. What time is it now? 하면 지금 몇 시니? 라는 의문문이잖아요. 자, 이 두 번째 문장을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 줍시다. 그런데 이때 what time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 만들 때 원래 의주동 어순이잖아요. What time이라는 의문사구를 통째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는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it is now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Do you know what time it is now? 지금 몇 시인지를 아니? 이런 간접 의문문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이는 의문사구 예시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유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의문사가 즉 주어인 경우인데요. 어떤 의문문들에서는요, 그 의문사 자체가 그 의문문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 둘 다 의문사, 즉 주어 쓰고 그 다음 동사 어순으로 만들어준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원래는 우리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다르다고 배웠잖아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의문문은 의문사 동사 주어 어순으로 써준다고 했고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써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문문들에서는 의문사가 즉 주어인 경우가 있다. 그때는 이제 직접 의문문을 만들 때 의문사 즉 주어인 걸 썼어요. 그러면 동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동사를 붙여주면 되고 간접 의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문사이자 즉 주어인 거를 썼어요. 그러면 동사밖에 남지 않으니까 그 뒤에 동사가 붙어서 결국엔 만들고 보니까 이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만 예외적으로요. 우리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너는 아니? 이고요. Who ate this cheesecake? 누가 이 치즈케이크를 먹었니? 라는 거.

썼어요? 그 뒤에 동사를 써서 완성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의문문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넣어 보는 건데요. 1번에 How long did you play the piano? 너는 얼마나 오래 피아노를 쳤었니? 이거를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다음에 How long은 한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이 의문사구는 한 덩어리로 써준다. 그래서 How long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는 주어 동사의 어순이 와야 됩니다. 주어 you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did play를 쓰는 게 아니라 did를 삭제하고 이 과거 시제를 play에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I wonder how long you played the piano. 나는 너가 얼마나 오래 피아노를 쳤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이요. Who taught you? 하면 누가 너를 가르쳤니?거든요. 너는 누가 너를 가르쳤는지 말해줄 수 있니? 이렇게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줄 때에, 이 경우는 who가 의문사이자 즉 주어인 경우입니다. 누가 가르쳤다 할 때, who가 바로 주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엔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 어순이 같다. Can you tell me who taught you?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출석 체크는요,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의 유의사항을 요약 정리해 보는 겁니다. 세 가지 유의사항이 있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욱입니다. 오늘 25번째 시간이고요. 재판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요. 오늘 여러분들은 재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재판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재판이란 무엇이냐? 법원이 구체적 분쟁에 이것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과정을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럼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였죠?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과정을 재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재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민사재판입니다. 자,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을 민사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간단한 사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진흥이와 진곰이가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사이예요. 그런데 진흥이가 진곰이에게 100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진곰이가 돈을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흥이가 계속 연락을 하다가 화가 났어요. 야! 거부로 해! 라고 얘기하면서 민사재판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한다고 무엇이든 다 재판을 열 수가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가장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을 원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피고라고 얘기해요. 이 경우에는 진웅이가 진고미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게 되는 거죠. 진웅이가 원고, 그리고 진고미가 피고가 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것을 원고의 소장 제출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법원은 소장을 받았어.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소장을 복사해서 진곰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진곰은 이게 무슨 일이지? 자기도 자기 나름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장을 받고 나서 답변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거 내가 빌린 거 아니다. 진웅이가 투자한 거야. 대여금 노노야. 투자한 거야. 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거쳐 드디어 재판이 열립니다. 자, 원고와 피고가 좌석에 앉게 되고요. 이 소송 대리인, 우리가 흔히 변호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저마다 자기의 입장을 진술합니다. 자, 원고는 빌려준 거다. 난 받아야 된다. 반면 피고는 아니다. 투자한 거다. 그러니까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인을 또 참석시킵니다. 증인이 또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진웅이는

겁쟁이라 투자 못해요. 아마 빌려줬을걸요? 그러다가 중요한 증거가 등장하게 됩니다. 진웅이와 진고미가 지금 나눈 대화예요. 진웅아, 나 치킨집을 운영하라고 하는데 100만 원만 투자해봐. 진고미가 한 얘기예요. 아, 진웅이가 투자할 돈은 없고 빌려줄 순 있는데.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나 한번 믿어봐. 그랬더니, 아, 진웅이가 이러면 곤란해져. 투자는 할수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진고미가 알았어. 그럼 빌려줘! 라고 얘기한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변론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판사는 이 모든 과정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합니다. 빌려준 거 맞네? 원금이랑 이자까지 모두 줘라! 땅땅땅! 하고 최종 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원고가 소장을 제출해서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아서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론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을 민사재판이라고 합니다. 반면, 형사재판은요, 범죄와 관련된 재판이에요. 그래서 범죄 행위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벌, 어떤 벌을 내릴지 그 종류와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자, 이번에도 진웅이와 진고미가 등장을 하는데, 진웅이가 정말 아끼는 이어폰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고미가 이걸 너무 탐낸 나머지 몰래 훔쳐요. 이거는 빌려준 것도 아니고 투자한 것도 아니죠? 훔친 겁니다. 절도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진웅이가 화가 나가지고 진고미를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고소도 있고 고발도 있는데요.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고요. 고발은 제3자가. 진흥이와 진곰을 지켜보던 옆에 친구가 하는 게 고발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해요. 그래서 고소 또는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진곰이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얘기해요. 조사합니다. 조사해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분명히 훔친 게 분명한 것 같아. 그래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 조사 후에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조사 끝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사가 진고미를 기소합니다. 드디어 재판을 열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고미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고와 피고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피고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쪽에 피고인석에 앉아있고 검사가 여기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도 진술을 하고 검사가 여러 가지 증거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 과정을 공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공판 끝에 검사가 최종 구형을 합니다. 자, 피고인인 진고미는 친구의 이어폰을 절도했으니 최종 10년형에 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러저러 했으니 정상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후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유죄다. 징역 6개월. 땅땅땅. 역시나 판결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정리해보면, 자, 고소와 고발 등을 통해서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얘는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경찰과 검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수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재판을 제기합니다. 누가? 검사가 형사재판을 제기하는 과정을 기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가 있는 것 같아. 재판 합시다. 이게 기소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밝히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변론을 합니다. 난 죄가 없어요. 검사는 이래저래해서 저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어 조사받는 피의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공판이라고 하고 결국 최종 판결을 판사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재판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그럼 저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판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재판은요,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인데, 우리 삼권 분립에 대해 학습했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럼 분쟁 사건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사법부가 되는 거죠. 법원이니까. 두 번째,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은 민사 재판이고요. 형사 재판은 범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범죄가 일어났는지 실제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판단하는 과정이 바로 형사 재판이죠. 다음, 형사 재판은 이 사람이 피의자를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검사가 기소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이제 공소를 제기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결국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재판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재판의 종류 공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의 이진흥이었습니다.

0: 한국사를 매일 쉽게, 한국사를 매일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조선 후기 사람들의 삶입니다. 조선 후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심으로 내용을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경제, 세금보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습니다. 내용 자체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 들어주셔도 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이 공명첩에 내 이름을 써넣으면 나도 이제 양반이 되겠지. 어때? 이만하면 나도 양반처럼 보이겠지? 아니, 농민이 도포 입고 갓을 쓰다니, 나라꼴이.
0: 교재를 보면 조선 후기 신분 제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분 제도, 우리 예전에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권에서 다뤘었잖아요. 조선의 신분 제도.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나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양천제라고 해서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으로는 이제 뭐 사신분제라고 해서 뭐 양반, 중인, 뭐 상민, 천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 다뤄주었었고요. 그런데 이 조선 후기에 이런 신분제도에 흔들림이 생깁니다. 신분제도에 변화가 생겨요. 조금씩 조금씩 이 신분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이후 조선의 신분제도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먼저 양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양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예전에 붕당정치 공부했었잖아요. 그 붕당정치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경쟁에서 밀려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반 중에서는 경쟁에서 밀려난 양반들이 있었어요. 그런 양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죠. 모아둔 재산을 다 쓰고 가난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중앙에서 정치를 하다가 뭐 여러 이유에서 뭐 쫓겨나서 혹은 물러나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그동안 모아둔 재산을 다 쓰고 가난한 처지에 놓인 그런 양반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농민처럼 직장을

직접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수 있었다라는 것들. 일부 양반들은 어떻게 권력을 잡아서 큰 재산, 막대한 경제력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통해서 정말 여유롭게 살았지만, 또 어떤 양반들은 어떻게 밀려난 양반들은 재산도 다 쓰고 가난한 처지에 놓여서 그냥 보통의 농민들처럼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 그런 양반들도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양반의 수가 늘어난다라는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어요. 양반의 수? 양반은 아무나 할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양반 아무나 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중인이나 상민이 양반이 되기 위해 공명첩을 사거나 혹은 가난한 양반의 족보를 사서 신분을 높였다. 그래서 양반의 수가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해주자면 여러분들, 뭐 공명첩을 산다고 해서 바로 양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공명첩이거든요. 공명첩을 산다고 해서 바로 양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공명첩을 사고 이후에 뭐 족보를 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양반으로 다가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래, 그러면은 알겠어. 양반으로 다가가는 과정 중에 공명첩을 뭐 사고 가난한 양반을 족보 사는 거 알겠는데, 공명첩이 뭐야?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 공명첩은 뭐냐면은 관직을 임명해주는 관직 임명장입니다. 근데 왜 공명첩이냐? 명자가 이름 명자거든요. 공자는 여러분들 공백할 때그 공자입니다. 비워져 있는. 그래서 이름이 비워져 있는 관직 임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라에서 팔았습니다. 왜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조선 후기 어때요? 전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세금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임명장, 관직 임명장을 팔았어요. 돈 주고. 아니, 누구나 살수 있게 이렇게 돈 주고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의 신분을 조금 높이고자 했던, 우리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유한 농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명첩을 사거나 혹은 뭐 가난한 양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족보를 사서 신분을 높이게 되었다라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아, 조선 후기에 이르러 양반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지금 이 공명첩의 이야기와 양반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족보를 사는 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양반의 수는 조선 후기에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 이어서 이제 우리 천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천민하면은 대부분 뭐 노비 떠올려주면 되겠죠? 노비가 무엇이었나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물건처럼 사고 팔렸다 이야기했었죠? 천민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노비는 그 수가 줄어들게 돼요. 양반의 수는 늘어나는데 천민의 수는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왜 줄어들었을까? 우리 교재를 보면 어떻게? 뭐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나라의 곡식을 바친 노비는 양인이 될수 있었고, 그리고 재산을 모아 신분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일단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 우리 뭐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이런 전쟁들 있잖아요. 그때 활약을 하면은 어떻게?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천민에서 벗어나 양인이 될수 있었다라는 거.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곡식을 바친 노비는 양인이 될수 있었다라는 거. 계속 이 부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집중해 보세요. 조선 후기,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비들도 나라의 곡식을 바치거나 혹은 재산을 모으면은 나라를 위해서 돈을 낸다? 신분을 바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천민에서 양인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노비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 새로운 마을에서 양인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택한 노비도 있었다라는 거. 노비 생활이 엄청 힘드니까 어떻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을에서 원래 양인이었던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그런 노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노비의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그림들 보이죠?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 전쟁에서 활약했을 때 천민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양인으로 바꿀 수 있었고요. 양인이 될수 있었고요. 나라에 많은 곡식을 내거나 아니면은 재산을 모아서 신분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뒤에 여러분들 양인 어머니와 노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있죠? 요거는 우리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제 나라, 이 조선에서는 양반의 수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 양반의 수가 늘어나는데 무슨 문제가? 어? 여러분들, 군포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군포? 우리 이전에 군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군포. 여러분들, 군포가 뭐냐면은 군대 관련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은 군포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반의 수가 늘었다는 건곧 군포로 인해 얻게 되는 세금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 양반의 수가 늘면서 군포를 낼 사람이 부족해진다. 세금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 이거 양반의 수는 점점 느는데, 나라의 곳간이 점점 텅텅 빌것 같아. 세금이 줄고 있잖아. 고민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주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왜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주는 정책을 실시했을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힌트는 많이 주었습니다. 한번더 힌트 또 줄게요. 세금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준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비는 세금을 낼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근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조선에 이 세금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선 정부가 택할 수 있었던 거는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양인은 어쨌든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줌으로 해서까지 세금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조 등장하죠. 영조가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느냐? 바로 노비 종모법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노비 종모법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노비고요. 어머니가 뭐 양인이에요. 양인 어머니와 노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뭐다? 뭐다? 양인이다. 왜냐? 종모. 엄마를 따른다.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 요거거든요. 어머니가 양인이면은 자식도 양인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전에는요. 이전에는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명이 천인이다. 그러면은 자식도 천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조 때는 어떻게? 노비 종모법. 어머니가 양인이면은 아버지가 천민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은 뭐다? 양인이다라는 거. 그렇다면 왜 노비 종모법을 시행했을까? 그렇죠. 여러분들, 세금이 부족합니다. 양인을 많이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양인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세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엄마가 양인, 아빠가 노비면,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이었지만, 이제는 엄마가 양인이면 자식도 양인으로 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세금 확보를 위한 조선 정부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순조 때는 어떻게 관청 소속 노비 6만여 명을 양인으로 풀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청 소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거를 공노비라는 말을 쓸 거예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노비들입니다. 천민이잖아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양인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아, 세금이 부족하니까 노비들은 세금 안 내니까 어떻게 아, 이 노비들을 양인으로 풀어준다면 세금 내겠네. 나라의 세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충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조 때는 어떻게 공노비 6만여 명을 양인으로 풀어주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노비의 수는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들, 양반의 수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점점 늘어납니다. 반면에 노비는 어떻습니까? 천민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선 후기 신분 제도의 변화다. 신분 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키워드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선 후기 신분제도 양반 수 어떻습니까?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 그러면

사마 공명첩, 공명첩 족보와 같은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 가난한 양반들 어때요? 생활이 형편이 좋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까지예요? 내가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수 있잖아요. 그런 가난한 양반들에게 무엇을? 그 집안 족보 있죠. 족보라는 게 이름을 가족들의 그 이름, 계보를 쓴 거거든요. 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쓴 건데 그 족보를 사오는 거예요. 돈 주고. 그래서 그 족보에다가 뭐 이름을 넣는다든지 우리 집안 사람들 이름으로 바꿔 넣는다든지 그런 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도 변화 이제 노비 보겠습니다. 노비의 수는 어떻다? 그렇죠. 일단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활약을 하거나 나라의 곡식 바치면은 양인으로 바꾸어 주었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원래 양인인 것처럼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다. 양인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고요. 조선 후기 그래서 신분제도 변화 어떻게 됩니까? 양반의 수는 늘고 그리고 노비의 수는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 세금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했었죠? 양반의 수가 느니까 군포,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줌으로 해서 양인들은 세금 내야 되니까 세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노비 종모법, 그리고 순조 때 공노비 해방한 일들, 이런 것들도 모두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조선 후기 때 양반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노비, 천민의 수는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들. 그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 보도록 할게요. 가난한 양반 중에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조선 중앙 정치에서 붕당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어쨌든 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혹은 쫓겨나게 된 사람들, 지방으로 와서 가난하게 살았다. 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서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 그런 가난한 양반들이 등장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동그라미가 되고요. 괄호 2번. 조선 후기에는 일부 양반의 몰락으로 양반의 수가 줄어들었다. 몰락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텐데, 몰락은 일부 양반이 원래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권력이나 경제력 같은 것들을 잃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양반이 몰락해서 양반의 수가 줄어들었다. 예?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일부 양반이 몰락한 건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농사 지으면서 가족들 먹여 살린 그런 양반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요까지는 맞습니다. 일부 양반의 몰락은 맞아요. 하지만 양반의 수가 줄어들었나요? 아닙니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위 표시. 괄호 3번. 조선 후기에는 노비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 친구들. 조선 후기 하면은 세금을 떠올리자 이야기했었죠.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었나요? 노비 종모법, 아니면 공노비들 해방시켜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알수 있다? 노비의 수가 점점 감소했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가위 표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2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는 아버지가 노비라도 어머니가 양인이면 그 자녀는 양인이 되게 하는 무엇을 시행하였나요? 노비 종모법을 시행하였죠. 노비 종모법. 어머니를 따른다.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라는 거. 원래 이전에는 어떻다고 했었습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명이 천인이에요. 그러면은 자녀도, 자식도 천인이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에 이르르면 세금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영조 노비 종모법을 통해서 아, 그래. 엄마가 양인이면 자식도 양인으로 해주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양인의 수가 늘면서 세금 확보에 유리했겠죠? 그렇게 흐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괄호 2번. 언제 관청 소속 노비 6만여 명을 양인으로 풀어주었나요? 그렇죠. 순조 때 일입니다. 순조 때 관청 소속 노비 6만여 명을 양인으로 풀어주었다.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흐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관청 소속 노비, 어려운 말로 뭐, 공노비. 나중에 여러분들 공노비라고 더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 함께 다루어 보았고요. 3번입니다. 그림에서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비의 신분 상승 있죠? 우리 친구들,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림들입니다. 전쟁에서 무엇을 세운 경우? 양인으로? 그렇죠. 전쟁에서 공을 세운 경우. 그래서 기역은 공. 전쟁에서 활약하면 노비에서 양인으로 바뀔 수 있다. 신분 상승할 수 있다. 이야기했었고요. 나라에 많은 무엇을 내는 경우. 그렇죠. 많은 곡식을 내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합니다. 뭐? 우리 방금 전에서도 봤었던 디귿 어머니와 노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우리 영조 때 실시했던 노비 종모법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양인 어머니와 노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자식은 무엇? 양인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양인 어머니와 노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노비의 신분 상승에 의해 이세 가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 후기 사람들의 삶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부터는 조선 후기 여성들의 삶, 여성들의 지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OT 시간 때도 말했지만 조선 전기, 후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죠. 조선 시대 때큰 전쟁 두 가지 있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을 조선 전기, 전쟁이 일어난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하잖아요. 조선 후기의 여성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단 조선 전기 때는 여성은 고려시대와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성과 비슷한 권리를 가졌다. 집안에서는. 물론 뭐 관직에 진출할 수는 없었어요. 관리가 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집안, 집에서는 남성과 비슷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재산을 물려줄 때, 부모가 재산 물려줄 때,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조선 전기 때는. 아들과 딸 차별 없이 골고루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족보에도 족보가 뭐라고 했나요? 그 집안의 가족들 쓴 것들 있죠. 우리 집안 사람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나뭐 이렇게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 집안 어른들의 이름이 적힌 건데 거기서도 남녀 구별 없이 그냥 나이 순으로 태어난 순서대로 그냥 쓴 겁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대부분. 그리고 결혼식도 어떻게 신부 집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심지어 신랑이 신부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외갓집에서 자라는 일도 흔했다고 해요. 이게 조선 전기의 모습입니다. 조선 전기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뭐 조선 후기의 모습을 이제 중심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조선 후기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유교 윤리가 강조되면서 성리학적인 이런 윤리가 강조됩니다. 강화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성의 지위는 점점 조선 후기 때는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 비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 재혼이 원래는 자유로웠는데 비교적 자유로웠는데 고려 때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재혼이라는 게 다시 결혼하는 거거든요. 뭐 여러 이유에서 남편을 잃고 뭐 다시 결혼하는 건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재혼을 금기시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눈치를 봐야 하는, 금기시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여성들의 지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선 후기 계속 유교 윤리, 성리학적 윤리가 확산되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퍼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재산도, 원래는 조선 전기 때는 어땠어요? 아들, 딸 구별 없이 골고루 나눠주려고 했는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들에게만. 그리고 제사를 이어갈 큰아들이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 전기나 뭐 고려 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제사 같은 걸 혹시나 지내면은 뭐 딸과 아들이, 자식들이 그냥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막 지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들 해요. 근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큰아들이 이제 집안 어른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재산도 큰아들이 많이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큰아들 중심으로 이 집안이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여전히 신부 집에서 했지만 결혼 후에는 어떻게? 곧바로 신랑 집으로 옮겨가며 친정과 멀어졌다.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여성들의 입장에서, 뭐, 물론 결혼식은 신부 집에서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어떻게? 신랑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정, 나의 집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랑 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성은 자유롭게 재혼을 할수 있었지만 다시 결혼하는 거 재혼이죠. 그리고 여성은 재혼이 이제 아예 금지됩니다. 눈치가 보이는 것그 이상을 떠나서

0: 금지가 된다라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마지막으로 여성의 지위 비교하는 모습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어떻게 그래도 비교적으로 자유롭던 이런 여성이 어떻게 조선 후기로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여러 제약을 받으며 그 지위가 낮아졌다라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는 무엇 관련된 그림들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외출할 때는 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 이런 부분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생활하는 공간이 달랐다라는 거 사랑채, 안채 뭐 이렇게 생활하는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또 달랐다고 해요. 그리고 바느질, 집안일 등은 여자가 할 일이었어요. 이런 것처럼 조선 후기로 가면서 여러 제약을 받게 되고 여성들은 점차 그 지위가 낮아졌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성들의 지위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도 조선 전기 후기를 구분해서 내는 문제들 혹은 객관식에서 선택지로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조선 전기 여성의 지위 보겠습니다. 일단 고려시대와는 비슷했고요. 뭐 부모가 재산 물려줄 때 아들과 딸 차별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족보 있죠? 집안의 사람들 이름 쓴 곳, 거기에도 남녀 구별 없이 나이 순으로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이런 유교 윤리, 성리학적 윤리가 점점 퍼져나갑니다. 뭐 다른 이유도 많았지만 뭐 유교 윤리의 확산으로 인해서 여성의 지위가 점차 낮아지는 걸볼수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재산은 누구?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또 제사를 이어가는 큰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다고 해요. 제사도 사실 뭐 조선 전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아들, 딸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큰아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재산도 큰아들에게 많이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은 자유롭게 재혼, 다시 결혼하는 거 있죠? 남성은 자유롭게 재혼이 되지만 여성은 재혼이 금지되게 된다. 이런 내용들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 보도록 할게요. 조선 전기 여성은 집안에서 남성과 비슷한 권리를 가졌다. 그렇죠. 집안에서 남성과 비슷한 권리를 가졌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정답 동그라미가 되고요. 괄호 2번. 조선 후기 여성은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 때도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정답은 가위 표시. 괄호 3번. 조선 후기의 딸은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상속이 물려받는 거거든요. 쉽게 표현하면은. 조선 후기 어때요? 아들, 딸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았나요? 아닙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주로 물려줬다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큰아들이 많은 재산을 가져갔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위 표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가보도록 할게요. 관련이 있는 것을 알맞게 연결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전기 후기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괄호 1번. 결혼 후에도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식들도 외가에서 사는 경우가 있었다 이야기했었죠. 어딥니까? 조선 전기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남성의 재혼은 자유로웠지만 여성의 재혼은 금지되었다. 예? 여러분들 이거 언제죠? 남성은 다시 결혼하는 게 자유로웠는데 여성은 금지되었다. 조선 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 정리해 보았고요. 여러분들 지금 1번, 2번 풀면서 공통점을 느끼지 않았나요?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뿐만 아니라 많은 시험 문제에서 이 여성의 지위 관련해서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조선 전기 때 여성의 지위와 조선 후기 때 여성의 지위를 나눠서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이야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문제 연속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온 겁니다. 이제 3번입니다. 자료를 보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아까 봤던 사랑채와 안채가 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주로 조선 후기 때 남성들이 주로 생활하던 곳이고요. 조선 후기 때 안채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생활하던 곳이다. 아까 이야기해 주었죠? 그림은 조선시대 양반집을 그린 것이에요. 생활 공간이 사랑채와 안채로 구분되었는데, 사랑채는 주로 누가? 남성이. 안채는 주로 누가? 여성이 주로 생활하던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내용 공부해 보았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 한국사를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잘 풀린다는 것.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편부터 2편까지도 계속 우리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 키워드 위주로 한번더 정리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게시판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요. 안녕!
1: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 연산 9단계를 함께할 김형기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6강 자연수의 혼합계산 세 번째. 네, 이제 벌써 어때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다섯 강이나 하고 나니까 혼합계산 완전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요. 뭐 아무래도 혼합계산에는 계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잘해도 네 번째 작은 실수라도 하면 문제를 틀리게 되곤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마술이 있습니다. 바로 방패의 마술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계산을 실수해서 틀릴 위기가 되더라도 딱 한 번 그 계산 실수를 바로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마술입니다. 너무 유용하죠? 네, 그럼 여러분 마술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선생님이 하나 줄게요. 네, 바로 뾰로뾰롱 뿅. 네, 이제 마술이 촉촉하게 여러분들한테 스며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번 학습 목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연산 3차시 학습 목표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의 계산 익히기입니다. 우리 지난번 했던 1일차에 이어서 오늘은 2일차, 3일차 문제풀이 열심히 해봅시다. 네, 연산력 키우기 2일차입니다. 이번에 바로 1번부터 계산 들어갈게요. 네, 5 곱하기 15 나누기 3 빼기 4 더하기 43입니다. 혹시 계산 방법을 잊어먹진 않았겠죠? 네, 바로 앞에서부터 곱셈이 1번, 곱셈이 1번, 그 다음에 곱셈 1번, 다음에 나눗셈 2번, 다음엔요, 뺄셈 3번, 다음에 덧셈 4번. 지금 그려놓고 보니까 이렇게 짜라라락 순서대로 됐네요. 네, 그래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5 곱하기 15는 뭐예요? 네, 5, 5, 25, 그리고 앞에 5까지 해서 바로 75가 나옵니다. 다음 계산은 75 나누기 3인데요. 이건 암산으로 풀기엔 조금 복잡하죠? 그렇다면 옆에 주저하지 말고 세로 셈 풀겠습니다. 75 나누기 몇이죠? 네, 75 나누기 3입니다. 75 나누기 3은, 네, 10의 자리 먼저, 7 나누기 3은 2, 해서 6 하면 아래 15가 남죠. 15 나누기 3은 5, 해서 딱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렇다면은 저기, 아까 75 나누기 3은 바로 25,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뺄셈, 덧셈 해주면 됩니다. 25 빼기 4는 21, 마지막 21 더하기 43은, 네, 이거는 64,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계산식도 똑같이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네, 계산식은 우리가 계산한 순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두 보이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5 곱하기 15가 보이게. 75 나누기 3 빼기 4 더하기 43 이렇게 씁니다. 다음 계산 뭐예요? 나눗셈이죠. 75 나누기 3은 25. 25 빼기 4 더하기 43입니다. 다음 계산은 순서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뺄셈, 덧셈. 그럼 21 더하기 43은 마지막 정답까지 이렇게 64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이렇게 풀어보았는데요. 어때요? 이제 슬슬 곱하기, 나누기, 덧셈, 뺄셈 생각나죠? 좋습니다. 다음은 바로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38 곱하기 5 나누기 10 빼기 13 더하기 27인데요. 순서 어떻게 되죠? 일단 곱하기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누기, 그 다음엔요? 네, 빼기 더하기 순서대로 해주면 되죠. 빼기 더하기. 공교롭게도 이렇게 순서가 네, 그대로 가네요. 네, 보겠습니다. 38 곱하기 5는 네, 8, 5에 40, 0 쓰고요. 위에 4 올립니다. 그 다음에요. 3, 5, 15. 그러면은 15에 4를 더하니까 190이 됩니다. 190. 190을 10으로 나누면요. 0만 똑 떼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19가 되고요. 다음에 13을 뺍니다. 19에서 13을 빼면 6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6 더하기 27은 네, 여기다가 33 정답 적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계산식 전개 확인해 볼게요. 38 곱하기 5 제일 먼저 보여줘야겠죠? 그러니까 190 나누기 10 빼기 13 더하기 27입니다. 다음엔요. 줄 맞춰서 등호 쓰고 190 나누기 10은 19 빼기 13 더하기 27입니다. 다음으로는요, 6 더하기 27이 되죠. 왜냐면 99 빼기 13을 하니까요. 그쵸? 마지막으로 정답만 이렇게 33 적어주면 마무리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84번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84번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네. 나누기 먼저. 그리고 곱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빼기 하고요. 더하기 하고요. 이렇게 1, 2, 3, 4 순서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계산을 하려고 보니 84 나누기 14. 숫자가 조금 큽니다. 이럴 땐 세로셈. 바로 또 쓸게요. 세로셈. 여기다가 84. 구석에다가 84 나누기 몇이에요? 14입니다. 84 나누기 14는, 네, 보니까 끝자리를 보니까 4, 4입니다. 4단에 4 나오는 게 뭐가 있었더라? 4, 6에 24. 6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6을 넣었더니, 4, 6을 넣었더니, 4, 6에 24. 4 쓰고요. 2만큼 받아 올립니다. 1, 6에 6 해서, 84. 딱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돌아가서 84 나누기 14는 뭐다? 6이다. 다음에 계산 쭉 해줄게요. 6 곱하기 7은 뭐다? 42다. 그러면 42에서 16을 빼겠습니다. 받아내림이 있는 계산이죠. 42에서 16을 빼면 여기서 4는 3으로. 그다음 위에다가 10을 올려줍니다. 12에서 6을 빼면 6이 되죠. 그다음 3에서 1을 빼니까 26이 됩니다. 마지막 계산. 26 더하기 22는 뭐예요? 그러면 10의 자리끼리 1의 자리끼리 더해주니까 40 8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계산식도 같이 해볼게요. 계산식은 하고요. 84 나누기 14가 제일 먼저니까 바로 계산합니다. 6 곱하기 7, 그다음 빼기 16 더하기 22 이렇게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어떻게 되죠? 네, 6 7에 42 곱하기 보여줍니다. 42 빼기 16 더하기 22. 다음 계산 뭐죠? 뺄셈하는 거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42 빼기 16은 26 더하기 22.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정답은 그래서 뭐예요? 48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정답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계산식 이렇게 연습하는 거 나중에 우리가 논술형이라던가 서술형이라던가 좀더 복잡한 문제들을 풀때 계산식을 이렇게 차례대로 전개해 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습한다 생각하고요. 계산식도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입니다. 이번엔 9번 문제. 15 더하기 16 곱하기 3 나누기 4 빼기 7인데요. 이번엔 순서가 어디서부터죠? 네, 곱하기 나누기 먼저. 곱하기 여기 첫 번째. 다음엔 나누기가 두 번째. 그 다음엔요? 앞에서부터 차례로 세 번째, 마지막 빼기까지. 네 번째.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이거 16 곱하기 3. 바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6, 3에 18. 8 하고요. 1 받아 올립니다. 1, 3에 3. 아, 48이구나. 됐습니다. 다음 48 나누기 4.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죠? 10의 자리끼리,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각각 나누면 되겠습니다. 4 나누기 4는 1, 8 나누기 4는 2 해서 12. 바로 구할 수 있었죠? 다음에 우리 덧셈입니다. 15 더하기 12. 네, 10의 자리끼리, 1의 자리끼리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은 2, 5 더하기 2는 7, 27입니다. 마지막, 우리 뺄셈 사례입니다. 27 빼기 7은 20. 이렇게 정답 적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식도 또 갈게요. 보면은, 네. 맨 처음에 15 있고요. 더하기. 뭐 먼저요? 곱셈 먼저. 48. 다음에 나누기 4. 마지막 빼기까지. 우리 식을 전개할 때요. 쓰다가 여기 있는 것들. 다른 계산 부호들이나 숫자들. 이런 거 빼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전개할게요. 다음 계산은 뭘까요? 네. 나눗셈이죠. 15 더하기 48 나누기 4니까 네, 12가 되죠. 12 그다음에 빼기 7까지. 다음 15 더하기 12는 27. 27 빼기 7까지 써줍니다. 마지막 정답은 2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입니다. 43 빼기 20 곱하기 9 나누기 15 더하기 19인데요. 이거는 보면은 어디부터요? 요렇게 곱하기, 그 다음에 요렇게 나누기, 그 다음엔요? 앞에서부터 빼고요. 마지막에 더하기까지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20 곱하기 9는 2, 9, 18, 180입니다. 180. 그 다음 180 나누기 15는, 이건 새로 셈하겠습니다. 100. 80 나누기 15 하면요. 앞에 여기 100의 자리, 10의 자리만 볼게요. 18 나누기 15는 1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래 30이 남죠? 30 나누기 15는 2입니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숫자는요. 바로 네, 12가 되죠. 12입니다. 그렇다면요. 43에서 12 다음 계산해 줍니다. 43 빼기 12는 30. 1, 다음에 31 더하기 19는 1 더하기 9는 10, 0하고요. 10만큼 받아 올립니다. 3 더하기 1은 4. 받아 올린 것과 함께 50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여기까지 한번 계산식도 같이 해볼게요. 는 하고요. 43 빼기 20 곱하기 9 나누기 15 더하기 19. 뭐 먼저요? 20 곱하기 9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43 빼기 180 나누기 15 더하기 19입니다. 네, 이거는 방해되니까 지울게요. 서삭, 서삭. 네,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엔요, 무슨 계산? 네, 나눗셈 계산해서 43 빼기 180 나누기 15는 12죠. 12 더하기 19. 다음엔요, 네, 앞에 뺄셈 계산하니까 31 더하기 19. 마지막 마무리는 네, 정답. 50까지 적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앞에 있는 절반 풀어보았는데요. 그럼 뒤쪽에 있는 절반은 계산식은 따로 하지 않고요. 생략하고 왼쪽에 계산하는 방식으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이어서 14번입니다. 64 빼기 56 나누기 7 곱하기 2 더하기 49입니다. 그럼 이건요. 56 나누기 7은 이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가 곱하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뺄셈이 세 번째, 마지막이 덧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첫 번째부터 할게요. 56 나누기 7은
7, 8에 56, 다음에 8이 16, 다음에 64 빼기 16은, 네, 바로 안 되죠. 그러면 받아내려야겠습니다. 6은 5로 위에 14가 됩니다. 14 빼기 6은 8, 5 빼기 1은 4, 48입니다. 48에 49를 더하면, 8 더하기 9는 17, 7에다가 10 받아올립니다. 4 더하기 4는 8, 8에다가 1 더해서 97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는 하고 97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24 빼기 18 더하기 12 곱하기 6 나누기 9 이렇게 되는데요. 계산 순서 곱하기 나누기 2번 다음에 네, 여기가 3번이 되네요. 여기가 이렇게 3번 마지막으로 덧셈까지가 4번이 됩니다. 네, 그럼 계산해 봅시다. 맨 처음에 12 곱하기 6, 2, 6, 12. 10만큼 받아 올리고요. 1, 6에 6 해서 72가 됩니다. 72 나누기 9는 8, 8, 9, 72니까요. 그 다음엔요. 앞에서 빼주는 게 3번이죠. 24 빼기 18은 6. 마지막 뭐예요? 6 더하기 8. 그러니까 14가 됩니다. 정답은요. 정답 14.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21번. 57 더하기 16 빼기 10 곱하기 9 나누기 15인데요. 계산 순서는 곱하기 먼저,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계산 형태가 특이하지만 항상 우리가 형태는 특이하더라도 규칙만 따르면 다 올바른 계산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10 곱하기 9 계산 90. 90 나누기 15는 이거는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계산할게요. 57 더하기 16은 7 더하기 6은 13. 10만큼 올리고요. 5 더하기 1은 6 해서 73이 됩니다. 아까 받아 올린 10과 60 더해서 73입니다. 마지막 73에서 6을 뺀다면요. 이건 67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는67 이렇게 마무리. 다음 문제입니다. 23번이죠. 23번 문제입니다. 77 더하기 53 빼기 72 나누기 8 곱하기 7. 네, 이렇게 되죠. 이것도 문제 순서 어떻게 돼요? 나눗셈 첫 번째, 곱셈 두 번째, 다음 여기가 3번, 덧셈 3번, 마지막 뺄셈 4번까지입니다. 네, 보면은 72 나누기 8은 9, 9, 7에 63. 그 다음 앞에서부터 덧셈 뺄셈 진행해주면 되죠. 77 더하기 53, 7 더하기 3은 8, 10이죠, 10. 그다음 1 받아 올리고요. 7 더하기 5는 12. 받아 올린 것과 함께 130입니다. 그다음 130에서 63을 뺍니다. 130 빼기 63. 계산이. 네, 이거는 67이 됩니다. 67. 그러니까 정답은 67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2일차 마지막 문제. 105 빼기 62 더하기 78 나누기 13 곱하기 8인데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죠? 곱셈과 나눗셈 먼저 풀어주고요. 차례대로 이어서 뺄셈과 덧셈 풀어주면 됩니다. 네. 78 나누기 13. 이건 새로 셈할게요. 그렇다면 78 나누기 13입니다. 3단에 8이 나오는 숫자, 끝자리를 봤을 때 뭐가 있을까요? 네, 3, 6, 18 하니까 6 한번 넣어볼게요. 6. 그러면은 6, 3, 18, 3, 6, 18 해서요. 8, 1 올라가고요. 1, 6에 6 해서 78.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빈칸에 6이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그럼 6이 들어갔고요. 다음 계산 6, 8에 48. 48입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쭈루룩 계산할게요. 105 빼기 62는 이거는 43이 나옵니다. 마지막 43 더하기 48은 91.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91. 네,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인 식들 열심히 풀어보았는데요. 다음 3일차에서는요, 바로 무시무시한 친구가 등장합니다. 과로가 등장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과로가 등장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됐었어요? 네, 맨 처음에는 과로를 풀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풀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풀면 되는 거.
그러니까 순서 맨 앞에 괄호만 신경 쓰면서 풀면은

그러니까 괄호가 있는 계산식이 처음이기 때문에 계산식 몇 개만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괄호를 풀었다는 걸 보여줘야겠죠. 그러니까 5 곱하기 16 나누기 8 빼기 4입니다. 다음에 무슨 계산? 곱셈 계산. 5 곱하기 16은 80 나누기 8 빼기 4입니다. 다음은 나눗셈 계산이죠? 는10 빼기 4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답은 6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4번. 35 나누기 괄호 15 빼기 10 곱하기 8 더하기 21이네요. 그러면 뭐부터? 괄호부터.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은 차례대로 하나, 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덧셈까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네, 괄호 먼저 보겠습니다. 15 빼기 10은 5. 다음 35 나누기 5는 57에 35니까 7이잖아, 7. 네, 다음에 7, 8에 56, 9구단. 마지막으로 56 더하기 21, 이거는 10의 자리끼리, 1의 자리끼리 더해준다면 77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77인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계산식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35 나누기 뭐부터 보여야 돼요? 네, 바로 괄호 안에 푸는 거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5 나누기 5 곱하기 8 더하기 21입니다. 다음 이어서 35 나누기 5는 7, 7 곱하기 8 더하기 21 보여주고요. 이어서 네, 여기서 7, 8에 56, 56을 보여줘야 됩니다. 56 더하기 21. 마지막 정답 뭐예요? 정답은 77인 것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우리 계산식은 없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순서 먼저 볼게요. 먼저 곱셈, 괄호 안에 먼저 1번,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눗셈, 곱셈, 뺄셈까지 하면 되겠죠? 볼게요. 8 더하기 5는 13. 두 번째, 86 나누기 2는 43. 다음엔요, 네, 40. 다음에 곱셈 가는 거죠. 3 곱하기 13은 39. 네, 바로 할수 있습니다. 3 곱하기 10의 자리, 3 곱하기 1의 자리 하면 되잖아요. 마지막 43 빼기 39는 네, 39에서 43 얼만큼 가면 되나요? 네 칸만 가면 되죠. 그러니까 바로 4 이렇게 풀수 있죠. 정답은 4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10번은 17 곱하기 괄호 12 빼기 5 더하기 60 나누기 5. 순서는 괄호 먼저, 그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마지막에 더하기까지. 네, 계산해 보겠습니다. 15 빼기 5는 7. 그 다음에 계산이, 네, 17 곱하기 7이네요. 해볼게요. 7, 7에 49. 9 쓰고요. 4만큼 올립니다. 1, 7에 7. 네, 7에다가 4 더하니까 119가 정답이네요. 119. 다음 계산은요, 60 나누기 5입니다. 아, 이거는 세로 셈 갈게요. 60 나누기 5입니다. 네, 10의 자리 먼저 보면요, 6 나누기 5는 1. 그러면요, 나머지는 10이죠. 그다음 5, 10 나누기 5는 2입니다. 이렇게 해서 60 나누기 5는 12로 나누어 떨어지네요. 여기에 12 적습니다. 마지막 119 더하기 12는 131이다. 정답도 131이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33 나누기 괄호 15 빼기 4 더하기 8 곱하기 13입니다. 그러면 네, 괄호 먼저,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니까 나누기 먼저 하고요.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마지막이 2 계산입니다. 보겠습니다. 15 빼기 4는 11. 네, 33 나누기 11입니다. 두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지만 딱 보면 몇배 차이에요? 네, 세배 차이인 게 우리가 눈에 보이죠, 그렇죠? 이런 건 바로 3 이렇게 적을 수 있죠. 3. 다음엔 곱셈 계산입니다. 8, 3에 24. 그다음에 8, 1은 8. 8에다 2를 더하니까 10, 104가 됩니다. 마지막 3 더하기 104는 107. 이렇게. 그렇다면 정

정답은 는 하고요. 107 적고 마무리합니다. 네, 이어서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49 나누기 괄호 2 더하기 5 빼기 3 곱하기 2입니다. 괄호 먼저, 그다음에 나눗셈, 곱. 네, 이게 아니죠. 좀더 아래쪽으로 곱셈,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보면은 2 더하기 5는 괄호 먼저 계산 7. 49 나누기 7은 7, 7에서 49 됐죠. 3 곱하기 2 계산하면 3이는 6. 마지막 7 빼기 6은 1입니다. 와우, 계산 숫자가 예쁘네요. 1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15번 가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순서 먼저 봐야 되죠? 순서 어떻게 돼요? 괄호가 1번, 다음에 곱하기 2번, 그다음에 나누기 3번, 마지막으로 더하기 4번. 이렇게 준비됐죠? 좋습니다. 32 빼기 7은 25. 25 나누기 5는 5. 순서가 바뀌었네요. 하지만 결과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60 곱하기 3은 6, 3, 18. 0만 붙이면 되죠. 180입니다. 다음 마지막 180 더하기 5는 185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답까지 확인해주면요. 는185 이렇게 쓰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괄호 7 빼기 3 곱하기 6 더하기 64 나누기 16이죠. 순서 어떻게 돼요? 괄호는 항상 1등이다. 괄호 다음은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곱셈, 나눗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계산해 봅시다. 7 빼기 3은 4. 다음에 4, 6에 24. 다음에 64 나누기 16은, 네, 수감각이 있는 친구들은요. 이거 이제 슬슬 보일 텐데요. 우린 세로셈 다시 해보겠습니다. 64 나누기 16입니다. 우리 끝자리 수 한번 볼게요. 6과 4. 6에다가 몇을 곱하면 4가 나올까요? 6, 4, 28. 네, 그렇죠. 4를 넣어보겠습니다. 4를 넣으면요. 6, 4, 24. 2만큼 올리고요. 20만큼 올리고요. 1, 4에 4. 아, 64가 나오는구나. 딱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렇다면은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4가 됩니다. 마지막 24 더하기 4는 28. 그러니까 정답은 는28.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괄호 31 더하기 17 나누기 3 빼기 4 곱하기 2지요. 그렇다면 괄호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엔요. 나눗셈, 그 다음에 곱셈, 마지막으로 뺄셈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1 더하기 17은 10의 자리, 1의 자리 더해서 48. 그럼 48 나누기 3입니다. 이거 우리 세로셈으로 빠르게 풀어볼게요. 48 나누기 3. 4 나누기 3은 1. 그렇다면 나머지는 18이죠. 18 나누기 3은 6 해서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6. 다음으로 곱하기입니다. 4 곱하기 2는 8. 아, 마지막 16에서 8을 빼주면 정답은 8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8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55 더하기 4 곱하기 괄호 38 빼기 14 나누기 6 이렇게 되는데요. 순서 마지막 문제니까 더 확실하게 가보죠. 38 빼기 14가 첫 번째. 그리고 앞에 있는 곱하기가 먼저요. 4 곱하기가 두 번째. 마지막이 나누기 6. 그러니까 나누기 6이 세 번째. 마지막이 55에 더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차례대로 풀어볼까요? 38 빼기 14는 24가 되겠습니다. 그럼 4 곱하기 24는요? 4 곱하기 24는 4, 4, 16. 6수고요. 10 받아 올립니다. 4, 2, 8. 8에다가 1을 더해서 96이 되겠죠. 다음 96 나누기 6. 이거는 포기합니다. 세로셈 갑니다. 96 나누기 6을 하겠습니다. 9 나누기 6은 1. 나머지는 몇이에요? 36이 남죠. 36 나누기 6은 6 해서요. 여기는 96 나누기 6은 16으로 나눠 떨어지죠. 16 빈칸에 써줍니다. 마지막 55 더하기 16은 네, 이건 받아 올림이 있습니다. 71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정답은 71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다양하게 풀어보았는데요. 네, 이젠 슬슬 혼합계산이랑 많이 많이 친해진 느낌이 들죠? 그렇다면 오늘 스피드 퀴즈 풀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스피드 퀴즈, 다음의 문제 정답을 구하세요. 네, 문제는 4 곱하기 괄호 7 빼기 2 나누기 2 더하기 5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아는 친구는 꼭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다들 안녕!

에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기가 막힌 강의,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와, 이제 6강에 접어들었습니다. 6강에 접어든 지금, 선생님 옷 보이나요? 새하얀 게 뭔가 천사 같지 않나요? 네, 화면에서 이제 친구들의 경악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만큼 뭔가 선생님이 오늘은 천사 같은 마음씨로 친구들에게 천사같이 알려주려고 합니다. 친구들도 이제 그렇다면 선생님을 믿고 이번 강의 또 즐겁게 따라와주면 되겠죠. 좋아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선생님도 준비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이 또 뭔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배울 내용 봅시다. 오늘은 이제 진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 했어요? 자연수 곱하기 분수. 그러니까 분수랑 자연수를 곱하는 거를 배웠는데, 이제는 조금 더 실력을 키워보자 이거예요. 이제는 분수 곱하기 분수를 해보자는 거죠. 해서 우리 진분수의 곱셈 원리를 먼저 깨쳐봐야겠죠. 원리 깨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볼 게 뭐예요?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입니다. 자, 친구들, 단위 분수. 단위 분수 분명 학교에서 배웠는데 뭔지 기억 잘안 나는 친구들 분명 있습니다. 단위 분수 뭐였어요? 맞습니다. 이제 분자가 1인, 분자가 무조건 숫자 1인 분수를 우리 단위 분수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해서 원리 깨치기와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를 한번 오늘 문제 풀이까지 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좀 많이 풀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긴장 늦추지 말고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선생님이랑 끝까지 한번 6강 나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원리 깨치기입니다.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를 하는 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어떻게 한대요? 분자 1은 그대로 두고 분모끼리 곱해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연수 곱하기 분수 했을 땐 어떻게 했어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자연수랑 분자만 곱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약분할 게 있으면 약분도 했고요. 근데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는 어떻게 한다? 분자 1은 그대로 두고 분모만 곱한다는 거예요. 해서 예시가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겠죠. 자, 보면은 단위 분수와 단위 분수의 곱은 항상 단위 분수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 분자 1은 그대로 두니까. 자, 그렇다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한번 선생님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분모만 곱한다고 했죠? 2 곱하기 3을 해주고요. 분자는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친구들, 2 곱하기 3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 곱하기 3, 얼마가 나오죠? 그쵸, 6이 나오죠. 해서 분모는 6이고 분자는 1이다. 정답이 얼마다? 6분의 1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친구들, 계산만 보면 이거 솔직히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쵸? 근데 아마 친구들 그런 생각은 들 거예요. 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6분의 1이 될까? 왜더 낮은 숫자가 될까라는 생각을 아마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해서 선생님이 한번 그림으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일단 사각형을 한번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을. 사각형을 그려보고 먼저 2분의 1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긴장돼요, 지금 솔직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의 1을 표현한다는 건 어때요? 이렇게 절반에 나눈다는 거죠. 절반에 나눈 그 절반만큼의 양. 그 양이 2분의 1이 됩니다. 한이 정도. 이 정도가 이제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그쵸? 자,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여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3분의 1도 한번 이제 표현을 해봐야겠죠. 3분의 1. 더 난이도가 높아요. 3분의 1도 한번 선생님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등분으로 나누면 돼요. 자. 첫 번째 등분, 자, 두 번째, 자, 대략적으로 3분의 1이 됐죠? 해서 3분의 1은 어느 정도의 양이에요? 자, 볼게요. 이 정도를 우리 3분의 1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를, 이제, 그쵸?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뭐예요?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과
보라색으로 색칠된 부분에 이제 겹치는 부분, 여기가 이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하니까 어때요? 6조각에서 한 조각, 한 조각이 이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죠. 6조각 중에 한 조각, 즉 6분의 1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친구들 이해가 됐죠? 해서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는 분모만 곱하고 분자는 그대로 1로 적어주면 된다.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는 과연 어떻게 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분자는 분자끼리 이제 맞춰서 계산을 짝지어서 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짝을 지어서 계산을 하면 된대요. 자, 잘 예측이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또 선생님이 예시 문제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 곱하기 9분의 8인데요. 자, 뭐래요? 약분하는 순서에 따라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방법 다 천천히 선생님이랑 해볼 거예요. 봅시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한 후에 약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써볼게요. 4분의 3 곱하기 9분의 8인데, 일단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봅시다. 분모 먼저 곱해볼게요. 4 곱하기 9는 얼마가 되죠? 36이 되고요. 3 곱하기 8은요? 2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뭘 해준다? 약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약분을. 자, 약분 한번 해봅시다. 36과 24. 가장 먼저 뭘로 약분할 수 있을까요? 그쵸. 4로 약분이 될것 같아요. 4로. 4로 한번 약분을 해볼게요. 하니까. 자, 9가 되고요. 24는 6이 됩니다. 9분의 6이 될 텐데, 자, 9와 6은 어때요? 약분이 또 되네요. 몇으로? 3으로 약분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9를 3으로 약분하면 3이 되고요. 6을 3으로 약분하면 2가 돼서 최종적으로 답이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다 계산한 이후에 약분을 해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계산 방법이고요. 두 번째 계산 방법 봅시다.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는 과정에서 약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친구들 한번 잘 보세요. 자, 또 식을 적어줍니다. 4분의 3 곱하기 9분의 8입니다. 그쵸? 자, 이제 이거를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4 곱하기 9분의 3 곱하기 8이라고 적어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선생님이 약분을 하는 거예요. 볼게요. 4와 8, 약분이 됩니다. 그쵸? 4는 1이 되고요. 8은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약분이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3과 9, 그쵸? 3과 9가 또 약분이 돼요. 3은 1이 되고요. 9는 얼마가 되죠?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나면 어때요? 약분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분모 먼저 계산합시다. 1 곱하기 3 얼마? 3이 되고요. 1 곱하기 2, 분자 1 곱하기 2 하면 분자는 얼마? 2가 된다 해서 3분의 2, 아까처럼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의 식에서 바로 약분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4분의 3 곱하기 9분의 8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여기서 뭘 한다? 바로 약분한다. 바로 약분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해주면 되겠네요. 4는 1이 되고요. 8은 2가 됩니다. 그쵸? 3은 1이 되고요. 9는 3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계산을 하니까 분모 1 곱하기 3은 아까처럼 3이 되고요. 분자 1 곱하기 2는 2가 된다.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해서 이세 가지 방법 잘 기억해 두고
결국에 친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은 방법 3이에요. 방법 3을 많이 쓸 텐데, 어쨌든 간에 다양한 계산 방법을 친구들이 약분하는 순서에 따라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원리 깨치기 다 해봤고요. 이제는 뭘 해봐야 돼요?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기지개 한번 쫙 펴고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하기 전에 연산 키입니다.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듯이 뭐래요? 분자 1은 그대로 두고 분모끼리 곱한다고 합니다. 분모끼리 곱해요. 그래서 예시를 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을 2 곱하기 4분의 1로 바꾸고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죠. 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8분의 1이 나온다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시작해 봐야겠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아까 했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던 대로 하려면은, 자, 2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적어주고, 이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2 곱하기 5 하니까 10이 되고요. 분자는 그대로 둬서 10분의 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쉽죠? 솔직히. 하지만 친구들,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집중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쭉 문제를 풀어두는 습관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8번입니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네요. 이것도 선생님이 그럼 먼저 적어 봐야겠네요. 자, 4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일단 적어 두고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면 되겠네요. 자, 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4, 4, 16 해서 16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 봤고요. 자, 14번입니다. 14번 한번 풀어볼게요. 5분의 1 곱하기 13분의 1입니다. 5분의 1 곱하기 13분의 1. 숫자가 조금씩 커지고 있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5 곱하기 13분의 1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요. 5 곱하기 13 이런 거 친구들 굳이 암산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은 이제 곱셈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게 암산이 딱딱딱딱 되는데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13 곱하기 5를 이렇게 적어주고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3 곱하기 5 하면 15니까 5 이렇게 되고요. 1이 올라가죠? 5일은 5인데 위에 1이 있으니까 더해서 65.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그냥 무리해서 암산하다가 틀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얼마가 정답이다? 65분의 1이 정답이 된다. 16번입니다.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이것도 한번 적어줄게요. 적어주면은, 자, 6 곱하기 6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고, 그럼 바로 답이 나오죠? 얼마가 나오죠? 맞습니다. 36분의 1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장으로 넘어갔죠. 앞장의 문제는 한번 친구들이 쫙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이 앞장에서는 네 문제밖에 안 풀어줬기 때문에 쫙 풀어보고, 할 만한데? 하면은 이제 또 뒷장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다 풀어줄 예정이거든요. 한번 보고 친구들이 답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됐죠?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쫙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봅시다. 6분의 1 곱하기 9분의 1입니다. 자, 해보니까 어때요? 이것도 분모에다가 6 곱하기 9분의 1이라고 적어두고 계산을 해줘야 한다 하니까 6 곱하기 9는 얼마가 나온다? 54가 나온다. 해서 54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19번입니다. 자, 7분의 1 곱하기 10, 7분의 1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7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바로 적어주죠. 7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준다? 분모 곱해주면 된다. 곱하니까 28이 나오고, 분자는 그대로 1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번. 7분의 1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자, 7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에요. 봅시다. 그대로. 7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적어주고, 자, 9구단 다들 할줄 알죠? 7, 5, 35. 그쵸? 7, 5, 35. 해서 분모는 35. 분자는 1. 즉, 35분의 1이 정답이구나. 정답이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 했죠? 2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1번이에요. 7분의 1 곱하기 얼마예요? 7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인 걸알 수가 있네요.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7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보면은 7 곱하기 10분의 1이라고 적어두면 될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를 계산을 하려고 봅니다. 7 곱하기 10이에요. 7 곱하기 10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맞습니다. 70이 나옵니다. 70이 나와요. 그래서 분모는 70딱 적어주고, 분자는 뭐 됐어요? 1을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70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22번입니다. 이건 조금 더딱 계산하기가 쉽죠. 그쵸? 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정답이 얼마가 나온다? 맞습니다. 16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좋아요. 계속 가볼게요. 23번입니다. 23번이에요. 자, 23번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겠습니다. 8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네요. 그쵸? 자, 이것도 한번 이렇게 적어봐야죠. 8 곱하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두고, 그러면 이제 분모를 계산해주면 된다. 분모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8 곱하기 3이네요. 8 곱하기 3은 얼마죠? 8 곱하기 3은, 그쵸, 24가 될 거고요. 분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1 그대로 적어주면 되니까 정답은 24분의 얼마? 24분의 1이 된다. 24번 한번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24번이요. 8분의 1 곱하기 9분의 1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8분의 1 곱하기 9분의 1. 자, 그렇다면 이거 분모에다가는 8 곱하기 9분의 1이라고 적어두면 일단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8 곱하기 9가 분모니까 8, 9, 70, 2 이렇게 적어두고 분자는 얼마? 이제는 다 알죠? 1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2분의 1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2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8분의 1 곱하기 12분의 1이네요. 자, 볼까요? 8분의 1 곱하기 12분의 1이니까 8 곱하기 12분의 1. 자, 8 곱하기 12. 암산 안 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한번 선생님이 계산해 볼게요. 12 곱하기 8 이렇게 적어두고요. 자, 2, 8에 16이니까 6 적어두고 1 올라가죠? 8, 1은 8인데 위에 1이 있으니까 더해줘서 9.
아, 96이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분모는 96, 분자는 1 이렇게 적어두고 정답은 어떻게 읽는다? 96분의 1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할 차례네요. 26번입니다. 26번. 자, 보세요. 9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이거는 아까보다는 또 계산하기가 좀 쉬워 보여요. 그쵸? 친구들 아마 쉽게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분모에다가는 어떻게 적어줘요? 그쵸? 9 곱하기 2라고 적어주고, 분자는 1이라고 적어둡니다. 그쵸? 자, 9 곱하기 2, 금방 나오죠? 18입니다, 18. 18 적어주고요. 분자는 어김없이 1을 적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8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27번. 90이래요. 9분의 1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9분의 1 곱하기 5분의 1. 이것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적어볼게요. 9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맞죠? 자, 9 곱하기 5분의 1. 그렇다면 친구들이 9 곱하기 5는 이제 바로 선생님께 답을 얘기해야 할 차례네요. 자, 9 곱하기 5 얼마? 맞습니다. 9 곱하기 5는 45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45, 분자는 어떻게 적는다? 분자는 1이라고 적으면 된다. 해서 정답은 45분의 1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들, 지금까지 해본 결과 어때요? 너무 쉽죠? 자, 친구들이 쉬우면 쉬울수록 방심하다가 틀리면 그게 정말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푸는 습관 꼭 친구들 기를 수 있도록 하고요. 계속 이제 선생님이랑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혹시 그 와중에 막 채점하는데 틀렸다 하면은, 아, 내가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조금 더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8번이죠? 28번입니다. 9분의 1 곱하기 7분의 1이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9분의 1 곱하기 7분의 1입니다. 아까처럼 적어 봐야겠죠? 분모에다가는 9 곱하기 7이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분자는 1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9 곱하기 7. 친구들 얘기해줘야죠. 9 곱하기 7 얼마 나오나요? 맞습니다. 63이 나옵니다. 63이 나와요. 63.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1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해서 63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좋아요. 자, 29번도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해봐야겠네요. 29번입니다. 29번.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네요. 그렇다면 자, 10 곱하기 10분의 1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이거 분모 계산 충분히 할수 있죠? 10 곱하기 10 얼마 나오나요?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그쵸? 해서 분모에다가 100 적어두고 분자 1 적으니까 정답이 얼마가 됐어요? 100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30번 할 차례입니다. 그쵸? 11분의 1 곱하기 8분의 1입니다. 11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11 곱하기 8분의 1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자, 11 곱하기 8.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닙니다. 자, 친구들이 바로 선생님한테 얘기해 줘야겠죠? 11 곱하기 8. 얼마? 맞습니다. 88이 나오죠. 88입니다. 자, 하고 분자는 어떻게 돼요? 분자는 그대로 1을 적으면 되니까 어떻게 된다? 정답이 88분의 1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네요. 자, 31번입니다. 12분의 1 곱하기 6이네요. 12분의 1 곱하기 6. 그럼 또 적어 봐야겠죠? 12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12 곱하기 6분의 1이라고 적고, 자, 12 곱하기 6은 암산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 6, 12고요. 1 올라가고요. 그쵸? 6, 1은 6인데, 1이 위에 있으니까 더해줘서 72가 정답이 되는구나. 아, 그렇다면 분모에다가는 72를 적어주고, 분자는 1을 적어두니까 72분의 1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친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0: 32번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겠습니다. 32번입니다. 1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1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자, 해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선생님이 잘못 적었네요. 자, 1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분모에다가 13 곱하기 3을 해주고 분자는 1을 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그렇다면은 이제 분모에 대한 답, 13 곱하기 3은 친구들이 알려줘도 될것 같아요. 얼마죠? 39가 되고요. 분자에는 1이 올라갑니다. 해서 정답은 39분의 1이 정답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봅시다. 조금만 힘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좋습니다. 33번입니다. 1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네요. 자, 써볼게요. 분모에다가 15 곱하기 5를 적어주고 분자에 1을 적어둡니다. 맞죠? 그 다음에 15 곱하기 5를 직접 해주는 거예요. 자, 15 곱하기 5 한번 해봅시다. 5, 5, 25니까 5 내려가고 2가 올라가요. 5일은 5인데 2가 위에 있으니까 더해줘서 7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분모는 얼마다? 75다. 분자는 얼마다? 1이다. 정답은 즉 75분의 1이 정답이 된다까지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34번. 18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네요. 자, 적어볼게요. 분모에다가 18 곱하기 2라고 적어두고 분자에 1이라고 적어둡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8 곱하기 2를 직접 해볼게요. 8이 16 해서 6 내려가고 1 올라갑니다. 1, 2는 2인데 2에다가 위에 1 있으니까 더해줘서 3이 되겠네요. 해서 분모는 얼마가 된다? 36이 되고요. 분자는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정답이 뭐예요? 36분의 1이 정답이라는 소리죠. 마지막 35번입니다. 35번. 좋아요. 35번 한번 해봐야겠죠? 자,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자, 20 곱하기 4 적어주고 분자에 뭘 적는다고 했어요? 분자에는 1을 적는다 했어요. 분자에 1 이렇게 적어두고요. 그 다음 20 곱하기 4를 이제 친구들이 딱 해주면 되겠네요. 자, 20 곱하기 4, 20 곱하기 4 뭐가 나오나요? 그쵸. 20 곱하기 4 어렵지 않았습니다. 8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 분자에는 뭐가 당연히 쓰여지면 되죠? 분자에 올라갈 숫자는 1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정답이 어떻게 됐습니까? 80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단위분수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 가장 기억해야 할 거는 분모와 분모만 곱해주고 분자는 어떻게 한다? 1을 적어두면 된다. 이걸 친구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그렇죠? 꼭 이걸 기억해 보고, 이제, 만약 틀린 게 있다 하면은 친구들이 꼼꼼하게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일단 문제를 풀어봤어요.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는 사실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에이, 뭐야, 별거 아니네 하면서 방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진짜는 다음 강의부터입니다. 우리 다음 강의부터 뭘 계산하냐?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를 계산할 거예요. 다양한 진분수와 또 다양한 진분수를 각각 곱하는 그거를 한번 배워볼 거고요. 우리 원리 깨치기 때 배웠죠? 세 가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하는 걸 직접 해볼 겁니다. 해서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가 쉬웠다고 방심하지 말고 오늘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알려준 원리 깨치기 그리고 다양한 문제풀이 방법 꼭 기억을 해두고 복습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다음 강의에서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친구들이 완벽하게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고 복습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강의 선생님이랑 또 신나게 만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인사하면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너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연산 3차시 마저 공부할 건데요. 제목부터 확인해 보죠.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 그리고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산 3차시 3일차부터 5일차까지 쫙쫙쫙 마저 공부할 건데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공부 목표 두 가지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죠. 오늘의 공부 목표는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역시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볼 겁니다. 자, 바로 오늘의 원리를 또 확인해 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지요. 바로 그것은 오늘의 퀴즈를 확인하는 것이겠지요. 자,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12분의 25 나누기 10을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분수의 곱셈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인데요.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 이 오늘의 퀴즈 함께 멋지게 해결해 보자고요.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원리를 시작해 볼 건데요. 원리 깨치기 지난 시간과 똑같습니다. 복습한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기인데요. 분수의 곱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하, 곱셈은 곱셈인데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서 계산해야겠구나라는 것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으로 복습해보죠. 4분의 3 나누기 2의 계산은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먼저 나누어지는 수 4분의 3을 그림으로 표시해 주고요. 나누기 2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줬습니다. 4분의 3을 똑같이 2등분한 것 중에 절반과 마찬가지, 즉 4분의 3의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곱셈으로 이렇게 쓸 수 있었죠.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 아래에 식으로 이렇게 쫙 정리해 보았었죠. 한 번 더 보죠. 4분의 3 나누기 2는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서 또 하나 바뀌는 게 있었죠. 중요했습니다. 뒤에 있는 이 2가 분수로 바뀝니다. 4분의 3에 2분의 1, 즉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것처럼 곱셈으로 바뀌면서 이 2가 분수인 2분의 1, 2분의 1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하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즉 8분의 3이다라고 우리 계산 결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수 있었고요. 하나 더 살펴보죠. 우리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도 계산해 봤습니다. 역시 곱셈은 곱셈인데 분수의 곱셈이라는 것 확인하고 가야겠습니다. 자, 2분의 5 나누기 3의 계산 우리 이렇게 살펴보았었는데요. 한번더 보죠. 2분의 5 나누기 3이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수 2분의 5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주었고요. 나누기 3

이기 때문에 똑같이 3등분한 것 중에 하나, 즉 2분의 5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5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2분의 5 나누기 3을 곱셈으로 고치면서 역시 뒤에 있는 3이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3이 3분의 1로 분수로 바뀌죠.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줍니다. 분수의 곱셈으로 풀 때는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이 뒤에 있는 수가 분수 3분의 1로 바뀐다는 것 말입니다. 곱셈으로 고치면서 분수로 고친다. 두 가지를 꼭꼭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2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을 계산하면 역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즉 6분의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 또는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 모두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때는요, 역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면서 뒤에 있는 수를 분수로 고쳐준다라는 것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복습해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연산 실력을 키워나가 볼까요? 자, 오늘은요, 연산 3일차부터 5일차까지 풀어볼 것이기 때문에 먼저 연산 3일차 내용부터 확인해 보죠.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 두 번째입니다. 계산해서 기하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계산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이 문장을 읽지 않고 그냥 바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문제를 풀 때는요,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이 문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계산하세요가 아니라 지금 보다시피 기하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잖아요. 한번더 확인해 보죠.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기하분수는 어떤 분수인가요? 네, 한번 말해 보세요. 기하분수는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이 기하분수는요,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가 뭐 1뿐이라서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를 기하분수라고 하죠. 아, 약분이라고 하면 분자와 분모를 그들의 공약수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약수가 1뿐이라서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 그것을 우리 기하분수라고 하지요. 자, 연산키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계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4분의 15 나누기 3입니다. 우리 원리 깨치기에서 봤던 것처럼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면서 이 3이 3분의 1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4분의 15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12분의 15가 되고요.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기하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해 주는 겁니다. 분자와 분모를 공약수로 약분해 주는 거죠. 3으로 약분하면 분모는 4가 되고요. 분자는 5가 되기 때문에 4분의 5가 되고요. 이렇게 답이 가분수로 나타났다면 문제에서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대분수로 나타내는 연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5를 대분수로 쓰면 1과 4분의 1이라고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도 이렇게 연산키처럼 차근차근 문제 한번 해결해 보죠. 자, 3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분의 8 나누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수의 곱셈으로 해결해 보면 5분의 8 그대로 적어주고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이 2가 2분의 1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10분의 8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문장을 제대로 읽지 않고 문제를 풀었다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런데 기하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가 1뿐일 때까지 약분해 줘야 합니다. 2로 약분해 보죠. 분자는 4가 되고요. 분모는 5가 됩니다. 5분의 4라는 기하분수로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1번의 결과는 5분의 4입니다. 계속해서 3일차

문제,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이번엔 11분의 12 나누기 3입니다. 역시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3분의 1이라는 분수로 나타내어 줍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해 주면 33분의 12가 되고요. 약분해 주죠. 3으로 약분하면 분자는 4가 되고 분모는 11이 되어 11분의 4라는 기하분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3일차 문제의 3번 문제도 해결해 보죠. 10분의 21 나누기 3입니다.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3이 3분의 1로 바뀝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뒤에 있는 자연수를 분수로 바꾸는 것. 후다닥 풀다 보면은요, 나눗셈을 곱셈으로만 바꾸고 3을 그냥 3이라고 적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꼭두 가지를 잘 기억합니다.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때 말이죠. 이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해 줍니다. 30분의 21이 되고요. 이제 기하분수로 나타내 볼게요. 공약수 3으로 약분하면 분모는 10이 되고 분자는 7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10분의 7이라고 계산 결과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일차 문제,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9분의 28 나누기 3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 9분의 28잘 적어주고요. 곱셈으로 바뀌면서 4가 4분의 1로 바뀝니다. 두 가지를 모두 잘 바꾸어 줬습니다. 이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끼리끼리 계산할 차례이죠. 36분의 28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2로 한번 약분해 볼까요? 분자는 14가 되고요. 그리고 분모는 18이 됩니다. 한번더 7이 되고요. 9가 됩니다. 2로 한번더 약분해 주면, 즉, 우리는 9분의 7이라는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3일차 문제, 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18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분의 18 나누기 2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지는 수 그대로 적어주고요. 곱셈으로 바뀌면서 분수로 바꾸어 줍니다. 자, 끼리끼리 계산해 주면은 14분의 18이 되고요. 2로 한번 약분해 볼까요? 분모는 7이 되고요. 분자는 9가 됩니다. 자, 이렇게만 적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우리 답이 가분수로 나왔다면 무슨 분수? 그래요. 자연수와 진분수가 함께 있는 분수, 즉 대분수로 나타내어 주는 연습을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분의 9는 결국 1과 7분의 2라는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18번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적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일차 문제 19번 문제도 한번 만나보죠. 11분의 52 나누기 2입니다. 나누어지는 수 11분의 52 그대로 적어 주고요. 곱셈으로 바뀌면서 2가 2분의 1이라는 분수로 바뀌어지는 것, 이제 알고 있겠죠? 자, 끼리끼리 계산하면 22분의 52가 되고요. 2로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분모는 11이 되고요. 분자는 26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11분의 26이 되는데요. 역시 가분수이기 때문에 대분수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2와 11분의 4라는 대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19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일차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엔 20번 문제인데요. 15분의 38 나누기 2입니다.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요? 선생님이 얼마나 잘 푸나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나요? 자, 이왕이면 내가 직접 풀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해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20번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보기 전에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미 풀고 왔다면 한번더 풀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말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요. 뭘 먼저 적어줄까요? 그래요. 15분의 38.
38,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자, 이제 어떻게? 나누기가 아니라 곱하기. 그리고 어떻게 바뀐다고요? 맞아요. 2가 2분의 1로 분수로 바뀝니다. 맞아요. 이제 끼리끼리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뭘까요? 그래요. 몇 분의? 30분의 38. 곱셈만 잘 계산해 주면 되지요. 자, 기하학분수이기 때문에 약분해 줘야 되겠지요? 2로 한번 약분해 볼까요? 15가 되고요. 여기는 19가 됩니다. 즉, 15분의 19. 그냥 가지 말고 가분수라면 대분수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1과 15분의 4라는 대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3일차 문제, 20번 문제까지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4일차, 5일차까지 풀어봐야 되니까 이제 바로 4일차로 달려가기 전에 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 시간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자고요. 자,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온 꿀팁은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인데요. 아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았거나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답 노트라는 건 뭐예요? 내가 틀린 문제를 모아서 정리해 놓은 노트가 바로 오답 노트, 오답 공책이잖아요. 그런데 오답 노트를 만들 때 중요한 건 뭘까요? 보통 우리 친구들이요, 대부분 꼭 쓰는 건 바로 이겁니다. 틀린 문제는 꼭 적어요. 당연하겠죠. 틀린 문제를 다시 알기 위해서 정리하는 공책이 오답 노트니까요. 틀린 문제는요, 누구나 거의 다 적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답도 누구나 거의 다 적습니다. 네. 틀린 문제와 정답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틀린 문제도 좋고요. 정답도 좋지만 바로 이 틀린 이유를 적는 것이 더더더더더더더더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친구들에게 틀린 이유를 꼭 적으세요라고 하면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틀린 이유를 적을 때 그냥 몰라서, 실수해서 이렇게만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이유가 아니에요. 진짜 틀린 이유는요, 내가 무엇을 몰라서 틀렸는지를 적는 것이 틀린 이유예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자연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몰라서 틀렸다. 또는 나는 뭐 어떤 것을 세로셈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서 틀렸다. 나는 뭐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서 틀렸다. 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는 것이 바로 틀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욕심을 내자면 이 틀린 이유와 함께 나에게 꼭 필요한 핵심 개념 또는 원리까지 정리한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오답 노트가 되는 것이죠. 시험 공부를 할때이 오답 노트만 촥 펼쳐보면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쫙 공부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틀린 문제와 정답을 적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이 끝난 이후에 이 우리 연산 교재로 만약에 오답 노트를 만든다면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틀린 문제와 정답을 적는 건 당연하고요. 하나 더 틀린 이유를 적는 거죠. 하나 더 욕심내자면 핵심 개념까지 내가 몰랐던 개념 또는 원리까지 틀린 이유와 함께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꼭꼭 기억해 주세요. 오답 노트. 자, 오늘의 꿀팁,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였습니다. 꼭꼭 기억하면서 이제 잠깐 쉬었으니까 계속해서 힘내서 우리 4일차 문제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4일차 문제는요,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연산키 문제 확인해 보죠. 3분의 4 나누기 8입니다. 곱셈으로 바뀌면서 분수로 바뀌었고요. 약분해서 이렇게 적어 줬습니다. 4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만나보죠. 계산해 보세요. 나누어지는 수 그대로 두고요. 나누기 4가 곱하기 4분의 1로 바뀝니다. 끼리끼리 계산하면 12분의 14고요. 약분이 가능하면 해 주자고요. 2로 약분하면 6과 7입니다. 6분의

숫자가 바뀌면서 분수로 적어줍니다. 끼리끼리 계산하면 36분의 22가 되고요. 약분이 가능하면 해주자고요. 2로 약분하면 분자는 11이고요. 분모는 18입니다. 즉, 18분의 11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7분의 62 나누기 4입니다. 7분의 62 곱셈으로 바뀌면서 4분의 1로 적어주고요. 분모는 28, 분자는 62입니다. 자, 2로 한번 약분해 볼까요? 분모는 14가 되고요. 분자는 31이 됩니다. 14분의 31인데요. 가분수는 우리 대분수로 고쳐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2와 14분의 3이라고 대분수로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계속해서 이번엔 18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10분의 39 나누기 6입니다. 나누어주는 수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곱셈으로 바뀌면서 분수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까 60분의 39가 되고요. 3으로 약분하면 분자는 13, 그리고 분모는 20, 따라서 20분의 13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두 문제 더 풀어볼까요? 19번 문제입니다. 11분의 40 나누기 6은요, 우리 공부한 대로 11분의 40 곱셈으로 바꾸고 6분의 1이라고 분수로 적어줍니다. 66분의 40이고요, 약분해 주자고요. 2로 약분하면 분자는 20이 되고 분모는 33이 되어 33분의 2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요. 자, 4일차 문제 하나 더 풀어보죠. 20번 문제입니다. 16분의 75 나누기 6입니다. 16분의 75, 그리고 곱셈으로 바꾸면서 6분의 1입니다. 자, 16 곱하기 6을 계산하면 96이 되고요. 그리고 분자는 75가 되겠지요. 자, 3으로 한번 약분해 볼까요? 자, 숫자가 좀 커졌는데요. 3으로 차근차근 약분해 보면 분자는 25가 되고요. 분모는 32가 될 겁니다. 따라서 32분의 25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일차 문제 2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5일차 문제도 마저 만나볼 시간입니다. 5일차 문제도 한번 만나보죠. 이번엔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이렇게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우리 배웠던 방법들입니다. 계산해서 기하분수로 나타내어 보래요. 자, 마찬가지로 분수의 곱셈으로 바뀌면서 뒤에 있는 수를 분수로 꼭꼭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것도 잊지 말고요. 자, 5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7분의 3 그대로 적어주고요. 곱셈으로 바꾸면서 2분의 1로 바꾸어 줍니다. 그렇다면 14분의 3이라고 그대로 놓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5일차 문제 2번 문제 마찬가지로 15분의 13 그대로 적어주고요. 곱하기 2분의 1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끼리끼리 계산하면 30분의 13이고요.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것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일차 문제 3번 문제 15분의 14 적어주고요. 곱셈으로 바꾸고 잊지 말고 꼭 분수의 형태로 적어줍니다. 3분의 1이라고 적어주고요. 끼리끼리 계산해주면 45분의 14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5일차 문제 4번 문제도 한번 만나보죠. 이번엔 21분의 16 나누기 3입니다. 나누어지는 수 그대로 적어주고요. 곱셈으로 바꾸면서 3은 3분의 1이라고 분수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끼리끼리 계산하면 63분의 16이에요 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5일차 문제 세 문제만 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일차 문제 1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분의 9 나누기 3입니다. 나누어지는 수는요, 그대로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3은 3분의 1로 분수로 적어주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12분의 9라고 적고 후다닥 가기 전에 문제에서 한번더 기약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약분해 줍니다. 언제까지?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일 때까지 기약분수.

0: 것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3으로 약분하면 분자는 3이 되고요. 분모는 4가 되어 4분의 3이라는 기약분수로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자, 5일차 문제 두 문제 더 풀어봅니다. 19번 문제인데요. 5분의 8 나누기 4예요. 우리 차근차근 공부한 것처럼 차근차근 풀어보면 5분의 8이라고 적어주고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분수로 바꾸어 줍니다. 끼리끼리 계산해 주면은 분모는 20이 되고 분자는 8이 되겠지요. 그런데 기약분수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해 주겠습니다. 4로 약분하면 분자는 2가 되고 분모는 5가 되기 때문에 아하, 우리는 5분의 2라는 기약분수로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자, 5일차 문제 20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11분의 16 나누기 4입니다. 자, 나누어지는 수 11분의 16은 그대로 둡니다. 11분의 16은 그대로 적어주고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하나 더 4를 꼭 4분의 1이라는 분수로 바꾸어 줍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끼리끼리 계산해 줄까요? 분모는 11 곱하기 4니까 44가 되고요. 분자는 16 곱하기 1이니까 16이 되겠습니다. 자, 약분해 줄까요? 4로 한번 약분해 보죠. 그렇다면 분자는 4가 되고요. 분모는 11이 되기 때문에 11분의 4. 11분의 4라는 기약분수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5일차 문제,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남은 문제들은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꼼꼼히 원리를 생각하며 풀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원리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했던 오늘의 연산 키 원리를 한번더 확인해 보면은요. 먼저,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때는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주는 것 하나와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자연수를 분수의 형태로 고쳐 주는 것 말입니다. 꼭 기억하고요. 두 번째,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것 하나와 뒤에 있는 자연수를 역시 똑같이 분수로 바꾸는 것두 가지를 꼭꼭꼭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연산 키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개념까지 정리해 보았으니까요. 드디어 오늘의 퀴즈를 멋지게 해결해 볼 시간입니다. 준비됐나요? 자,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12분의 25 나누기 10이었죠. 계산해 보죠. 자, 방금 우리 정리해 본 것처럼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12분의 25 적어 주고요. 곱셈으로 바꾸면서 잊지 말고 10을 10분의 1로 바꾸어 줍니다. 자, 그 다음은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120분의 25라고 적어 주고요. 약분해 주죠. 5로 약분하면 분자는 5가 되고 분모는 24가 되어 24분의 5라는 기약분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멋지게 해결해 보았는데요. 아쉬우니까 하나 더! 바로 짜자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해결해 보는 보너스 퀴즈입니다. 13분의 6 나누기 5인데요. 오늘의 연산 키 떠올리며 직접 멋지게 해결해 본 뒤에 수강구기 게시판에 정답을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했던 연산 키와 문제들 확인해 보면서 모두 남은 문제들 풀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산 실력 키워나가 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또 봐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제가 퀴즈 하나요.
1: 네, 좋습니다.
0: 호날두와 마스쿠 다가마.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1: 일단은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0: 맞아요.
1: 거. 뭐 유명한 축구 선수 또 항해가인데 결정적인 건 둘 다 포르투갈 사람.
0: 맞습니다. 네. 한 명은 진짜 현대 축구의 전설이고 한 명은 대항해 시대의 전설로 둘 다 포르투갈의 레전더리 자부심인데요. 오늘 떠날 도시가 바로 포르투갈의 리스본.
1: 리스본은 항상 이 세계사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포르투갈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중에서도 이 벨렘 지구는 대항해 시대의 중심지였잖아요. 지금 혹시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벨렘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탐험가들이 항해를 떠났던 곳이기도 하고 대서양으로 들어오는 적을 막았던 요새이기도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벨렘탑 지하에는 감옥이 있었다고 해요. 밀물 때면 물이 들어와서 죄수들이 서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1: 이 죄수들에게도 정말 무시무시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벨렘탑에서 출발한 탐험가들이 세계를 누볐습니다. 자 대항해 시대의 심장 리스본 자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0: 리스본 정말 멋진 도시네요. 스타트업 허브의 젊은이들도 가득하고요.
1: 불과 200여 년 전에 이 도시가 완전 폐허가 됐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0: 더 거슬러 올라가면 리스본으로 전 세계의 보물이 몰려들기도 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문이었다는 것도 놀랍죠.
1: 포르투갈은 스페인보다 100여 년 먼저 바다로 향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0: 맞습니다. 항해왕이라 불렸던 에니크 왕자 덕분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리스본이 어떻게 세계사의 중심이 되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베리아 반도 서쪽 끝에 위치해 있는 리스본은 로마 제국과 서우고트족의 지배를 거쳐 716년부터 이슬람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1143년 카스티아 왕국에서 독립한 포르투갈 국왕 아폰수 1세는 북방 십자군의 지원을 얻어 1147년 10월 리스본을 해방시켰습니다. 1249년 아폰수 3세의 알가르브 정복에 의해 포르투갈의 재정복 운동이 완료되자 남부의 중요성이 높아졌고요. 13세기 중엽부터 리스본은 코임브라를 대신하여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스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포르투갈 왕국 초창기의 주요 인물 에니크 왕자입니다. 특히 발견 기념비는 에니크 왕자의 서거 50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기념물로 그는 서아프리카 연안 탐사와 대서양 탐험과 개척을 이끌고 지원하였습니다.

0: 애니크 왕자가 시작한 해양 탐사가 시작된 시점은 세우타 정복에 성공한 1415년 이후부터입니다. 초기 아프리카 연안과 대서양에 대한 개척 사업은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자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주왕 1세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포르투갈은 서유럽의 변방 국가이며 사방이 막혀 있었는데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 세력과 영토 확장, 대외 진출, 무역 등에 있어서 매우 불리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와 개척,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 절실했던 주왕 1세는 해양 탐사와 개척을 그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1433년 주왕 1세가 사망한 후에는 즉위한 친형 두아르트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스쿠 다 가마는 포르투갈의 수건이던 인도 항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이는 항해 왕자 애니크가 대서양 탐사를 시작한 이래 80년 만에 이룬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스쿠 다 가마는 유럽인으로서 최초로 대서양과 아프리카 남해안을 거쳐 인도까지 항해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497년 리스본을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총 2년이 걸렸고요. 무려 4만 2천 킬로미터를 항해하였다고 합니다. 출발 시 함선 4척을 이끌고 갔으나 2척만이 돌아왔고요. 170여 명 중 55명만이 생존하여 귀환하였다고 합니다.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포르투갈은 동방 무역에 새로운 길이 열렸고요. 유럽과 인도 간 해상을 통한 직접 교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519년 신항로 개척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왕 마누엘 1세로부터 귀족 자기를 받았습니다. 이제 포르투갈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얘기할 건데요. 바로 에그타르트입니다. 여러분들 드셔보셨나요? 에그타르트의 원조는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외곽에 있는 파스테이스 드 벨랭이라는 조그만 베이커리라고 합니다. 원래 그 유래는요. 근처에 제로니무스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달걀 흰자 아시죠? 그걸로 수도복에 풀을 먹이고 남은 노른자로 만들어 먹던 것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1820년 자유주의 혁명의 여파로 1834년 포르투갈 내 모든 수도원들이 철폐되고요. 수도원에서 쫓겨나 생계가 막막해진 수도자들은 에그타르트를 만들어서 수도원 옆에 있는 재당소 겸 잡화점을 통해서 외부에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재당소 겸 잡화점 주인은 수도원에서 이어져 내려온 비밀 레시피를 전수받아서 1837년 베이커리를 세워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세계적인 맛집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파이지가 페이스트리에 더 가깝고 캐러멜 소스를 끼얹어서 살짝 검게 구워내서 표면이 좀 울퉁불퉁한 것이 에그타르트의 특징이죠. 마카오 아세요? 마카오라는 도시 중국에 있는데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특산물인 에그타르트도 마카오에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유럽의 가장 끝에 위치한 포르투갈은 대륙으로 진출하기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바다를 항해하며 더 넓은 세상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흔적은 에그타르트라는 작고 맛있는 과자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바스쿠 다가마의 항해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3만 2천 킬로미터를 항해했다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50번 넘게 왕복을 한 거잖아요. 네.
0: 그렇죠. 이런 탐험 정신 덕분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됐던 거죠.
1: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성공 뒤에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0: 무슨 일이 있었나요?
1: 이때는 1755년 11월 1일 기독교의 모든 성인들을 기린다는 만성절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던 아침이었는데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0: 아까 영상에서 대지진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그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유럽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대재앙,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1755년 리스본 지진은 1755년 11월 1일 9시 40분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대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의 뒤따른 화재는 5일간 지속됐고, 해일로 인해서 리스본과 그 일대 지역의 4분의 3이나 파괴되었다고 하죠. 오늘날의 지진학자들은 리스본 대지진의 모멘트 규모를 8.5에서 9.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진앙지는 상비센트 곧 서남쪽으로서 약 200km 지점 대서양 해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지진 충격파는 영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베네치아 등전 유럽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리스본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적게는 1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일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역사상 가장 사망자 수가 많은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리스본에 있던 건물 85%가 무너졌고, 많은 예술품과 문화재가 파괴되었습니다. 왕실 도서관과 문서 보관소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귀중한 장서 7만 권이 유실됐고, 그 유명한 항해가 바스쿠 다가마를 비롯한 대항해 시대 초기 탐험가들의 항해 기록 등 소중한 사료들 대부분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해요. 1755년 11월 1일, 이날은 기독교의 축일 중 하나인 만성절. 즉, 이 기독교의 모든 성인을 기리는 그러한 날이었는데요. 이 당대 유럽에서 가장 신앙적인, 종교적인 도시 중 하나로 추앙받던 이 리스본에서 성대한 미사가 진행 중이었고, 시내의 각 성당은 경건한 신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날씨는 화창하기 이를 데 없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사가 막 시작된 오전 9시 30분, 리스본 밖 수백 킬로미터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9.0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게 됐고, 이 지진파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곧바로 리스본을 관통하게 됩니다. 성당을 화려하게 장식한 스테인드글라스 유리창은 몽땅 깨져 신자들의 머리 위를 덮쳐서 신을 찬양하는 기도 소리는 순식간에 비명으로 뒤바뀌게 되었고요. 비명이 가시기도 전에 더큰 진동이 리스본을 강타하게 됩니다. 내진 설계의 개념이 없었던 이 당시 리스본의 건물들은 힘없이 무너졌고요. 수많은 사람이 잔해에 깔려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미사를 위해 켜놓은 촛대들이 쓰러지면서 이 도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이 무너지는 건물의 잔해를 피한 리스본 시민들은 이 화마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쳤지만 몇분 사이에 덮친 여진 때문에 이런 저항마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리스본 시가지는 이미 지옥의 모습과 다를 게 없었고요. 이런 연속된 재앙에서도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항구를 향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항구에서 목격한 것은 삶에 대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15m에 달하는 거대한 해일이 리스본을 덮치게 되었고요. 이 거대한 해일이 휩쓸고 지나간 리스본에는 타다 남은 시체와 잔해들만이 남았습니다. 이 절반에 가까운 리스본 시민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이 대지진은 일반 대중뿐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리스본은 당대 유럽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이 독실한 가톨릭 신앙을 가진 도시였으며, 이 지진이 일어난 날은 다름 아닌 만성절 축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휩쓸고 간 뒤, 이 리스본의 대형 교회들은 모두 파괴되었고, 그 결과로 기독교 교회와 교회의 가장 큰 후원자인 국가의 권위에 대한 의문들이 술렁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지진의 종교적 원인과 메시지를 찾아내고자 노력하면서 이것은 신의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철학자들은 지진의 피해를 피해간 유일한 지역이 리스본의 홍등가인 알파마였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코웃음을 치게 됩니다.

0: 이 사건은 유럽의 문화사와 철학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755년 11월 1일 리스본 대지진이 발생해서 도시의 4분의 3이 파괴되자 폰발 후작은 즉시 군대를 동원해서 보급품을 공급하고 피난처와 병원을 설치합니다. 죽은 자를 묻고 산자를 치유하자는 모토를 내세우며 황폐화된 도시의 재건 사업에 매진합니다. 또 그는 건축가 에우게니오 도스 산투스의 설계에 따라 리스본을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폰발 후작의 노력으로 리스본은 폐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재앙이 당시 사람들에게 남긴 충격과 의미는 단순한 도시 재건을 넘어서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1: 정말 충격적이네요. 하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을 때 이런 대지진이 일어나다뇨.
0: 네, 이 당시 유럽 사람들도 정말 회의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해요. 이 가장 독실했던 도시를 신이 왜 벌을 한 걸까? 하지만 이 위기가 찾아오면 또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 포르투갈의 대지진은 이 계몽주의 시대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적 해석만이 아니라 과학적,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1: 대지진이 사람들의 생각까지 바꿔놨군요. 전 좀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0: 어떤 점에서 그런 포인트가 있으셨을까요?
1: 좌절을 딛고 이 지금의 도시로 일어선 거예요. 이 도로가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리스본은 계획도시로 재건된 도시입니다. 당시 정부에서 리스본을 포기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폰발 후작이 한 달 만에 재건 계획을 수립해서 이 도시를 새로 지어냈습니다. 게다가 내진 공법을 개발해서 주요 건물에 적용하고 높이도 이 5층 정도로 제한을 했다라고 해요. 그야말로 다시 태어난 거.
1: 리스본은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바닥도 정말 예술적이더라고요.
0: 예, 아무래도 그것도 이 지진 후에 재건의 흔적인데요. 이처럼 흰색과 검정색 타일이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된 거를 칼사다 포르투게사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 도시의 상징적인 모습 중 하나가 되었어요.
1: 리스본을 보니까 전쟁의 참혹함을 딛고 일어선 우리나라 역사가 겹쳐지네요.
0: 이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1: 야, 이렇게 또 인생의 교훈을 하나 얻고 갑니다. 리스본 여행은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0: 좋습니다. 자,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1: 안녕!

0: 와우, 오늘 제대로 플렉스 했는데? 누구나 유명한 곳에 가고 싶고, 유명한 것을 입고 싶고, 유명한 것을 먹고 싶고, 인기 있는 인싸와 사진도 찍고 싶어 하잖아. 왜 우리는 인기 있고 유명한 것들에 열광하는 걸까? 각 지역의 특별하고 유명한 것들은 글로벌 시대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지. 이 유명한 것들은 처음부터 인싸였을까? 그건 아니라는 말씀. 안 믿기겠지만 에펠탑도 처음엔 흉물 취급받았거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전략으로 세계화에 성공한 것일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1: 세계화 시대 지역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결고리 사회의 이은지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지역화 전략인데요. 여러분들이 세계화 양상에 대해서 중학교 때부터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육과정을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 세계의 변화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즉 세계화의 사례들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변화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즉 지역화와 관련된 사례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지역화 전략들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통합사회 2에서도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통합사회 2에서도 세계화와 다양한 양상들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문제점, 대표적인 문제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의 획일화죠. 이 문화의 획일화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역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역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역화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지역화라는 것은 특정 지역의 차별화된 지역성을 세계에 알리는 현상이에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죠. 이 세계화는요, 어떻게 보면 무한 경쟁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무한 경제의 상태에서 각 지역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생존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마다 생존 전략, 즉 지역화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화 전략이라는 거는 경제적,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역성을 상품화하고 홍보하는 전략이고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지역 브랜드, 장소 마케팅, 그리고 지리적 표시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지역을 좀 봐주세요라고 홍보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역 브랜드예요. 여러분들 백화점에 쇼핑을 갔을 때 내가 어떤 스포츠 용품을 구매하려고 해요. 어떤 것부터 보고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죠? 선생님은 보통 선생님이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그리고 오늘 구입하고 싶은 상품에서 좀 유명한 네, 브랜드부터 쫓아가거든요. 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브랜드를 잘 만들고 홍보하는 게 아주 중요한 지역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역 브랜드는요, 말 그대로 해당 지역을 상징하는 로고를 잘 만들던지 그리고 한 문장으로 그 지역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특징적인 캐릭터들을 만드는 것들이 대표적인 지역 브랜드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APEC을 개최했었던 경주라는 도시의 슬로건이 역사를 담은 도시 그리고 미래를 담는 경주라는 것이 경주의 슬로건이거든요. 이런 슬로건들이 지역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만들어진 로고 그리고 슬로건 그리고 캐릭터들이 그 지역을 알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성공적이고 잘 알려진 지역 브랜드는 여러분들 아시죠? I love 뉴욕입니다.
0: 1970년대 중반 뉴욕시 정부는 뉴욕이 세계범죄 수도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해. 과연 그게 뭘까? 그건 바로 요 샤랄라한 I love 뉴욕 로고야. 이제 세계의 사람들 누구나 뉴욕하면 딱 저 로고를 떠올릴 수 있으니 정말 잘 만든 지역 브랜드이자 효자 마케팅인 셈이지.
1: I love 뉴욕은 사실 1970년대에 미국이 범죄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밀턴 글레이저라는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에게 부탁을 했던, 의뢰를 했었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밀턴 글레이저는 이 아주 심플하지만 큰 홍보 효과가 있는 이 로고를 만들어서 뉴욕에 이 저작권을 무상 양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베를린. 네, 아주 상징적인 또 로고가 보이죠. 자, 그래서 브란덴부르크 문이 여기 로고에도 딱 들어가 있으면서 그 도시를 잘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역 브랜드예요. 자, 그리고 장소 마케팅은요. 어떤 특정 장소를 상품처럼 네,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자, 오세요, 오세요. 네, 이 장소를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이 그 지역에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축제를 연다든지 혹은 그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지명을 바꾼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명을 바꾼 지역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유로 지명들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네, 홍보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장소 마케팅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역 축제 그리고 랜드마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진에 보이는 게 뭐죠, 여러분? 아마 다 알 것 같은데? 파리 에펠탑이죠. 그래서 파리 에펠탑이라든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라든지 런던의 빅벤이라든지 우리 서울의 엔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도시들의 랜드마크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소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리적 표시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특산품의 품질과 특성이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지역의 지명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제 1호가 보성 녹차거든요. 네, 녹차하면 보성, 보성하면 녹차. 그 지명 자체가 그 상품에 대한 신뢰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 표시제를 활용을 하면 그 지역의 특산품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이미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달되면서 지역화 전략에 아주 효과적으로 네,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리적 표시제들의 상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와인이 정말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와인들, 포도주들, 그리고 미넨 맥주, 그리고 인도의 유명한 세계적인 차, 그리고 카슈미르의 캐시미어 이런 상품들, 이런 것들이 다 지명해서 그 유명세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 표시제까지 우리가 세 가지 지역화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지역화 전략 잘 활용하면 그 지역을 잘 살릴 수 있겠죠? 세계화 시대의 생존 전략, 지역화 전략 잘 정리해 주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냥 우리 몸에 흡수될 수는 없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음식은 잘게 분해되어야 영양분으로 흡수될 수 있어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소화 효소입니다. 소화 효소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과학의 연결고리를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화, 이 소화를 잘 돕고 있는 소화 효소,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하셨으면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연계되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중학교 과학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집중했던 부분은 바로 소화라고 하는 작용이었는데, 그걸 공부할 때 우리가 소화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화 과정을 이 소화 효소의 작용과 관련지어 추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이 통합과학 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이제 이 소화 효소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을 때는 소화 효소가 어디 있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바로 우리는 전반적인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난대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효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인 효소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소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는 왜 소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 있죠. 이런 음식물들은요, 대부분 크기가 너무 큽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이유, 바로 세포 안으로 양분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 덩어리가 크다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영양소는요,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하는데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잘게 부서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세포가 흡수하기 어려우면 안 되죠? 작은 크기로 분해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바로 소화의 과정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만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대략적인 소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소화를 돕는 바로 소화 효소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이런 소화 효소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은데, 각 영양소의 분해 과정에서 서로 다른 효소가 작용하거든요.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가면서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입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이요, 식도를 따라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조금 깊이 이렇게 살펴볼 것은 바로 어디냐면 입에서의 소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우리 침 속에 있는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얘가 바로 녹말의 일부를 엿당이라고 하는 더 작은 단위로 분해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여기 녹말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침의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것으로 일부 엿당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입을 지나서 도달하는 곳, 식도를 지나 위에서는 어떠한 소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위액에 있는 소화 효소, 바로 펩신은요,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조금 한번 확대해 볼까요? 지금 여기 단백질이라고 나와 있죠? 위액에 있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분해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어디로 갈 거냐면요, 바로 이자에서 분비하는 효소가 작용하는 바로 소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장에서의 소화는요, 3대 영양소의 소화가 모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림으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아까 침 속에 아밀레이스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자에게도요, 아밀레이스 있어서 지금 녹말을 엿당으로 역시나 분해하고 있고요.
이 이자액 안에는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도 있어서 더 작은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쓸개즙도 그러면 소화효소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쓸개즙은 소화효소는 아니에요. 지방의 유화를 도와주는데 소화효소는 어디 있냐면 이자에게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분해하고 있는 것이다.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으로 분리되어 있는 요 모습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에서 소화가 모두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마지막에 이제 소장에서의 소화 중에 마지막 단계, 소장의 소화효소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를 보시면 소장의 탄수화물의 분해 효소에 의해서 최종 산물 포도당으로, 단백질의 경우에도요, 소장의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최종 산물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아, 많은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 과정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소화 효소, 통합과학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통합과학에서는요, 일단 여러분 소화 효소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을 다루게 되는데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효소가 관여합니다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그림을 보면 A라고 되어 있는 것이 효소가 없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에너지를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요 정도의 에너지는 있어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최소한에 필요한 요 에너지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럼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를 요만큼 줄여준다면 훨씬 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겠죠. 즉, 이런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우리가 촉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것을 정촉매. 그럼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정촉매는 바로 생체 촉매라고 공부를 하면서 그 생체 촉매가 바로 효소였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다양한 효소들이 있다면 조금 더 일반화해서 우리 몸속에서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로 연계된다라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소화효소에 대해서 잘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0: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반짝반 연상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대분수 나누기 진분수 그리고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의 계산 원리를 알아보고 1일차, 2일차의 문제 함께 해결해 보았죠.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자, 오늘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도전 연상왕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게요. 6과 5분의 2 나누기 15분의 4, 그 몫은 얼마일까요? 오, 분모가 다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통분을 해주거나 또는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생각하자. 정답은 바로 24가 됩니다. 정답 모두 맞췄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내용은요, 바로 3일차, 4일차, 5일차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계산하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3일차 문제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3일차입니다. 분모가 같은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예요. 자, 분모가 같은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거였죠. 2와 3분의 2 나누기 1과 3분의 1의 계산에서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각각 나타낸 다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그 몫을 구할 수 있고 또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것. 그 다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해결해 주면 되겠어요. 1번 볼게요. 계산하여 계약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1과 3분의 1 나누기 1과 3분의 2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4 나누기 3분의 5가 되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자. 4 나누기 5. 이것은 5분의 4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1과 4분의 3 나누기 3과 4분의 1도 볼게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 4분의 7 나누기 4분의 13이 되죠.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7 나누기 13. 그러면 13분의 7이다 라고 몫을 구할 수가 있겠죠. 3번 1과 5분의 1 나누기 1과 5분의 3이에요. 대분수를 각각 가분수로 나타내야겠죠. 그러면 5분의 6 나누기 5분의 8이구나.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모가 똑같으니까. 6 나누기 8이죠. 그러면 8분의 6인데 우리 기하분수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약분이 됩니다. 2로 약분하면 4, 2로 약분하면 3. 그래서 4분의 3이 되는 거죠. 4번 1과 5분의 2 나누기 2와 5분의 3이에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꾸면 5분의 7 나누기 5분의 13이 되죠.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7 나누기 13이니까 13분의 7이네. 다음과 같이 몫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다음 5번 1과 5분의 4 나누기 4와 5분의 2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줍니다. 5분의 9 나누기 5분의 22죠. 분모가 똑같으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9 나누기 22.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22분의 9가 되죠. 그러면 이대로 몫을 나타내어주면 되고 6번 1과 6분의 1 나누기 1과 6분의 5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줄게요. 6분의 7 나누기 6분의 11이 됩니다. 그럼 7 나누기 11이라고 우리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몫은 분수 형태로 11분의 7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7번 1과 7분의 1 나누기 1과 7분의 3입니다. 그럼 볼게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7분의 8

1과 7분의 3은 가분수로 나타냈을 때 7분의 10. 분모가 똑같으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8 나누기 10이고, 몫을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8이죠. 기하분수로 나타내려면 약분을 해줘야 해요. 2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5분의 4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8번, 1과 7분의 3 나누기 2와 7분의 1. 역시 가분수로 바꾸어주면 7분의 10 나누기 7분의 15가 되고,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10 나누기 15, 15분의 10인데 5로 약분이 되니까 답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이제 9번부터는요, 선생님이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생각해 볼게요. 1과 7분의 5 나누기 1과 7분의 2. 먼저 가분수로 바꾸어 줄게요. 7분의 12 나누기 7분의 9입니다.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줄게요. 7분의 12 곱하기 9분의 7. 7로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3분의 4가 되고,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 1과 3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때에는 분자와 분모를 바꿔줘야 합니다. 10번, 1과 7분의 6 나누기 3과 7분의 5예요. 역시 가분수로 바꾸는 것이 먼저죠. 7분의 13 나누기 7분의 26.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분모, 우리가 이 분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7분의 13 곱하기 26분의 7. 그러면 분자와 분모의 위치가 바뀌었죠. 약분이 된다면 약분을 해주세요. 13으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다음 11번, 1과 8분의 3 나누기 1과 8분의 5예요. 가분수로 바꾸어주면 8분의 11. 그리고 가분수로 바꾸어주면 8분의 13이 돼요. 8분의 11 곱하기 13분의 8이다 라고 쓸수 있고, 8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13분의 11이 되는 거죠. 12번, 1과 8분의 5 나누기 3과 8분의 1이에요. 역시 가분수로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8분의 13 나누기 8분의 25.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볼게요. 8분의 13 곱하기 25분의 8이죠. 8로 약분이 됩니다. 남는 것은 25분의 13이 되는 거죠. 다음 13번, 1과 8분의 7 나누기 2와 8분의 3이에요. 역시 가분수로 먼저 바꿔 줄게요. 8분의 15. 그리고 나누기 8분의 8이 16이죠? 16에 3을 더했으니까 19죠. 8분의 15 곱하기 19분의 8. 분자와 분모 바꿔주면서 곱하기로 바꿔줄게요. 8로 약분이 됩니다. 남은 것은 19분의 15가 되죠. 14번, 1과 9분의 2 나누기 1과 9분의 4예요. 1과 9분의 2는 가분수로 바꿨을 때 9분의 11. 그리고 1과 9분의 4는 가분수로 바꾸면 9분의 13이에요. 9분의 11 곱하기 13분의 9. 9로 약분이 되죠? 남은 것은 13분의 11이 되는구나. 다음 15번, 1과 9분의 5 나누기 2와 9분의 7이에요. 가분수로 바꾸어주면 9분의 14 나누기 9분의 2이고 18. 18에 7을 더했으니 25이죠. 다음과 같이 쓸수 있고, 9분의 14 곱하기 25분의 9다라고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줄게요. 약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 남는 것은 25분의 14가 되겠네요. 16번, 1과 9분의 7 나누기 3과 9분의 5예요.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줍니다. 9분의 16 나누기 9분의 바로 27, 9, 4, 3, 9, 27에 5를 더하니까, 그렇죠. 바로 32가 되죠. 9분의 16 곱하기 32분의 9라고 쓸수 있고, 9로 약분이 되죠? 그 다음 16으로 약분이 됩니다. 남는 것은 2분의 1. 다음과 같이 답을 구해볼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16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분모와 같은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는요, 우리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3일차 문제 해결해 보았고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채점을 해보세요. 이제 4일차 내용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4일차입니다. 바로 분모가 다른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예요. 자,

볼게요. 분모를 6으로 만들어 주자. 2분의 3의 분모와 분모에 각각 3을 곱해주면 6분의 9가 되고요. 이것을 6분의 7로 나누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분자끼리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9 나누기 7, 즉 7분의 9가 되고요.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7분의 2가 되는 거죠. 2번, 1과 3분의 1 나누기 1과 4분의 1도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줍니다. 3분의 4 나누기 4분의 5라고 생각할게요. 자, 통분을 해줄 거예요. 어떤 수로 통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12로 만들어 줄게요. 12분의 16 나누기 12분의 15. 자,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16 나누기 15이고, 이거는 15분의 16이다.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15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죠. 3번. 1과 3분의 2 나누기 1과 2분의 1이에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볼게요. 3분의 5 나누기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우리 통분할 수 있죠? 6으로 만들어 줄게요. 바로 6분의 10 나누기 6분의 9라고 표현이 되고,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10 나누기 9, 9분의 10이 되죠.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9분의 1이구나. 4번 1과 4분의 1 나누기 1과 6분의 1은 가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4분의 5 나누기 6분의 7이 되고요. 통분, 어떤 수로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공통인 분모 12로 만들 수 있습니다. 12분의 15 나누기 12분의 14. 자, 우리가 통분을 할 때에는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14분의 15. 답은 1과 14분의 1이다라고 대분수 형태로 써주면 좋겠죠? 5번. 1과 4분의 3 나누기 1과 2분의 1도 가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7 나누기 2분의 3이고, 4로 통분할 수 있죠. 분모가 4인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7 나누기 4분의 6이 됩니다. 7 나누기 6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6분의 7이고, 몫은 1과 6분의 1이 되겠네요. 6번, 1과 5분의 2 나누기 1과 4분의 3입니다. 그러면 가분수로 나타냈을 때 5분의 7 나누기 4분의 7이 되죠. 자, 20으로 만들어줄게요. 분모를 20으로 만들어주면 20분의 28 나누기 20분의 35가 되는데,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했을 때 35분의 28이고, 이것은 7로 약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5분의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7번. 1과 5분의 4 나누기 2와 4분의 1이에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9 나누기 4분의 9가 되는데요. 이것은 분모가 20인 분수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20분의 36 나누기 20분의 45라고 통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45분의 36이고, 9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5분의 4가 된다. 8번, 1과 6분의 1 나누기 4와 3분의 2예요. 그러면 가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6분의 7 나누기 3분의 14. 6으로 통분할 수 있죠. 분모가 6인 분수로 만들면 6분의 7 나누기 6분의 28이에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28분의 7이 되고, 이것은 약분이 되죠. 7로 약분을 해보면 4분의 1이 된다. 4분의 1,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통분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았어요. 이 다음 9번부터는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해 볼게요. 1과 6분의 5는요, 바로 6분의 11이죠. 그 다음 1과 7분의 4는요, 7분의 11이에요. 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보죠. 6분의 11 곱하기 11분의 7. 분자와 분모 바꿔주는 겁니다. 약분이 돼요. 11로 약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6분의 7인데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6분의 1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 1과 7분의 2 나누기 1과 5분의 4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7분의 9. 7분의 9 나누기 5분의 9가 되죠. 7분의 9 곱하기 9분의 5로 바꿀 수 있고, 9로 약분이 되죠? 7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1과 7분의 4 나누기 1과 9분의 2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7분의 11 나누기
1과 9분의

A는 9분의 11이 되죠. 7분의 11 곱하기 11분의 9라고 쓸수 있고 11로 약분이 되죠. 약분 하고 났더니 7분의 9가 되는구나.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7분의 2가 되겠네. 12번. 1과 7분의 5 나누기 2와 5분의 2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면 7분의 12가 되고, 그 다음 2와 5분의 2는요, 5분의 12가 되죠. 7분의 12 곱하기 12분의 5. 분수의 곱셈으로 바꿨죠? 12로 약분 해주면 7분의 5가 되는구나. 13번. 1과 8분의 3 나누기 1과 4분의 1. 가분수로 바꾸어주면 8분의 11 나누기 4분의 5.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분자 분모 바꿔주는 거예요. 8분의 11 곱하기 5분의 4. 4로 약분이 되죠? 1, 그리고 2.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는 겁니다. 10분의 11이 되죠? 1과 10분의 1. 다음과 같이 쓸수 있고. 14번. 1과 8분의 7 나누기 3과 4분의 3이에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나타내어 줍니다. 8분의 15 나누기 4분의 15죠. 그러면 8분의 15 곱하기 15분의 4다라고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4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2가 되고 15로 약분이 되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15번. 1과 9분의 1 나누기 1과 5분의 3이에요. 가분수로 바꾸면 9분의 10 나누기 5분의 8. 자, 9분의 10 곱하기 8분의 5다라고 쓸수 있겠죠. 약분이 됩니다. 2로 약분하면 4, 그리고 2로 약분하면 5가 되죠. 9, 4, 36, 5, 5, 25이니까 36분의 25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16번. 1과 9분의 5 나누기 2와 5분의 2예요. 1과 9분의 5는 9분의 14이고, 2와 5분의 2는 5분의 12가 되니까, 9분의 14 곱하기 12분의 5다라고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수 있겠네. 약분 되죠? 1로 약분하면 6, 2로 약분하면 7이에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세요. 96에 54, 75, 35, 54분의 35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분모가 다른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의 계산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았어요. 16번까지 해결을 해보았고요. 이어지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5일차 문제도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5일차입니다. 대분수 나누기 진분수, 그리고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의 계산, 우리 모두 모아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연산기 먼저 볼게요. 3과 3분의 1 나누기 5분의 4예요. 이렇게 분모가 서로 다른 대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 어떻게 했었나요? 네, 여러분들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친구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분자 분모 바뀌어야 하고요.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몫을 구할 수가 있어요. 또는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에서도 만약에 분모가 다르다면 다음과 같이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다 공통적인 것 바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계산은 여러분들이 편한 것을 선택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계산하여 기하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1번입니다. 4와 2분의 1 나누기 2분의 1이에요. 자,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야 합니다. 2분의 9 나누기 2분의 1이에요. 이 경우는 분모가 서로 똑같죠?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9 나누기 1. 몫은 9가 되겠죠? 4와 3분의 2 나누기 3분의 1입니다. 역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14 나누기 3분의 1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14 나누기 1. 즉, 몫은 14가 되는 거죠. 다음 3번. 5와 4분의 1 나누기 4분의 3이에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21 나누기 4분의 3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 자, 분모가 똑같으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을 해요. 21 나누기 3. 몫은 얼마? 몫은 7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3과 5분의 3 나누기 5분의 2예요. 이 경우도 역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볼게요. 5분의 18 나누기 5분의 2가 되겠죠. 분모가 똑같으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을 해요. 21 나누기 3. 몫은 7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3과 5분의 3 나누기 5분의 2예요. 이 경우도 역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볼게요. 5분의 18 나누기 5분의 2가 되겠죠. 분모가 똑같으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을 해요. 21 나누기 3. 몫은 7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3과 5분의 3 나누기 5분의 2예요. 이 경우도 역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볼게요. 5분의 18 나누기 5분의 2가 되겠죠. 분모가 똑같으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을 해요. 21 나누기 3. 몫은 7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3과 5분의 3 나누기 5분의 2예요

숫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자 18 나누기 2라고 생각을 합니다. 몫은 얼마? 그렇죠. 몫은 9가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3과 6분의 5 나누기 6분의 1입니다.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면 6분의 36, 18, 18 더하기 5는 23이죠? 6분의 23 나누기 6분의 1이 돼요.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23 나누기 1, 즉 23이 되겠죠. 6번 4와 7분의 2 나누기 7분의 4예요. 4와 7분의 2는 가분수로 나타냈을 때 7분의 30이죠. 이것을 7분의 4로 나누자. 아, 그랬더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네. 30 나누기 4네. 그러면 그 몫을 분수 형태로 4분의 30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2로 약분을 할 수가 있죠? 2로 약분을 해주면 2분의 15가 되고 이것을 대분수로 나타내면 2, 7의 14, 즉 7과 2분의 1이 된다라고 몫을 구할 수 있어요. 다음 7번, 4와 8분의 3 나누기 8분의 7이에요. 4와 8분의 3을 가분수로 나타내면 8분의 35가 돼요. 이것을 8분의 7로 나누어주자.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35 나누기 7, 몫은 9가 되겠죠. 5가 되겠죠. 4와 9분의 2 나누기 9분의 8이에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주면 9분의 38 나누기 9분의 8이 됩니다. 자, 분모가 같은 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세요. 38 나누기 8. 그러면 8분의 38이다 라고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2로 약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4분의 19가 되네요. 대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4, 4, 16. 그래서 4와 4분의 3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8번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어지는 9번 문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고 자, 선생님은 2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와 7분의 3 나누기 2와 7분의 5예요. 오, 이번에는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죠. 이 경우도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5와 7분의 3은 7분의 38. 그리고 2와 7분의 5는 7분의 19. 그러면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19분의 38인데 19로 약분이 되니까요. 몫은 2가 된다. 21번. 5와 8분의 3 나누기 1과 8분의 1이에요.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주면 8분의 43 나누기 8분의 9가 됩니다. 이것은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했을 때 9분의 43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9, 4, 36이니까 4와 9분의 7이다 라고 그 몫을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23번, 3과 9분의 4 나누기 1과 9분의 7이에요. 3과 9분의 4는 3, 9, 27, 27에 4를 더했으니까 바로 31이 되죠. 9분의 31 나누기 9분의 16이에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31 나누기 16인데 16분의 31이니까 1과 16분의 15이다 라고 그 몫을 구할 수가 있겠죠. 다음 3과 9분의 7 나누기 1과 9분의 8이에요. 3과 9분의 7은 가분수로 나타냈을 때 3, 9, 27, 27에 7을 더했으니까 34죠. 9분의 34 나누기 9분의 17이에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34 나누기 17, 즉 17분의 34인데요. 17로 약분이 되니까 몫은 얼마? 2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25번 문제부터는 선생님이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3과 3분의 1 나누기 2와 5분의 2입니다. 3과 3분의 1은 3분의 10이죠. 2와 5분의 2는요? 5분의 12예요. 자,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면 3분의 10 곱하기 12분의 5다라고 나타낼 수 있죠. 분자 분모가 바뀌어야 합니다. 약분되는 것이 있다면 약분을 해주세요. 1호 약분 5, 2호 약분 6.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3, 6, 18에 5, 5, 25. 자, 18분의 25인데 대분수로 바꿀 수가 있죠. 1과 18분의 7이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때에는요, 분자 분모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26번, 6과 3분의 2 나누기 2와 7분의 1이에요.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 가분수로 먼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6과 3분의 2예요. 3분의 6, 3, 18, 18의

0: 1을 더하면 20이죠. 3분의 20 나누기 2와 7분의 1은 7분의 7이 14에다가 1을 더해요. 그러면 15죠. 그러면 3분의 20 나누기 7분의 15인데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주면 3분의 20 곱하기 15분의 7이다. 분자와 분모가 바뀌어야 한다. 자, 그러면 약분이 될때 지금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5로 약분을 하면 3, 5로 약분을 하면 4예요. 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줍니다. 3, 3은 9, 4, 7에 28. 9분의 28인데 대분수로 바꿀 수 있죠. 9, 3, 27. 3과 9분의 1.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27번입니다. 3과 4분의 3 나누기 4와 8분의 3이에요. 자,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줘야겠죠. 3과 4분의 3은 4분의 3, 4, 12. 12에다가 3을 더하면 15죠. 4분의 15 나누기 8분의 4, 8에 32. 32에 3을 더하면 35가 되죠. 즉, 다음과 같이 쓸수 있는데,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수 있으니, 4분의 15 곱하기 35분의 8이다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 약분이 되나요? 4로 약분하면 1, 4로 약분하면 2, 또 약분이 돼요. 5로 약분을 하면 3, 5로 약분을 하면 7. 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할 거예요. 1 곱하기 7은 7, 3 곱하기 2는 6. 그래서 7분의 6이 된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미리 약분을 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약분을 하는 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계산을 한 단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분을 할 때에는 꼭 나누고 나서 어떤 수가 되었는지 이 몫을 써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28번. 6과 5분의 4 나누기 2와 6분의 5입니다. 역시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 줄게요. 6과 5분의 4는요, 5분의 6, 5, 30, 30에다 4를 더해서 34. 5분의 34죠. 2와 6분의 5는요, 6분의 6이 12. 12에다가 5를 더했으니까 17이죠. 자, 5분의 34 나누기 6분의 17은 5분의 34 곱하기 17분의 6이다라고 쓸수 있어요. 약분이 되나요? 네,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자세히 보면 17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1 그리고 2가 되죠. 분모는 5가 되고 분자는 2, 6, 12가 됩니다. 5분의 11을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5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5일차 문제 선생님이 28번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나머지 이어지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잘 풀었는지 채점을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입니다. 도전 연산항 퀴즈. 이 문제의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언제 공개된다고요? 네, 바로 다음 시간에 공개된다고요. 자, 이렇게 오늘까지 분수 나누기 분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연산 오차시를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모두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선생님, 사회 시간에 법에 대해 배우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1: 뭔데?
0: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에게 빌린 돈을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고 있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형편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경우 각각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어.
0: 법이라고 같은 법이 아니네요?
1: 맞아. 법은 공법, 사법,

0: 그리고 사회법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법에 대해 알아볼까?
1: 네, 좋아요. 우리가 앞에서 본 사례처럼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은 여러 법을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법이 적용될지 알아야 하려면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선생님이랑 법은 무엇이고 공법, 사법, 사회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사회 규범, 즉 지켜야 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은 강제성이라는 특징과 명확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았을 땐 법을 어긴 경우에는 공식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게 바로 강제성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또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규율하는 생활관계에 따라서, 즉 어떤 생활관계를 규율하는지에 따라서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법입니다. 공법에서 공자는요, 공적인 일을 담당한다라고 할 때 그 공자입니다. 쉽게 공공기관 할 때 그 공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국가 안에서 국민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개인 때에 따라서는 국가기관 간에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바로 공법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공법에는 크게 헌법과 형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헌법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법입니다. 이 헌법엔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국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의무, 그리고 국민이 한 국가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국가기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통치 구조 등등을 규정해 놓은 법을 헌법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형법입니다. 형법은 범죄의 종류, 즉 범죄라고 하는 건 국가가 나서서 금지해야 되는 반사회적 행동을 의미하거든요. 국가가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정해놓은 것들을 형법에 규정해두고 있고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형벌의 내용과 그 정도를 규정한 법을 우리는 바로 형법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사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에서 사자는요, 개인 사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개인 간에 이건 사생활이야, 사적인 일이야 라고 할 때 그 사자를 의미하게 돼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민법과 상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잖아요. 그 다양한 관계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법들이 바로 민법과 상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민법 같은 경우는요, 개인 간의 재산관계, 예를 들면은 계약을 체결한다라든지 가족관계, 혼인이라든지 상속 등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을 바로 민법 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상법이 있습니다. 상법은요, 기업의 설립과 활동, 기업과 관련된 상거래와 관련된 경제생활관계 전반을 규정한 법을 바로 상법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우린 이렇게 해서 우선 공법과 사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과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이에는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법을 알기 위해서는 사회법의 등장 배경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왜 등장했냐 하면 근대사

0: 등장했습니다. 근대 사회 때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거의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을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을 개인이 많이 벌기 위해서 어린아이 할것 없이 막 노동을 착취해서 장시간 일을 시키고 임금은 제대로 주지도 않고 노동 환경도 어렵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환경에서 국가는 개입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 노동 문제, 환경 오염처럼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제 개인들의 생활 영역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회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개인 간의 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을 바로 사회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의 영역에 공법이 투입된다라고 해서 중간적인 법 영역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즉, 사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이 있는데요.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근로 조건을 규정하고 노사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경제법은 자유로운 경쟁 그리고 공정한 경쟁도 보장할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경제법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보장법이 있습니다. 사회보장법은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을 바로 사회보장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공법, 사법, 사회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과연 어떤 법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A라는 사람이 B에게 빌린 돈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서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법인 사법의 적용을 받겠네요. 정확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였다면 사기죄가 될수 있으므로 형법인 공법의 적용을 받겠지? 일상생활 속 모습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은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맞아. 근로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사회법을 적용하게 되는 거야. 법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재미있게 배워보자.
2: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 아동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름표, 미아방지 팔찌 등 아동실종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 목, 팔등잘 보이는 곳에 착용해주세요. 경찰서나 안전드림앱에서 아이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해주세요. 아동실종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이의 사진을 찍고 안전드림앱을 통해 갱신해주세요. 최근 사진일수록 실종 시 아이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실종,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0: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도권 쪽으로만 몰리는 걸까요? 제 친구들도 나중에 커서 꼭 서울 살 거야, 이 말을 달고 살거든요.
1: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아마도 기회가 많기 때문이겠지? 그런데 나은아, 혹시 수도권이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지 알고 있어?
0: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 이 정도요?
1: 정답!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야. 우리나라 경제, 문화, 교통, 교육의 중심이 몰려있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거지. 오늘은 수도권이 왜 이렇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자.
2: 안녕하세요. 기초영어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뉴스에 나오는 단어죠? 수도권. 도대체 이 수도권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쟁점과 이슈가 담겨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수도권입니다. 먼저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이 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의 권역을 바로 수도권이라고 하는데요. 수도권에 포함되는 범위는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의 인구 변화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와, 1975년에도 이미 수도권 집중이 심했던 것 같아요. 전체 인구 중에서 무려 31.5% 정도의 인구, 대략 3분의 1 가까운 인구가 수도권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022년에는요, 50%가 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의 인구 배치는 조금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자, 서울의 경우에는 1975년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좀 정체되고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경기 지역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관찰이 되고 있네요.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수도 역할을 해왔던 만큼 전통적인 역사관광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문화적인 경관들도 남아있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고궁을 바로 뒤편으로 또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거든요. 서울은 또 전 세계적인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전통적인 경관과 또 현대적인 경관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서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과 같은 경관이 만들어진 거는요, 생각보다 그리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허허벌판이었던 서울,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이후부터 이제 산업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서울에도 여러 군데 공업지역이 형성이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기능이 필요해지게 됐습니다. 인구와 산업과 기능이 일시에 서울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요, 각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찾아서 분산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울 내부의 토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도심 지역의 경우에는요, 상업 기능 그리고 업무 기능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에 해당하는 곳들은 주거 지역이 넓게 형성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공업 지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현상을 바로 도시 지역의 분화라고 하는데요. 왜 지역에서 인구와 그리고 산업시설과 기능이 각자의 위치를 찾아서 떠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건물을 두 채를 드리겠습니다. 한 채는요, 여기 도심 지역에 있는 빌딩이고요. 이곳은 A빌딩.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은요, 도시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B빌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두 건물에서 임대료를 똑같이 받을 건가요? 도심 지역에서 더 많이 받고자 하겠죠. 왜요? 도심 지역은 도시의 중심부답게 다른 사람들이 이곳을 오기 편하거든요. 그것을 바로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유리한 곳은 그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이 지대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곳에서 내가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비싼 곳은 수익도 높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이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에요. 결국 지가가 비싼 곳은 지대도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도심 지역에는요, 이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입지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상업이나 업무 기능인 거고요. 상대적으로 주거 기능은 어때요? 이 높은 지대를 지불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0: 그래서 주거기능의 경우에는 도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외곽 지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능과 비교했을 때 이익이 크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기능이 주거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도심 지역에 있던 주거 기능이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외곽 지역에 있던 상업이나 업무 기능은 중심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고요. 그 사이 중간중간 지역들의 공업 지역이 형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시 내부 구조 정리해서 보자면 도시의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도심 지역은 주로 어떤 기능들이 입지하게 된다고요? 맞아요. 바로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입지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주거 기능은 주로 어디에 입지하게 되죠? 주변 지역에 주거 기능이 입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관적으로도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도심 지역은 고층 건물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선 경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 바로 인천광역시가 되겠는데요.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국제공항과 더불어서 국제항만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물류 중심지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경기도의 경우에는요,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많고요. 그리고 반도체, 또 IT 산업, 그리고 전자산업과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핵심이 되는 산업들이 많이 입지하고 있어서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경기 지역의 인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또 신도시 건설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는데요.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특히 경기 지역에 많은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경기 지역의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수도권이 그냥 사람만 많은 곳이 아니라는 걸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나은이도 이해했을까요?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1: 이제 수도권이 그냥 사람만 많은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기회와 인프라가 몰려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네요.
2: 맞아.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산업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주택 부족, 교통 혼잡과 같은 고민도 함께 안고 있어.
1: 앞으로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2: 우리 나은이가 생각이 많이 깊어졌구나. 결국 지역을 이해한다는 건 그곳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일이야. 앞으로는 수도권의 빛만 보지 않고 그늘도 함께 생각할 수 있겠지?
1: 네, 이제는 왜 좋은지뿐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까지 함께 생각할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이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수학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문제가 이해가 안 가서 못 풀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점점 더 문제의 길이도 좀 길어지고요. 서술형 문제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복잡해지다 보니까 읽으면서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휘 공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우리 힘내서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두 친구가 손뼉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학생은 2초에 한 번씩 손뼉을 치는 거고요. 여학생은 3초에 한 번씩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두 친구가 같이 짝 하고 쳤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남학생은 2초, 4초, 6초 후, 2초 후, 4초 후, 6초 후 이럴 때 이렇게 손뼉을 치겠죠. 여학생은 처음 짝 치고 나서 3초 후, 6초 후, 9초 후 이런 식으로 손뼉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짝 하는 거 외에 그 다음에 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손뼉을 짝 하고 동시에 치는 것은 몇초 후가 될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우리 배수와 관련된 어휘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낱말들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볼게요. 수학 5학년 1학기 2단원 약수와 배수에는 이런 낱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공배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의 성질, 늘어놓다, 마다, 동시에, 십간십이지. 아니, 선생님, 십간십이지가 대체 뭐죠? 자, 괜찮아요. 선생님이랑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면 되니까요. 첫 번째 낱말은 공배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약수와 배수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배수라는 게 뭐예요? 어떤 수를 1, 2, 3, 4, 5배한 수를 우리 배수라고 하잖아요. 공배수의 공은 공통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된 배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배수는 어떤 두 수의 공통된 배수를 뜻하는 겁니다. 3의 배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6, 9, 12, 15, 18 이런 수들이 쭉쭉쭉쭉쭉 있겠죠. 배수는 수없이 많잖아요. 그 다음 5의 배수에는 어떤 수들이 있을까요? 5, 10, 15, 20, 25 등등등등 이런 수들이 있겠죠. 공통된 배수, 자, 뭐가 보이나요? 어머! 15가 일단 보이네요. 그 뒤에 쭉 쓰다 보면요. 공통된 배수, 공배수에는 15, 30, 45 등등 이런 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배수는 공통된 배수, 두 수의 공통된 배수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 뭘까요? 최소는 가장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2와 7, 이두 수의 공배수에는요, 14, 28, 42 등등등 이런 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14가 되는 거예요. 이 14를 2와 7의 최소 공배수, 공배수 중에 작은, 가장 작은 공배수,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은 최소가 있으면 최대도 있겠죠? 최대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배수도 그렇고 공배수도 그렇고 끝없이 계속 나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커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최대 공배수가 어떤 수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끝도 없이 쓸수 있는 거니까요. 최소 공배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4와 5,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일단 20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배수들에는 20, 40, 60 이런 수들이 있습니다. 자, 최소 공배수 뭐라고요? 20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최소 공배수인 20의 배수들이 바로 4와 5의 공배수들이랑 똑같은 것이죠. 이게 바로 최소 공배수의 성질입니다. 즉, 최소 공배수의 성질은요,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가 뭔지는 우리 아직 몰라요. 이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12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것만 보고 이두 수의 공배수가

수들을 구할 수 있나요? 두 수는 모르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 공배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 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와 배수와 같기 때문에 12, 24, 36, 48 등등등등 이런 수들이 두 수의 공배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다음 낱말은 늘어놓다입니다. 가로 10cm, 세로 6cm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쭉 이런 식으로 쭉 늘어놓아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늘어놓다는 줄을 지어 이렇게 벌려놓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늘어놓다가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친구에게 변명을 늘어놓다. 사실 나 이러려고 한게 아니라, 나 사실은 이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늘어놓다는요,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낱말은 마다인데요. 나는 3일 마다 수영장에 간다. 자, 이때 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3일에 한 번씩 수영장에 간다라는 뜻이니까 마다는 이 앞말이 가리키는 시기에 한 번씩이라는 거예요. 이 예시문에서 앞말은 3일이 되는 거겠죠. 3일에 한 번씩, 3일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다가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다.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성격이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성격이 달라요. 이때의 마다는 낱낱이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다른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잘 기억해 두면 좋겠죠. 다음 낱말은 동시에입니다. 가 화분에는 4일마다, 나 화분에는 10일마다 물을 주는데 오늘 두 화분에 동시에 물을 준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동시에 가 화분과 나분 이렇게 준 거예요. 같이 함께 준 것이죠. 물을 주었다면 다음번에 두 화분에 또 동시에 이렇게 물을 주는 날은 20일 후이다. 이때 동시에는요, 같은 때나 시기를 뜻하는 겁니다. 같은 때나 시기를 뜻하는 말이 동시에인 거예요. 같이 알면 좋은 말로 다음번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다음번이 우리 차례야. 이 다음번이 우리 차례야니까 다음에 오는 차례가 우리 차례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동시에와는 다른 뜻이지만 문제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친구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대체 뭐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10간 12지. 10간이라는 것과 12지라는 것과 합쳐진 것인데요. 우리가 몇 년도 할때그 연도에다가 이름을 붙일 때이 10간 12지를 씁니다. 올해 뭐몇 년도는 무슨 년입니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6년을 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6년은 병호년입니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선생님이 뭔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간 12지는 10간 12지를 짝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도에 이름을 붙일 때 쓰는 거라고요. 자, 여기 보면 10간은 말 그대로 10간이니까 10가지입니다. 10가지. 1년에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10년을 주기로 돌아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2026, 2027, 2028년 연도에 1의 자리, 끝자리를 보는 겁니다. 끝자리를 봤을 때, 자, 4로 끝나면 갑이고요. 1년 지날 때마다 한 칸씩 옮겨가는 거예요. 5로 끝나면 을, 6, 7, 8, 9 다음에 끝이 0이 되겠죠. 1, 2, 3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2026이라고 하면요. 6은 병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병 하나 찾은 거고요. 그 다음 병오년이라고 했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5년이고요. 12지는 12니까 12개, 12년 주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칸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7년은 어떨까요? 7로 끝나니까 정인 거고요. 한칸 이동하면 미가 돼서 정미년이 되는 겁니다. 2028년은 어때요? 8로 끝나니까 무, 그 다음 한칸 가서 신이니까 무신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10가는 10년 주기, 12지는 12년 주기니까 둘에 10과 12의 최소 공부 설마 60이죠. 60년에 한 번씩 똑같은 이름이 돌아오는 겁니다. 병오년이 왔어요. 60년 뒤에 또 다른 병오년이 올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공배수, 최소 공배수랑도 지금 식간 12지가 관련이 있다는 거 알겠죠? 새로운 낱말들을 보기 전에 또 그림을 하나 선생님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책상 하나당 의자가 두 개씩 있습니다. 책상 두개 있으면 의자 몇개 있겠어요? 네개 있겠죠? 책상 세 개가 있으면 의자가 여섯 개 있는 겁니다. 책상의 수가 변함에 따라서 의자의 수도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뜻이겠죠? 대응 관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5학년 1학기 3단원 대응 관계에는 이런 낱말들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양, 대응, 관계, 규칙적, 배열하다, 기호, 식입니다. 또 새로운 단원에 들어오게 되었네요. 낱말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입니다. 세발 자전거가 다섯 대 있을 때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은, 자, 여기서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은 무엇일까요? 자전거의 수와 바퀴의 수가 되는 거예요. 자전거가 한 대면 바퀴는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세발 자전거니까 세 개. 두 대면 바퀴는 여섯 대. 세 대면 아홉, 바퀴는 아홉 개가 되는 거죠. 세 개, 여섯 개, 아홉 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요, 분량이나 수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낱말은 대응 관계에서 먼저 앞에 있는 두 글자인 대응입니다. 대응은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관계에 의하여 짝이 되는 일인 거예요. 서로 짝이 되는 걸 대응이라고 합니다.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그에 따라 변하는 규칙이 대응 관계인 거예요. 우리 자전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그렇고요. 책상과 의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한 대면 바퀴 세 개였고 두 대면 여섯 개였잖아요.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그에 따라 짝지어서 변하는 이 규칙이 대응 관계예요. 짝이 되는 일이 대응인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대응이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때 대응은 대응 관계의 대응은 아닌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에 맞추어서 어울리는 태도나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때의 대응이 되는 거겠죠. 자, 생김새는 똑같아도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대응이 나왔으니까 관계가 나와야겠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을 맺거나 서로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거미의 수와 다리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 자, 거미 다리 몇개 있죠? 8개 있잖아요. 한 마리면 8개, 두 마리면 16개, 세 마리면 24개. 자, 이렇게 거미의 수와 다리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 짝지어서 이게 변하는 거예요. 같이 변하는 거예요. 대응 관계를 설명하면 거미 다리의 수는 거미 수의 몇 배인 거예요? 8배가 되는 것이죠. 같이 알면 좋은 말입니다. 정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가 있는데요. 정비례 관계는 한 양이 커질수록 다른 양도 일정한 비율로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금 여기 나와 있던 거미가 한 마리면 다리는 8개, 두 마리면 16개, 세 마리면 24개. 한 양이 커지면요. 한 배, 세 배. 되면은 두 배, 세 배가 되는 거죠. 다리의 수도 두 배, 세 배, 일정한 비율로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우리 정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반비례는 반대겠죠. 뭐겠어요? 한 양이 커질수록 하나가 커져요.
그러면 같이 커지는 게 아니라 다른 양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관계입니다.

줄어드는 관계. 예를 들어 어떤 게 반비례 관계일까요? 사탕이 12개가 있습니다. 이 사탕을 사람의 수를 달리하여 나눠줬을 때 한 명이 가져갈 수 있는 사탕의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한 명이면 사탕 혼자 12개 먹을 수 있겠죠. 사람이 두 명이면요, 6개씩 먹을 수 있겠죠. 세 명이면 4개씩 먹을 수 있겠죠. 네 명이면 3개씩 먹을 수 있겠죠. 쫙 이런 식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에서 2, 두 배가 되었을 때 어때요? 12에서 6으로 두 배가 된 게 아니라 2분의 1배가 된 거죠. 1에서 3으로 3배가 되었을 때 12에서 4로 3분의 1배가 된 거죠. 한 양이 커지는데 다른 것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우리 대응 관계에 있는 낱말이니까 잘 알아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규칙적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하대요. 규칙적으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요, 세수하고, 그리고 7시 30분쯤에 아침밥을 먹고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먹은 다음에 옷을 입고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 습관 갖는 게 중요하대요. 어떤 일이나 현상 등이 일정한 규칙이나 질서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겠죠. 규칙적으로 뭔가를 한다면요. 반대말은 불규칙적이 있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거예요.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이 없거나 한결같이 않은 겁니다. 만약에 2, 4, 6, 8 이런 식으로 수를 나열했어요. 규칙적으로 나열한 건가요? 그렇죠. 2씩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 0, 8, 4, 15, 2, 어때요? 규칙적이지가 않은 거죠.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다음에 어떤 수가 나올지. 그래서 규칙적과 불규칙적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라는 것을 생각해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배열하다입니다. 삼각형 조각과 사각형 조각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였다.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사각형. 규칙적으로 배열했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놓았다는 것이죠. 늘어놓았다는 것이에요.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버려놓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나열하다가 있습니다. 쭉 규칙적으로 나열해놓은 거예요. 나열하다도 쭉 벌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입니다. 기호라는 것은요,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뭐 부호나 문자나 표지나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이루는 말이에요. 자동차 수와 바퀴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낼 때, 만약에 자동차의 수 이렇게 쓰면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의 수를 동그라미라고 쓰기로 약속하고요, 바퀴의 수를 별이라는 기호로 대신 쓰기로 약속한다면 자동차와 바퀴의 수예요. 자동차 한 대면 바퀴 네 개, 두 대면 8개, 세 대면 12개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 중에 앞에서도 나왔던 부호라는 게 있는데요. 설명이 조금 어렵게 써져 있어요. 뭐 그런데 사실 우리 초등학교 수학에서 보면 이런 덧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부호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덧셈 기호, 뺄셈 기호, 기호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른 건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구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기호, 부호 비슷하다고 그냥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한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식입니다. 달걀판의 수를 동그라미, 우리 기호로 나타낸 거죠. 달걀의 수를 별이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동그라미 곱하기 30은 별 또는 별 나누기 30은 동그라미이다. 이렇게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곱셈식, 나누셈식. 식은 숫자, 문자, 기호를 써서 수학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식이라는 말을 붙여서 덧셈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뺄셈식, 곱셈식, 나눗셈식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수학 교과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다양한 낱말들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것들을 이용한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거예요.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등이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을 뜻하는 게 관계입니다. 기호는 무엇인가요? 우리 뭐 별, 동그라미, 네모, 나누기, 더하기 이런 거 떠올려 보면 되겠죠.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부호, 문자, 표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기호라고 했습니다. 1번 문제 잘 풀어줬어요? 2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자음 힌트가 주어져 있네요. 뜻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두 수의 공통된 배수입니다. 배수는 배수인데 공통된 배수니까 무엇이겠어요? 공배수가 되겠죠. 빈칸에 공배수라고 써줄게요. 두 번째,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버려놓은 거예요. 뭐 했다고 하죠? 배열했다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 어울리는 말은 배열하다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하여 서로 짝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짝이 되는 거예요. 하나. 짝이 되는 거예요. 책상 하나일 때, 뭐, 의자 두 개. 책상 두 개일 때, 의자 네개 있고요. 책상 세 개일 때, 의자 여섯 개 있고요. 뭐라고 하죠? 대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빈칸에 어울리는 말은 대응한다. 대응. 이러한 관계를 대응 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3번 문제입니다. 밑줄긋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라고 하였네요. 둘다 대응이 있는데요. 다른 뜻으로 쓰였다는 뜻이겠죠? 기억은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은요?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하여 서로 짝이 되는 일입니다. 대응 관계의 대응인 거죠. 첫 번째, 신속한 대응을 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에 어울리는 태도나 행동을 취했다는 것이므로 첫 번째는 기억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 오징어의 수와 오징어 다리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 둘이 짝이 되어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오징어의 수와 오징어 다리의 수가요. 그러므로 두 번째의 대응은 니은이 되는 겁니다. 문제 잘 풀어줬어요? 4번 문제입니다.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양. 분량이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 맞나요? 그렇죠. 맞죠. 두양할때 양이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동시에 한대 섞이거나 함께 있지 아니하고 혼자 떨어진 건가요? 동시에는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닌 거예요. 세 번째, 규칙적. 어떤 일이나 현상 등이 일정한 규칙이나 질서에 따라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것. 세 번째, 맞습니다. 네 번째, 최소 공배수의 성질입니다. 두 수의 공약수는 최소 공배수라고 했잖아요.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는 것은 무엇의 성질이죠? 이건 최대 공약수의 성질인 거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음.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바로 최소 공배수의 성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위표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5번 문제예요. 빈칸에 공통으로 똑같이 들어갈 낱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문장들이 있어요? 만든 작품을 책상 위에, 그 다음 빈칸으로 되어 있고요. 작품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책상 위에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다음요? 학생들은 학교에 불만 사항을, 어떤 뜻이에요? 첫 번째는요, 만든 작품을 책상 위에 벌려놓았다는 뜻이죠. 쭉 늘어놓았다는 뜻이에요. 이미 답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뜻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 불만 사항을 막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 뭐예요? 늘어놓았다가 되는 것이죠.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0: 우리 앞에서 이 늘어놓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하나는 쭉 버려놓는 거, 간격을 두고 쭉 버려놓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변명을 늘어놓았다 할 때, 이야기, 말을 많이 하는 거. 이때 늘어놓다, 늘어놓았다를 쓸수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은 이번에 늘어놓았다가 되는 겁니다. 6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4와 10의 이것은 공약수 아니면 공배수인 거예요. 20, 40, 60, 80이다. 일단 다 어때요? 4와 10보다 큰 수들인 거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공배수겠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의 배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4, 8, 12, 16, 20 이런 수들이 있죠. 10의 배수에는 어떤 수들이 있어요? 10, 20, 30 이런 수들이 있죠. 자, 공배수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20부터 시작해서 20, 40, 60, 80 이런 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배수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6과 9의 이것은 18인 거예요. 뭡니까?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인 최소 공배수인 거죠. 최대 공배수라는 거 우리 뭔지 알수 없어요. 계속해서 쭉 늘어놓을 수 있는 거니까. 세 번째, 해수는 2일 수영장을, 3일 태권도 학원을 간다. 2일에 한 번씩 수영장 간다는 거고요. 3일에 한 번씩 태권도 학원을 간다는 거니까 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2일마다 수영장을, 3일마다 태권도 학원을 간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 준비한 도전! 낱말 글짓기! 오늘의 낱말은 규칙적입니다. 어떤 일이나 현상 등이 일정한 규칙이나 질서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규칙적이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써보고 쓴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낱말의 뜻도 공부하고 또 수학적 개념과 원리도 공부하고 두 마리 토끼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불법 촬영 피해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불법 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설치된 카메라는 회수하여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세요.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했다면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단서를 기억해 신고하세요.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 피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세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에 연락하세요. 타인의 신체 촬영과 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6학년 친구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휘가 문해력이다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어휘들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수학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룰 단어는요, 각기둥과 각불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각기둥과 관련된 어휘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각불과 관련된 어휘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캠핑을 간 것 같아요. 이 텐트들이 보이죠? 이 텐트의 모양이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캠핑장에 왔는데 지붕 모양이 다양하고 멋진 모양의 텐트들이 많이 보여. 그 중에는 각기둥처럼 밑면이 있지만 옆면의 모양은 다르고 지붕 모양도 뿔처럼 보이는 신기한 모양의 텐트도 있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밑면이 있고 옆면이

옆면의 모양은 다르고, 자, 우리 각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무엇이었을까요? 저 각기둥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각기둥의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면 밑면이고, 옆면은 이렇게 생겼죠. 옆면이 모두 다 사각형이었어요. 생각나나요? 저 삼각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삼각기둥도 사각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뿔처럼 생긴 게 아마, 얘니까, 옆면의 모양이 삼각형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각기둥과 구분이 되는 이 텐트 모양, 이 텐트 모양을 뭐라고 부를까? 먼저 각불과 관련된 낱말을 익혀보자라고 했습니다. 각불과 관련된 낱말들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나온 거는요, 각기둥의 전개도예요.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이다. 우리 각기둥 배웠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지금 이것은 삼각기둥이에요. 네, 삼각기둥을 좀 펼쳐놓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모서리의 한 부분을 잘라요. 그래서 쫙 펼치면은 전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기둥의 전개도는 어느 모서리를 자르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자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전개도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지만은 이제 여기로 이제 여기 네, 여기 점선을 이렇게 이쪽에 이제 세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자르느냐 여기를 자르느냐 어디를 자르느냐에 따라 이 전개도의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음은 각불입니다. 자, 각불 뿔각의 뿔이거든요. 각 기둥하고 각불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각불은요 한 면이 다각형이에요. 여기 봤더니 여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인 다각형이 보여요. 이렇게 한 면이 다각형이고, 한 면이 다각형이고, 다른 면이 모두 삼각형인 입체도형. 자, 다른 면 여기 옆에 있는 면들 보니까 다 삼각형이에요. 아, 그러면은 하나의 면이 다각형이고, 다른 옆에 있는 면들이 삼각형이면 각불이구나. 각불은 옆으로 둘러싸인 면이 모두 삼각형이고 한 점에서 만난다. 이한 점에서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불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자, 그러면 원뿔은 무엇일까요? 이한 면이 다각형이라고 했는데 원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이 들어가니까 원은 다각형은 아니죠. 각이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원에 평면 밖에 한 점. 이 평면이 납작한 평면이 아니라 평면 밖에 한 점과 원 둘레의 모든 점, 원 둘레의 모든 점을 서로 연결하여. 자, 이원 둘레의 모든 점을 서로 연결을 하면은 어떤 게 생기냐? 요렇게 생긴 모양이 생겨요. 입체 도형이. 그래서 이 선문 전체와 그 원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원뿔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금을류는 고깃대를 위에서 덮어 씌워서 잡는 원뿔 모양의 어구이다. 이렇게 원뿔 모양의 어구로 고깃대를 탁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불과 원뿔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각불의 밑면은 무엇일까요? 각불에서 밑에 놓인 면을 밑면이라고 해요. 각불에서 밑 밑에 놓인 면이 밑면이죠. 각불의 밑면은 몇 개다? 한 개다. 제 옆에 있는 면이 다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제 밑에 있는 면이 하나밖에 없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을까요? 각기둥의 밑면은 몇 개였을까요? 각기둥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삼각기둥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각기둥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죠. 오각기둥이 육각기둥 있는데 위 아래로 다두 개씩 있었죠. 그래서 각기둥의 밑면은 두 개인데 각불의 밑면은 한 개다. 이 차이가 있죠. 자, 다음은 각불의 옆면이에요. 각불에서 밑면과 만나는 면이다. 이 밑에 있는 면, 이 면과 만나는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면이 옆면이에요. 각불의 옆면은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이 옆면은 지금 이 변이랑 이 변이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서로 한 꼭지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얘랑 얘랑 얘랑 얘랑이 서로 서로 서로

변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불의 옆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밑면에 이 변의 길이하고도 같게 된다면 이 각불의 옆면은 정삼각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니까 각불의 옆면은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불에서 옆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와 같아. 자, 이건 어떤 의미예요? 옆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와 같아요. 밑면의 변의 수가 지금 사각형이니까 4개죠. 그러니까 옆면도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가 있으니까 4개가 되겠습니다. 사각불에서 밑면의 변의 수가 4개이니까 옆면의 수도 4개다라는 거죠. 그러면 육각불에서는요, 옆면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그렇죠. 육각형이 밑면이 될 테니까 6개의 옆면이 있겠죠. 그러면 오각불은 그렇죠. 5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밑면의 변의 수와 옆면의 개수가 같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불의 모서리입니다. 각불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에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여기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요. 그래서 오각불의 모서리는 10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각불에서 모서리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 하고 봤더니 밑면의 변의 수, 여기 이렇게 5개죠. 그거에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왜요? 밑면의 변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가 있죠. 밑면 쪽에, 그 다음에 옆면 쪽에 해서 한쪽, 한쪽 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각불의 모서리의 수는 5에다가 2를 곱하면 되니까 10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육각불의 모서리의 수는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밑면 쪽에 6개, 위쪽에 다 6개, 아, 6 곱하기 2, 아, 12개다. 사각불의 모서리 수는 4, 4, 아, 4랑 2, 4랑 4랑 더해서, 아니면 4 곱하기 2에서 8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각불의 꼭지점이에요. 각불에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입니다. 자, 여기 꼭지점 한번 보면은요. 여기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꼭지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꼭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모서리와 모서리 쪽이 다 만나는 여기에 있는 각불의 꼭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각불에서 이 전체 꼭지점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에 더하기 1을 하는 것이다. 밑면의 변의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밑면의 변의 수만큼 꼭지점이 있죠. 5개에다가 위에 있는 꼭지점 한 개를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불의 꼭지점, 이 위에 있는 이 각불의 꼭지점은 꼭지점 중에서도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 이 위에서 옆면이 모두 만나는 이 위에 있는 이 점을 각불의 꼭지점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각불의 꼭지점은 항상 한 개이겠죠. 이 한쪽에 다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각불의 꼭지점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에 그 다음 위에 있는 각불의 꼭지점 수 하나를 더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각불에서의 꼭지점의 수는 6 더하기 1 해서 7개고요. 사각불의 꼭지점의 수는 4 더하기 1 해서 5개가 되겠죠. 자, 다음은요. 각불의 높이예요.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 자, 각불의 꼭지점 여기 있죠. 여기에서 밑면. 여기 밑면에 수직으로 그은 이 선분의 길이를 말을 합니다. 자, 그럼 각불의 높이는 어떻게 잴까요? 자랑, 삼각자가 필요해요. 만약에 자로만 잰다라고 하면 이 자가 좀 비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 수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각자의 이 직각을 활용해서 자와 맞대어서 수직으로 만들어주고 나서 이 높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각불의 높이를 잴 때에는요, 자와 삼각자의 직각을 이용하면 정확하고 쉽게 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높이가 몇 센치다 이렇게 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단원으로 가서 3단원에 나온 어휘들 살펴볼게요. 소수의 나눗셈이라는 단원입니다. 그림을 봤더니요, 고소한 참깨 샐러드 소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병에 나누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참깨 샐러드 소스가
1.8리터가 있대요. 1.8리터를 6개의 병에 똑같이 나누어 담는 중이야. 18리터를 6개의 병에 나누어 담는 거라면 간단하겠는데, 소수가 있는 나눗셈은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소수의 나눗셈과 관련된 낱말을 익혀보자. 자, 우리 18 나누기 6을 하면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3, 6, 3, 18. 우리 구구단 외우면서 했던 나눗셈이라서 너무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1.8 나누기 6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 낱말 보면서 또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소수점 위치라는 어휘입니다. 소수와 0 또는 자연수 사이에 찍는 부호의 자리. 자, 소수와 0, 소수와 자연수 사이에 찍는 부호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4.3이다. 혹은 0.3이다. 자, 그러면 이 소수 부분이랑 자연수 사이에 찍는 여기, 그 다음 소수 부분이랑 0 사이에 찍는 여기. 자, 여기 이 소수점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올려 찍는다. 어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한글로 쭉 길게 읽으면은 좀 이해가 안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우리 참깨 샐러드 소스 나누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8 나누기 6은 3. 이런 식으로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1.8 나누기 6도 마찬가지로 하는 건데요. 몫의 소수점. 여기 몫이 3인데요. 여기서는 이 몫의 소수점이 나누어지는 수는 처음 나오는 수죠. 나누어져요. 그리고 뒤는 나누는 수이고요. 이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추어서 올려 찍는 거예요. 그러면 1.8과 이 소수점의 위치를 그대로 찍는 겁니다. 그러면은 3이 있으니까 얘랑 소수점을 똑같이 맞추려면은 여기다가 점을 찍어줘야 되겠고, 점 앞에 무엇을 써줘야 될까요? 없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0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0.3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 찍는다, 이거는 18 나누기 6, 세로셈으로 하면 6, 3, 18 이렇게 하는 건데요. 1.8 나누기 네, 6 이렇게 하면은 6, 3, 18 해서 하고, 이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 찍어서 0.3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렵지만 자연수 한 것처럼 그대로 계산한 다음에 소수점 찍어줘, 이 말이에요, 사실은. 알겠죠? 소수점 이동을 한번 볼게요. 소수점을 움직여서 옮기는 것을 말을 해요. 또는 움직여서 자리를 바꾸는 것인데요.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몫도 10분의 1배가 되어 몫의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칸 이동하고,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몫도 100분의 1배가 되어 몫의 소수점을 왼쪽으로 두칸 이동한다. 자, 우리 210 나누기 2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210 나누기 2는요, 105예요. 그럼 이 나누어지는 수가 210이거든요. 2.1 나누기 2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나누어지는 수가 여기는 2.1인데, 210보다 100분의 1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몫도 105에서 100분의 1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5에서 100분의 1배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105.0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있는 건데 생략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소수점을 100분의 1배니까 왼쪽으로 한 칸, 두칸 움직여요. 그래서 1.05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소수점을 이동을 시킨다. 더 10분의 1배만큼 작아졌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210 나누기 2가 21 나누기 2로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0분의 1배만큼 작아졌죠? 그러면 몫인 105도 10분의 1배만큼 작아져야 돼요. 10분의 1배만큼 되려면은 여기에 있는 소수점 2.2 왼쪽으로 한칸 가서 1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두 칸,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음은 단위입니다. 길이, 무게, 수요, 시간 등의 수량을 수치로 나타낼 때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센티미터는 길이의 단위이고 제곱센티미터는 넓이의 단위이다.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이 기준이 바로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변환이에요. 다르게 하여 바꿈인데요. 우리 아까 이 단위 있죠? 단위를 변환시키는 거. 이거 할 때도 소수점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자, 1cm가 10mm입니다. 그럼 이거를 단위를 변환한다라고 하면 1cm가 10mm니까 2.7cm는 27mm가 되겠죠. 자, 그러면 380mm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몇 cm예요? 이게 그렇죠. 여기 있는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칸 이동하면 되겠어요. 왜냐면 10분의 1배가 되면 되니까요. 그래서 38cm다. 그러면 여기 98mm다라고 한다면 몇 cm가 될까요? 똑같이 10분의 1배가 돼야 되니까 소수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한칸 왼쪽으로 움직이면 9.8cm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위를 변환시킬 때도 소수점의 이동을 이용해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몫의 자연수 부분이에요. 나눗셈의 결과값인 몫에서 자연수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34.68에서요. 6을 나눠볼게요. 38.68 나누기 6. 그랬더니 5.78이 나옵니다. 몫이 5.78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 자연수 부분이 바로 이 소수점 앞에, 여기는 소수 부분, 여기 소수점 앞에, 여기가 자연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은 자연수 부분, 이 부분은 소수 부분입니다. 나눗셈의 결과값인 몫에서 소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소수 부분이다. 그래서 0.78이 소수 부분, 5가 자연수 부분이다. 어림이 무엇일까요? 대강 짐작으로 헤아리는 것을 어림이다라고 해요. 자, 40.3 나누기 2의 몫을 어림하여 계산하면 약 20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40.3 나누기 2를 한다 하면은 뒤에 점 3까지 생각을 하니까 좀 복잡하네. 하면 그럼 40.3을 한40 정도로 생각을 해보자. 40 나누기 2 하면 20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40.3은 20과 비슷하겠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되지. 왜 굳이 어림을 해야 해요? 하는 친구도 있죠. 자, 40.3 나누기 2를 선생님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40.3 나누기 2. 그래서 2, 2는 4. 하고 0이니까 그냥 0 쓰고요. 이제 그러면은 3 내려야 되겠다. 3 안에 2가 한번 늘었으니까 2, 1은 2, 1. 그다음에 보면 여기 0. 아, 그래. 0 내려 가지고 10 안에 2가 다섯 번 늘었지? 10. 2015? 2015. 이렇게 써서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했는데 이 소수점을 그대로 찍어줘야 되잖아요. 20.15다라고 답을 써야 하는데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0.15라고 안 쓰고 2015다라고 쓰거나 혹은 이걸 올리는 거 잘못 올려가지고 2.015 혹은 201.5 하고 전혀 다른 데 소수점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산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어림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40.3 나누기 2다. 40 나누기 2. 아, 20 정도구나. 그럼 여기에서 소수점 찍을 때 20.15 하고 헷갈리지 않고 소수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나눗셈을 할때 어림을 먼저 하고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러면 어림의 종류에는 올림, 버림, 반올림이 있거든요. 구하려는 자리 아래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이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0.78이다 해볼게요.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올림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구하려는 자리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면은요, 이 아래의 수에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린다라는 거는 20.78이
4점 올렸으니까 8이 되는 거죠. 버림은요, 구하려는 자리 아래의 수를 버린다라고 해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하면 이 아래의 수를 버려서 20.7이다라는 거고요. 반올림은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의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아래의 수가 8, 8이니까 올려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20.8이다. 그래서 이건 반올림이다. 무조건 올려라. 이건 무조건 버려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림의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소수점 아래에 0을 내려서 계산하는 거 한번 볼게요. 몫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나누어지는 수에서 나누어지는 수, 처음 나오는 수죠. 0을 내려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이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수점 아래 0을 내려 계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번 볼게요. 700 나누기 4를 해볼게요. 4, 1은 4, 30, 4, 7에 28, 20, 4, 5, 20, 17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7 나누기 4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 나누기 4, 7 안에 4가 한번 들었네. 4, 1은 4, 3.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해서, 아, 몫이 1이고요. 나머지가 3이에요. 라고 썼던 건 우리 전의 학년까지는 이제 쓴 거죠. 그런데 이제는 소수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나눗셈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없어요, 선생님. 7 다음에는 없는데요?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점 아래 0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7이나 7.0이나 7.00이나 사실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7.0이라고 생각을 하고 0을 내려요. 30이 됩니다. 그러면 30 안에 4가 7번 들었습니다. 4, 7에 28. 그래서 2. 또 없네요? 그러면 또 0을 내려서 계산을 합니다. 20 안에 4가 몇번 들었나요? 5번 들었습니다. 4, 5, 20 해서 0. 그래서 여기다가 또 175라고 쓰면 안 되겠죠? 이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 찍어주면 1.75다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나눗셈이랑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요.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나머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나누어지는 수에서 0을 계속 내려가지고 0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춰서, 여기 소수점 위치에 맞춰서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 찍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복잡해 보이나요? 아니에요. 우리 소수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을 잘 해왔다면 이 소수점의 위치만 잘 맞춰서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아야 되고요. 이 선생님과 어휘를 공부를 했으니까 아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 문제 풀면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각불에서 밑에 놓인 면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밑면이다 라고 했습니다. 각불에서 밑면과 만나는 면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옆면이 되겠습니다. 한 면이 다각형이고 다른 면이 모두 삼각형인 입체 도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 맞아요. 오늘 배웠던 각불이죠. 각불이다 하고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은요. 2번이에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높이 모서리 꼭지점이 있어요. 각불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각불에 무엇이라고 한다? 면과 면이 만나죠.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각불에 그래요. 모서리다라고 하죠. 모서리. 각불에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각불에 맞아요. 꼭지점이다 라고 합니다. 꼭지점.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를 각불에 무엇이라고 한다? 맞아요. 각불의 높이라고 한다. 높이. 자, 다음 3번이에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각기둥에 무엇을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각기둥의 전개도라고 한다. 각불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각불에 무엇이라고 한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은 모서리다라고 하죠. 자, 다음 4번이에요.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다르게 하여 바꾼다. 이것은 변환이었죠. 대강 짐작으로 헤아림 또는 그런 셈이나 짐작을 어림이다. 그래서 우리 소수의 나눗셈 하기 전에 어림하고 들어가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고요. 길이, 무게, 수요, 시간 등의 수량을 수치로 나타낼 때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을 단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 변환을 할때 우리 소수의 또 소수점의 이동이 들어갔고요. 자,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11.36 나누기 4는 2.84에서 2는 몫의 무슨 부분일까요? 그렇죠. 자연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11.36 나누기 4는 2.84에서 이0.84 부분은 몫의 소수 부분이 되겠네요. 자, 다음 6번입니다.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세요. 각불의 꼭지점. 꼭지점 중에서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 어때요? 그렇죠. 꼭지점 중에서도 이 옆면이 모두 만나는 여기가 바로 각불의 꼭지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소수점 이동, 소수점을 움직여 옮김 또는 움직여 자리를 바꿈, 어때요? 맞죠? 소수점 위치, 소수와 0 또는 자연수 사이에 찍는 부호의 크기는 아니죠. 크기가 아니라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소수점 아래 0을 내려 계산하기. 몫이 나누어 떨어질 때 나누어지는 수에서 0을 내려 계산하는 방법. 나누어 떨어지면은 굳이 내릴 필요 없고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0을 계속 내려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우리 각기 중에 전개도 봤고요. 쭉 각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뭐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소수점 위치, 소수점 이동, 단위 변환, 뭐 이런 부분을 쭉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아, 오늘 무엇을 배웠었구나. 아, 수업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었지 하고 정리가 됐을 겁니다. 자, 오늘 수학과 관련된 어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도 쑥쑥 자라났기를 바랍니다. 이 어휘를 알면은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교과 어휘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 곳곳에 숨은 어휘들을 찾아 뜻을 익히고 독해 실력까지 덤으로 쓱쓱 키워주는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또 오늘은 어떤 새로운 낱말들을 신나고 즐겁게 같이 공부해 볼까요? 살펴볼게요. 짜잔! 10개의 낱말들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낱말들이 있는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걸자, 개발, 공방, 도공, 모방, 문화생, 저작물, 선율, 연주, 연희까지.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 낱말들이 오늘 조금 많아 보이는데요. 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되니까요. 자,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무리 그림에 관심이 없어도 이 작품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작품의 이름 혹시 알고 있나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누가 그렸을까요? 고흐가 그렸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죠. 문학, 음악, 미술의 창작물 중에서 뛰어난 작품을 우리는 걸작이라고 합니다. 문학 작품일 수도 있고요. 음악일 수도 있고요. 미술 작품일 수도 있어요. 자, 만들어낸 창작물 중에 뛰어난 작품을 걸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는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작을 남겼다.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자, 이렇게 이와 비슷하게요. 매우 뛰어나면서 유명한 작품을 또 우리 뭐라고 할까요? 명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작품이긴 한데요. 뭔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작품은 졸작이라고 합니다. 자, 구분해서 기억해 두면 좋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갈고 닦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 소질 따위를 일깨워 더 나아지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개발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개발 아니고요. 여의의 개발인 거예요.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더 키우려면, 개발하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개발과 아이의 개발과 여의의 개발 쓰임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기술을 개발합니다. 자원을 개발합니다. 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 자, 이럴 때는요, 아이의 개발을 씁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 내면에 있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능이라든지 소질이라든지 내면에 있는 것을 키울 때에는 여의의 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어휘입니다. 지금 열심히 나무를 깎아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자기나 책상, 장식품 같은 갖가지 공예품을 만드는 장소, 만드는 곳을 공방이라고 합니다. 도자기 공방 들어본 적 있나요? 가죽 공방 들어본 적 있나요? 예술 마을에는 예쁜 공예품을 만드는 공방들이 많이 있다. 공예품을 만드는 장소가 많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도자기를 빚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전문가를요, 우리는 도공이라고 합니다. 전문가인 거예요. 하늘빛을 닮은 고려청자의 색깔은 고려 도공들의 놀라운 솜씨를 보여준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 사람들의 놀라운 솜씨를 보여준다는 것이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자, 지금 보았더니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 사진 보았을 때 어떤 생각 들어요? 무엇인지 알아보기 쉽나요? 자,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금 나뭇가지와 비슷한 보색을 띠고 있잖아요. 주변의 환경을 따라서 본떠서 이런 색깔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모방입니다. 어떤 동물은 생존을 위해 주변 환경을 따라하는 거예요. 본뜨는 거예요. 모방하여 몸 색깔을 바꾼다. 이와 관련된 낱말 중에요. 원래 있는 것을 모방해서 따라서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모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물건, 이렇게 따라서 만든 물건을 모조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조품 같은 거를 만들면 안 되겠죠. 있는 것을 뺏겨서만 만든다거나 안 되겠죠. 그래서 모방 잘 기억해 두고요. 다음 낱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혹시 본적 있나요? 알고 있나요? 김홍도 선생의 서당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뭐 하고 있어요? 스승님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나 봐요. 한 스승에게 배우는 제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스승의 아래에 있다고 하여 문화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문화라는 뜻이 스승의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승 아래에서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의 문화생이라는 낱말이 있는 거예요. 그는 율곡 선생님의 문화생 중,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난 제자였다. 이럴 때 쓰는 말인 거예요. 다음 낱말입니다. 여러 가지 저작물이 나와 있습니다. 저작물이라는 거 뭐예요? 만들어낸 것을 저작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작물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요.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어요.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저작물인데 어떤 분야에 관해 글로 써서 펴낸 책이나 작품을 우리는 저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선생님, 글로 쓴 것만 저작물인가요? 아닙니다. 선생님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영상, 그림, 음악, 자,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저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작물은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저작물. 자, 만들어낸 것, 물론 책이나 작품들 다 포함된 거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높은 음자리 표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음표도 지금 보이죠? 가락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멜로디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소리의 높낮이가 길이나 리듬과 어울려 나타내는 음의 흐름이에요.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가락, 멜로디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율이란 낱말을 보면, 아, 가락이구나, 멜로디구나, 이렇게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자, 이렇게 여러 멜로디, 여러 가락, 여러 선율이 쌓이는 것, 높이가 다른 음길이 쌓이는 것을 우리는 화음이라고 하는데요. 화음을 맞춰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런데 이 화음이 높이가 각기 달리 쌓여서 만들어진 화음이 매우 조화롭고 듣기가 좋으면 협화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듣기가 좋지 않아요. 못 듣겠어요. 어울리지 않아요. 이럴 때에는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협화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선율과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입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악기로 공연을 펼쳐 음악을 들려주는 일을 연주한다고 하죠. 연주라고 합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 연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낱말이 있는데요.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 배경음악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거, 피아노 뭐 한다고 하죠? 반주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혼자서 연주하는 거는 뭐라고 해요? 독주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하는 것을 합 주라고 합니다. 그 연주하다가 뭔가 변화를 줘요, 갑자기. 자, 변화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변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뭔가 연주와 관련 있는 낱말들 굉장히 많이 있죠? 같이 참고해 두면 되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탈춤을 추고 있어요. 탈놀이를 하고 있나 봐요. 판소리, 탈춤,
줄타기, 땅재주 등 말과 동작으로 뒷부분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일, 그러니까 탈춤을 추는 게 여기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재주를 부리는 일을 우리는 연희라고 합니다. 이 연희에서 연이라는 글자가 펼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를 펼쳐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연주는 뭘로 펼쳐 보이는 거예요? 악기를 가지고 펼쳐 보이는 거죠. 연극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펼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연희. 뭔가를 재능을 펼쳐서 보이는 것. 대표적으로 판소리, 탈춤, 줄타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국립국악원에 가면 다양한 전통 연희를 관람할 수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낱말 공부 잘했으니까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것들도 살펴볼까요? 삼가하다, 설레이다, 맞는 표현일까요?

정답부터 얘기하면 모두 잘못된 표현입니다.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조심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피하거나 양이나 횟수를 적게 해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어울리는 한말 무엇일까요? 삼가하다가 아니라 삼가다입니다. 이 하라는 글자가 없어진 거죠. 삼가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삼가다가 맞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는 거는 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설레이다도 아니라고요.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막 두근거린다고 할때 설레이다가 아니라 이를 빼고 설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설레임이 아니라 설렘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좀 헷갈릴 수 있죠. 비슷해서 잘 기억해 두는 거예요. 삼가다, 설레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를 만나러 갈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인다가 아니라 설렌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돼요. 말을 할때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설레는 설레이는 뭐가 맞다고요? 설레는이 맞다고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갖고 공연 무대에 섰다.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낱말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의 초성과 뜻을 보고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인사동에는 전통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이곳이 많이 있대요. 도자기나 뭐 책상 장식품 같은 갖가지 공예품을 만드는 장소 곳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도자기 공방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공방이라는 낱말 써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두 성악가는 함께 노래 부르며 아름다운 이것으로 듣는 이들을 감동하게 했대요. 두 성악가가 아름다운 이것으로 높이가 다른 여러 소리가 서로 잘 어울려서 나는 거. 높이가 다른 소리가 어울리는 거 뭐라고 한다고 했죠? 화음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음이라고 빈칸에 써줄게요. 세 번째, 그는 자신의 재능 이것을 위해 지능이나 재능 사상 등을 내면에 있는 것을 막 발전시키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더 나아지게 개발하는 거죠. 아이예요? 여이예요? 여이가 되겠죠. 재능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쏟는다. 2번이에요. 가로, 세로, 열쇠를 참고하여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 1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열쇠입니다. 손과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 물건을 만드는 작은 규모의 공업. 자, 손과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공업? 수공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공업이라고 가로에 써줄게요. 세로 열쇠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전문가, 도자기니까 도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해결했고요. 두 번째 볼게요. 가로 열쇠. 어떤 분야에 관해 글로 써서 펴낸 책이나 작품,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저작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작물. 세로 열쇠입니다. 매우 뛰어난 예술 작품, 별이 빛나는 밤, 걸작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까지 완성해 보았습니다. 3번이에요.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낱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역부터 볼까요? 신기술을 이것 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 뒤처질 것입니다. 더 나아지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기술이랑 어울리는 말 뭐였어요? 개발이죠. 여의예요? 아이예요? 이때는? 뭐 기술이나 자원개발,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아이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역에는 아이, 개발이 어울리는 거예요. 다음, 니은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린 그림은 남들에게 보여주기에 부끄럽대요. 뭔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걸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졸작이 되는 거예요. 다음, 디귿입니다. 이 조각품은 진짜가 아니라 똑같이 본따서 만들었대요. 따라서 만들었대요. 따라서 만들,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뜻이니까 모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에 어울리는 말 모조품. 3번의 정답 뭐예요?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4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바르게 이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타악기를 잘 이겨타려면 리듬 감각이 필요하다. 타악기로 지금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악기로 뭔가를 펼쳐 보이는 거니까 연주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두 번째, 피아노와 두 대의 바이올린으로 지금 여러 가지 종류 악기가 모여 있는 거죠. 함께 연주하는 거니까 합주를 하는 거예요. 디귿과 연결해 줄게요. 세 번째, 기타 이것에 맞춰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다. 자, 노래를 부르고 있네. 거기 배경음악으로 쫙 깔리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반주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과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5번입니다. 다음의 뜻을 지닌 낱말을 말상자에서 찾아 쓰세요. 그럼 뜻을 살펴봐야겠죠?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으로 겉면에 윤기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뜻을 가진 낱말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장인을 도공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 도자기는요, 도기와 자기가 합쳐진 거예요. 자, 이때, 자, 도기, 자기가 각각 그릇의 종류인데요. 도기라는 것은 진흙으로 구운 질그릇을 뜻하는 겁니다. 낮은 온도에서 굳기 때문에 아주 표면이 거칠거칠합니다. 그러니까 낱말의 뜻과 어울리죠. 방금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질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질그릇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는 뭘까요? 자, 자기는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굽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이 매끈매끈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자기는 이두 가지를 다 합쳐서 이르는 말인 거예요. 자, 조금 어렵지만 기억할 수 있겠죠? 6번입니다.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선율, 연극, 연희, 삼가야, 불협화음. 이런 낱말이 있네요. 그림을 보니까 뭐 아주 흥겨운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악기도 연주를 하고 있고요. 또 탈을 쓰고 춤을 추는 사람들도 보이네요. 전통 악기의 흥겨운 악기 소리가 나오니까 흥겨운 가락이라는 표현이 어울리겠죠. 그런데 가락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 대신 뭘 쓰면 돼요? 선율을 쓰면 되는 거예요. 전통 악기의 흥겨운 선율에 저절로 어깨가 들썩여져요. 그래서 기억에 어울리는 낱말은 선율입니다. 정말 그렇구나. 탈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이것 중에 하나이지. 자, 탈춤이 대표적인 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까? 재주를 펼쳐 보이는 것, 연희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에 어울리는 낱말은 연희인 거예요. 두 사람 다 휴대폰 꺼놨어요? 공연장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삼가해야가 아니라 삼가야라는 말이 맞다고요. 자, 디귿에 어울리는 말은 삼가야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준비한 모든 문제들을 풀어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독해 문제에도 도전해볼까요? 바로 글을 읽어봅시다. 줄타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공연 예술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줄 위에서 묘기를 펼치는 아슬아슬하면서도 흥미진진한 놀이이자 예술이다. 자, 줄타기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높은 줄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재담과, 그러니까 말도 하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풍물장단에 맞춰 펼쳐진다. 줄타기는 2011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로 인정받았다. 자, 쭉 줄타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하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해온 줄타기의 역사는, 자, 줄타기의 역사에 대해 이제 이야기하려나 봐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언제 시작된 거예요? 삼국시대에 시작된 거예요.

줄타기 공연은 먼저 재담꾼이 익살스러운 이야기로 관객들을 웃음바다로 만들며 공연의 흥을 돋운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줄꾼이 줄을 타는 사람이 줄꾼이겠죠? 줄에 오른다. 기본적인 걸음부터 시작하여 점차 뒷걸음질, 종전걸음, 외홍제비, 쌍홍제비 같은 고난도 묘기를 선보이며 누가 이런 묘기를 선보여요? 줄꾼이 선보이는 거겠죠? 관객들의 흥미와 긴장감을 유발한다. 줄 아래에서는 풍물패가 신명나는 장단을 연주하며 줄꾼의 움직임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음악이 또 함께 하네요. 그리고 중간중간 재담꾼이 익살스러운 말로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줄타기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온 소중한 문화 유산이다. 줄타기는 단순한 고개를 넘어,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단순히 그냥 묘기만 없는 게 아니에요. 고개가 아니에요. 한국인의 정신까지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흔들리는 줄이에서 균형을 잡는 모습은 삶의 고난,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민족의 모습과 닮았다. 이다 균형을 잡는 모습이 우리 민족, 고난을 이겨내는,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담과 풍물이 어우러진 이것은 한국인의 해학과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다. 해학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재밌고 익살스럽게 표현하긴 하는데요. 나름의 품위를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 해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학과 공동체 함께인 의식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겁니다. 1번. 줄타기는 우리 민족의 어떤 모습을 반영한다고 했죠? 보여준다고 했죠? 이 부분에 나와 있어서. 한국인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흔들리는 줄이에서 균형을 잡는 모습이 삶의 어려움, 고난을 이겨낸 우리 민족의 모습과 닮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다음, 2번. 줄타기 공연에서 재담꾼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재담꾼의 역할이 글에 나와 있었나요? 맞아요. 재담꾼이 익살스러운 이야기로 관객들을 웃음바다로 만들어 공연의 흥을 돋워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번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3번 볼게요. 줄타기 공연에서 줄의 높이가 정확하게 뭐몇 미터 정도인지 글에 나와 있었나요? 3번은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줄의 높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 없었죠. 4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줄타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죠?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5번. 줄타기에서 줄꾼이 선보이는 묘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자, 좀 어려운 말인데 나와 있었죠? 뒷걸음질, 종종걸음, 외홍제비. 쌍홍제비 같은 고난도 묘기를 선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꾼이 선보이는 묘기가 뭐가 있냐?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 무엇이었어요? 줄의 높이는 우리가 이 글만으로는 알수 없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이에요. 기억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낱말은 무엇인가요? 기억,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고 재담과 풍물이 어우러진 이것. 재단과 풍물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다 이것들 줄타기 대표적인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연희 중에 한 가지라고 했죠. 자, 그래서 기억에 어울리는 말은 연희인 거예요. 자, 문제 잘 풀어봤으니까요. 또 재미있는 만화 보면서 새로운 표현들도 익혀보면 좋겠죠? 어떤 상황일까요? 아, 짜증나! 무슨 일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두 녀석이 있거든? 교실 안에서 늘 제멋대로 행동해. 마음대로야. 그러지 말라고 말해보지 그래.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왜안 그래 봤겠어? 그래 봤지! 그래도 자기네끼리 서로 편들면서 전혀 달라지지 않더라고. 걔네 둘이 똑같이 그래. 이런 거죠. 거참, 유유상종이라더니 못된 녀석들이 끼리끼리 노는구나. 유유상종, 어떤 뜻일까요? 끼리끼리 노는구나. 즉, 비슷한 성향을 가진, 비슷한 성질을 가진, 비슷

0: 우리끼리 서로 어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이에요. 맨날 뭉쳐다니면서 짓궂은 장난이 나고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유유상종의 본보기로구나. 이 비슷한 것들끼리 어울린다더니 딱그 꼴이네. 이럴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유상종, 비슷한 무리끼리 서로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유유상종과 비슷한 뜻을 지닌 속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비슷한 것끼리 언급된 속담을 찾아보면 되겠죠? 첫 번째, 가재는 개편. 가재, 개, 어때요? 생김새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끼리 편을 들면서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유유상종과 비슷한 속담 맞습니다. 두 번째, 우물 안 개구리. 개구리가 좁은 우물 안에만 있어요.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서 그 내가 보고 있는 하늘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좁은 세상 안에 갇혀서 그것만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야가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상관없죠. 세 번째,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 자, 뿔은 어디에 놔야 돼요? 머리에 놔야 되는 건데 엉덩이에 놔요? 세상에. 못된 송아지인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즉, 자, 못된 사람이요. 행동도 못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담도 상관이 없죠. 초록은 동색. 풀의 색깔과요. 그리고 초록색이 같은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동색, 같은 색이라고요. 비슷한 색깔이잖아요. 비슷한 것끼리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재는 개편, 초록은 동색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위해 준비한 도전! 낱말글짓기 살펴볼까요? 걸작입니다. 자, 뛰어난 작품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낱말이 들어가게 짧은 글을 지은 다음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도 다양한 낱말들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복습, 매우 중요한 거 알고 있죠? 꼭 복습해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낱말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땜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17번째 만남인데요. 바로 1차 부등식 활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활용은 우리 1차 방정식 활용에서도 맛봤었는데요. 자, 활용이 뭔가요? 그쵸. 이제부터는 우리 친구들 식으로 된 문제가 제시되는 게 아니라 줄글로 된 스토리가 있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실생활 상황의 문제가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 1차 부등식을 도구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자, 활용을 잘하려면 최대한 많은 유형을 접해보고 각 유형에 맞는 문제풀이를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시험에 아주 잘 등장하는 두 가지 유형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수에 대한 1차 부등식 활용 유형과 거리, 총력, 시간에 대한 1차 부등식 활용 유형 두 가지 유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짚으면서 출발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복잡한 1차 부등식 풀어봤거든요. 복잡하다는 건 괄호가 있을 수도 있고 개수나 상수항이 분수 또는 소수로 복잡한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하면 됐었나요? 그렇죠. 괄호가 있다면 분배법칙으로 괄호 풀고 복잡한 수가 있다면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정수로 고쳐서 풀어주시면 됐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1차 부등식 활용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여기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우리가 1학년 때 열심히 풀어봤던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와 똑같습니다. 자, 그 내용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1차 부등식 활용 문제는 스토리가 등장하기 때문에 문제의 뜻을 파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뭘 구하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놓는 것이 바로 1단계예요. 그 다음 2단계, 식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아마 문제를 잘 읽다 보면 범위에 대한 표현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아, 1차 부등식을 세우라는 의미구나. 눈치를 채서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들을 활용을 해서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단계는 내가 1차 부등식 세웠으니까 내가 만든 1차 부등식을 열심히 풀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4단계 중요합니다. 내가 구한 답이 정말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치면 1차 부등식 활용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유형, 수에 대한 1차 부등식 활용 유형 문제, 예를 통해서 어떻게 풀이하면 되는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지금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85보다 크대요. 지금 수의 범위에 대한 표현이 등장했죠? 아, 이거 1차 부등식 활용 문제구나. 눈치채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와 같은 수들이 많을 거예요. 두 쌍이 되게 많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두 자연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4단계가 지금 머릿속에 쫘르락 떠올라야 되겠죠? 우리의 1단계는 미지수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꿀팁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처럼 연속하는 두 자연수 혹은 연속하는 두 정수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면 미지수를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작은 수를 x로 놓는다면 그 다음 연속하는 수는 x 플러스 1로, 내가 만약에 큰 수를 x로 놓는다면 바로 직전에 작은 수는 x 마이너스 1로 놓고 부등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자, 내가 미지수를 어떤 방식으로 놓던 간에 최종적인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x와 x 플러스 1로 놓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자, 항상 내가 뭘 미지수 x로 잡았는지는 첫 번째 줄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x, x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자, X가 무엇인지 이첫 줄을 밝히지 않아서 특히 서술형 문제에서 감점당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미지수로 무엇을 놓았는가 반드시 첫 줄로 밝혀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1차 부등식을 세워주시면 되는데 둘이 더하면 85보다 크대요. 그럼 X 더하기 X 플러스 1이 85보다 크다라는 1차 부등식이 세워졌고요. 이제 3단계가 열심히 푸는 거죠. 자, 괄호 풀고 동량 정리하면 2x 플러스 1이 85보다 크단데, 우리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겨서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2x가 84보다 크다가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42보다 크다가 되네요.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큰일 나요, 우리 친구들.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말해줘야죠. 지금 x가 42보다 크기만 한다면 그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은 항상 85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이 쌍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중에서 가장 작은 두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42면 안 되겠죠. 42보단 커야 돼요. 그러면서 제일 작은 자연수는 그렇죠. 43, 44구나. 요렇게 답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확인해 보면 얘네 둘이 더하면 이제 87로 85보다 큰게 맞죠. 하지만 얘보다 하나 더 작은 연속하는 자연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둘이 더했을 때 85이기 때문에 얘보다 크지 않아요. 따라서 답에서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두 자연수를 잘 골랐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번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1차 부등식 활용 문제 해결해 볼 건데요. 자, 여기서는 공식이 중요하죠. 우리 친구들, 공식은 하나씩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그림으로 한 방에 외우시면 됩니다. 마우스 모양의 그림 그려주시고 거, 속, 시딱 써주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숑 가려보면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여기 숑 가려보면 시간.

3분의 거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딱 그려놓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다민이가 집에서 출발하여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걷다가 중간에 10분을 쉬고 올 때는 같은 길을 따라 시속 6km로 달려서 1시간 이내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 범위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간으로 부등식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갔다 올수 있냐죠. 그럼 미지수로 잡아야 되는 건몇 킬로미터까지 갔다 올수 있냐. 따라서 집에서 X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갔다 온다고 하자. 요렇게 출발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미지수를 잡았으니 부등식을 세워줘야 되는데요. 시간 범위를 알려줬기 때문에 시간으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총 시간이 1시간 이내여야 되죠. 그러면 총 시간이란 건 일단 갈때 걸린 시간인데, 갈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해주면 4분의 X 시간 걸렸을 거고, 자, 올때 걸린 시간은 속력이 시속 6km이기 때문에 6분의 X 시간입니다. 근데 끝이 아닌 게 중간에 10분 쉬었대요. 얘 혼자 단위가 달라요. 단위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10분은 분모에 60 깔면은 60분의 10시간. 즉, 6분의 1시간이죠. 그래서 단위 맞춰서 중간에 쉬는 시간까지 더해서 총 1시간 이내다. 이렇게 부등식 세워서 풀어주면 돼요. 자, 양변에 11을 곱하면 3x 플러스 2x 플러스 2가 12 이하가 되면서 5x가 10 이하. 그럼 x는 5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최대 2km 떨어진 곳까지 갔다 올수 있습니다. 라고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어지는 포텐 한 장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땜빵 곁들일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17번째 만남인데요.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바로 닮은 도형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너희들이 참 닮았다 이런 닮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수학에서도 서로 닮은 도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닮은 도형이 무엇인가 그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거고요. 또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닮음은 이제 합동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동에서 먼저 출발을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두 도형을 보고 서로 합동이라고 했나요? 얘를 오려가지고 포개었을 때 한 도형인 마냥 완전히 겹쳐진다면 그러니까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같다면 우리는 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고 했고 이렇게 세 줄짜리 기호를 이용해서 합동을 표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호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아, 완전히 똑같은 쌍둥이 두 도형은 합동이었는데 자, 어떤 두 도형을 보고 닮았다, 서로 닮은 도형이다 라고 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닮음의 뜻이 쭉 줄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오른쪽에 하트 그림을 먼저 봅시다. 작은 하트, 큰 하트가 보이는데요. 닮았나요? 네, 닮았죠. 모양이 지금 하트 모양으로 같잖아요. 자, 그런데 합동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얘는 작고 얘는 크잖아요. 이렇게 크기가 다르면 합동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모양은 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는 우리 친구들 우리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쫙 확대, 쫙 축소시키듯이 여기다가 화면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쫙 벌려서 확대시켰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작은 하트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 큰 하트와 합동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또 반대로 이 큰 하트에서 손가락을 오므려서 그대로 축소시켜준다면 이 작은 하트와 합동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쫙 확대 또는 쫙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될 때 우리는 두 도형이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고 하고요. 이때 두 도형을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슝 확대시키고 슝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늘리거나 세로로 이렇게 길쭉하게 모양을 왜곡시키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양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확대, 그대로 축소하는 상황입니다. 아, 이렇게 서로 닮은 도형은 일단 모양은 같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크기는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서 질문. 만약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합동인 두 하트가 있습니다. 이 두 하트도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합동인 두 도형도 서로 닮은 도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트를 한 배 확대시켜서 얘랑 합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합동인 두 도형도 서로 닮은 도형이다라는 거 꼭 챙겨두세요. 자, 우리 이번엔 두 삼각형이 합동일 때 등장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작은 삼각형 ABC를 일정한 비율로 쫙 확대하면 삼각형 DEF와 합동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은 도형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때 서로 겹쳐지는 꼭지점과 꼭지점을 대응점. 마찬가지로 쫙 확대시켰을 때 겹쳐지는 각과 각을 대응각. 겹쳐지는 변과 변은 대응변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합동과 마찬가지로 두 도형이 서로 닮은 도형일 때도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기호로 나타내냐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은 도형이에요. 이런 물결 모양을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자, 저 모양이 어디서 왔냐면 우리 닮은을 영어로 하면 similar거든요. 그 앞글자 S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듯하게 쓰면은 이제 꼭지점을 나타내는 알파벳 대문자랑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툭 쳐가지고 눕혔습니다.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닮음을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합동기호를 이용할 때랑 마찬가지로 꼭지점은 반드시 대응하는 순서대로 써줘야 됩니다. 대응하는 순서가 맞춰지지 않으면 표기 오류예요. 서술형에서 감점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는 두 가지 성질이 성립하는데요. 자,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예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지금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은 도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을 몇배 확대시켜야 이 삼각형 DEF와 합동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응변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변 AB랑 변 DE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지금 여기 모는 종이가 그려져 있는데, 딱두 배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모는 종의 칸을 이용하면, 변 BC와 변 EF의 길이도 딱두 배고요. 변 AC와 변 DF의 길이도 딱두 배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 두 배로 쫙 확대시키면 이 삼각형과 합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보면 1대2, 1대2, 1대2로 일정하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성질입니다.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자, 그러면 이 일정한 비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일정한 비를 우리는 닮은 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두 삼각형의 닮은 비는 바로 1대2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1대2로 일정하다라는 거 지금 기호로 비례식으로 나와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성질은 대응

각각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각 A와 각 D는 대응각인데 크기가 어때 보이나요? 두 배로 확대했다고 해서 이 각이 두 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모양이 바뀌잖아요. 서로 닮은 도형은 모양이 같기 때문에 요 각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 대응각의 크기가 같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각 B와 각 E의 크기도 같고, 각 C와 각 F의 크기도 같겠죠? 아, 서로 닮은 도형은 모양이 같으니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내용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합동인 두 도형의 닮은 비는 뭘까요? 합동인 두 도형이 있다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모두 1대1로 같으니 항상 1대1이다. 닮은 비는 1대1이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문제풀이 진행해 볼게요. 항상 서로 닮은 도형인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모양이 한 가지뿐인 도형을 찾아주시면 돼요. 정사각형 떠올려 보세요. 모양이 작은 정사각형이든 큰 정사각형이든 하나뿐이죠. 그래서 항상 서로 닮은 도형이 맞아요.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은 길쭉할 수도 있고 넓적할 수도 있고 모양이 다르잖아요. 얘는 탈락입니다. 자, 우리 원은요, 작든 크든 모양은 한 가지죠? 항상 서로 닮은 도형이 맞습니다. 그대로 확대하면 합동이 되거든요. 자, 마름모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이 아닌 것도 있고, 모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닮은 도형이 항상이라고는 할수 없는 거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사각형이 지금 닮음이라고 했는데요. 자, 닮은 비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보면 되는데, 9대 6이죠? 3으로 나누면 3대 2입니다. 그러면 선분 AB와 선분 EF의 길이의 비도 3대 2여야 되는데 2짜리가 지금 4죠? 2배가 됐습니다. 그럼 3짜리는 2배. 마찬가지로 비가 같으려면 6cm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각 A의 크기는 대응각의 크기가 같고 또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360도니까 360도에서 세각의 크기의 합을 빼주면 97도라고 우리 친구들이 계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보태난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0: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흐릿하고 어두운 사진을 선명하게 피부톤은 환하게 바꾸고 싶으세요? 가능합니다. 저는 사진 색감을 보정하는 AI입니다. 잡티 제거 가능하죠. 수학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색깔을 숫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잡티 주변의 깨끗한 피부 픽셀의 색상값들을 모아 평균을 계산합니다. 이 평균값으로 잡티 픽셀의 색깔을 바꿔주면 자, 잡티가 감쪽같이 사라지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보정의 비결. 사진 전체를 더 밝게 바꾸고 싶다고요? 이럴 때는 함수를 씁니다. 모든 픽셀의 현재 밝기에 일괄적으로 50을 더하는 함수 y는 x 더하기 50을 적용하면 모든 픽셀의 색상값이 똑같은 양만큼 증가해서 사진 전체가 균일하게 밝아지죠. 배경을 흐릿하게 만들어 인물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아웃포커스 기능도 수학으로 가능합니다. 이때는 거리에 따라 흐림 강도가 달라지는 함수 규칙을 적용하죠. 거리가 먼 곳일수록 흐림 강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규칙을 정해두고 거리 변화에 따른 흐림의 변화율을 계산하여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스가 가능해집니다. 잡티 제거는 기본. 평범한 사진 한 장도 감성 충만한 분위기로 채워주는 저의 사진 보정 기술. 이 놀라운 기술 안에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수학 김지송입니다. 사진이 보정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 AI는 함수라는 걸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중학교 수학에서 함수 하면서 아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았는데 라고 했던 그 함수가 바로 사진 속에서 우리 사진을 보정할 때 뭐 밝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잡티 제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정 작업에서 간단하게 쓰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저랑 같이 중학교 수학 함수 짤막하게 복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AI가 되어서 같이 사진을 보정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 복습입니다. 자, 함수 어떤 게 있었죠?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관계가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오직 하나씩이에요. 그러니까 x가 하나씩은 꼭 y를 대응시켜야 돼요. 근데 두 개도 안 돼. 세 개도 안 돼. 하나까지만 오케이. 근데 하나는 꼭 해야 돼요. 그게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를 기호로 y는 fx와 같이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다룬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y는 3x 더하기 4처럼 1차식으로 나타내 있는 1차 함수도 있고요. 중학교 3학년 가면 2차 함수도 배우죠. 뭐 x제곱 빼기 3x 플러스 4와 같은 2차 함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더 다양한 함수를 많이 배우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이 AI가 어떻게 사진을 보정하는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밝기 보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함수를 적용할 거냐면은 y는 x 더하기 50이란 걸 할 건데 뭐 어떤 과정이냐면 이 사진을 여러 개의 픽셀로 쪼개요. 근데 그 픽셀에서 밝기 값을 다 추출합니다. 그때 밝기 보정 전 각각의 픽셀에서의 밝기 값이 있겠죠. 그래서 이 x가 의미하는 반은 보정 전 밝기예요. 보정 전. 이 y가 의미하는 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보정 후 밝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쓰겠다? 밝기 보정 전 그 숫자에다가 50을 더해가지고 새로운 밝기를 얻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칸 45였습니다. 그럼 45에서 50 더하면 그렇죠. 95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칸 70이었어요. 50 더하면 120이 나오겠네요. 세 번째 칸 85였습니다. 더하기 50 하시면 네, 13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14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10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엔 130, 140, 150, 그 다음에 105, 그 다음에 135, 140, 160, 그 다음에 110, 130, 135, 150. 이렇게 우리가 보정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밝기 보정 전, 그 각각의 픽셀마다 밝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일괄적으로 50을 더하는 함수.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마음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50 더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일부만 조금 더 과하게 밝기를 넣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건 아웃포커스 기능입니다. 이 아웃포커스 기능은 어떤 칸에다가 블러 효과를 얼마나 넣어줄까 그거를 계산하는 거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가운데 그대로 남기고 싶은 거는 블러 효과를 안 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멀리 있어, 그럼 블러 효과를 많이 주면 되겠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원하는 함수를 마음껏 쓰시면 되는데, 전 여러분들과 FD는 D의 제곱이다 라는 이 함수를 쓰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가운데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내가 D라고 할 때 그 D의 제곱만큼 블러 효과를 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가운데 딱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한 칸 넘어가, 그때는 간격이 얼마야? 1이죠. 아, D가 1이네. 그럼 블러 효과를 얼마 주는 거야? 1만큼.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1, 1,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칸 넘어가 볼게요. 두 칸 넘어가면은 여기는 간격이 얼마죠? 2네요. 2의 제곱은 얼마죠? 4죠. 아, 그러면 블러 효과를 얼마만큼 준다? 4만큼 준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4, 4, 4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칸 간다면 어떻죠? 세 칸 간다고 하면은, 그쵸, 3이니까 3의 제곱 해서 9, 9, 9가 될 겁니다. 자, 이젠 조금 더 복잡해져요. 하지만 우리는 할 줄 알아. 왜? 우리에겐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거든. 자, 다음은 한 칸 한 칸 올라가서 2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칸 D. D의 제곱은 뭐랑 같죠? 1의 제곱, 1의 제곱의 합. 얼마지? 2네. 블러 효과를 얼마만큼

이만큼 주면 될까요? 이만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2가 됩니다. 자, 같은 방식이에요. 조금 더 멀리 가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두 칸이니까 2의 제곱 4, 1의 제곱 1. 그러면 빗변의 제곱 얼마 나올까요?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세칸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세 칸, 위로 한칸 갔습니다. 자, 그러면 밑변의 제곱 얼마? 3의 제곱 9, 3의 제곱은 9, 높이의 제곱 1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오죠. 둘이 합쳐서 10. 아, 그러면 거리가 10이니까 거리가 루트 10이겠죠? 어쨌든 10만큼 주면 된다. 블록 거리를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이렇게 될 겁니다. 조금 더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 위로 가는 거 조금 더 해봅시다. 자, 오른쪽으로 두칸 갔는데 위쪽으로도 두칸간 거야. 그럼 어떻게 나오죠? 2, 2니까 제곱하면은 4. 제곱하면은 4. 그러면 빗변 그 뒤에 제곱은 얼마죠? 뒤에 제곱은 8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8, 여기도 8, 여기도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껏 더 해볼 수 있겠죠. 나머지 칸에 대해서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열심히 쓰시면 불로 효과를 얼마만큼 줘야 될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제가 다 계산해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각각의 칸마다 불로 효과를 얼마만큼 줄 것인지 우리가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AI가 되어 보면서 사진 보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밝기랑 그다음에 아웃포커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함수라는 개념이 늘 여러분들이 괴롭힌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다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함수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랑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소재로 만나도록 할게요.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안녕하세요,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패턴을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항상 이 시간이 설레는데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패턴을 공부하게 될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Today's pattern, 거짓말하려던 건 아니었어. 여러분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무언가를 결과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 무엇하려던 건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버디아의 대화 보고 올게요. Let's watch!
1: Hyunwoo, you look upset. What's wrong?
2: I didn't want to lie, but it just happened. My friend thinks I did.
1: You mean you didn't mean to lie?
2: Yes, I didn't mean to lie.
0: 대화 잘 보고 왔을까요? 그러면 버디가 어떤 패턴을 소개해주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버디가 얘기를 해요. 현우야, you look upset.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what's wrong? 무슨 일이니? 라고 했더니 현우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I didn't want to lie. 거짓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렇게 돼버렸어. 내 친구가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생각을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럴 때 버디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You mean? 너 이 말하고 싶은 거지? You. 그 다음에 혹시 들었을까요? Didn't mean to lie. 라고 이렇게 대사를 완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표현을 받아서 Yes. 맞아. I didn't mean to lie. 내가 거짓말할 의도는 없었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거짓말하려던 건 아니야. 와 같이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 마무리되었어요. 말이 터지는 오늘의 키 패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didn't mean to. 자, I didn't mean to 라고 하는 건 무엇 하려던 건 아니었어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하게 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세 가지 예문 같이 따라 말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I didn't mean to be late. 늦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지각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주로 지각했을 때 선생님께 많이 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I didn't mean to make you angry. 너를 화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네? 라는 느낌을 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예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말해볼까요?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s.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너의 감정을,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와 같이 말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버디와의 대화 같이 보면서 연습해보겠습니다. Let's watch!
1: Hyunwoo, you look upset. What's wrong?
2: I didn't mean to lie, but my friend thinks I did.
1: That's a bummer. What did you tell him?
2: I said I joined his group project, but I forgot I was already in another group.
1: Why don't you just tell him the truth now?
2: Will he believe me? I'm worried.
1: Sure he will. Honesty is always the best policy.
2: You're right. I'll go talk to him now.
1: 현우, you look upset. What's wrong?
2: I didn't mean to lie, but my friend thinks I did. I didn't mean to lie, but my friend thinks I did.
1: 'That's a bummer. What did you tell him?'
2: 'I said I joined his group project, but I forgot I was already in another group. I said I joined his group project, but I forgot I was already in another group.
1: 'Why don't you just tell him the truth now?
2: Will he believe me? I'm worried.
1: Sure he will. Honesty is always the best policy. Sure he will. Honesty is always the best policy.
2: You're right. I'll go talk to him now.
0: 연습 잘하고 왔을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화 내용 정리해보면서 핵심 패턴과 추가 표현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우, you look upset. 역시나 버디가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현우야, 너 기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대로 패턴을 얘기해줍니다. I didn't mean to lie. 거짓말 하려던 건 아닌데, but my friend thinks I did. 내 친구가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거죠. So that's a bummer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가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That's a bummer 라고 하면 안 됐다 라고 하는 말로 상대방의 무언가 안타까워하는 감정을 얘기해 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계속 한번 가볼까요? 너 걔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데? 아, 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그의 그룹 프로젝트에 들어가겠다라고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내가 알고 봤더니 I was ready in another group. 이미 다른 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그걸 내가 까먹어버렸지 뭐야? 라고 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거짓말할 의도가 확실히 없기는 했죠. So why don't you just tell him the truth now? Why don't you? 제안하는 말이죠. 무엇하는 게 어때? 그냥 걔한테 진실을, 사실을 말해주는 게 어때? 사실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을 해주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근데 현우가 아직 걱정을 하고 있어요. Will he believe me? 걔가 나를 믿어줄까? 라고 걱정을 합니다. I'm worried. 걱정돼. Sure, he will. 물론이지. 믿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좋은 표현을 하나 소개해줘요. Honesty is always the best policy. Honesty 하면 정직함, 솔직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직함이, 솔직함이 policy라고 하는 건 정책, 방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 정직한 게 가장 효과적이다, 정직한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버디가 위에서도 제안한 것처럼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반

반복해 주는 거고요. 여기 대화에서는 always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정직이 항상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현우가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So I'll go talk to him now. 내가 걔한테 가서 말을 해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리하면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하는 이 버디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패턴 다시 한번 정리하면 I didn't mean to 라고 하는 표현이고 여기서는 I didn't mean to lie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오늘의 대화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의 패턴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를 해 볼게요. Today's pattern. 거짓말하려던 건 아니었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면 영어로 말할 수 있다? I didn't mean to lie. 거짓말하려던 건 아니었다. I didn't mean to라고 하는 패턴 공부해 봤고요. Today's mission. 오늘의 미션은 오늘 배웠던 이 패턴 I didn't mean to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하게 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오늘의 패턴 I didn't mean to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이 팡팡 터졌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하고 재미있는 패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0: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지는 밤이 되면 이곳 박물관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유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와 만나게 될까요?
1: 안녕 친구들! 역사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스토리 한국사. 저는 박물관을 찾은 학생들에게 재미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히스토리텔러 김봄입니다. 여러분, 유네스코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겪은 뒤 전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제는 싸우기보다 교육과 과학 그리고 문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를 지키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국제연합의 전문기관 가운데 하나로 유네스코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인류 모두를 위해 꼭 보호해야 할 뛰어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목록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등재가 되는 것은 그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되었죠. 등재 기준이 워낙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해서 목록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국가 위상이 높아질 정도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계기록 유산 가운데 우리 고려시대 조상들이 남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어떤 유물인지 궁금하다고요? 지금 박물관에 잠들어 있던 유물들이 깨어날 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지 눈을 크게 뜨고 숨은 살짝 죽인 다음 살금살금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0: 오늘은 팔만 대장경판이 깨어났나 보네. 그런데 저분은 누구지?
1: 대령님,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셨군요. 저는 아직도 폭격으로 잿더미가 될 뻔한 그날의 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숨 걸고 끝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란다.
0: 팔만 대장경이 폭격으로 잿더미가 될 뻔했다고? 아, 6.25 전쟁 때 일을 말하는 거구나. 그럼 저분은 폭격을 맞고 팔만 대장경을 지켜낸 김영환 장군님? 팔만 대장경판과 대한민국 공군의 만남. 여기엔 대체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18일 대한민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긴급 명령이 떨어집니다.
3: 제1전투비행단 4기 편대는 대인사와 그 인근 공비소구를 폭격하여 지상군을 밀접 지원하라.
0: 당시 인민군 패잔병들은 퇴로가 막히자 가야산에 숨어들었는데요. 한국 공군은 가야산에 해인사 일대를 중심으로 북한 인민군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었죠. 그런데 해인사를 향해 포탄을 쏘라는 명령이 떨어진 순간 당시 대령이었던 김영환 장군은 전투기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4: 각 전투기는 일체 공격을 중지하고 내 뒤를 따르라.
0: 김영환 장군과 부하들은 상부의 폭격 명령을 무시한 채 다른 곳의 북한군 무리를 폭격하고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군인이 상관 명령을 거부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김영환 장군은 명령 불복종죄로 문책을 받을 당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2: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이 일본 교토를 폭격하지 않은 것은 교토가 일본 문화의 상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에게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신적 지주인 팔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해인사는 세계적 보물인 팔만 대장경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어찌 수백 명의 공비를 소탕하고자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공비들은 며칠이 지나면 해인사를 떠날 것입니다. 저는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공군 장교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폭탄을 투하할 수 없었습니다.
0: 정말 멋지고 감동적인 이야기죠. 팔만 대장경은 대체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길래 김영환 장군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걸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지금부터 고려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5: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고 고려 사람들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처에 의지하였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부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인 대장경을 목판에 새겨 부처의 힘을 빌어 적을 물리치려 했습니다. 거란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현종은 대장경을 만들라는 명을 내렸어요.
6: 이보기들,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새기자고.
7: 그러세.
5: 무려 76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만든 초조대장경이 완성되자 고려는 기적처럼 거란을 물리쳤고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나라를 지켜준 것이라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초조대장경은 1232년 몽골군과의 전쟁 중 모두 불타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8: 초조대장경이 잿더미가 되다니.
5: 고려를 지켜주던 초조대장경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몽골군을 막을 힘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선 다시 대장경을 만들기로 하는데요. 이때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팔만 대장경이었습니다.
0: 팔만 대장경은요, 몽골군의 침입으로 초조 대장경이 불타 사라진 뒤 최우종이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무려 16년간의 작업 끝에 완성한 대장경입니다. 대장경을 만드는 작업에는 귀족에서 부녀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수가 무려 수십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고려 사람들은 초조대장경을 새겨 거란을 물리쳤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새긴 목판의 수가 무려 8만 장이 넘었죠. 그래서 이것을 8만 대장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8만 대장경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8만 대장경판을 높이 쌓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보다 더 높다고 하고요. 한 사람이 하루 8시간씩 30년 동안 읽어야 모두 읽을 수 있을 만큼 방대한 양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5,233만 자가 새겨져 있는데 빠진 글자나 틀린 글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글씨체도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똑같이 일정하고요. 문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추사 김정희는 사람이 아닌 신선의 필체 같다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또 팔만대장경은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오늘날까지 썼거나 뒤틀린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보관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 때문이죠. 이곳은 조선시대의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 바로 장경판전인데요. 가야산 중턱에 바람이 잘 통하는 위치에 네모난 긴 건물 두 개가 마주보고 서 있는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장경판전의 놀라운 점은 바로 창문입니다. 건물 칸마다 모양과 크기를 다르게 한 창문을 내어서 바람이 위아래로 통하며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연 풍력 장치를 만든 것과도 같았죠. 또 건물 안 바닥에는 숯, 횟가루, 소금, 모래를 섞어서 깔아 해충을 막고 습도를 조절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설계 덕분에 팔만 대장경판은 오늘날까지도 그 형태와 모습이 온전하게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장경판전은 세계 유일의 대장경판 보관용 건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후 팔만대장경 역시 그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기록문화유산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도 바로 우리 고려시대 선조들에 의해서 탄생되었거든요.
5: 고려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금속활자로 책을 찍어냈어요. 네모난 모양의 금속에 글자나 기호를 새겨넣고 글자들을 조합해서 책을 찍어냈는데요. 금속활자는 목판과 달리 썩거나 부서지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글자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었죠. 또 다양한 종류의 책을 자유롭게 펴낼 수 있었습니다. 1377년 청주 흥덕사의 승려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역대 훌륭한 승려들의 말씀을 모아 직지를 펴냈습니다. 직지는 현재 남아있는 금속활자 인쇄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상, 하 두 권 중 학원만 남아있지만 그 우수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답니다.
0: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니,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거지? 하고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여기엔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직지는 19세기 말 조선에 온 프랑스 외교관이 구입해서 가져간 후에 경매와 기증을 거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책이기 때문인데요. 직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우리나라 역사학자인 박병선 박사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된 그녀는 서고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직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직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9: 낡고

0: 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직지의 발견은 전 세계에 우리 기록 유산의 가치를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한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은 또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삼국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며 배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사기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김부식이 주도에 편찬한 책인데요. 유교적인 입장에서 신라 중심으로 삼국시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승려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는 고려 말 원나라의 간섭을 받아 혼란했던 시기에 백성들에게 우리의 뿌리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책인데요. 당군의 고조선 이야기와 백성들의 삶을 알수 있는 설화, 왕실이나 불교와 관련된 신비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세계 인쇄의 역사를 바꾼 직지 등 훌륭한 기록유산이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 전 세계가 감탄한 고려의 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상감청자예요. 고려는 초기 중국 도자기의 영향을 받은 고려 청자를 만들었는데요. 점차 청자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12세기 전반기에는 푸른 빛을 띠는 비색의 고려 청자를 만들기 시작했죠. 당시 송나라 사신이 그 색과 솜씨가 뛰어나다며 칭찬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후 고려의 독창적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구름, 학, 꽃 등의 무늬를 새긴 상감청자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원래 상감기법은 청자를 만들 때 사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나무나 금속 제품을 만들 때 동서양에서 두루 사용한 방법이었는데요. 고려인들은 이 기법으로 청자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죠. 상감천자를 만드는 방법은요. 먼저 바탕에 무늬를 새기고 다른 색깔의 흙으로 꼼꼼하게 메웁니다. 거기에 釉약을 입혀서 가마에서 높은 온도로 구워내는데요. 유약에 들어있는 철 성분이 1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구워지면 푸른빛을 띠게 되는 것이죠. 상감 기법을 활용한 이후 고려 청자는 매우 독창적일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문양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뽐냈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물론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인기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고려 귀족은 청자를 매우 좋아해서 찻잔, 대접, 주전자, 그리고 꽃병 등은 물론이고 기와나 장식 타일 등 건축 자재나 문방 용품도 모두 고려 청자로 만든 것을 사용했다고 해요. 오늘은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6.25 전쟁 속에서 8만 대장경을 지켜낸 김영환 장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직지를 찾아낸 박병선 박사가 아니었다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금까지 잘 지켜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은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말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잘 지켜나가야겠죠?
1: 친구들, 이제 팔만대장경을 보게 된다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새겨진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0: 여러분,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유물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 주세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차곡차곡 쌓아가는 서지룡 특강, 수학의 서채윤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원기둥 원뿔 9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로 이 내용이 그대로의 도형 친구들이 2학기 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원기둥 원뿔 9는요, 어떤 평면 도형을 한 바퀴 휘리릭 돌려서 만든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회전체라고도 불리거든요. 자, 최대한 중학과정과 연계되는 문제로 선생님 골라왔습니다. 자, 문제마다 어떤 내용들이 연결되는지 짚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쌤과 함께 쌓아갈 서지룡 시합. 원기둥의 구성요소와 성질, 원뿔의 구성요소와 성질, 9의 구성요소와 성질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보고 풀이 과정으로 멋지게 서술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원기둥을 만들 수 없는 전개도를 찾아 기호를 쓰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바로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그림이 주어졌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원기둥을 만들 수 없는 전개도를 찾는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기둥이 무엇일까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개념 리뷰 가보도록 할게요. 원기둥이라는 거는 위아래가 모양이 이제 합동인 원이고 기둥 모양이 입체 도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기둥을 잘라 펼치면 다음과 같은 전개도가 나오는데, 우리 주변에서 원기둥 모양의 물건이 얼마나 많게요? 뭐 휴지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음료수 캔, 참치 캔, 뭐 캔 종류가 거의 원기둥 모양인데, 캔 먹을 때 뚜껑 뿅 따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바닥도 뿅 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쭉 이렇게 위아래 수직으로 잘라갖고 펼치면 이 가운데 옆면이 직사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원기둥의 전개도는 이런 모양인데, 즉 위아래 두 개의 면이 모양이 똑같아야 되죠. 당연히 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크기도 똑같아야 돼요. 크기가 다르면 원기둥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가운데 있는 옆면은요, 사다리꼴 같은 경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원기둥의 전개도가 아닌 경우에는, 자, 밑면이 같은 쪽에 있으니까 얘는 따라서 다시 접으면은 두 면이 겹쳐져 있겠죠. 가운데 옆면이 직사각형이 아닌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아래 두 개의 원이 크기가 다른 경우. 그럼 그대로 찾아보도록 하죠. 짠! 가부터 봤더니, 아, 원기둥의 전개도를 우리가 펼친 거 말고 옆으로 돌려갖고 그린 그림이에요. 옆면이 직사각형이 맞고, 그 다음에 두 밑면도 크기가 같은 원이 맞아요. 최대로

잘 그렇네요. 그다음 나 같은 경우는 자, 옆면 직사각형 맞고요. 위아래 두 밑면 크기가 똑같은 원으로 그렸어요. 이것도 맞죠? 합동으로 그렸습니다. 달을 보니까 옆면은 직사각형으로 잘 그렸네요. 위아래 도형도 원으로 그렸는데, 잠깐, 뭔가 이상한데? 크기가 다릅니다. 그럼 원기둥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았어요. 다입니다. 좋아. 그럼 이유를 써보라는데, 어떻게 이유를 써볼 수 있을까? 원기둥이란 그 뜻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자, 원기둥이 뭐였지? 두 밑면이 합동인 원모양이어야 돼. 그러니까 펼쳤을 때도 합동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크기가 다르면 안 돼. 그런데 두 밑면이 합동이 아니므로 원기둥의 전개도가 아니야. 이렇게. 자, 나름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 정리하면서 써볼까요? 프리.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다가 되겠고요. 이유를 써보자면, 일단 원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원기둥은 두 밑면이 어때야 되죠? 합동인 원이어야 하죠. 원이어야 하는데 달을 봤더니 달은 두 밑면이 크기가 달라요. 즉, 그 말은 합동이 아니에요. 합동이 아니므로 원기둥이 아닙니다. 라고 결론 내려줄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좋아요. 옆면도 중요해요. 옆면도 직사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막 이러한 사다리꼴 같은 경우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까요? 형광펜 들고, 문제 구조 파악하면서 문제 읽어보죠.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옆면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 몇 센티미터인지 프리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단 원주율은 3.1입니다. 라고 했어요. 방금 1번에서 원기둥에 대한 이야기 우리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 통조림 캔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뚜껑 뿅 따면은 바로 어때요? 위에 있는 원이 이렇게 원모양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쓱 옆면을 수직으로 잘라 펼치면, 펼치고 펼치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옆면이라는 건 바로 이 직사각형인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옆면의 가로와 세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그림에서 이 가로, 세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죠? 파악했어요? 주어진 조건은 이제 원기둥에 펼치기 전 밑면의 반지름이 5cm고 높이가 9cm인 원기둥 모양의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개념 리뷰 해보도록 할까요? 원기둥의 전개도, 우리 아까도 리뷰 한번 해봤지만, 이렇게 뚜껑을 뽕 따고 수직으로 펼치면,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색깔을 좀 보세요, 우리 친구들. 밑면의 둘레 빨간색으로 표시됐는데요. 이렇게 얘를 펼쳤을 때도 바로바로 여기. 옆면의 가로가 밑면의 둘레와 다시 원기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맞닿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길이가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색칠이 돼 있긴 하지만 두 원이 합동이잖아요. 그러니 둘레도 같겠죠? 그래서 같은 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 길이 같고 이 길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개도에서는요, 무려 하나, 둘, 셋, 네 군데의 길이가 같답니다. 지금 표시한 네 군데의 길이가 모두 밑면의 둘레가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높이는 자, 이 길이가 높이란 말이죠? 얘가 펼쳐지면서 양 끝으로 가죠, 이 길이가. 아, 그 말은 세로가 원기둥의 높이와 같다. 좋아, 정리하면.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같고, 옆면의 세로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 그럼 밑면이 원인데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지?
지름 곱하기 원.

원줄로 구했잖아요. 거기다가 세로는 원기둥의 높이. 높이는 그대로 9cm로 나와 있으니 이제 서술할 준비 완료. 어떤 순서로 해결을 해볼까? 자, 어떤 순서로 내가 생각을 할까? 일단 원의 둘레 구하는 방법도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반지름, 여기 만약 반지름이 10cm일 때 원의 둘레, 즉 원주는요,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주율은 3.1로 주어졌고, 반지름은 지금 5cm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밑면의 둘레, 가로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서술해봐요.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같고, 밑면은 반지름이 5cm인 원이기 때문에 지름은 10cm. 그래서 원줄 곱해서 가로의 길이를 구한 다음. 또, 세로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으니까 9cm가 된다. 라는 거 서술해주면 되겠죠? 좋아. 정리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내 생각을 정리해보자. 원기둥의 전궤도에서 개념 리뷰에서도 했던 것, 옆면의 가로는 뭐랑 똑같다? 가로는, 가로 이쁘게 다시,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같고, 그 다음, 옆면의 세로, 옆면의 세로는 원기둥의 무엇과 같다? 높이와 같습니다. 아,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 따라왔어. 가로는 반지름이 5니까 지름은 5 곱하기 2. 여기다가 원줄 3.1 계산하면 10 곱하기 3.1이니까 그대로 31cm가 되겠네요. 31cm이고, 그 다음에 세로는요. 원기둥의 높이니까 9cm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정답. 우리 답은 가로, 세로 각각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 31cm, 세로 9cm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죠? 좋아요. 우리가 원의 둘레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줄이 주어졌는데요.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까요?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요, 이렇게 힘들게 3.1, 3.1 써 곱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살짝 미리 기뜸을 해주면 파이라는 이러한 기호를 사용하는데요. 자, 3.1을 곱하는 대신 그냥 파이만 옆에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름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름 10에다가 파이만 쓱 붙이면 얘가 둘레가 된답니다. 훨씬 계산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원을 공부할 때는 오히려 초등 과정보다 중학교 과정이 훨씬 계산하기가 편하답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되겠죠? 먼저 형광펜 들고 구조 파악. 직각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그림과 같이 돌려서 원뿔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원뿔을 앞에서 본 모양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인지 프리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처음 인사할 때 중학과정에서는 회전체라는 걸 공부해 라고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 직각삼각형을요, 이 나무젓가락에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색종이를 오려가지고 딱 붙인 다음에 나무젓가락을 막 돌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보이냐? 바로 이것이 팔랑팔랑팔랑 돌아가면서, 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러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가 바로 원뿔이죠. 한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한 바퀴 생겨서 얻은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회전체의 대표적인 한 종류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모양이 될지도 잘 상상해야 되고, 이 원뿔을 앞에서 바라봤다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 원뿔 모양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게 선생님은 생일 때 주인공이 쓰는 고깔 모자예요.

0: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고깔 모자를 딱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보인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를 정확하게 앞에서 봤을 때는 딱 여기가 평평하게 보이니까 이러한 이등변삼각형으로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한 바퀴 회전한 거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거거든요. 그쵸? 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 리뷰해 볼게요. 원뿔은 직각삼각형을 직각을 낀한 변을 기준으로 돌리면 원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쪽 변을 돌리는가, 이쪽 변을 돌리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양이 나오긴 할 겁니다. 만약에 아래쪽 변을 돌리면은 이렇게 좀 넓은 그러한 원뿔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러면 직각하고 이 마주 보는 이 변을 돌리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돌리면요. 상상해 보세요. 자, 돌립니다, 돌립니다, 돌리면 이런 모양 되면서 얘가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마치 우리 팽이 할 때, 그 팽이치기 할때 팽이 있잖아요. 팽이 모양과 되게 비슷하게 원뿔 두 개가 위아래로 붙은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요. 중등 과정에서는 어떤 평면 도형을 돌렸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공부하게 된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뿔이 딱 생겼어. 그때 이 바닥에 있는 면, 평평한 원을 밑면이라고 하고 굽은 면, 얘를 이제 옆면이라고 하죠. 그리고 원뿔의 꼭지점에서부터 밑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를 높이라고 하고 그리고 옆면을 이루는 선분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선은 원뿔의 꼭지점과 밑면의 한 점을 이은 선분을 모선이라고 하니까 한두 개가 아니겠죠? 얘도 모선, 얘도 모선, 얘도 모선, 얘도 모선. 하나의 원뿔에서 모선은 정말 많이 표시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다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체에는 모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면체, 이렇게 직육면체나 사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가 있었어요. 그죠? 좋아. 다시 이제 돌아와서. 좋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순서로 풀어나갈까?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얘를 돌려서 원뿔을 만들면, 자, 어떤 원뿔이 되느냐?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앞에서 본 모양이. 그럼 앞에서 본 모양을 먼저 서술해 주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둘레를 알려면 얘가 양쪽 돌아가는 거니까 왼쪽 오른쪽이 같잖아요. 그래서 아, 밑변의 길이랑 길이가 같은 두 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써서. 뭐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둘레를 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좋아. 먼저, 우리 원뿔을 만들었다라고 그랬고, 자, 만든 원뿔을 어디서 보냐면, 앞에서 본 모양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무슨 삼각형? 맞아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둘레를 알려면 길이가 같은 두 변의 길이, 그리고 길이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 처음에 그림하고도 이제 비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앞에서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길이가 같은 두 변의 길이는 13cm. 여기가 13, 여기가 13이 될 겁니다. 13cm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변의 길이는 보세요. 여기 5cm가 이쪽에도 5cm가 되기 때문에 다른 한 변의 길이는 10cm가 되겠죠? 10cm인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서술형에서는 꼭 이렇게 우리말로 주절주절 써야지 그게 좋은 서술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요. 경우에 따라서는 표, 그래프, 그림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두 변의 길이가 13cm로 갔고, 그다음에 남은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이러한 그림 그려도 괜찮습니다. 아하,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앞에서 본 모양의 둘레는 13 곱하기 2에다가 10을 더해주면 되겠네? 26에다가 10 더하면 36cm로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정답은 여기다 쓸까요? 네. 36cm가 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네, 회전체 하나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갈까요? 여기 구 모양 나왔는데, 일단 구하고자 하는 거 찾으면서 문제 읽어보자고요. 반원 모양의 종이를 한 바퀴 돌려 다음과 같은 구를 만들었습니다. 돌리기 전에 반원 모양의 종이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원주율은 3.1로 주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구라는 거는 공 모양의 입체 도형이다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회전체입니다. 자, 어떤 모양을 돌리냐면은 반원을요, 한 바퀴, 그러니까 지름을 축으로 해서 한 바퀴를 뱅그르르 돌리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수박, 사과, 공, 구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반지름이 6cm인 구는요, 그대로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반지름을 찾아보면은 이 구의 반지름은 이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길이는 처음에 돌리기 전에 반원의 반지름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니 구의 반지름이 6cm라면, 아, 6cm를 반지름으로 갖는 반원을 한 바퀴 돌렸구나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좋아요. 개념 리뷰 해볼게요. 자, 구는 그림처럼 반원을 지름을 기준으로 돌리면 구가 되는데요. 여기서 구의 중심, 구의 한가운데 있는 점을 말하죠. 그리고 구의 중심에서부터 구의 이 겉으로 있는 면의 한 점하고 연결하면 이것이 구의 반지름인데, 구의 반지름은 돌리기 전 반원의 반지름과 같다라는 거. 그리고 또이 반원의 중심이 그대로 구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좋아.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돌리기 전 반원 모양의 종이의 넓이. 그럼 돌리기 전 반원의 반지름을 알면 되겠네? 그림을 봤더니 얘가 6이네? 좋아. 그러면 결국은 반지름이 6cm인 반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바로 그냥 식쓸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 한 바퀴 돌리기 전에 모양이 반원이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계산 가보도록 할게요. 풀이 과정 갑니다. 반원 모양의 종이를 한 바퀴 돌려 반지름이 얼마인? 반지름이 6cm인 구가 되었으므로 돌리기 전의 반원의 반지름 또한 6cm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반원 모양의 종이의 넓이죠? 반원 모양의 종이의 넓이는 반지름이 6cm니까 원의 넓이는 6 곱하기 6 곱하기, 그러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1인데 반원이니까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그래요. 나누기 2 해줘야 돼요. 그쵸? 자, 이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우리 연습장 끝내시고 66에 36 곱하기 3.1 계산합니다. 36에다가 108, 6, 11, 11, 자, 10. 아, 111.6에다가, 그 다음, 나누기 2 할까요? 5번 들어가면 10, 11이니까 5번 들어가면 10에다가 16이니까 8 마무리. 소수점 뿅! 찍어주면 55.8로 계산이 되겠네요. 이렇게 55.8. 그 다음에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따라서 정답. 우리 답이 여기다가 쓸까요? 55.8 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 중화과정에서 그대로 나온답니다. 회전체의 한 종류가 되겠고요. 자, 우리 마스목 문제 갈게요. 일단 형광펜 들고 문제 파악. 직사각형을 한 번은 가로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돌려 원기둥을 만들고, 다른 한 번은 세로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돌려 원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두 원기둥에 한 밑면의 넓이의 차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원주율은 3이라고 주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원기둥 같은 경우에도 회전체라고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요. 직사각형을 한 바퀴 돌려 만든 입체 도형이 바로 원기둥이 되는 거죠. 자, 개념 리뷰 가볼까요? 여기 보세요. 직사각형을 한 변을 기준으로 돌리면 원기둥이 되는데, 이런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선생님은 항상 큰 건물에 들어가면 회전문 있죠? 회전문을 보면, 쌤이 수학을 가르쳐서 그런지 원기둥이 저는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밀면 얘가 한 바퀴 돌죠. 그래서 옛날에 언젠가는 한 번은 막딴 생각하다가 못 가갖고 한 바퀴 더돈 적이 있었어요. 우스꽝스럽게도. 계속 이렇게 돌면은 원기둥 모양이 된답니다. 그럴 때이 원기둥에서는 두 원을 밑면이라고 하고, 이 구분면, 옆면이라고 하고, 또두 밑면을 수직으로 이어주는 길이를 바로 높이라고 하죠. 원기둥은 뭐 회전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주 작은 음료수 캔, 통조림 캔도 모두 원기둥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같은 직사각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변을 한 바퀴 돌리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다른 원기둥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요, 가로를 기준, 세로를 기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뭐다? 한 밑면의 넓이의 차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 원기둥의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하고, 세로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돌려 원기둥의 밑면을 구해서 차까지 계산하는 이세 번의 계산을 통해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요, 우리 친구들 그림을 그려도 돼요. 지금 여기서는 가로가 14cm잖아요. 그럼 얘를 한 바퀴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린 후에 그림을 잘 그리려면요, 주어진 것과 우리 선대칭 도형 배웠잖아요. 얘를 대칭축으로 해서 똑같이 아래쪽도 선대칭 도형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점과 점을 이렇게 곡선으로, 왜냐하면 돌아가는 거니까 곡선으로 마무리해주면 돼요. 그럼 가로를 축으로 해서 돌리면요, 보세요. 높이가 14c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9cm가 밑면의 반지름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따라서 가로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리면 방금 개념 리뷰에서 밑변 그리고 높이에 대한 구성 요소 확인했죠? 그러니까 그 구성 요소의 길이를 말해주면 되는 거죠. 밑면에 반지름은 9cm, 높이는 14cm인 원기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로를 기준으로. 자, 세로를 기준으로 돌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겠어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죠? 이런 모양이 되니까 세로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리면 밑면의 반지름은, 보세요. 이렇게 돌렸으니까 이 14cm가 밑면의 반지름일 거예요. 14cm이고 높이는 9cm.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 인 원기둥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 내려줄까요? 따라서 두 원기 둥의 한 밑면의 넓이의 차는 지금 반지름이 9하고 14로 나왔으니까 14인 원이 더 넓을 거예요. 그래서 14 곱하기 14 곱하기 원주율 3. 여기에서 반지름 9 곱하기 9 곱하기 원주율 3 계산하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14 곱하기 14 곱하기 3 선생님 계산해 왔습니다. 588이 나오고 9 곱하기 9 곱하기 3은 243이 나와서요. 계산하면요. 345 제곱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요 계산은 우리 친구들한테 맡길게요. 자, 정답. 345 제곱 센티미터로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 자, 원기둥, 원뿔, 구. 그대로 중학과정에 나오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다가 그때도 거뜬하게 잘 문제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여섯 번의 만남이 끝났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한 단원 한 단원 작은 성취를 이제 쌓았어요. 씨앗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기적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 친구들 큰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니까 선생님 물러나지만 우리 제자들은 꼼꼼하게 복습하는 시간 잊지 마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방법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지나가주세요. 어린이들이 다니는 구간에선 경적 사용을 자제하고 급제동, 급출발 등의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아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안전운전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내일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과연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그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정할 조건을 만족하는 평행사변형은 과연 어떤 이름으로 불리울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볼게요. 직사각형. 우리 이미 초등학교 때 직사각형이 뭔지 배웠어요. 직사각형은 뭐였냐면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었죠.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총 360도인데요.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면 각 하나의 몇 도다? 우리는 90도다라고 알 수 있었죠. 그럼 이런 직사각형은 우리가 이번 시간의 주제가 뭐였죠?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평행사변형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는가였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일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행사변형이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렇게 직사각형이라고 불릴 수 있냐? 그 조건을 알아볼 거거든요. 그럼 우리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직사각형이 왜 평행사변형이 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은요, 총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해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요. 또 뭐가 있었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요. 마지막 하나는 한 쌍의 대변만 보면 됐는데 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까지 같으면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중에서 직사각형은 각, 대각과 관련이 있는 거죠.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9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각, 여기. 둘의 크기가 같죠? 또 마찬가지로 이 대각, 여기. 크기가 같죠?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기 때문에 우리는 직사각형, 뭐다? 평행사변형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단하죠? 굉장히.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직사각형에 대해서 파고 들어보면요. 직사각형은 대각선이 특별한 성질을 가집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두 대각선에 뭐가? 길이가 같아 보이죠.

이따가 증명을 해볼 거예요. 이게 왜 같은지. 그 우리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길이가 같으니까 평행사변형이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데 그 길이까지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점에 의해 쪼개지는 이네 부분의 길이가 모두 같겠죠. 그럼 오늘의 목표, 평행사변형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직사각형이 되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은 원래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려보자면 살짝 비스듬하게 생겼죠. 근데 직사각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직사각형은 완전 똑바로 생겼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언제 직사각형이 되냐? 그 이야기를 해보자면 평행사변형이 누워있던 게 똑바로 섰을 때 직사각형이 됩니다. 언제?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된다. 여기다가 별표.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평행사변형인데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돼요? 그러면은 똑바로 세워집니다. 왜? 대각의 크기도 여전히 90도가 될 거고요. 평행사변형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평행사변형. 이렇게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다? 180도. 그럼 나머지 각이 전부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족해요. 또 언제 직사각형이 되냐면요. 두 대각선.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돼요. 이두 가지 조건, 별표를 쳐놓고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개념학인 문제를 볼 건데 이 내용은 너무 쉬워요. 자, 직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할때 X의 값은 몇이냐? 그럼 직사각형의 성질을 다 뜯어봐야겠죠. 직사각형은 일단 뭐의 일종이다?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다. 그럼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모든 성질을 만족하겠다.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요. 또, 당연히 대각의 크기도 각각 같고, 어떤 내용?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이등분이 되는데, 직사각형 고유의 성질은 뭐예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8cm였으면 CO의 길이 여기도 8cm가 돼요.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뭐다? AC의 길이가 8cm인데 8cm가 아니죠. 16cm죠. 대각선 두 배니까. 근데 다행히 이 BD와 AC의 길이가 정확하게 동일하니까 X의 값은 몇이 나온다? X의 값은 16이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하나 더 볼게요. 두 번째,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도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어요. 마름모의 뜻,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불렀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의 주제가 평행사변형이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마름모가 되냐? 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마름모가 뭐다? 평행사변형의 일종이 된다 생각하셔야겠죠. 왜 평행사변형의 일종이 되냐? 이번엔 변입니다, 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러면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기 때문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 된다. 알수 있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일단,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름모는 고유한 대각선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등분한다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등분을 해요. 근데 마름모만의 고유한 성질은 뭐다? 수직 이등분을 한다라는 거죠. 즉, 두 대각선이 정확하게 90도를 이룬다라고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평행사변형이 어떤 조건에 만족했을 때 마름모가 되냐 이거였죠. 그럼 첫 번째. 우리 마름모의 뜻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행사변형을 그렸어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랑 길이가 같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도 같고요. 또 대변의 길이 같으니까 여기도 같네. 오케이. 마름모 되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또두 번째,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즉 90도를 이룬다면, 대각선을 그려봤더니 그 대각선끼리 서로 90도를 이룬다면 그 평행사변형은 뭐가 된다? 마름모가 됩니다. 왜? 마름모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하니까. 요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우리는 그 평행사변형을 마름모라고 부르기로 한다고요. 개념하기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한번 봐볼까요? 자, 각 x랑 각 y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자, 마름모의 성질을 다 뜯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일단 평행사변형이기도 하고요. 평행사변형이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여기까지 체크를 해놓고. 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요거를 감안한 상태에서 x와 y의 크기를 구해줄 건데요. 일단 먼저 y부터 보이죠? 마름모 고유의 성질은 뭐였어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2등분한다. 즉, y의 크기. 각 y는 90도다. 요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90도.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제 x만 구하면 되는데, 각 x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하고 봤더니, COD, 여기 90도잖아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 얘 무슨 삼각형 돼요? 직각 삼각형 됩니다. 90도, 20도. 나머지는 몇 도다? 각 x의 크기는 70도가 된다.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마름모에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한다. 요거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평행사변형이라는 큰 범주 안에 직사각형이란 친구도 있었고요. 또 뭐도 있었죠?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만족하면요, 마름모라고도 불렸어요. 그럼 마름모라는 범주도 들어와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이 사이에 들어오는 이 친구입니다. 과연 여기에 이 범주 안에 들어오는 친구는 뭐라고 불릴지 한번 알아보러 가볼게요. 바로 정사각형이에요. 초등학교 때 사각형의 제일 마지막에 배웠었죠. 정사각형. 뭐였어요? 정사각형의 뜻. 내 변의 길이가 같고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가장 똑바로 생긴 사각형이다. 네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요, 정사각형은요, 마름모의 성질을 전부 만족한다라는 거고요. 내 내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는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각형이다. 즉, 마름모의 성질과 직사각형의 성질을 동시에 만족하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정사각형이라고 부른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될 거고요. 정사각형의 대각선, 이 고유한 대각선의 성질은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어야겠죠. 그럼 첫 번째,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왜? 직사각형의 성질이었으니까. 여기까지가 직사각형의 성질. 또, 그러면은 마름모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한다라는 성질도 가져야겠죠. 마름모의 성질. 그래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각형이구나.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 평행사변형에서 정사각형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알아봐야겠죠. 평행사변형이 있었어요? 평행사변형이 있었으면 거기서 우리는 어느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는지 알아봤고요. 어느 사각형이 마름모가 되는지 알아봤죠.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다? 이 사이에 언제 들어오냐? 언제 정사각형이 되냐니까 직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모자랐던 마름모의 성질을 만족해야 정사각형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모자랐던 마름모의 성질,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돼요. 또두 번째 성질 뭐가 있었죠?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서로 몇 도를 이뤄요? 90도. 서로 수직인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됩니다.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모자랐던 마름모의 성질을 만족시키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우리가 모자랐던 직사각형의 성질, 뭐다?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다. 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정사각형. 문제는 어렵지 않거든요.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사각형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x와 y의 값을 각각 구해라 라고 주어져 있으면요. 일단 알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적어 봐야겠죠? 그럼 y부터 구하려고 보니까 정사각형은 마름모의 일종이기 때문에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해요. 그럼 y의 각 y, 각 여기 DOC, 여기는 몇 도가 돼야 되냐? 90도가 돼야 되니까 y 도가 90도, y의 값은 90,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하나 더 보자면요. x 보려고 보니까 우리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마름모의 성질을 썼고요. 정사각형은 모의 일종이다. 직사각형의 일종이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 활용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AO, BO, CO, DO 네 개가 전부 길이가 같기 때문에 x의 값은 몇이 된다? 4가 된다. 요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사각형의 성질은 뭐다? 마름모의 성질과 직사각형의 성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각형이다. 요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평행사변형으로 볼수 있는 가장 끝단계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그 내용은 바로 사다리꼴입니다. 사실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의 일종은 아니에요. 평행사변형이 되기 전 단계거든요. 사다리꼴이 뭐냐면 한 쌍의 대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요. 그럼 한 쌍의 대변 AD와 BC가 평행한 사각형인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사각형에 대해서 배워볼 거거든요. 바로 등변.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등변 사다리꼴. 초등학교 때 배웠죠. 등변 사다리꼴. 뭐였냐면 밑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즉각 P와 각 C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이라 했는데요. 이 등변 사다리꼴은 특별한 성질을 가졌어요. 어떤 성질을 가졌냐면 첫 번째, 이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 즉 AP와 DC의 길이가 같았습니다. 두 번째, 별표 쳐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등변 사다리꼴 왜 배우는지, 그 대각선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우리가 직사각형만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냐라고 한다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등변 사다리꼴도 두 대각선 AC와 BD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한다면요. 직사각형과 등변 사다리꼴 요렇게 두 가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특별한 성질을 갖죠. 대각선의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도 중요한 사다리꼴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 자체는 너무 간단해요. 왜? 등변 사다리꼴 ABCD가 주어져 있을 때 다른 대각선 AC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요. BD가 13cm면 AC 또한 13cm가 돼야 된다. 요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배워볼 개념이거든요. 자, 이걸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는 왜 같을까? 증명을 해 보이겠다 했어요. 자, 우리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길이가 같아요는 뭘 통해서? 합동을 통해서 증명을 했잖아요. 똑같이 합동을 보일 겁니다. 어떤 합동? 우리의 목표는 이 AC라는 대각선과 BD라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를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이 각각을 변으로 갖는 두 개의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야 돼요. AC를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 ABC랑 BD를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 DBC. 요 빨간색, 파란색 두 개의 사각형이 뭐가 된다? 합동이 된다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합동이 된다. 빠르게 보여볼까요? 자, 첫 번째, AB 요 부분과 대응되는 CD 길이가 같겠죠? CD.
가에는 C, D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ABC 여기는 90도고요. 마찬가지로 DCB 여기도 90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변 BC는 둘다 공통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변두개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같네. 무슨 합동? SAS 합동이 된다라는 거죠. 나에 들어갈 말은 SAS. 그럼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우리가 원하는 AC랑 BD랑 길이가 같다. 다에 들어갈 말은 BD가 됩니다. 요렇게 증명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마름모 유제 3번. 별표 한번 쳐주세요. 자,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가 있는데요. 그두 대각선의 교점이 O고, BAO, 여기가 50도일 때 우리는 ADO, 요 각의 크기를 구해라. 문제가 요거죠. 그럼 우리는 마름모를요, 전부 뜯어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름모의 성질을 전부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마름모의 뜻. 마름모는 뭐였냐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요, 요 ATO의 크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빨리빨리 많이 찾아줘야 돼요. 근데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거 가지고는 뭐할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었죠? 대각선을 봤었죠. 대각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뭐 한다? 수직 이등분한다. 즉, 아, 90도네? 90도니까 뭐다? 여기 크기를 알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럼 여기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하고 봤더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 나갑니다. 바로 마름모에서 대각선은요, 각각의 내각의 이등분선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삼각형 잘 볼까요? 이 삼각형. 삼각형 ABD. 무슨 삼각형이래요? 얘는요? AB와 AD의 길이가 같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즉,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였어요?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죠? 지금? 요 AC는요,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거든요? 이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뭐랑 정확하게 일치했냐면, 꼭지각의 이등분선과 일치했었죠. 꼭지각의 이등분선. 따라서, 아, 이등변 삼각형의 관점에서 보니까, 마름모에서의 이 대각선은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꼭지각의 이등분선, 즉, 각 A라는 내각의 이등분선이 되는구나. 즉, X 하나의 크기가 몇 도다? 여기가 50도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알수 있는 거, 50도니까, 각 ADO의 크기는 몇 도? 40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 때문에, 내각의 이등분선이 마름모에서 대각선이 된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볼게요. 자, AP, B의 크기를 구해라. 여기를 구하려면 사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각을 알아야겠지만 일단 정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다 뜯어봐야 돼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도 만족하고요. 또 마름모의 성질도 만족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성질을 만족하니까 한 각에 몇 도다? 90도다. 요거를 체크해 놓으면요. 일단은 여기 각이 나와요. ABP. 15도 빼주면 여기가 75도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각 APB를 구하려면 우리는 뭘 활용해야 될까? 근데 여기가 75도라는 거를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만 구하면 돼요, 사실? 여기만 구하면 돼요. BAP만. 각 BAP만 구하면요, 요 삼각형. 삼각형 A, B, P에서 75도 요각 더한 거를 180도에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각 APB의 크기가 나오겠구나.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요런 전략을 세우셨다면, 직사각형이니까 75도로 썼어요. 그럼 나머지 뭐만 하면 된다? 요 각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성질을 유도를 해내면 된다.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보니까 어때요? 90도네? 90도인 건 알겠고, 요 AC라는 거는 사실, 이 정사각형, 마름모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대각선이 돼요.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하면요, 사실은 이 B씨의 길이를 구하려고 보면요, 이 등변사다리꼴의 성질을 가지고 B씨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살펴보면은 등변사다리꼴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무엇이 있냐? 양끝각, 밑변의 양끝각이 크기 같아요. 여기도 60도입니다.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가 6cm면 AB도 6cm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뒤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도형 문제에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할 때뭘 이용한다 했죠? 우리는 보조선을 활용해야 됩니다. 보조선, 가장 기본적인 보조선은 사실 수선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우리는 수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볼까 일단? A에서 수선을 내리면 뭐가 좀 되려나? 하고 봤더니 D에서 똑같이 수선을 내렸어요. 요 하나를 G, 하나를 H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일단은 직사각형이네, 4cm가 나오네 까지나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 BG의 길이도 모르고요, CH의 길이도 몰라요. 몰라요. 이거 언제 가서 알수 있냐면요, 중학교 3학년 가서 알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 문제 못 푸나요? 아니라는 거죠. 수선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보조선을 어떻게 그려보자. 여기다가 별표. 평행선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평행선. 즉, 우리가 사다리꼴이라는 건 이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요. 그럼 나머지 한 쌍의 대변도 평행하게 만들어주자. 즉, CD와 평행하게 요렇게 평행선을 그어주고 여기를 H라고 해주면요, 우리는 등변사다리꼴 안에 뭐가 숨어 있다? 평행사변형이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뭐냐면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4cm면 우리는 BH의 길이만 4cm임을 확인하면 되잖아요. BH 길이 너무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삼각형이요, 아주 특별한 삼각형이 되거든요. 왜죠?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60도니까 여기도 60도. 60도, 60도, 나머지 꼭지각도 60도.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아, BH의 길이는 6cm구나. 따라서 6cm, 4cm 합하면 최종적으로 10cm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10번을 이어서 볼게요. 자, 삼각형 CEF의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밑변이 9cm니까요, 우린 DE의 길이만 찾으면 돼요. 근데 DE의 길이 찾을 수가 있나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다른 전략을 좀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DCEF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포함하는 이런 삼각형 CED에서 DFE를 빼야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DE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못 풀어요. 그럼 다른 삼각형을 찾아줘야 됩니다. 뭘 포함하는? CFE를 포함하는. 그 삼각형은 뭐가 있냐 하고 봤더니 BCE가 있죠. BCE. 얘는 구할 수가 있죠. 왜? 밑변의 길이가 12cm고요. 높이 또한 어디? C에서 D까지. 요게 높이가 되잖아요. 높이 또한 12cm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BCE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거든요. 거기서 뭐만 빼주면 되냐면 요 삼각형만 빼시면 돼요. BCF. BCF의 넓이도 우리는 구할 수 있죠. BCF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빼시면 약분해서 72제곱센티미터에서 약분해서 54제곱센티미터를 뺀 거기 때문에 정답은 18 다니는 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요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어렵진 않았죠?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요. 오늘의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직사각형.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었는데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직사각형이 되려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거나 또는 한 내각 크기가 90도를 만족시키면 됐었어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았어요. 근데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마름모가 되려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 하던가 또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도록 만들었죠. 그럼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합한 정사각형은요, 네 변의 길이가 같았고,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았어요.
마른 모의 성질, 직사총의 성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했었죠. 그럼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마른 모의 성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두 대가 쏠리 서로 수직이거나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의 성질이 필요했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거나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거나. 자, 직면 사다리꼴. 평행 사변형은 포함되지 않지만 밑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그런 사다리꼴이었어요. 자, 어떤 성질을 가졌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고요.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았었죠. 직면 사다리꼴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오늘의 미니 모의고사 숙제죠. 자, 15번 서술형 한 문제와 그다음 하단 자막에 제시되는 네 문제, 총 다섯 문제를 풀어보고 자료실에서 답안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15번 서술형 풀이는 어디에? 수강후기에 올려서 직접 첨삭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각형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강의에서는 우리 호흡과 배설 핵심 개념 빠르게 정리한 다음에요. 호흡과 관련된 문제 모두 풀어보았어요. 자, 그럼 이번 강의에서는 이어지는 이 배설과 세포 호흡과 관련된 문제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실전 문제 8번부터 16번 문제까지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서논술형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사람의 배설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ABCD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설계의 기관들을 제시를 하면은 각각의 이제 명칭, 그리고 역할, 그리고 오줌 배설 경로까지 또 이 정도는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A가 바로 오줌이 만들어지는 핵심 기관인 콩팥이었죠. 여기서 만들어진 오줌들이 모여서 B, 오줌관을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줌이 저장되는 곳 C가 바로 방광이었고요. 여기에 저장된 이 오줌이요. 이제 D, 요도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A에서 만들어진 오줌 B, C, D 거쳐서 몸 밖으로 내보내진다. 올바른 이 기능에 대한 설명, 그리고 경로에 대한 설명이므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보먼주머니는 C에 들어있다. 자, 우리 보먼주머니 어디서 봤었죠? 맞아요. 우리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적인 콩팥 단위인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들어있었던 친구예요. 이 네프론이 바로 토리, 그리고 보먼주머니, 그리고 세뇨관.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묶여있는 것, 그것을 네프론이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콩팥 단위이므로 콩팥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오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A에 들어있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디귿, D는 요도죠. 콩팥 정맥과 연결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혈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모두 콩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팥 동맥을 통해서 피가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오줌이 생성되면서 노폐물이 걸러진 콩팥 정맥을 통해서 다시 혈액이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콩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D, 요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도 A라고 해줘야 되므로 틀린 보기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배설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귀여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그림을 보고 얘가 뭔지 바로 알아내셔야 합니다. 얘가 누구였죠? 맞아요. 바로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인 네프론의 그림입니다. 자, 이 네프론, 우리말로는 콩팥 단위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작은 단위들에서 작은 오줌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많은 오줌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프론은 크게 또다시 세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모세혈관이 공처럼 묶여 있는 A, 토리,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 B,

봄원, 주머니. 그리고 이 주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C, 세뇨관. 이세 가지였습니다. 이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 네프론이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이 토리는 쭉 모세혈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많았던 혈액이 들어왔다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갈 때는 노폐물이 줄어든 그러한 피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A에서 B 쪽으로 노폐물이 여과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오줌의 생성 과정 3단계 기억나시나요? 먼저 이 토리에서 봄원 주머니 쪽으로 크기가 작은 물질이 다 통과해 버리는 게첫 번째 단계인 여과 단계였습니다. 따라서 A에서 B 쪽으로 노폐물이 여과된다? 이것은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 되죠. 자, 그럼 이때 여과되는 물질은요? 크기가 작은 물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 포도당, 아미노산, 뭐 이런 것은 되지만요. 그리고 요소까지 있지만 크게 커서 여과가 되지 않는 물질로 혈구와 단백질이 있다. 요것까지 함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 A, B, C를 합쳐서 우리 네프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갑자기 흉광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거는 호흡계의 공간 이름이기 때문에 요것은 틀린 설명이고요. 디귿 C는 세뇨관이죠. 콩팥 정맥과 연결이 된대요. 자, 이 씨는요, 결국 오줌이 모여가지고 나가는 곳이어야 돼요. 오줌관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곳이지, 우리 몸 속에 있는 이러한 콩팥 정맥과 연결되면 안 되겠죠. 모세혈관이 콩팥 정맥과 연결되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설명이고요. 리을 C에서 D 쪽으로도 물질이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까요? 세뇨관 쪽에서 다시 우리 모세혈관, 몸 안쪽으로 다시 들여와야 되는 과정인 겁니다. 자, 어떠한 물질을 다시 들여와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몸속에 필요한 물질들, 그것들을 나가지 않도록 다시 흡수해온다라고 해서 이게 두 번째 단계인 재흡수 단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몸에 필요한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혹은 무기류나 물 이런 것들을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이 재흡수될 수 있다.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기억거리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볼게요. 그림은 노폐물의 생성 그리고 배설을 나타낸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자, 그래서 가와 나가 각각 폐, 그리고 콩팥 중 하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그림을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탄단지라고 하죠? 이 3대 영양소를 세포호흡에 이용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산소와 결합해서 분해를 하게 되면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그것을 세포호흡이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분해를 할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 일단 탄수화물과 지방은요,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단백질은요, 이산화탄소와 물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만들어내요. 분해가 될때 바로 암모니아라고 하는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께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간으로 이동해서 그나마 암모니아보다는 좀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 요소도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해롭습니다. 따라서 얘도 이제 몸 밖으로 배설이 돼야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요소를요, 다몸 밖으로 이제 내보내야 돼요. 특히나 이제 물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몸 안에 두고 필요 없는 것들 물도 몸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내보내느냐?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기체와 물의 기체 형태인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는 이 가가 바로 폐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물, 액체 상태로 내보내며 요소를 내보내는 이 나가 바로 콩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으로 세포호흡의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간은 배설계를 구성하는 기관일까요? 폐는요, 지금 이렇게 배설에 관여는 하고 있지만 우리 호흡계에 구성하는 기관이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니은 사람에게 독성을 나타내는 정도는요, A가 더 강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약한 B 요소로 더 간에서 바꿔줬던 것이죠.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나는 날숨을 통해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아니라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콩팥의 기능이므로 디귿은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11번 볼게요. 그림은 콩팥의 네프론에서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설계에서 좀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오줌 생성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이 그림 거의 뭐 무조건적으로 시험에 출제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그림 보자마자 바로 오줌 생성 단계 3단계인 여과, 재흡수, 분비 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이동하는 물질까지 매칭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빨간색 이 관은 모세혈관이에요.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물질들이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관이 바로 오줌관으로 연결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될 물질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느다란 혈관이 공처럼 뭉쳐있는 이 A는 토리고요. 그리고 그걸 감싸고 있는 B는 봉헌주머니예요. 자, 그래서 이 토리에서 봉헌주머니 쪽으로 압력에 의해서 크기가 작은 물질이 이동하는 여기가 바로 여과 단계죠. 자, 그래서 이 여과 단계에서 이동하는 것은 크기가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혈구와 단백질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단백질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이것이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쭉 가는데, 아, 이때 여과되면 안될 물질까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까지 다 여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다시 필요한 거 우리 몸 안으로 재흡수해와야 되겠죠? 그래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과정, 재흡수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요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물이라든지 뭐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유 이런 것들을 다시 가지고 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저 미처 여과되지 못한 요소들을 내보내는 이 단계가 분비 단계입니다. 이때는 주로 요소가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아미노산은 C에서 D로 재흡수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 원이니까요. 그리고 디귿 요소가 바로 D에서 C 쪽으로 분비되어야 되겠죠.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콩팥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오줌 검사 결과, 오줌에서 포도당이 검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원래 포도당은 이 여과 단계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 필요한 중요한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몸으로 재흡수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흡수 단계에서 거의 100%까지 우리 모세혈관으로 다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콩팥이 제 기능을 한다면 이렇게 오줌 쪽으로 포도당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요? 그렇죠. 지금 이 재흡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포도당이 C에서 D로 제대로 다 재흡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3번 볼게요. 표는 건강한 사람의 혈액과 여과액과 오줌에서의 각각의 물질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BC에 해당하는 물질이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힌트로 혈구가 나와 있네요. 자, 혈구는 크기가 커요. 우리 혈액 속에 들어있는 세포 성분이죠. 자, 그래서 혈액에는 있지만 우리 여과 단계에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과액 자체에 아예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과액에서 모인 이 오줌이 당연히 혈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줌을 봤을 때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혈구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A 한번 볼게요. 자, A 보니까 혈액에는 0.1 정도 있대요. 상대적인 수치로. 그리고 여과액에서도 0.1 있는데, 오줌에는 전혀 없대요. 자, 그러니까, 먼저 혈액에서 여과액 쪽으로 넘어갈 순 있으나, 다시 100% 재흡수해서 결과적으로 오줌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영양소들을 생각하면 돼요. 바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있겠죠. 따라서 A는요,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백질이 될수 없는 이유는 단백질은 아직 분해가 덜 돼서 크기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혈액에서 여과액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B입니다. 혈액에는 많이 들어있지만 애초에 여과될 수 없는 것, 크기가 큰 물질, 바로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줌에도 전혀 들어있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씨를 보시면 혈액에는 적은데요. 여과액 속에도 뭐 0.03 있는데 오줌 속에 모인 걸 보니까 2로 상대적인 크기가 굉장히 높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혈액에서부터 여과액으로 계속 모여서 오줌에 많이 나오게 되는 거 우리 몸 밖으로 배설해야 되는 물질 바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볼게요. 다음은 세포 호흡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물질로 오른 것. 자, 요 정도는 우리 친구들 바로 찾아주셔야죠. 그쵸? 우리 앞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이 다이 세포 호흡을 위해서인데, 이 세포 호흡 식정도는 바로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포 호흡이란 무엇이었다? 바로 세포들이 영양소를 산소로 분해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생성되는 부산물은요, 이산화, 탄소와 물이 있었습니다. 그쵸? 이것이 바로 세포 과정이었어요.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배웠었던 그런 기관계들이 통합적으로 잘 작용해야 된다. 이 내용 배운 겁니다. 따라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은요, 영양소에 해당하는 포도당, 그리고 이산화탄소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볼게요. 온몸의 조직 세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 맞고요. 이 양분을 산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므로 산소가 필요하다도 맞습니다. 세포호흡에 필요한 그 영양소는요, 결국 소화계에 의해서 분해되고 흡수가 되지만요, 운반을 하는 역할은 소화계가 아니라 순환계의 역할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계속 볼게요. 세포호흡으로 얻은 그 에너지, 이걸로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뭐 움직이고 숨쉬고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열 에너지도 방출이 돼서 체온 유지 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5번, 세포 호흡의 결과 생긴 암모니아는요. 얘는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기는 물질이었죠. 얘는 독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간에서 먼저 덜 강한 요소로 전환이 된 후에 오줌 형태로 이 요소가 몸 밖으로 내보내졌었죠. 배설계의 작용.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계의 작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이 이한 그림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결국은요, 우리가 이 조직 세포들이 세포 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다라라는 기관계들이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배운 거죠. 자, 이 조직세포라 함은 여러분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모든 세포들이 끊임없이 세포호흡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에너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떤 작용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영양소를 외부로부터 섭취해서 결국 세포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쪼개주는 것. 이것은 소화계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계가 막 영양소 분해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순환계였죠. 그래서 이 순환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또 왔다 갔다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필요 없는 노폐물을 조직세포로부터 받아가지고 요소를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는 라가 바로 배설계의 역할이었었고요. 그리고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조직세포에 공급하고 세포호흡의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내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계의 단은 바로 호흡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라 모두 다 찾아줬고요. 결국 이러한 가나다라 모든 기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모든 기관계가 통합적으로 작용해야 우리가 세포호흡을 잘할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가, 소화계 맞고요. 나, 순환계는요, 심장, 혈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습니다. 다음 호흡계예요.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속에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리을, 산소와 영양소는 라를 통해 운반될까요? 자, 우리 운반하는 것은 나, 순환계의 역할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실전 서 논술형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달리기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면요, 호흡 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운동을 해본 친구들이라면 알 거예요. 체육 시간에 막 열심히 힘써가지고 운동을 하면요, 막 숨이 찹니다. 특히 막 달리기처럼 짧은 시간

시간 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내야 되는 그러한 운동을 할 때는요, 막 숨이 차오르거든요. 자, 왜 이렇게 숨이 찰까? 그 까닭을 호흡계의 역할과 관련해서 설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생명의 이 동물들의 생명 원리 배웠잖아요. 그리고 각 기관계의 작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 친구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운동하면 숨찬 이유도 우리 친구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운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당연히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내려면 결국은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너지가 많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포호흡을 빨리 많이 하기 위해서는요,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요, 이산화탄소를 빨리빨리 다 내뱉어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작용이 빠르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체 교환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기가 더 많이 일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빨리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이 차오르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결과. 모범 답안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요. 근육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조직 세포에서 세포호흡이 활발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빨리빨리 내보내야 돼요. 즉, 기체 교환이 더 활발해지므로 호흡이 더 빠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숨이 차오른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네프론, 콩팥 단위죠. 여기서 한 가지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지금 같은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종류의 물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는 물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예를 들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동 방식까지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오줌 생성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볼수 있거든요. 먼저 토리에서 봄원 주머니로 이동하는 2단계, 이첫 번째 단계 바로 여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어떤 물질이 여과를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범위를 좀 좁힐 수 있어요. 여과가 될수 있는 물질에는 뭐가 있죠? 맞아요.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따로 적어보면요. 여과가 가능한 물질은 물이라든지, 그리고 크기가 작은 영양소인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뭐 무기압류,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배설해야 되는 거, 바로 요소.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동할 수 없는 거는 혈구, 그리고 단백질처럼 크기가 큰 물질이에요. 아, 따라서 걔네들은 될수 없겠구나. 이렇게 먼저 첫 번째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단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여과가 됐는데, 만약에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라면은, 이 샘유관 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따라서 다시 모세혈관 쪽으로 데리고 오는 두 번째 단계인 재흡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재흡수가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요소 빼고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죠? 요소 빼고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압류 이런 것들은요, 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림을 보니까 지금 전혀 재흡수가 되지 않고 모두 다 지금 샘유관을 따라서 오줌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서 유일하게 재흡수되지 않은 거, 아, 요소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인 차사를 해볼까요? 자, 세 번째 단계 보겠습니다. 우리 모세혈관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거, 근데 미처 여과되지 못한 거는요, 마지막 3단계를 통해서 모세혈관에서 샘유관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단계를 우리 분비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럼 분비되는 물질은 무엇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서 없애야 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니까 지금 모세혈관에서 샘유관 쪽으로 분비가 되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이 물질은 요소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는 물질 누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바로 요소가 있겠고요. 그 이동 방식은요, 먼저 토리에서 봄원주머니로 여과되고 미처 여과되지 못한 물질이 모세혈관에서 세혈관 쪽으로 분비됩니다. 라고 이두 단계를 함께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볼게요. 일단 요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토리에서 봄원주머니로 여과된다라는 것과 미처 여과되지 못한 요소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분비된다. 이두 가지 과정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논술형 문제도 볼게요. 다음은 만성 콩팥병과 인공투석에 관한 자료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콩팥은 우리 몸에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오줌으로 배출하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만성 콩팥병이 걸리게 되는데요. 자, 이게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콩팥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노폐물을 계속해서 콩팥에서 걸러서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노폐물이 몸속에 쌓이고요. 그리고 우리 물도 적당한 정도는 우리 몸속에서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콩팥을 통해서 물도 나가줘야 돼요, 일부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몸 안에 물이 쌓이네요? 네, 수분 조절이 어려워져서 막 몸이 붓는 거예요. 또는 막 혈압이 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막 병에 걸려서 결과적으로 뭐 다양한 이제 질병까지, 뭐 합병증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이 이렇게 간단한 치료로 낫지 않게 되면요. 심해지면 혈액 투석이나 혹은 신장 이식을 하는 이러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혈액 투석의 원리가 또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보겠습니다. 자, 인공 투석은 무엇이냐? 얘는요.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신장의 기능을 해서 투석을 시켜주는 기계다라는 거예요. 기계를 이용해 피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치료법인데 주로 팔의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이렇게 쭉 빼냅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혈관에 이게 꽂혀 있잖아요. 피를 먼저 쫙 뽑아내요. 그래서 일단 순환을 시켜요. 그리고 이 투석기라는 장치 안에서 이 투석액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두 가지 순환이 있는 거거든요. 투석액이 크게 한번 순환을 하고 내 혈액이 크게 순환을 하는데 이두 액체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투석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투석액과 혈액이 만나게 되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석기라는 장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고 다시 깨끗한 혈액을 몸속으로 넣는 방식을 이용해가지고요. 보통 일주일에 2, 3회, 그리고 한 번에 약 4시간 정도 꾸준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장이 고장이 나면, 즉, 콩팥이 고장이 나면은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콩팥이 제대로 기능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지금 많은 양의 노폐물을 알아서 걸러내서 몸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볼게요. 만성 콩팥병이 생기면 우리 몸에 과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앞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인공투석은 어떻게 배설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지 요 내용도 한번 서술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뭐 이거는 뭐 독성이 쌓여가지고 각종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물이 배설이 잘안 되면은 몸이 붓거나 뭐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앞에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인공투석의 원리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인공투석도 결국은 이제 확산과 삼투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필요한 물질을 선택적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우리 확산은 뭐였죠? 뭔가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물질을 직접 이동하는 거, 퍼져나가는 것이 확산이었거든요.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서 아는데, 이제 삼투는 조금 낯설었어요. 다른 문제 풀이할 때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자, 이것은 물질 자체가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용매만을 투과하는 반투과성 막을 기준으로 넣었을 때, 이제 농도가 높은 곳과 농도가 낮은 곳이 이렇게 맞닿게 되면요. 여기에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매가 선택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뭐 이러한 것을 삼투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자세한 원리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맞춰줌으로써 필요 없는 요소는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소를 다시 받아가지고 신장의 기능을 대신해준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모범답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콩팥은 우리 몸의 배설기관으로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으로 내보냅니다.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치료가 인공투석인데요. 인공투석은 기계를 이용해 혈액 속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을 걸러주는 과정으로 고장난 콩팥의 배설 기능을 대신해 준다. 이런 식으로 배설을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단원의 모든 문제풀이도 끝이 났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7단원 새로운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제가 퀴즈 하나 내요.
1: 네, 좋습니다.
0: 호날두와 마스쿠 다가마.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1: 일단은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0: 맞아요.
1: 거. 뭐 유명한 축구 선수 또 항해가인데 결정적인 건 둘 다 포르투갈 사람.
0: 맞습니다. 네. 한 명은 진짜 현대 축구의 전설이고 한 명은 대항해 시대의 전설로 둘 다 포르투갈의 레전더리 자부심인데요. 오늘 떠날 도시가 바로 포르투갈의 리스본.
1: 리스본은 항상 이 세계사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포르투갈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중에서도 이 벨랭지구는 대항해 시대의 중심지였잖아요. 지금 혹시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벨랭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탐험가들이 항해를 떠났던 곳이기도 하고 대서양으로 들어오는 적을 막았던 요새이기도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벨랭탑 지하에는 감옥이 있었다고 해요. 밀물 때면 물이 들어와서 죄수들이 서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1: 죄수들에게 또 정말 무시무시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벨랭탑에서 출발한 탐험가들이 세계를 누볐습니다. 자 대항해 시대의 심장 리스본 자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0: 야, 리스본 정말 멋진 도시네요. 스타트업 허브에 젊은이들도 가득하고요.
1: 불과 200여 년 전에 이 도시가 완전 폐허가 됐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0: 더 거슬러 올라가면 리스본으로 전 세계의 보물이 몰려들기도 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문이었다는 것도 놀랍죠.
1: 포르투갈은 스페인보다 100여 년 먼저 바다로 향했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0: 맞습니다. 항해왕이라 불렸던 에니크 왕자 덕분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리스본이 어떻게 세계사의 중심이 되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베리아 반도 서쪽 끝에 위치해 있는 리스본.

이번엔 로마 제국과 서우고트족의 지배를 거쳐 716년부터 이슬람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1143년 카스티아 왕국에서 독립한 포르투갈 국왕 아폰수 1세는 북방 십자군의 지원을 얻어 1147년 10월 리스본을 해방시켰습니다. 1249년 아폰수 3세의 알가르브 정복에 의해 포르투갈의 재정복 운동이 완료되자 남부의 중요성이 높아졌고요. 13세기 중엽부터 리스본은 코임브라를 대신하여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스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포르투갈 왕국 초창기의 주요 인물, 에니크 왕자입니다. 특히 발견 기념비는 에니크 왕자의 서거 50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기념물로 그는 서아프리카 연안 탐사와 대서양 탐험과 개척을 이끌고 지원하였습니다. 에니크 왕자가 시작한 해양 탐사가 시작된 시점은 세우타 정복에 성공한 1415년 이후부터입니다. 초기 아프리카 연안과 대서양에 대한 개척 사업은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자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주왕 1세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포르투갈은 서유럽의 변방 국가이며 사방이 막혀 있었는데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 세력과 영토 확장, 대외 진출, 무역 등에 있어서 매우 불리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와 개척,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 절실했던 주왕 1세는 해양 탐사와 개척을 그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1433년 주왕 1세가 사망한 후에는 즉위한 친형 두아르트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스쿠 다 가마는 포르투갈의 수건이던 인도 항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이는 항해 왕자 에니크가 대서양 탐사를 시작한 이래 80년 만에 이룬 결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스쿠 다 가마는 유럽인으로서 최초로 대서양과 아프리카 남해안을 거쳐 인도까지 항해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497년 리스본을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총 2년이 걸렸고요. 무려 4만 2천 킬로미터를 항해하였다고 합니다. 출발 시 함선 4척을 이끌고 갔으나 2척만이 돌아왔고요. 170여 명중 55명만이 생존하여 귀환하였다고 합니다.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포르투갈은 동방 무역에 새로운 길이 열렸고요. 유럽과 인도 간 해상을 통한 직접 교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519년 신항로 개척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왕 마누엘 1세로부터 귀족 자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포르투갈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얘기할 건데요. 바로 에그타르트입니다. 여러분들 드셔보셨나요? 에그타르트의 원조는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외곽에 있는 파스테이스 드 벨랭이라는 조그만 베이커리라고 합니다. 원래 그 유래는요, 근처에 제로니무스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달걀 흰자 아시죠? 그걸로 수도복에 풀을 먹이고 남은 노른자로 만들어 먹던 것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1820년 자유주의 혁명의 여파로 1834년 포르투갈 내 모든 수도원들이 철폐되고요. 수도원에서 쫓겨나 생계가 막막해진 수도자들은 에그타르트를 만들어서 수도원 옆에 있는 제당소 겸 잡화점을 통해서 외부에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제당소 겸 잡화점 주인은 수도원에서 이어져 내려온 비밀 레시피를 전수받아서 1837년 베이커리를 세워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세계적인 맛집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파이지가 페이스트리에 더 가깝고 캐러멜 소스를 끼얹어서 살짝 검게 구워내서 표면이 좀 울퉁불퉁한 것이 에그타르트의 특징이죠.

0: 마카오 아세요? 마카오라는 도시 중국에 있는데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특산물인 에그타르트도 마카오에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유럽의 가장 끝에 위치한 포르투갈은 대륙으로 진출하기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바다를 항해하며 더 넓은 세상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흔적은 에그타르트라는 작고 맛있는 과자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바스쿠 다가마의 항해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4만 2천 킬로미터를 항해했다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50번 넘게 왕복을 한 거잖아요. 네.
0: 그렇죠. 이런 탐험정신 덕분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됐던 거죠.
1: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성공 뒤에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0: 무슨 일이 있었나요?
1: 이때는 1755년 11월 1일 기독교의 모든 성인들을 기린다는 만성절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던 아침이었는데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0: 아까 영상에서 대지진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그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유럽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대재앙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1755년 리스본 지진은 1755년 11월 1일 9시 40분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대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의 뒤따른 화재는 5일간 지속됐고 해일로 인해서 리스본과 그 일대 지역의 4분의 3이나 파괴되었다고 하죠. 오늘날의 지진학자들은 리스본 대지진의 모멘트 규모를 8.5에서 9.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진앙지는 상비센트 곳 서남쪽으로서 약 200km 지점 대서양 해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지진 충격파는 영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베네치아 등 전 유럽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리스본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적게는 1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일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역사상 가장 사망자 수가 많은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리스본에 있던 건물 85%가 무너졌고 많은 예술품과 문화재가 파괴되었습니다. 왕실 도서관과 문서 보관소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귀중한 장서 7만 권이 유실됐고 그 유명한 항해가 바스쿠 다가마를 비롯한 대항해 시대 초기 탐험가들의 항해 기록 등 소중한 사료들 대부분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해요. 1755년 11월 1일, 이날은 기독교의 축일 중 하나인 만성절. 즉, 기독교의 모든 성인을 기리는 그러한 날이었는데요. 당대 유럽에서 가장 신앙적인 종교적인 도시 중 하나로 추앙받던 리스본에서 성대한 미사가 진행 중이었고 시내의 각 성당은 경건한 신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날씨는 화창하기 이를 데 없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사가 막 시작된 오전 9시 30분 리스본 밖 수백 킬로미터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9.0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게 됐고 이 지진파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곧바로 리스본을 관통하게 됩니다. 성당을 화려하게 장식한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창은 몽땅 깨져 신자들의 머리 위를 덮쳐서 신을 찬양하는 기도 소리는 순식간에 비명으로 뒤바뀌게 되었고요. 비명이 가시기도 전에 더 큰 진동이 리스본을 강타하게 됩니다. 내진 설계의 개념이 없었던 이 당시 리스본의 건물들은 힘없이 무너졌고요. 수많은 사람이 잔해에 깔려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미사를 위해 켜놓은 촛대들이 쓰러지면서 이 도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이 무너지는 건물에 잔해를 피한 리스본 시민들은 이 화마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쳤지만 몇 분 사이에 덮친 여진 때문에 이런 저항마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리스본 시가지는 이미 지옥의 모습과 다를 게 없었고요. 이런 연속된 재앙에서도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항구를 향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항구에서 목격한 것은 삶에 대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15m에 달하는 거대한 해일이 리스본을 덮치게 되었고요. 이 거대한 해일이 휩쓸고 지나간 리스본에는 타다 남은 시체와 잔해들만이 남았습니다. 이 절반에 가까운 리스본 시민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이 대지진은 일반 대중뿐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리스본은 당대 유럽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독실한 가톨릭 신앙을 가진 도시였으며 이 지진이 일어난 날은 다름 아닌 만성절 축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휩쓸고 간 뒤 이 리스본의 대형 교회들은 모두 파괴되었고 그 결과로 기독교 교회와 교회의 가장 큰 후원자인 국가의 권위에 대한 의문들이 출렁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지진의 종교적 원인과 메시지를 찾아내고자 노력하면서 이것은 신의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철학자들은 지진의 피해를 피해간 유일한 지역이 리스본의 홍등가인 알파마였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코웃음을 치게 됩니다.

0: 이 사건은 유럽의 문화사와 철학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755년 11월 1일 리스본 대지진이 발생해서 도시의 4분의 3이 파괴되자 폰발 후작은 즉시 군대를 동원해서 보급품을 공급하고 피난처와 병원을 설치합니다. 죽은 자를 묻고 산자를 치유하자는 모토를 내세우며 황폐화된 도시의 재건 사업에 매진합니다. 또 그는 건축가 에우게니오 도산투스의 설계에 따라 리스본을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폰발 후작의 노력으로 리스본은 폐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재앙이 당시 사람들에게 남긴 충격과 의미는 단순한 도시 재건을 넘어서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1: 정말 충격적이네요. 하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을 때 이런 대지진이 일어나다니요.
0: 네, 이 당시 유럽 사람들도 정말 회의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해요. 이 가장 독실했던 도시를 신이 왜 벌을 한 걸까? 하지만 이 위기가 찾아오면 또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 포르투갈의 대지진은 이 계몽주의 시대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적 해석만이 아니라 과학적, 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1: 대지진이 사람들의 생각까지 바꿔놨군요. 아, 전 좀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0: 어떤 점에서 그런 포인트가 있으셨을까요?
1: 좌절을 딛고 이 지금의 도시로 일어선 거예요. 이 도로가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리스본은 계획도시로 재건된 도시입니다. 당시 정부에서 리스본을 포기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폰발 후작이 한 달 만에 재건 계획을 수립해서 이 도시를 새로 지어냈습니다. 게다가 내진 공법을 개발해서 주요 건물에 적용하고 높이도 이 5층 정도로 제한을 했다라고 해요. 그야말로 다시 태어난 것.
1: 리스본은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바닥도 정말 예술적이더라고요.
0: 예, 아무래도 그것도 이 지진 후에 재건의 흔적인데요. 이처럼 흰색과 검정색 타일이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된 거를 칼사다 포르투게사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 도시의 상징적인 모습 중 하나가 되었어요.
1: 리스본을 보니까 전쟁의 참혹함을 딛고 일어선 우리나라 역사가 겹쳐지네요.
0: 이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1: 야, 이렇게 또 인생의 교훈을 하나 얻고 갑니다. 리스본 여행은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0: 좋습니다. 자,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종합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0: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1: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회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은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세 번째 대단원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났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잘 복습하고 머릿속에 저장해두고 왔나요? 아주 아주 잘했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 북 원교재 준비하면 되겠고요. 선생님과 함께 서술형 평가 돋보기를 통해서 서술형으로 답안을 적는 연습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뒤에 이어서 그림으로 용어 정리하기까지 계속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봐야겠죠? 지난 시간에 퀴즈는 법은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문제였어요. 자, 법의 특징이었죠.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은 세 글자. 그렇죠. 바로 강제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법은 우리가 나는 이 법은 마음에 드니까 지켜야지. 이 법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지켜야지. 이렇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강제성을 띠고 있어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법의 특징을 기억하고 오늘 수업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북원교재 잘 준비했죠? 교재의 83쪽입니다. 서술형 평가, 쌤이랑 같이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 미리 연습하고 오세요. 그렇게 나 혼자 하는 것과 쌤이랑 같이 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혼자 꼭 연습하는 거 약속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다 했을 거라고 믿고 연습 문제부터 같이 만나볼게요. 1번부터 2번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그림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기억은 음식점에서 마구마구 어린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올리고 있어요. 누군가의 게시물에 안 좋은 내용, 비난하는 내용을 댓글로 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니까 기부를 하지 않는 거. 자, 여기 기부금 모금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리을을 보니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있어요.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몰래 버리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상황들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사회 규범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규범을 지키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행동은 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행동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 상황도 있어요. 자, 보이죠? 그럼 우리 1번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위의 상황에서 법의 제재를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서 기호를 쓰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하나씩 우리 법적 제재를 받을까 혹은 받지 않을까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이 상황이 법인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음식점에서는 뛰어다니면 안 되죠. 이것은 도덕이기 때문이에요. 음식점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적절하게 돈을 내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쾌적하게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마구마구 뛰어다니면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니까 비난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럼 기억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2번에 구분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도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남기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맞아요. 정답은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요즘에 이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유명 연예인이 인터넷에 악플을 단 사람들을 고소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실제로 다른 사람의 어떤 게시물이나 그 사람과 관련된 내용에 비난하는 말, 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댓글로 달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받는 경우다. 여기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디귿도 내려가 볼게요. 기부. 자, 기부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뭔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돈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기부하는 거 필수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기부는 좋은 선택일 뿐이에요. 내가 하면 너무나도 좋죠. 그렇지만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디귿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2번에 적어주면 되겠고. 자, 리을 봅시다. 쓰레기 무단투기예요. 쓰레기를 정해진 곳이 아닌 곳에 버리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1번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쓰레기도요, 버릴 때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방법에 맞게 잘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쓰레기 투기 금지 구역에다가 몰래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어긴 상황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네, 우리 1번 문제 모두 맞췄고요. 2번 문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에 그림을 참고해서 법과 도덕의 특징을 비교해서 쓰세요라고 나왔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네 가지 상황, 법인지, 도덕인지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비교했나요? 라고 2번 문제에 적으라는 겁니다. 자, 비교를 하라는 것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누어서 적어보세요. 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듯이 법과 도덕,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소리 내서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야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법이랑 도덕은 그렇죠. 우리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행동 규범이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차이점은요? 맞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법과 도덕을 나누었잖아요. 어겼을 때 법적 제재를 받는지 혹은 받지 않는지를 통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법은 강제성이 있어서 법적 제재를 받고, 도덕은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됐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하는 동안 우리 친구들 키워드를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런 키워드 잘 담아서 문장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습 문제라서 지금 문장은 나와 있으니까 우리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법과 도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할 사회 규범입니다. 규범 적으면 되겠죠. 규범은 쉽게 말해서 규칙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이것이 있지만이라고 되어 있죠. 자, 빈칸이 두 개인데 여기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 이것은 법이었죠. 법은 우리가 지킬까 말까 선택권이 없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강제성이 되겠죠. 강제성이 있다. 이렇게 3번 빈칸에 강제성 적어줄게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것은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지켜도 됩니다. 이것은 그렇죠. 도덕이 되겠죠.

되겠죠. 도덕은 내가 양심에 따라서 안 지켜도 괜찮기는 하지만 안 지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은 지키지 않으면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 무엇을 받는다?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요. 그렇지만 도덕은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6번 빈칸 쓸 때, 이 헷갈려 하는 친구들 많아요. 앞에 있는 제는 어이, 뒤에 있는 자는 아이입니다. 이거 구분해서 잘 적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전 문제 만나볼게요. 1번에서 2번 문제, 다음 헌법 조항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헌법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우리 지난 시간에 헌법도 중요하게 다뤘던 개념인데요. 어떤 것이었죠? 맞아요. 국가의 최고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국가의 기본 바탕이 되는 법이에요. 이러한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국가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법들을 만들어 냅니다. 이러한 헌법 안에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을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 조항을 가지고 온 거예요. 헌법의 제10조 그리고 제37조의 1항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시로 들어요. 한번 볼게요. 1번. 위에 기역에서 리을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국민은 기역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우리 모든 국민은? 그렇죠. 인간, 기역에 들어갈 말은 인간이 되겠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니은의 행복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잘 따라오고 있죠? 니은은 행복. 자, 그 다음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이것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불가침이라고 하면 침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침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그렇죠. 기본적인 인권을. 인권은 그 누구도 함부로 빼앗거나 침해할 수 없습니다. 자, 제37조 1항 볼게요. 국민의 이것과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자, 열거라고 하면 헌법에 쓰여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경시, 무시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국민의 무엇? 그렇죠. 중요한 거, 자유가 되겠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다 나와 있지 않다고 해도 누가 봐도 이것은 기본적인 권리가 맞다라고 하면 지켜주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위와 같이 헌법에 담긴 인권을 보장하는 사례를 일상생활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헌법에 국민들의 인권을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라고 조항에 나타내고,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를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었죠. 자,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떠올려 볼게요.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유와 관련된 권리가 있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맞아요. 직업 선택 자유롭게 할수 있고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이동해서 자유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 적을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권리는? 그렇죠. 평등과 관련된 권리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한 내용 적어도 괜찮겠고요. 또세 번째는 우리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도 있었어요. 그렇죠.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선거권을 예로 들었었죠. 투표를 해서 우리나라를 이끌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내용이 조금 비슷했지만 이것도 중요하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에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 우리 친구들도 생각하면서 여기 답안 작성해 볼게요. 성별이나 장애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동등하게 회사 면접

볼수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 또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잘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서술형 평가 돋보기 마치고 이제 그림으로 용어 정리하러 가볼게요. 네, 교재 84쪽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초성 퀴즈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으로, 뒤에가 더 중요해요. 국가가 만든 사회 규범입니다. 자, 이것을 한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법이 되겠죠. 이 그림을 보니까 지금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에 길을 잘 건너고 있는 모습, 이것은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양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지키는 사회규범입니다. 자, 앞에 나왔던 법이랑 우리가 비교했던 개념이죠. 이것은? 맞아요. 도덕이 되겠습니다. 이 도덕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위반한 행동을 금지하거나 또는 처벌하는 일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 이것을 법적 제재라고 부르죠.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 국가가 바로 알려줘요. 당신 이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강한 경고만으로 끝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과태료를 낸다거나 벌금을 내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것을 우리는 법적 제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어이와 아이를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그 다음 개념은 어떤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나의 힘, 그리고 자격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말도 굉장히 많이 반복되었었죠.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권리라고 하죠. 나의 권리, 내가 어떤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권리라는 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 두 글자도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인권이라고 하면 인간이 가지는 권리가 되니까요. 네, 여기 개념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도 봅시다. 침범해서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림도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어떤 웹사이트에 최신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료로 영화 몰래 내려받아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영화, 음악, 미술, 뭐 미술 작품 이러한 창작물들도 주인이 있잖아요. 저작권자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침해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법으로도 정해뒀어요. 그 법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저작권법이라고 불렀어요. 이 저작권자는 이러한 창작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막 도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영화를 보고 싶으면 알맞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영화를 즐겁게 보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침해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개념이에요. 사회를 이루는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사회를 이루는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그렇죠,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에서 사람들이 규칙도 잘 지키고 또 범죄나 사고로부터의 그런 위험도 적어지고 또 우리 주변의 환경도 깨끗해져서 우리가 쾌적하게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상태 있죠. 이것을 우리가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 중에도 하나였잖아요.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준다라는 거, 이 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개념입니다. 법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태도예요. 법을 지키려는 태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준법 태도라고 이야기하죠. 준이 한자로 지킬 준 또는 따를 준이라고 했어요. 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마음가짐. 자, 이 학생을 한번 볼게요. 무인 가게여도 계산은 꼭 해야지. 자, 무인 가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람이 지키고 있지 않은 가게예요. 그런데 우리 법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없는 가게라고 하더라도 물건을 구매할 때는 돈을 지불해야 된다.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우리가 준법 태도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다른 개념 있죠? 이러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이러한 준법 태도를 잘 지니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 만나볼게요. 국가의 최고 법입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또 의무 등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국가의 최고법이다라는 말만으로도 이것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헌법이 되겠죠. 헌법. 여기 그림이 꽤 중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헌법이 집을 짓는데 가장 바닥, 밑바닥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헌법이 결국에는 우리 국가를 만들기 위해 아주 아주 기본,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이 흔들리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여러 법률도 같이 흔들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지붕이 무너지겠죠. 우리 국가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 헌법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소단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 법률들 있죠? 그런 법률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국가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나라의 최고법, 헌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인권이었죠. 인권. 자, 인권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게 되는 권리예요. 누구나 다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이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권도 중요하지만 너의 인권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의 인권이 중요해.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해. 라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좋아요. 인권 그 다음 개념 볼게요.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국제선언문입니다. 인권에 관한 국제선언문.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름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그렇죠.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했어요. 세계인권선언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유엔 연합국들이 모여서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자라고 해서 만장일치로 약속했던 것이었죠. 이 세계 인권 선언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헌법도 만들어졌어요.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 개념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렇죠. 인권 친화적 태도라고 해요. 내 인권, 그리고 다른 사람 인권에도 공감하고 그것을 지켜주려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면 누구도 다른 사람 위에 설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이 블록들 사실 자세히 보면 뭐가 더 위에 있다, 뭐가 더 밑에 있다라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 만나볼게요. 용어와 의미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의미 먼저 읽고 용어로 연결해요. 기억에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사회 규범은 바로 도덕이 되겠죠. 니은의 모든 인간

0: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바로 인권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마지막 디귿, 국가가 만든 사회 규범이다. 이것은 1번에 있는 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3번까지 풀었고, 그 다음 문장에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4번에 보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자,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받는 것은 법이에요? 도덕이에요? 법이죠. 5번, 법은 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 혹은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회 질서를 유지해주지요. 법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권리를 보호해주죠. 보장해주죠. 네.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기본적 인권을 헌법 또는 세계인권선언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렇죠. 헌법이죠. 여기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인권을 이 헌법에 잘 제시하고 국가로서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이랑 세계인권선언은 또 다른 개념이었잖아요. 구분해서 우리 친구들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7번 볼게요. 법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태도를 인권보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인권 보장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준법 태도라고 했죠. 이 준법 태도는 많은 시험에도 이대로 이름을 쓰세요 라고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꼭 용어를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보장이 아니라 준법 태도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8번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인권 친화적인 태도를 실천하면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그렇죠. 맞는 설명이죠. 이 인권 친화적인 태도다라고 하는 것은 인권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권도 소중하고 너의 인권도 소중해.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인권을 지켜주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잘 실천해서 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권도 지켜주어야겠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는 아름다운 사회, 서로가 존중받고 서로가 배려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오늘 배웠던 중요한 용어들 우리 친구들 강의가 끝나면 꼭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세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나가요. 국가의 최고법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들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도 이 용어를 계속해서 반복했지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고생 정말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친구들 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꼭 남겨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지인쌤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있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 인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또 등장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공부할 마음 가짐으로 교재와 필기도구 잘 챙겨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1: Oh, yes.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4: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4회 전혜은 선생님과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 3단원을 새롭게 들어가는 날입니다. 3단원의 제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단원의 제목은요,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이에요. 선생님이요, 사회과 영역에서 제일 좋아하는 세계지리와 관련된 내용을 3단원에서 공부할 건데요. 자,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안에는 여러 대륙이 있고요. 그리고 그 대륙 안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어요. 우리는 3단원에서 지구 안에 있는 대륙, 그리고 더불어 대양을 공부해 보고요. 세계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계를 공부할 때에 여러 가지 공간 자료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다양한 공간 자료의 특징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북일 교재 82쪽입니다. 자, 우리 다양한 공간 자료의 특징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공간 자료라는 것은 친구들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 세상을 표현한 자료를 공간 자료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공간 자료 세 가지 공부할 건데요. 지구본, 세계지도, 그리고 디지털 영상지도의 공간 자료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각 공간 자료의 특징을 알고 앞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가 공간 자료를 활용해야 할 때 어떤 공간 자료가 적합한지 그것들을 뽑아서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각 공간 자료의 특징을 우리 친구들 잘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먼저 지구본의 특징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구본이죠. 우리 친구들 중에 집에 이런 지구본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지구본 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자, 지구본은요, 둥근 지구의 실제 모습을 아주 작게 줄인 모형입니다. 자, 모형이라는 것은요, 실물을 모방하여 만든 물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둥굽니다. 그쵸? 자, 둥근 지구의 실제 모습을 아주 작게 줄인 모형이 지구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실제 모습을 아주 작게 줄인 모형이기 때문에 지구본은요,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나 면적, 지역 간 거리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둥근 지구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해서 줄인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 면적은 넓이 같은 것이죠. 우리 국토의 넓이, 넓으냐 좁으냐, 자, 그리고 지역 간의 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서울과 중국 상하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 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구본은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기는 어려워요. 자, 지금 아래 지구본을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 그리고 아시아 대륙은 보여요. 그런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은 안 보이지요? 자, 우리가 그 대륙들을 보기 위해서는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야만 그 대륙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한 번에 딱 보기 어렵고 부피가 커요. 우리 지구본 실제로 보면 이만하죠?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에 불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지구본을 들면서 다닐 수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구본의 특징 공부했고요. 두 번째 공간 자료의 특징은 바로 세계지도입니다. 자, 세계지도, 이런 지도, 이것을 세계지도라고 해요. 자, 세계지도는요,

지구의 모습을 일정하게 줄여서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둥근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둥글어요. 그런데 그 둥근 지구의 모습을 평면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근데 일정하게 줄였다라고 했어요. 자, 일정하게 줄였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요. 우리 배웠는데요. 같은 비율로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4학년 때 축척 공부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축척을 사용해서 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세계 지도는 어떤 축척을 사용하나요? 라고 궁금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것은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마다 또이 지도를 만드는 회사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에 전 세계의 모습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축척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둥근 지구의 모습을 일정하게 줄여서 축척으로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계 지도는 딱 보면 세계의 모습이 어때요? 한눈에 다 보이죠?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 편리합니다. 자, 종이니까요. 돌돌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니면 되겠죠. 자, 지구본은 부피가 커서 가지고 다니기 불편했는데 세계 지도는 가지고 다니기 편합니다. 자, 그런데 세계 지도는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죠. 자, 평면으로 나타내면서 땅과 바다의 면적이나 모양 등이 실제 모습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면적이 실제보다 더 크게, 그러니까 고위도 지역일수록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모양이 실제는 그 모양이 아닌데 좀 다른 모양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곡.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한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세계 지도에서 면적이나 모양 등이 실제와 다르게 표현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둥굽니다, 친구들. 자, 여기 지구본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문구용 칼 있죠? 종이 자를 때 쓰는 문구용 칼로 지구본의 윗부분을 이렇게 칼집을 내서 열어본다고 상상해 볼게요. 자, 칼집을 쭉쭉쭉쭉쭉쭉 내서 열어서 쫙 펼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모양이 나와요.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위와 아래에 무슨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세계 지도는 어떤 모양이었어요? 직사각형 모양이었죠. 그런데 실제 지구본을 평면으로 표현하면 위아래에 빈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빈 공간을 채워야 돼요. 채우기 위해 육지나 바다를 늘려 그리기 때문에 면적이나 모양이 실제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입체를 평면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세계 지도의 특징 정리했고요. 이어서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영상 지도 우리 3학년 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겠지만 디지털 영상 지도는요, 위성 영상이나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찍은 영상이나 항공사진, 비행기에서 찍은 항공사진 등의 지형, 지명, 국경과 같은 다양한 지리 정보를 넣어서 표현한 지도예요. 자, 그런데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지도가 바로 디지털 영상 지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기기로 이 지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위성 영상이나 항공사진 등의 지형, 뭐 땅의 모양이라든지 지명, 땅의 이름이라든지 국경,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의 국경, 이런 지리 정보를 표현해서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지도가 디지털 영상 지도죠. 자, 디지털 영상 지도는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성 영상과 항공 사진을 이용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의 확대와 축소가 자유롭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디지털 영상 지도 있죠? 자, 여기 더하기 기호 누르면 어떻게 돼요? 확대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기호를 막 누르면 가까이 들어가서 어떤 지역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빼기 기호 누르면 멀어지죠.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내가 보고 싶은 장소를 적고 여기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 타다닥 그 장소로 이동해서 그 장소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검색 기능도 있고요. 또 경로도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도의 종류도 바꿀 수가 있죠. 영상 지도 볼 수도 있고 백지도 볼 수 있고 일반 지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3학년 때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자, 이것은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지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있어야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기능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공간 자료의 특징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다양한 상황을 만날 때 가장 적합한 공간 자료를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해외여행에 갔어요. 내가 있는 숙소에서 어떤 관광지를 여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지? 어떤 경로로 가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자, 이런 것들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지도 활용해야 할까요? 그래요.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해야 되겠죠? 정보 검색 기능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공간 자료 활용해야 돼요? 세계 지도 활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처한 상황에 따라 우리 친구들이 특징을 공부했으니까 적합한 공간 자료를 선택해서 활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요, 친구들. 우리 어떤 나라의 위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에게 대한민국 어디에 있어? 라고 물었을 경우에 우리 친구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아시아 대륙에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국과 가까이에 있어요? 일본 위에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위치는 정확한 위치는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위도와 경도를 공부할 것입니다. 자, 위도와 경도를 알면 우리가 어떤 나라의 위치를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경도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공부했던 공간 자료 지구본과 세계 지도가 있죠. 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계 지도에 가로선이 있고요. 세로선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본에도 지금 세로로 선이 그어져 있죠. 자, 가로선을 위선이라고 하고 세로선을 경선이라고 하는데 위선과 경선으로 각각 위도와 경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장 먼저 위도부터 공부를 해볼게요. 자, 위도가 뭐냐? 자, 여기에서 위라는 글자는요, 가로를 뜻하는 거예요. 가로. 자, 그리고 도는 우리 친구들 수학 시간에 배웠죠? 각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로, 각도. 자, 그럼 한번 위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위도는요, 위선에 쓰여진 숫자를 보고 읽어주는 건데 위선이 뭐냐면 지구본과 세계 지도에 그려진 가로선이 위선이에요. 자, 가로선이 위선이에요. 자, 이 위선은요, 실제 지구에 그어져 있는 선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위도와 경도를 알기 위해서 지구본이나 세계 지도에 가상으로 그린 가로선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도는요, 기준이 적도예요. 자, 적도. 그러니까 적도는 위도 0도가 되는데, 자, 이따 그림으로 다시 알려줄 거예요. 자,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위도예요. 자, 다시 위도는 위치죠. 위치를 나타낼 건데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니?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위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위도를 읽을 때에 위선에 있는 숫자를 보고 우리가 위도를 읽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수학 시간에 도형의 각 측정해 봤죠? 자, 우리 각도기로 각을 측정할 때에 도형 위에 각도기를 올려두고 각도기에 그어져 있는 선을 따라서 그 각도기 위에 쓰여진 숫자를 보고 우리 친구들이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위도를 말할 때에 지구본이나 세계지도에 그어져 있는 가상의 선, 위선을 보고 위선에 쓰여져 있는 숫자를 보고 위도를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의 위도를 북이라고 하고요. 남쪽의 위도를 남위라고 해요. 자, 그리고 각각 북위, 남위는 0도에서 90도로 나타낸대요. 자, 이 사실을 우리 지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지구본이 있는데요. 자, 우리 적도는 위도의 기준이라고 했죠. 자, 바로 여기가 적도입니다. 한가운데. 자, 적도는요, 위도 0도에 해당하는 선이에요. 자, 여기 위도 0도. 자, 그리고 지구 표면을 북위, 북반구와 남위, 남반구로 나누는 기준이 돼요. 자, 적도는 위도의 기준인데,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을 뭐라고요? 북, 위, 남쪽을 남, 위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북반구, 남반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더 읽어볼게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을 뭐라고요? 북반구, 남쪽을 남반구라고 한다고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북위, 남위는 각각 0도에서 90도까지 있다고 했죠. 0도에서 90도까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선에 있는 나라들의 위도는 다 북위 30도예요. 자, 지금 여기에 N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N은요, 북쪽을 나타내는 거예요. North. 그래서 N. 자, 그리고 여기 S라고 적혀 있는 건 남쪽을 나타내는 거예요. South. 그래서 S. 그래서 이 선에 있는 나라들의 위도는 다 북위 30도. 이 선에 있는 나라들의 위도는 다 북위 60도. 자, 여기는 북위 90도겠죠? 자, 그리고 이 선에 있는 나라들의 위치는 다 남위 30도. 또이 선에 있는 나라들의 위치는 남위 60도.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선이 30, 60밖에 그어져 있지 않지만 이 사이에 원래 선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위에도 0도에서 90도까지, 남위에도 0도에서 90도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왜이 선에 있는 나라들의 위치가 다 북위 30도인가요? 자, 선생님 그냥 외우는 거 싫어하죠? 자, 지금 위도는요,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적도를 기준으로 각도가 얼마냐. 자, 지금 여기 한가운데 각의 꼭지점을 잡을게요. 이 한가운데는 지구의 중심입니다. 자,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선을 내리면 친구들 이게 몇 도예요? 30도 정도 되죠? 그래서 북위 30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선, 이 선에 있는 뭐이 위치를 찍어서 지구의 중심, 각의 꼭지점으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이게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60도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구의 중심으로 꼭지점으로 내리면 이게 뭐예요?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90도, 60도, 30도가 되는 겁니다. 남반구도 똑같아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리면 이게 몇 도예요? 3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북반구 0도에서 90도, 남반구 0도에서 90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이게 위도예요. 자, 이제 위도를 좀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위도는요, 자연환경, 특히 기후의 영향을 줍니다. 자,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위도는요,

더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지구가 있는데요. 지금 0도에서 30도는 저위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30도에서 60도 중위도, 그리고 60도에서 90도 고위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은 낮아져요. 이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에요. 자, 태양이 지구를 비추는데 이 저위도는요,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어서 열이 좁은 지역에 집중이 돼요. 좁은 지역에 열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더 뜨거워서 기온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이 비스듬하게 비추다 보니까 열이 넓은 지역으로 분산이 돼요. 그러다 보니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자, 선생님 보세요, 친구들. 지구가 만약에 둥글지 않고 직육면체나 정육면체였다면, 자, 지구의 표면 이렇겠죠.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했을 때 태양이 딱 지구를 비출 때다 수직으로 비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구는 어때요? 둥글어요. 자, 지구는 둥글어요. 이렇게요. 그쵸? 이렇게 둥글어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자, 그래서 태양이 딱 지구를 비쳤을 때 저위도는 수직으로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집중돼요. 그래서 기온이 높고 반면에 고위도는요, 이렇게 비스듬히 비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 태양이 낮을 때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처럼 비스듬히 고위도를 비추다 보니까 이 햇빛이 넓게 분산이 되면서 기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 즉,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자, 그럼 다시 가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은 낮아져요. 자, 그리고 낮의 길이는 짧아지고 밤의 길이는 길어진대요.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겨울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고위도로 갈수록 밤이 더 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자, 여기에서 더 자세히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 과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사회 시간이죠. 자, 사회 시간에 이런 문장이 있는 까닭은 위도에 따라 기후가 다르고 자연현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원리탐구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겨울에 낮의 길이는 짧아지고 밤의 길이는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위도 지역은요, 계절별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자, 여름에는요,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일어나고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는 캄캄한 극야 현상이 일어난대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백야에서 백은 흰백이에요. 그러니까 환하다라는 뜻이죠. 환하다. 자, 그리고 야는 밤이라는 뜻입니다. 밤야. 그러니까 밤인데도 환한 거예요. 자, 우리 낮에는 해가 떠서 환하고, 밤에는 해가 지니까 캄캄하죠. 자, 그런데 고위도 지역에서는요, 여름에 밤이에요. 밤인데 해가 계속 떠 있는 거예요. 환한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백야라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 며칠 동안 해가 떠 있는 지역도 있고요. 아니면 몇달 동안 해가 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고위도 지역 여름에 있는 현상, 백야. 자, 그런데 반면에 겨울에는요, 해가 뜨지 않는 캄캄한 극야 현상이 일어나요. 자, 여기서 야도 밤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 극은요, 극단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극단적. 그러니까 너무나 극단적인 밤인 거죠. 낮이에요. 그럼 해가 떠서 환해야 되는데, 낮인데도 해가 안 떠서 캄캄한 겁니다. 자, 그런 극야 현상이 겨울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이렇게 백야 현상, 극야 현상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인 이유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겨울이면 남반구에 있는 나라 호주, 뉴질랜드는 여름이에요.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가 겨울이지만 호주, 뉴질랜드는요, 크리스마스가 여름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은 반대일까요? 자, 이것은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가 계절이 서로 반대인 것입니다.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태양이 있어요.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자전축이 똑바로 세워진 상태로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지구가 이 위치에 있으면 자, 지금 여기가 북반구고 여기가 남반구예요. 자, 이 위치에 있으면 지금 남반구가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고 있죠. 자, 이때는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가 겨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구가 이동했을 때 이제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있잖아요. 이때에는 북반구가 여름, 남반구가 겨울이 되는 거예요. 즉,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있고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인 것입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개념 확인했는데요. 우리 문제 풀면서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공간 자료 적으면 되는데요. 지구의 실제 모습을 작게 줄인 모형은 뭐예요? 지구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둥근 지구의 모습을 평면으로 나타낸 지도는 맞아요. 세계지도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이것은요. 위성 영상이나 항공 사진 등의 여러 가지 지리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지도래요. 이 지도는 디지털 영상 지도이지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공간 자료였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공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 가위표 해볼게요. 1번, 지구 보는 세계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나요? 아니죠.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건 세계 지도고요. 2번, 세계 지도는 땅과 바다의 면적이나 모양 등이 실제 모습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3번, 다음 지역과 관련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자, 저위도, 고위도. 자, 저위도는요, 북이든 남이든 0도에서 30도. 그리고 고위도는 북이든 남이든 60도에서 90도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햇볕을 수직으로 가깝게 받아 기온이 높은 것은 저위도이지요. 자, 그리고 햇볕을 비스듬하게 받아요. 비스듬하게 받으니까 열 에너지가 퍼집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은 곳은 고위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예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지구본과 세계지도 있는데요. 위 자료의 기역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기역 보니까 지금 위도 0도예요. 위도 0도는 위도의 기준이지요? 어딥니까? 적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위 자료의 니은과 같이 위선의 수치로 표현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세요. 자, 니은, 지금 여기죠. 북위 30도라는 거예요. 위선에 적힌 숫자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도, 그러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위도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공부 다 해봤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문제는 둥근 지구의 실제 모습을 아주 작게 줄여 만든 모형이고요.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와 거리, 면적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한눈에 전 세계를 보기 어렵고 들고 다니기에는 불편한 공간 자료는 무엇일까요? 정답 수강어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공부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욱더 재미있는 사회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책임질 부엉이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벌써 분수의 덧셈과 뺄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퀴즈 정답 먼저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퀴즈는요, 우리 석현이와 누리가 또 크기가 똑같은 피자를 나눠 먹었는데 석현이가 피자 한 판에 8분의 5 먹었고 누리는 14분의 6을 먹었는데 누가 더 많이 먹었고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먹었는지 구하는 문제였었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요, 바로 석현이가 더 많이 먹었고요. 56분의 11만큼 더 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을까요? 자, 8분의 5와 우리 14분의 6만큼 먹은 것을 우리가 통분을 해줘야 되겠죠. 자, 통분을 해주면 56분의 35, 56분의 24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더 많이 먹은 거 우리 분모 같으니까 크게 비교할 수 있어요. 석현이가 더 많이 먹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먹었느냐는 뺄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56분의 35에서 56분의 24를 뺀 56분의 11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풀이 과정 통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대분수의 뺄셈하기 두 번째 시간 같이 해볼 건데요. 오늘은 바다 내림이 있는 대분수를 한번 뺄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뺄셈하는지 알아볼까요? 자, 바다 내림이 있는 분모가 다른 대분수의 뺄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는요, 4와 2분의 1만큼 색칠이 되어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2와 5분의 4만큼 색칠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분모가 다르네. 자, 그렇다면 분모를 같게 해줘야 뺄셈할 수 있겠구나. 자, 우리가 분모가 같게 통분을 해주면 우리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4개 색칠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모 어떤 것? 10으로 여러분들 통분할 수 있죠. 자, 10으로 통분하면 우리 분모 부분은 10분의 5만큼 우리가 여기에 색칠을 해줄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2와 5분의 4 같은 경우에는요, 2와 10분의 8이 됩니다. 자, 우리 분수 부분이 10분의 8만큼 색칠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5개 색칠되어져 있는 곳에서 8개 색칠되어 있는 것 뺄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 내림을 해줘야 됩니다. 온전히 있던 이 하나짜리를 여러분들 열 조각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총 색칠되어 있는 게 몇 개인가요? 15조각. 그쵸? 15개네요. 자, 15조각 중에서 우리가 8조각만큼 빼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연수 부분은 자연수끼리 계산을 해줘야 되죠. 자, 우리 이 부분은 쪼갰으니까 분수가 되었고요. 자, 온전히 있는 건 3개에서 2개를 빼줍니다. 그래서 2개 X 표시해주고 우리 아까 말한 대로 8조각 X 표시를 해주면 남는 것 온전한 한 덩어리 하나, 그 다음에 10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조각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분수로 나타내면 1과 10분의 7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 식으로 쓰면 우리 아래 있는 것처럼 4와 10분의 5 빼기 2와 10분의 8을 먼저 해줘요. 통분해준 다음에 자, 바다 내림 해주는 거죠. 4에서 하나 빼고 자, 하나 뺐으니까 10개만큼 더 생겼겠죠? 분자에 10 더해서 3과 10분의 15에서 2와 10분의 8을 빼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자연수는 자연수,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해주면 3 빼기 2는 1이 되고요. 10분의 15 빼기 10분의 8은 10분의 7 되는 거 우리 식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분수의 뺄셈 첫 번째 방법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선생님이 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먼저 중요한 건 무엇이다? 첫 번째, 우리 두 분수를 먼저 통분해줘야 돼요. 자, 두 분수를 통분해서 2와 5의 최소공배수인 10으로 여러분들 통분해 주었죠. 자, 통분해준 다음에 딱 봤을 때

힘이 된다. 자, 그럼 약분을 해줘야 되겠죠. 약분을 해서 무엇으로 나타내준다? 기하분수로 나타내줘라. 자, 우리 친구들 이 방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분수 받아내림이 없는 뺄셈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요. 받아내림이 있는 경우에서도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4와 2분의 1 빼기 2와 5분의 4를 우리 가분수를 일단 먼저 고치는 거예요. 자, 가분수를 일단 고치면 2분의 9 빼기 5분의 14가 됩니다. 자, 일단 분모가 다르니까 이제 분모를 여러분들 갖게 해줘야 되겠죠. 분모 갖게 해주면 10분의 45 빼기 10분의 28이 되죠. 자, 그래서 분모 이제 같으니까 분자 부분 계산해줘서 45 빼기 28 얼마? 17. 그래서 10분의 17. 자, 이거 이제 대분수로 나타내줘서 1과 10분의 7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방법 2도 마찬가지로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서 계산한 값이나 자연수, 자연수, 분수, 분수끼리 계산한 값이나 똑같이 나온다는 거 우리 친구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3과 8분의 3 그림 있고요. 1과 4분의 3 그림 있습니다. 자, 우리 분모가 일단 달라요. 자, 분모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분모로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자, 분모 똑같이 해주니까 얼마가 되느냐? 3과 8분의 3만큼 있는 것에서 1과 8분의 여러분들 얼마인가요? 6만큼입니다. 자, 근데 8분의 3에서 8분의 6 여러분들 뺄 수가 없죠. 그래서 받아내림해줘야 됩니다. 자, 받아내리면서 3에서 1 빼니까 2가 되고요. 자, 그럼 8조각만큼 더 생긴 거잖아요. 분자에 8만큼 더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 11. 그리고 우리 1과 8분의 6은 그대로니까, 자, 여기서 우리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되죠. 2에서 1 빼니까 1만큼 남았고요. 그 다음에 8분의 11에서 8분의 6만큼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들 몇개 남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은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 1과 8분의 5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은요, 우리 방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자연수, 자연수, 분수, 분수끼리 한번 계산해봅시다. 6과 7분의 2 빼기 2와 6분의 5입니다. 자, 분모가 서로 다르니까 일단 통분해줘야 돼요. 42로 통분을 하면 6과 42분의 12 빼기 2와 42분의 얼마? 35입니다. 자, 그런데 12에서 35 빼는 거안 되죠? 받아내림해줘야 됩니다. 자, 5 하나 내려갔고요. 자, 42만큼 더 생겼으니까 더해주면 얼마? 54가 되죠. 자, 그래서 54에서 35를 이제 빼줘야 됩니다.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5에서 2 빼주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42분의 54에서 42분의 35를 빼줍니다. 자, 빼주면 3과 42분의 여러분들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빼주면 19가 되죠. 그래서 우리 요두개 합치면, 자연수와 진분수 부분 합치면 3과 42분의 19라고 하는 대분수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 볼까요? 6과 7분의 1을 가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죠? 6 곱하기 7은 42에 2 더하면 44입니다. 자, 2와 6분의 5는 2 곱하기 6은 12에 더하기 5 하니까 17이죠. 자, 다릅니다. 어떻게 해줘요? 통분해줘야 되죠? 자, 통분해주면, 자, 여기에다가는 6을 곱해줘야 돼요. 자, 6 곱하면 여러분들 얼마가 되느냐? 우리 44 곱하기 6 해볼까요? 6, 4, 24에 6, 4, 24, 2 더한까 264가 나옵니다. 자, 264, 42분의 264에서, 자, 17에다가는 여러분들 7 곱해줘야 되죠. 7, 7에 49, 7, 1은 7에 더하면 119가 나옵니다. 자, 119. 자, 분모 같으니까 분자끼리 빼줄 수 있어요. 자, 분자 빼주면 여러분들 145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대분수로 나타내면 145에서 42 나눠주면 되겠죠? 자, 나눠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몫이 3이 나오고요. 나누는 수 42에 나머지 19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3과 42분의 19. 아까 방법 1과 같은 값인 거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문제 풀며 이해하는 것까지 해보았고요. 교과서 속에서는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지금 대분수, 먼저 가분수로 고치고 나서 계산을 해줬죠. 자, 그럼 대분수, 가분수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와 8분의 3, 우리 이거 가분수로 고치면 얼마일까요? 8분의 3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과 20분의 17. 자, 이거 가분수로 고치면 20분의, 그렇죠, 77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분모

부모가 서로 다르네요. 자, 부모가 다르니까 같게 통분을 해줘야 되겠죠? 자, 8과 20 공통분모, 40으로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0이 되기 위해서는 왼쪽에는 분모와 분자에 50 곱해줘야 돼요. 자, 곱해주면, 그렇죠. 175가 되고요. 자, 오른쪽은 분모와 분자에 20 곱해주니까, 자, 곱해주면 얼마가 되나요? 맞아요. 150. 4가 되는 것 우리 친구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빼주시면 되겠죠? 175에서 154 빼주면 얼마가 된다? 21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정답 40분의 21이 과정 네모 안에 다 채워 넣어 봤어요. 자, 이번에 2번 문제인데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계산해 볼게요. 먼저 우리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해 봅시다. 3과 2분의 1 빼기 1과 7분의 5예요. 자, 먼저 통분해 줘야 되죠? 자, 2와 7의 최소공배수 14로 여러분들 통분하면, 자, 요렇게 여러분들 됩니다. 그런데 14분의 7에서 14분의 10뺄 수가 없지요? 받아내림해 줘야 돼요. 그러면, 2와 14분의 21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1과 14분의 10을 빼주겠죠? 자, 우리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럼 2 빼기 1. 자, 분수는 분수끼리. 14분의 21에서 14분의 10을 빼줍니다. 자, 이렇게 빼주면 자연수 얼마 나오나요? 1 나오고요. 분수 부분 14분의 10이 됩니다. 아, 14분의 11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자연수와 분수 부분 더해주면 얼마? 1과 14분의 11. 자, 이렇게 우리 방법 1로 해결해 보았고요. 방법 2로 선생님이랑 같이 또 해봐요. 3과 2분의 1 빼기 1과 7분의 5를 이번엔 가분수로 먼저 고쳐보겠습니다. 자, 왼쪽은요, 2분의 7이 되고요. 오른쪽은 7분의 12가 됩니다. 자, 분모 다르니까 분모 같게 해줘야 되겠죠? 자, 분모 같게 해주면 14분의 얼마? 49 빼기 14분의 24가 됩니다. 자, 우리 분모 같으니까요. 분자끼리 계산해주면 25가 나오지요. 자, 이거 대분수로 나타내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1과 14분의 11. 아까 전에 방법 1과 결과값은 같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계산해 보죠. 1번. 자, 5와 12분의 7 빼기 3과 9분의 8. 자, 12와 9의 여러분들 최소 공배수가 얼마죠? 36이에요. 자, 그럼 36으로 통분해 봅시다. 36분의 얼마? 21 빼기 3과 36분의 32입니다. 자, 21에서 32 여러분들 못 빼죠? 자, 받아내림해 주면 4와 36분의 57 빼기 3과 36분의 32입니다. 자, 계산해주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1 되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해주면 얼마? 2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1과 36분의 25입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2번은요. 6과 10의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6과 10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 30입니다. 자, 그럼 30으로 통분을 해보죠. 8과 30분의 5 빼기 4와 30분의 얼마? 21이에요. 자, 5에서 21 여러분들 못 빼지요? 자, 받아내림해줍니다. 그러면 7과 30분의 35 빼기 4와 30분의 21이죠. 자, 계산해주면 얼마?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3,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해주면 14가 되네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선 계산했을 때 30분의 14 약분이 될까요? 그렇죠. 약분 되죠. 자, 얼마로 여러분들 약분되나요? 2로 약분이 됩니다. 자, 2로 여러분들 약분하면 몫이 15가 되고요. 2로 나누면 7이 되죠. 따라서 최종 결과값은 얼마? 3과 15분의 7이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2번 문제 정답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우리 4와 7분의 2에서 2와 4분의 3을 뺀 값을 네모 안에 넣어주면 되겠죠? 4와 7분의 2에서 2와 4분의 3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 다르니까 분모 통분해주면 28로 통분할 수 있지요? 그러면 4와 28분의 8 빼기 2와 28분의 21입니다. 자, 분수 부분에서 28분의 8에서 28분의 21을 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받아내림 해줘야 되죠? 그러면 3과 28분의 36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2와 28분의 21을 빼주면요. 자연수 부분 3 빼기 2는 얼마? 1. 그리고 분수 부분을 빼주면 28분의 15가 됩니다. 자, 28과 15는 여러분들 1 이외에는 여러분들 똑같이 나눠지는 애가 없죠. 1로 나누면 어차피 결국은 똑같으니까 우리 기하분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문제 정답은 1과 28분의 15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두 수의 차 구하는 문제예요. 차는 큰 것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죠. 8과 7분의 5에서 4와 6분의 5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과 6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42예요. 8과 42분의 30에서 4와 42분의 35를 빼는데, 자, 우리 42분의 30에서 42분의 35뺄수 없으니까 받아내림 해줘야죠. 7과 42분의 72 빼기 4와 42분의 35가 되겠네요. 자, 계산해주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3,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해주면 42분의 얼마? 그렇죠. 계산해주면은 37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5번 문제 정답 3과 42분의 37 적어주시면 5번 문제 정답도 쉽게 계산 완료입니다. 자, 이제 6번 문제예요. 계산 결과가 더 작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다 우리 계산 결과 값을 구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 왼쪽에 있는 거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가 다르네요. 그렇다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 보면 12와 18의 최소 공배수는 36입니다. 자, 그럼 36이라는 공통분모로 통분해 볼까요? 7과 36분의 얼마? 33 빼기 3과 36분의 얼마? 34입니다. 자, 36분의 33에서 36분의 34는 여러분들 뺄 수가 없지요? 자, 받아내림 해줍시다. 그럼 받아내림 하면 6과 36분의 69에서 3과 36분의 34를 빼주니,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3, 분수는 분수끼리 하면 36분의 35, 36분의 35가 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 왼쪽은 3과 36분의 35입니다. 자, 우리 오른쪽 거 계산해 볼게요. 자, 9와 4입니다. 최소 공배수 36으로 통분해 볼게요. 8과 36분의 20 빼기 4와 36분의 27. 자, 이건 역시 받아내림 해줘야 되니까 7과 36분의 56 빼기 4와 36분의 27입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7 빼기 4는 3이고요. 자, 분수 부분 여러분들 빼주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36분의 29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과 36분의 35와 3과 36분의 29 중에서 더 작은 것 여러분들 어떤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오른쪽에 있는 것이 계산 결과 값이 더 작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7번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는 건데요. 우리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길이에서 이만큼의 길이를 빼주면 이 부분, 남는 것의 길이가 나오겠죠. 자, 그럼 전체 6과 8분의 3에서 2와 9분의 5를 빼야 합니다. 자, 빼볼까요? 우리 8과 9. 공통분모 뭘로 통분할까요? 72로 통분하면 되겠죠. 6과 72분의 27 빼기 2와 72분의 40입니다. 자, 72분의 27에서 72분의 40뺄수 없으니까 받아내림해 줄게요. 5와 72분의 99 빼기 2와 72분의 40입니다. 자, 빼주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5 빼기 2는 3이고요. 자, 분수 부분 빼볼까요? 자, 분수 부분 빼면 72분의 얼마? 59. 자, 그래서 우리 3과 72분의 59가 7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인데요. 8번 문제는 은선의 가족은 우유 2와 10분의 3리터 중에서 1과 4분의 3리터를 마셨대요. 자, 은선의 가족이 마시고 남은 우유 구하는 겁니다. 자, 남은 우유 구하려면은 우리 원래 우유에서 먹은 것만큼 빼주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계산은 어느 정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렇게 문장제 문제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제 그 능력을 여러분들 길러줘야 되겠죠? 자, 문제 잘 읽어보니까 뺄셈 이용해야 된다. 자, 그럼 뺄셈으로 계산을 해보면 2와 10분의 3에서 1과 4분의 3을 빼줘야 됩니다. 자, 10과 4 최소 공배수 여러분들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최소 공배수 얼마일까요? 20이죠. 자, 그러면 2와 20분의 6에서 1과 20분의 15를 빼줘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받아내림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1과 20분의 26에서 1과 20분의 15를 빼니까 얼마가 된다? 자연수는 없고요. 분수는 20분의 얼마? 11이 되네요. 아하, 우리 남은 우유 얼마다? 20분의 11리터 남았다. 8번 문제 정답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9번 문제는요, 두 식의 계산 결과가 같대요. 자, 같을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찾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제시되어 있는 식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12와 9의 최소 공배수는 여러분들 얼마? 36이에요. 자, 그럼 36으로 우리 통분해서 계산해 볼까요? 6과 36분의 15에서 2와 36분의 28을 빼줘야 됩니다. 자, 뺄수 없으니까 받아내림 해줘야 되겠죠? 5와 36분의 얼마? 51에서 2와 36분의 28을 빼줘야 됩니다. 자, 빼주면요. 자연수는 3 되고요. 분수 부분은 얼마가 되느냐? 36분의 여러분들 계산하면 그렇죠. 2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두 식의 계산 결과가 같아야 된대요. 그쵸? 자, 두 식의 계산 결과가 같아야 되는데, 네모 더하기 1과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과 네모 더하기 1과 6분의 1이 여러분들 같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 네모 구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쉬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4는 네모 더하기 1이에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네모는 얼마죠? 3이죠. 3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4에서 1을 빼줬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겠죠? 3과 36분의 23에서 1과 6분의 1을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빼볼까요? 그러면 3과 36분의 23에서, 자, 36으로 우리 최소공배수 통분하면 1과 36분의 6이 되겠네요. 자, 빼주면 자연수는 자연수 2, 그 다음에 36분의 23에서 6 빼면 얼마? 그렇죠. 17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여러분들 무엇이 되냐면 2와 36분의 17.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적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호 별표에 대하여 가 별표 나는 나 빼기 가 빼기 1과 28분의 9로 약속할 때, 자, 우리 이거 계산값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가 2와 7분의 6이고요. 나가 6과 8분의 3입니다. 그대로 해당 위치에 맞는 숫자 넣어서 우리 계산해주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나 빼기 가니까 6과 8분의 3에서 2와 7분의 6을 빼주면 되겠죠? 자, 빼주면 우리 8과 7의 공통분모 56으로 우리 통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 6과 56분의 21에서요, 2와 56분의 여러분들 얼마? 48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받아내림해줘야 되겠죠? 받아내림해주면 5와 56분의 77에서 2와 56분의 48을 빼줘야 돼요.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해주면 3과 56분의 여러분들 얼마가 될까요? 바로 29가 됩니다. 자, 3과 56분의 29에서 이제 무엇을 빼줘야 되냐면 1과 28분의 9를 빼줘야 되는데요. 자, 분모 다르니까 우리 통분해주면 56은 28의 배수예요. 즉, 최소공배수가 얼마가 된다? 56이 된다. 자, 그럼 56으로 우리 맞춰주면 3과 56분의 29에서 자, 56이 되려면 분모 분자에 20 곱해줘야 되겠죠? 자, 20 곱하면 1과 28분의 1과 56분의 여러분들 얼마? 18이 됩니다. 자, 분모 똑같고요. 우리 자연수, 자연수, 분수, 분수끼리 계산해주면 2와 56분의 여러분들 29 빼기 18, 1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10번 문제 정답 2와 56분의 11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우리 단계별로 생각해 보는 문제예요. 자, 먼저 우리 6과 5분의 4에서 어떤 수를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했대요. 자, 그렇게 했더니 9와 8분의 3이 되었다. 자,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냐?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르게 계산했을 때 값을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바르게 계산했을 때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될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6과 5분의 4에서 어떤 수를 빼야 되는데 잘못해서 더해서 이 값이 됐대요. 자, 그러면 어떤 수를 우리가 먼저 구해줘야 바르게 계산할 때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수를 먼저 우리가 구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수를 우리 네모라고 한다고 하면 6과 5분의 4 더하기 네모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9와 8분의 얼마? 3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모의 값은요, 9와 8분의 3에서 6과 5분의 4를 빼준 값이 되겠죠? 자, 우리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하면 9와 40분의 15에서 6과 40분의 32를 빼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받아 내림해 줘야 되겠네요.

40분의 55에서 6과 40분의 32를 빼주니까 얼마가 나온다? 2와 40분의, 그렇죠? 자, 빼주면 23이 되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값 2와 40분의 23이 되는데, 원래대로 바르게 계산해줘야 되니까 6과 5분의 4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 2와 40분의 23을 빼줘야 되겠죠? 자,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의 배수가 40이니까 우리 최소공배수 얼마? 40으로 통분해주면 되겠죠? 6과 5분의 4를 우리가 분모 40으로 통분해주면 6과 40분의 32가 돼요. 빼기 2와 40분의 23이니까 우리 계산하면 4와 40분의 얼마? 그렇죠. 9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최종 결과 값은 얼마다? 4와 40분의 9다. 이렇게 우리 11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되돌아보기 문제도 똑같은 형태의 문제예요. 자, 이 문제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먼저 우리 어떤 수 구해주어야 됩니다. 자, 어떤 수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7과 4분의 1에서 4와 7분의 5를 빼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빼주면 우리 28로 통분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통분 가능한데 28분의 7에서 28분의 20을 뺄수 없으니 받아내림 해줘서 6과 28분의 35에서 4와 28분의 20을 빼주겠죠. 자, 이렇게 빼면 얼마? 2와 28분의 15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4와 7분의 5에서 2와 28분의 15를 빼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최종 결과값 얼마다? 2와 28분의 5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내용 정리하면 받아내림이 있는 경우에 분모가 다른 대분수의 뺄셈. 먼저 두분수 통분한다. 그리고 자연수,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빼서 계산을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었어요? 자, 빠진 수의 부분이 빼는 수의 분수 부분보다 작기 때문에 자연수 부분에서 1을 받아내리면서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분수끼리 빼서 계산하는 게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거나 또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마지막 최종 결과값이 여러분들 약분이 되면 약분에서 기약분수로 나타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문제인데, 자, 이 문제 어떻게 내가 해결했었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정답 EBS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의 뺄셈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단원평가 문제 해결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문제 미리 해결해가지고 오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 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학교시험 만점왕 1회 문제 함께 해결을 해봤죠? 선생님이 냈던 꽉꽉 퀴즈 정답도 모두 맞췄을까요? 자, 꽉꽉 퀴즈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비율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비율이 큰 것은 바로 니은 28%가 됩니다.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오늘은요, 학교시험 만점왕 2회 문제를 만나볼 거예요. 20문제죠? 모두 잘 풀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 오늘의 문제 만나볼게요. 학교시험 만점왕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오, 여러분, 사과가 몇 개, 딸기가 몇 개 있나요? 오, 딸기 6개 있네요. 오른쪽에 보니까 귤인지 오렌지인지. 네, 그러면 아, 귤이네요. 두 개가 있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겠죠. 6개, 2개. 이제 딸기의 수와 귤의 수를 비교하려고 해요. 1번, 딸기가 귤보다 몇 개 더 많습니다. 자, 몇 개 더 많다라고 했으면 뺄셈으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좋겠죠.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자. 6 빼기 2. 그러면 4가 된다. 딸기가 귤보다 4개 더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는 딸기의 수는 귤의 수의 몇 배입니다. 아, 나눗셈으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라는 거구나. 딸기의 수가 6개고 귤의 수는 2개이니까 6 나누기 2를 해서 아, 3배야. 다음과 같이 채워볼 수 있겠네요. 2번 알맞은 것을 찾아 이어보세요. 비교하는 양, 기준량 이렇게 되어 있죠. 가운데에는 2대 11이라고 B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B에서 다음과 같이 가운데에 있는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은 비교하는 양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준량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대 11에서 비교하는 양은 2가 되고 기준량은 11이 된다라는 것 알 수 있었을 거예요. 3번 다음과 같은 B 4대 11을 바르게 읽은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B를 읽는 방법 네 가지를 공부했어요. 4대 12, 4와 12의 B, 4의 12에 대한 B, 12에 대한 4의 B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고 했죠. 기억, 4와 12의 B, 그렇죠. 바르게 읽은 거예요. 니은, 10의, 12의 4에 대한 B. 자, 4에 대한 4가 바로 기준량이 된다는 건데 어때요? 4는 비교하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알맞지 못한 것이 됩니다. 디귿, 4에 대한 12의 B 역시 4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4가 기준량이 되어야 하는데 원래 4는 비교하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읽지 못한 거예요. 리을, 12에 대한 4의 B 그렇죠. 12가 기준량이 되고 4는 비교하는 양이 되니까 4대 11을 바르게 읽은 것이 되겠어요. 바르게 읽은 것을 모두 찾아라. 바로 기억 그리고 리을 두 개를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태극기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를 구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태극기의 가로는 30cm이고 태극기의 세로는 20cm예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비를 가로 대 세로라고 비를 썼을 때 가로는 30, 세로는 20이니까 다음과 같이 30대 20이라고 비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빈칸에 알맞은 수는 30이 되는 거겠죠. 다음 5번 두 사람의 대화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화살을 25번 던져서 15번을 통에 넣었어. 25번을 던져서 15번을 통에 넣었대요. 그러면 성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도하는 수를 기준량이다 라고 생각해서 분모에 25를 쓰고 그 다음 성공하는 수 15번을 분자에 써서 25분의 15다 라고 비율로 먼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100을 곱하여 성공률을 100분율로 구할 수 있다. 25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4가 되니까 15 곱하기 4는 60이죠? 아, 성공률은 60%야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분율을 구할 때에는 먼저 비율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100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풀 수 있고요. 또는 기준량을 100으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분모가 100인분수로 바꾼 다음에 그대로 우리가 떠올려서 100분율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음 6번이에요.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이 8분의 5가 되도록 색칠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가 기준량, 색칠한 부분은 비교하는 양이 되죠.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이 8분의 5가 되도록 색칠해 보래요. 그러면 전체, 즉 기준량이 8이 되고 비교하는 양은 5가 되는 거죠. 전체가 8칸이기 때문에 그 중에 5칸만큼을 색칠하면 8분의 5를 표현한 것이 됩니다. 8칸 중에 5칸만큼을 색칠해 봅니다. 일단 4칸 색칠을 하고요. 또한 칸만큼 더 색칠을 해주며 다음과 같이 8분의 5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네요. 다음 7번 주어진 비율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비율을 보고 O, B로 다시 한번 표현해봐라 라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B를 비율로 또 비율을 B로 자유롭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비율은 11분의 5예요. 그러면 기준량은 11, 비교하는 양은 5가 되는 거죠? 기준량은 11, 비교하는 양은 5. 다음과 같이 5대 11이라고 B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0.8이에요. 0.8이라는 이 비율을 어떻게 하면 B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0.8은 분수로 표현을 했을 때 10분의 8이잖아요. 비교하는 양은 8, 기준량은 10. 비교하는 양은 8, 기준량은 10. 다음과 같이 8대 10이라고 B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유자재로 비율을 B로 또 B를 비율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8번이에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주어진 비율을 백분율로 표현해라 라는 문제인데요. 20분의 7이라는 이 비율을 백분율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100을 곱해줘야 한다고 했죠. 20분의 7에다가 100을 곱하자. 그랬더니 20으로 약분을 하면 1, 20으로 약분을 하면 5, 7로 35가 된다. 백분율로 표현하면 35%가 되는 거죠. 다음 2번. 0.38이라는 이 비율을 백분율로 표현하자. 그럼 비율에 100을 곱하면 되니까 0.38 곱하기 100이죠. 자, 소수 두 자릿수에다가 100을 곱한다? 그럼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을 하는 것이니까 0.38에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 38이 되겠죠. 그러면 38%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9번. 어떤 자동차가 5리터의 연료를 사용하여 68km를 이동하였습니다. 이 자동차의 연료의 양에 대한 이동거리의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연료의 양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연료의 양이 기준량이 되고 이동거리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동거리 68을 무엇으로 나누어요? 그렇죠. 연료의 양 5리터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면 분수로 썼을 때 5분의 68이 되고 자, 5분의 68을 소수로 나타낼 수 있나요? 그렇죠. 68을 5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5일은 5, 1 그리고 8이 되니까 5, 3, 15 빼면 3,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리세요. 5, 6에 30. 아, 다음과 같이 13.6이야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라. 바로 13.6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10번 볼게요. 유자 45g과 물을 합하여 유자차 125g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재료는 넣지 않았을 때이 유자차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물이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전체 유자차에서 물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물의 양을 어떻게 구할까요? 물의 양은 유자차 전체의 양 125g에서 유자 45g을 빼주면 되겠죠. 125 빼기 45는 80이니까, 아, 물은 80g만큼 있었구나. 유자차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인지 구하고 싶어요? 그럼 기준량은 유자차의 양이죠. 125g. 그 중에서 물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은 80g이에요. 125분의 80이 바로 그 비율이 될 것이고, 몇 %냐고 물어봤으니까 백분율로 그 비율을 구하자. 100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25로 약분을 했을 때 5. 25로 약분을 하면 4가 되죠. 5로 다시 한번 약분을 하세요. 그러면 5, 1은 5, 6에 30, 16이 됩니다. 즉, 16 곱하기 4이니까 64가 되고,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64%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11번. 모든 학생이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냈을 때, 표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합니다. 자, 가위는 5명의 학생이 냈고, 바위는 9명의 학생이, 보는 6명의 학생이 냈어요. 각각의 학생 수,
를 살펴보고 백분율을 구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준이 되는 전체 학생의 수를 구해야 하거든요. 가위를 낸 학생이 5명, 바위를 낸 학생은 9명, 두 수를 더하면 14죠. 여기에 볼을 낸 학생이 6명이니까 14 더하기 6은 20이 됩니다. 그럼 전체 학생의 수는 바로 20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에 대한 가위를 낸 학생 수의 비율을 구해봤을 때 20분의 5가 되니까

100을 곱하면 20으로 약분 5, 25가 되는 거죠. 백분율 25%예요. 바위르넨 학생은 9명이에요. 그러면 20분의 9라고 비율을 먼저 나타내고 100을 곱합니다. 20으로 약분 했더니 9, 45가 되죠. 45%. 보르넨 학생은 6명이에요. 20분의 6 곱하기 100. 20으로 약분을 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1 그리고 5가 되고 6, 5, 30이니까 30%가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25, 45, 30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에요. 12번 주어진 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아 비율을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주어진 비를 보니까 6대 10이에요. 자, 설명 볼게요. 기억, 9대 15와 비율이 같습니다. 자, 비율이 같은지 다른지 보려면 비율을 구해줘야겠죠. 6대 10이다.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기준양분에 비교하느냐. 10분의 6이다 라고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분수를 기하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5분의 3이다 라고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9대 15와 비율이 같은지 보려면 9대 15의 비율도 나타내어 볼 수 있어야겠죠. 15분의 9가 됩니다. 3으로 약분을 하면 5분의 3이 돼요. 자, 어때요? 5분의 3, 5분의 3. 비율이 똑같죠? 다음과 같이. 아, 옳은 설명이구나. 니은, 백분율로 나타내면 6%인가요? 한번 볼게요. 5분의 3이에요. 그러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20을 곱해서 100분의 60이다 라고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100분의 60은 백분율로 나타냈을 때 60%. 따라서 6%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디귿,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3입니다. 그렇죠? 5분의 3.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잘못된 것을 찾아라. 바로 미은을 찾아서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3번. 어느 식당의 메뉴는 짜장면과 짬뽕 두 가지뿐입니다. 오늘 손님이 총 50명이었고 한 명이 한 가지 음식씩만 먹었습니다. 짬뽕을 먹고 간 손님이 18명이라면 짜장면을 먹고 간 손님의 수는 전체 손님의 수의 몇 퍼센트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먹은 겁니다. 그러면 50명 중에서 짬뽕을 먹고 간 사람이 18명이라면 짜장면을 먹고 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그렇죠. 50 빼기 18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바로 32, 즉 32명이 되는 거죠. 자, 전체 손님 중에서 짜장면을 먹고 간 손님의 수, 그 비율을 한번 구해주면 좋겠죠? 자, 전체 손님의 수는 50명이에요. 짜장면을 먹고 간 손님은 32명이죠? 비율을 구하면 50분의 32입니다. 자, 비율을 백분율로 구해야 하니까 여기에 100을 곱하여 구할 수 있겠죠? 50으로 약분을 해주면 32 곱하기 2가 되고 64이니까 백분율 64%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4번. 한 달 동안 모은 이면지의 무게를 재어보니 1반은 3kg이고 2반은 2kg이었습니다. 1반이 모은 이면지의 무게에 대한 2반이 모은 이면지의 무게의 비율을 분수로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1반이 모은 이면지 무게에 대한, 그러니까 1반이 모은 이면지의 무게가 바로 기준량이 되고요. 그 다음 2반이 모은 이면지의 무게는요,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2반이 모은 이면지의 무게에 대해 1반이 모은 이면지의 무게, 이런 식으로 비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반은 2kg을 모았다라고 했고 1반은 3kg 모았다라고 했으니까 2대 3이라고 그 비를 쓸 수가 있잖아요. 자, 이 비율을 분수로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2를 3으로 나누어주는 겁니다. 2 나누기 3이죠? 3분의 2. 정답은 바로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문제를 읽으면서 기준량이 무엇이고 비교하는 양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비를 써보고 그 다음에 비율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5번. 가와 나 두 가게에서는 지난주에 똑같은 가방을 같은 가격인 28,0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가 가게는 그 가방을 12% 할인한 가격으로 팔고 나 가게는 24,600원에 판다고 합니다. 두 가게 중 어느 곳에서 가방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똑같이 28,000원이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부터 판매 가격을 바꾼 거예요. 자, 나 가게는 24,600원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신경 쓸 건 없고 가 가게에서 12% 할인한 가격으로 팔고 있다면 얼마에 살 수 있는지를 볼게요. 자, 그렇다면 가 가게에서

우리가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원래는 2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12%만큼 할인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11을 곱하여 할인한 금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100으로 약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280 곱하기 12가 되겠죠? 280 곱하기 12. 그러면 560, 그 다음 280. 더해주기만 하면 3,360이 돼요. 아, 3,360원만큼 할인을 해주는 거구나. 그러면 3,360원에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28,000원에서 3,360원만큼을 뺀 가격, 그 가격을 우리가 지불하는 겁니다. 그럼 28,000에서 3,360만큼을 빼주자. 그랬더니 24,640원이 되네. 아, 이만큼을 지불하면 우리가 가 가게에서 살 수가 있구나. 자, 나 가게는 24,600원에 판다고 했잖아요. 24,600원이랑 24,640원. 어느 가격이 더 저렴한가요? 그렇죠. 24,600원이 더 저렴한 거죠? 그래서 바로 나 가게에서 가방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16번입니다. 똑같은 컵을 이용해 미숫가루 1컵과 물 6컵을 넣어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물의 양에 대한 미숫가루의 양의 비율을 분수로 구해보세요. 자, 물의 양에 대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의 양이 기준량이 되겠죠? 미숫가루의 양은요?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비율을 분수로 구해봐라.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미숫가루의 양은 1컵이었어요. 물은요? 6컵이었어요. 그러면 1 나누기 6을 생각하면 되겠고, 분수로 그 몫을 구해라. 6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6분의 1이 정답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무엇이 기준량이고 무엇이 비교하는 양인지를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양이랑 기준량을 서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1 나누기 6이 아니라 6 나누기 1 이렇게씩을 세우게 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답을 적게 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17번 서술형 문제예요. 유은이는 정사각형 4개를 변끼리 맞닿게 붙인 퍼즐 조각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큰 직사각형을 채우고 있습니다. 다음 상태에서 유은이가 4개의 퍼즐 조각을 추가로 더 채웠다면 유은이가 채운 부분은 모두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예요.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전체가 몇 칸만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작은 정사각형 몇 개만큼이 있을까? 자, 가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세로에는요, 5개. 그럼 총 50개만큼이 비어있는 칸인 거예요. 그 중에서 유은이가 정사각형 4개를 변끼리 맞닿게 붙인 퍼즐 조각을 몇개 이용했나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만큼을 이미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4개의 퍼즐 조각만큼을 더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총몇 개의 퍼즐 조각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총 10개의 퍼즐 조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4개를 변끼리 맞닿게 붙인 다음 그걸 10개만큼 썼으니까 총 40개의 이 정사각형 모양이 채워져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전체 칸몇 개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전체 50칸이다라고 했어요. 50칸 또는 50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은이가 이미 채워놓은 이 블럭들을 생각해보면 6개가 있단 말이죠. 유은이가 이미 채워놓은 것은 4개씩 6개, 즉 24개만큼을 채워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유은이가 4개의 조각을 더 넣는다고 했단 말이죠. 몇 개를 더 넣을 거냐면 4개씩 4개만큼, 즉 16개만큼을 더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총몇 개만큼 채워지게 되겠어요? 24 더하기 16이니까 바로 40이죠. 전체 50칸 중에서 40칸만큼을 채운 것이니까 50분의 40.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백분율로 그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100을 곱해줘야겠죠. 50으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2가 되니까 40 곱하기 2는 그렇죠. 80이 되죠.
그래서

8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술형에서는 풀이를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자, 다음과 같이 한번 풀이를 써보도록 할게요. 조각 한 개는 일단 정사각형 4개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은이가 그림에서 채운 부분은 6개의 퍼즐 조각이므로 정사각형 4 곱하기 6은 24, 24개입니다. 라고 이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추가로 채운 부분은 4개의 퍼즐 조각이므로 정사각형 4 곱하기 4는 그렇죠. 16개입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유은이가 채운 부분은 정사각형 24개 더하기 16개, 즉 40개이니까 전체 직사각형은 정사각형 50개이므로 전체에 대한 유은이가 채운 부분의 비율은 몇 분의 몇씩? 그렇죠. 바로 50분의 40이고. 그다음 백분율로 나타내게 된다면 50분의 40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100을 곱해요. 50으로 약분했죠? 그랬더니 80이 남더라. 아, 80%구나. 정답은 바로 80%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요. 선생님처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조금씩 조금씩 적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답으로 다가갈 수가 있답니다. 자, 서술형 풀이는요, 선생님이 항상 먼저 문제를 푼 다음 내가 이해한 과정, 내가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이랑 아주 똑같이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식들, 중요한 설명들이 드러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18번입니다. 운동의 종목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에 찬성하는 학생 수를 조사한 표입니다. 찬성률이 가장 높은 반은 몇 반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찬성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찬성률이라는 건요,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찬성한 학생 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떻게 쓸수 있겠어요? 무엇을 무엇으로 나눠요? 그렇죠. 찬성하는 학생 수를 무엇으로 나눠요? 전체 학생 수로 나누어 줘야겠죠. 그 다음 뭘 곱해요? 100을 곱해요. 그럼 그것이 바로 찬성률이 되는 거예요. 1번 볼게요. 21명의 학생이 찬성을 했는데요. 전체 학생 수는 28명이래요. 그러면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찬성한 학생 수의 비율 어떻게 구하나요? 28분의 21이다. 이렇게 구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100을 곱하여 그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백분율로 구할 수가 있는데, 먼저 28분의 21이 7로 약분을 했을 때 4분의 3이 되니까, 아, 4분의 3 곱하기 100이구나. 4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25가 되네. 3 곱하기 25는 75. 아, 75%야. 그다음, 2번. 13, 그리고 26이죠. 전체 학생 수는 26명, 그리고 13명의 학생이 찬성을 했어요. 26분의 13인데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찬성률을 구하자. 13으로 약분을 했을 때 2분의 1이므로 2분의 1 곱하기 100은 그렇죠. 바로 50이 되죠. 찬성률 50%가 돼요. 다음 3번 볼게요. 3번 찬성한 학생 수는 3반은 19명. 전체 학생 수는 25명이죠. 그러면 25분의 19다라고 비율을 구할 수 있고 100을 곱해주는 거죠. 25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4가 되고, 19 곱하기 4는? 그렇죠. 76이 되니까, 아, 76%야. 자, 찬성률이 가장 높은 반은? 75, 50, 76%? 그렇죠. 76%인 3반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9번이에요. 다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가 같을 때, 마름모의 둘레에 대한 정삼각형의 둘레의 비율을 소수로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름모의 둘레를 먼저 구하고 정삼각형의 둘레도 구한 다음에 그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겠죠? 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5cm라면 둘레의 길이는 1.5 곱하기 3으로 구해요. 4.5죠?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도 역시 똑같이 1.5cm이니까 1.5 곱하기 4로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그건 6cm가 됩니다. 마름모의 둘레에 대한 정삼각형의 둘레의 비율, 그럼 정삼각형의 둘레 4.5를 뭐로 나눠요? 바로 마름모의 둘레로 나눠주는 거예요. 4.5 나누기 6을 계산하죠. 그러면 4.5 나누기 6을 계산했을 때 0.67에 42, 3이죠. 보이지 않나요?

0: 그러면은 0을 내려요? 30이에요. 6, 5, 30이니까, 아, 0.3, 0.75네. 둘레의 비율, 소수로 구해라. 0.75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각각의 둘레의 길이만 구했다면 여러분 그 비율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 서술형 문제입니다. 20번. 성윤이는 가은행에 25만 원을 예금하여 1년 후만 원의 이자를 받았고, 지찬이는 나은행에 20만 원을 예금하여 1년 후 9천 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어느 은행의 이자율이 더 높은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했죠. 자, 그러면 각각의 은행의 이자율을 구한 다음 나중에 비교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자율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이자율은요, 이자를 원금, 그러니까 예금한 금액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어요. 먼저, 가은행의 이자율을 살펴볼게요. 25만 원을 예금해서 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만 원을 무얼로 나눠요? 25만 원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100을 곱하여 이자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만으로 약분이 되죠? 만으로 약분이 됩니다. 25로 약분했더니 4가 남았어요. 아, 가은행의 이자율은 4%야. 그 다음, 이번에는 나은행도 볼게요. 나은행은 20만 원을 예금하여 9천 원의 이자를 받았으니까 9천 원을 20만 원으로 나누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0만 분의 9천 원. 여기에 100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9,000 곱하기 100을 했을 때 90만이 되기 때문에 20만 분의 90만은요,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2분의 9예요. 2분의 9는 소수로 나타냈을 때 4.5이기 때문에, 아, 이자율 4.5%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자율 비교할 수 있죠. 4% 그리고 4.5%. 나은행의 이자율이 더 높죠? 프리로는 어떻게 쓸까요? 먼저, 가은행의 이자율은 25만 분의 만, 여기에 100을 곱하여 4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이자율은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은행의 이자율은요, 20만 분의 9천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100을 곱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20만 분의 90만이 되니까 2분의 9, 즉, 4.5가 되고, 백분율로 구해라, 4.5%라고 이자율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자율 비교만 하면 돼요. 따라서 이자율이 더 높은 은행은 가와 나중에 나은행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정답, 나은행.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까지 선생님과 함께 해결을 해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입니다. 어느 은행의 이자율이 5%라면 10만원을 예금하여 1년 후 받는 이자는 얼마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학교 시험 만점한 2회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4단원의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들을 만나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모두 안녕!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4: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들 드디어 이번 시간은요, 3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용해와 용액 단원에서요, 재미있는 현상 많이 살펴보고요, 또 중요한 개념들 함께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요, 진짜 총 정리 단원 평가, 마지막 단원 평가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요, 대단원 종합 평가 1번 문제부터 빨리 시작해 볼게요. 다음은 물에 소금, 설탕, 모래를 넣고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실험 장면 볼까요? 같은 양, 같은 온도의 물을 각 비커 3개에 넣고요. 소금, 설탕, 모래를 물에 넣어봤습니다. 자, 어떤 결과를 우리 관찰할 수 있나요? 소금은요, 물에 녹습니다. 자, 그리고 설탕도 물에 녹습니다. 그런데 모래는 물에 녹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소금, 설탕처럼 물에 녹는 물질도 있고, 모래처럼 물에 녹지 않는 물질도 있다라는 걸 알아냈죠. 자, 1번. 소금, 설탕, 모래는 모두 물에 녹는다 아니고요. 소금, 설탕, 모래 모두 물에 녹지 않는 거 아니고요. 소금과 설탕은 물에 녹지 않고, 모래는 물에 녹는다? 바뀌었습니다. 소금과 모래는 물에 녹고, 설탕은 물에 녹지 않는다? 역시 아니고요. 소금과 설탕은 물에 녹고 모래는 물에 녹지 않는다. 바로 5번이 정확한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자, 물에 녹는 물질과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지금 이 보면요. 어떤 물질이 있나 보면은 분말 주스, 모래, 고춧가루, 미숫가루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네 개의 물질 중에서 물에 녹는 물질과 녹지 않는 물질로 분류한다면요. 물에 녹는 것은요, 바로 분말 주스밖에 없습니다. 모래, 고춧가루, 미숫가루는요, 모두 물에 녹지 않죠. 모래에 가라앉고요. 고춧가루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거 있고요. 미숫가루도 마찬가지죠. 자, 따라서 정답 1번이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 3번. 다음은 민수가 소금물을 만들고 관찰한 후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두 가지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의 기호를 쓰고 그것을 바르게 고치기까지 해야 해요. 소금을 용매로 사용했다? 소금은 물에 녹는 물질이죠. 그러면 용매가 아니라 용질로 사용한 것이죠. 기억이 틀렸어요. 자, 니은, 물을 용질로 사용했다? 물은 녹이는 애, 녹이는 물질이니까 바로 용매로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 벌써 찾았습니다. 나머지도 확인해봐야겠죠? 소금이 물에 녹는 현상은 용해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물은 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용해, 용액은 정확히 찾았죠? 따라서 기역, 니은 기호 쓰고요. 정확히 고쳐주면, 기역은 소금을 용질로 사용했고로 바꿔주고요. 니은은 물을 용매로 사용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4번에서 5번이에요. 다음은 각설탕을 물에 용해하기 전, 용해하는 중, 용해한 후에 무게 변화를 측정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럼 우리 실험 결과 어땠나요? 용해하기 전, 중, 후 무게 변화가 없습니다. 무게가 모두 같았습니다. 자, 그럼 이 가와 다에서 측정한 무게가 120g이었다면 나에서 측정한 무게는 얼마인지 쓰래요. 전과 후 모두 120이에요? 그럼 용해하는 중도 무게 변화 없이 120g으로 같지요. 왜 같을까요? 그렇죠. 각설탕이 용해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으니까 용해하기 전이나 용해하는 중이나 용해한 후나 모두 무게가 같은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에 그 답을 쓴 까닭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하래요. 중요한 말 이거죠? 각설탕이 물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또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어 새로운 물질로 변한 거,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을 만큼 크기가 아주 작아져서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 변화가 없다라고 3번이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안 보인다고 사라지거나 그렇게 된게 아니다라는 거 생각해서 답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7번이에요. 다음은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소금, 설탕, 제빵소다를 한 숟가락씩 넣어가며 완전히

자, 그러면 가장 적게 용해되는 것은 바로 제빵소다죠. 이렇게 답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앞 실험의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 이거예요. 이렇게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무엇에 따라 물에 용해되는 이것이 다르다. 지금 무엇을 다르게 했어요? 그렇죠. 용질의 종류를 다르게 했죠? 그러니까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물에 용해되는 지금 무엇이 다르다? 그렇죠. 용질의 양이 다르다. 설탕은 많이 용해되고 제빵소다는 가장 적게 용해되는구나.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용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용해되는 용질의 양은 다르다라는 걸 알아내는 실험이었습니다. 8번. 용질의 용해와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표,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래요. 용질의 용매,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다르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겠죠? 자, 용질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이므로 다른 게 아니라 무게가 같다라고 해야 되고요. 용질이 용매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한다. 해해 녹는 중 녹는 지금 현상 고르게 섞이는 현상 용해라고 하는 거 맞지요? 용매 온도와 양이 같을 때 용질의 종류에 따라 용해되는 용질의 양은 다르다. 우리 방금 문제에서 이거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죠.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에 백반을 한 숟가락씩 넣고 유리막대로 저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 실험 장면 막 떠오르고 알수 있는 좀 결과는 어땠고 이런 게막 착착착 떠오를 거예요. 자, 위 실험에서 같게 한 조건과 다르게 한 조건을 바르게 짝지어 보래요. 문제 잘 읽어보니까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지금 무엇을 다르게 했어요? 그렇죠. 바로 물의 온도를 다르게 했습니다. 자, 백반. 용질의 종류는 같게 했어요. 그리고 한 숟가락 용질의 양도 같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물의 온도만 다르게 하고 물의 양도 같게 했겠죠? 우리가 알아보려는 거, 물의 온도에 따라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이 다른지 알아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 다 같게 해야 합니다. 지금 다르게 한 조건 물의 온도 써 있는 건 4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4번이고요. 용질의 양 같게 한거 맞아요. 한 숟가락 넣은 거. 그쵸? 그리고 물의 양이라던가 용질의 종류라던가 용질의 양 모두 다 같게 해야 한다. 자, 그럼 10번이에요. 위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을 쓰래요. 자, 실험 결과를 보니까 따뜻한 물에는요, 남아있는 백반이 없는데요. 차가운 물에서는 남아있는 백반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하, 이걸 통해서 물의 온도에 따라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다르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바로 물의 온도가 높으면요,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어떻다? 더 많다.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되는 용질의 양은 더 적구나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그대로 정리해서 써주기만 하면 돼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되는 백반의 양이 많고,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되는 백반의 양이 적습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요. 정답이 됩니다. 물의 온도에 따라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실험이었죠. 11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물에 가루약을 모두 녹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민영이는 감기에 걸린 동생이 먹기 쉽도록 차가운 물에 가루약을 녹였으나 일부가 녹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이 가루약을 모두 녹이려면 방금 문제와 연관지어서 풀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물의 온도를 어떻게 해주자? 높여주자. 왜?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많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찾아주면 여기 있죠? 물의 온도를 높인다. 이렇게 2번이 되겠습니다. 물의 양을 줄인다? 물의 양을 좀더 많게 해야 오히려 더 많이 녹을

수 있고요. 물을 빠르게 젓는다. 선생님이 이것도 주의하라고 했죠. 빠르게 젓는다고 더 많이 녹는 건 아니에요. 빠르게 저으면 빨리 녹을 수는 있지만 용해되는 용질의 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온도를 높여줘야겠죠. 자, 다음은 온도와 양이 같은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갈색 설탕을 넣어 용해한 용액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의 온도, 물의 양 같아요. 무엇을 다르게 했느냐? 갈색 설탕을 한 숟가락, 세 숟가락, 다섯 숟가락, 일곱 숟가락 이렇게 다른 양으로 넣었습니다. 자, 가장 진한 용액을 골라 기호를 쓰래요. 무엇을 보고 알수 있죠? 그렇죠. 용액의 색깔을 비교하면 되죠. 색깔이 진할수록 진한 용액이에요. 가장 진한 것은 바로 라입니다. 아하, 7숟가락 넣었을 때 가장 진하네. 그러면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더 진한 용액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죠. 따라서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 정리했던 걸 생각하면서 찾아주면 되겠죠. 색깔이 연할수록 진한 용액이다? 아니에요. 라가 제일 진한 것은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가장 진하기 때문에 가장 진한 용액으로 찾았죠? 색깔이 진할수록 진한 용액입니다. 그럼 반대로 색깔이 연할수록 묽은 용액이다 라고 해야 하고요. 용매 온도와 양이 같을 때 용해한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진한 용액이다. 우리 이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14번이에요.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용액의 진하기 비교하는 방법 네 가지가 있었는데 하고 머릿속에 착착착착착 떠오르죠. 자, 그럼 기억 볼게요. 맛을 볼수 있는 용액은 맛을 모아서 비교한다. 맞습니다. 그쵸? 맛이 더 강할수록 더 진한 용액이 되죠. 용액을 흔들어서 거품이 생기는 정도로 비교한다?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 아니죠. 색깔이 있는 용액은 용액 뒤에 흰 종이를 대고 색깔을 비교한다. 색깔이 더 진할수록 용질이 더 많이 들어있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더 진한 색깔 비교하는 것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 니은이죠. 거품이 생기는 정도와 용액의 진하기는 관련이 없어요. 자, 분말 주스를 물에 용해해 더 진한 주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래요. 자, 그러면 더 진한 주스를 만든다. 자, 용액의 진하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물 150ml를 넣은 컵에 분말 주스를 5숟가락 넣어야지. 자, 그런데 재윤이는요, 물 100ml를 넣은 컵에 분말 주스를 5숟가락 넣을 거야. 아하, 지금 민지와 재윤이 무엇이 같아요? 그렇죠. 바로 용질의 양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달라요? 용매의 양이 다릅니다. 아하, 그러면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용질의 양, 용질이 같을 때는 용매의 양이 어떨수록? 그렇죠. 용매의 양이 적을수록 더 진한 용액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더 적게 넣은 친구께 더 진한 주스가 됩니다. 누군가요? 그렇죠. 재훈이죠. 그래서 재훈이가 됩니다. 용질이 같을 때는 용매 양이 적을수록 진한 용액이에요. 물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훈이입니다. 다음 16번. 다음은 같은 양의 갈색 설탕을 서로 다른 양의 물에 용해하였을 때의 결과입니다. 모든 용액을 더 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단,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요. 용매 양이 50, 100, 150, 200. 자, 다 뭐가 달라요? 그렇죠. 용매 양이 다른데요. 용질의 양은 같게 넣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요, 다더 진하게 만들고 싶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친구들, 용액의 진하기를 조절하는 방법, 선생님이 정리해줬던 그 표를 한번 또 떠올려 볼게요. 자, 진한 용액, 묽은 용액이다. 자, 일단 용질의 양, 용매가 같을 때 용질이 많을수록 진하고요, 적을수록 묽은 용액입니다. 용매의 양은요, 적을수록 진한 용액이고요, 많을수록 묽은 용액이에요. 자, 그러면 진한 용액으로 만들려면 용질을 더 넣거나 용매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단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데요. 용질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용매의 양을 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용매의 양을 줄이는 것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1번, 용액을 덜어낸다? 용액의 양, 전체적인 양만 줄 뿐이지 용매의 양이 줄어드는 건 아니겠죠? 용액의 온도를 낮추는 거 관계없습니다. 용액 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오히려 줄여줘야 진연유액 돼요. 용액 다른 종류로 바꾼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 있죠. 용액을 가열하여 용매의 양을 줄인다. 용매의 양을 적게 한다.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 5번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17번이에요. 다음과 같이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각설탕을 넣어 용해한 용액의 진하기를 물체가 뜨는 정도로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자, 지금 각설탕 1개 용해했고 10개 용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는 용질의 양이 지금 많을수록 진한 용액이죠. 그러니까 각설탕 10개 용해한 용액이 더 진한 용액이에요. 자, 그러면 물체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용액이 진할수록 물체가 더 높이 떠오르니까 각설탕 1개 용해한 용액에 방울토마토와 같은 물체를 넣으면요. 뭐 가라앉아요. 그런데 10개 넣으면 높이 뜨겠죠. 그러니까 뭐 약간 뜰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교했을 때이 각설탕 10개 용해한 용액에서 물체가 더 높이 떠오릅니다. 더 진한 용액에서 물체가 높이 뜨는 것이죠. 자, 그럼 볼게요. 용액이 묽을수록 물체는 가라앉는다.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더 진하면 더 높이 떠오르니까 반대로 묽으면 가라앉는다. 맞는 말이죠. 자, 용액이 진할수록 높이 떠오른다. 그렇죠. 용해한 용질의 양이 많은 용액에 넣은 물체는 가라앉는다. 아니죠. 이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진하니까 가라앉는 게 아니라 높이 뜨겠죠. 용액의 진하기와 물체가 뜨는 정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관계가 있습니다. 용액이 진할수록 물체는 더 높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X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어느 마술 공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더 진한 용액이 들어있는 컵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쓰래요. 어떤 마술이었을까요? 마술사가 진하기가 다른 용액이 담긴 투명한 컵 3개를 가져왔다. 마술사가 손으로 가볍게 컵을 떡 건드렸더니 용액 속에 방울토마토가 나타났고 방울토마토의 위치가 모두 달랐대요. 오, 신기한데요? 첫 번째 컵은요, 방울토마토가 컵의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었대요. 아하, 딱 손으로 쳤더니 요렇게 가라앉아 있었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방울토마토가 가장 높이 떠올랐대요. 아하, 이렇게 있다면 같은 양이라면 여기 이렇게 높이 떠올랐구나. 세 번째는 방울토마토가 컵의 중간까지 떠올랐대요. 아하, 이렇게 됐을 때얘 가장 높으니까 얘는 요 정도겠구나. 아, 그러면 알겠다. 자, 우리 진할수록 물체가 더 높이 떠오른다라고 했으니까 진한 용액이 들어있는 순서대로 쓰면 높이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쓰면 되겠죠. 바로 두 번째 컵이요. 가장 높이 떠올랐으니까 가장 진한 거고요. 그 다음 중간까지 떠오른 것이 두 번째.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가장 묽은 용액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네요. 진할수록 높이 떠오른다. 이 말만 생각하면 이렇게 긴 문제지만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네요. 자, 다음과 같이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이온 음료를 마시는 까닭으로 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 이온 음료는 왜 이용하나요? 운동하고 나서 땀 많이 흘리면요. 몸에 수분이나 여러 가지 몸에 필요한 물질이 같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빨리 보충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거잖아요. 자, 여기 있네요. 몸속에 부족한 물질과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보충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 5번이라고 쉽게 찾고요. 1, 2, 3, 4번은 우리 친구들 재미로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우리가 다양한 용액들을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까닭으로 옳은 것. 왜 용액 이용하느냐 물으면 그냥 이두 글자 생각하라 그랬죠.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니까.
용액은 투명하여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뭐 이래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죠.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체 물질보다 항상도 가볍기 때문에 맛이 좋아서 음식에 사용하기 좋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만 사용되는 거 아니죠.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아,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 이 말만 찾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서술형 평가 문제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이에요. 다음은 각설탕을 물에 용해하기 전과 용해한 후의 무게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런 이 실험 사진만 봐도 아, 이 실험 어떻게 했고 어떤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그걸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었는지 착착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실험을 했었는지 일단 사진을 한번 보니까요. 전자저울 위에 시약 포지 각설탕 물이 든 비커, 유리 막대를 모두 올려서 각설탕을 용해하기 전의 무게를 측정하였더니 70.0g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각설탕을 물에 용해시켜서 설탕물이 되었죠? 그럼 설탕물이 든 비커, 시약 포지, 유리 막대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자, 위 기억에서 측정한 무게는 얼마인지 쓰시오. 자, 그럼 우리 실험 결과 어떻게 됐나요? 용해 전과 후의 무게는? 그렇죠. 같습니다. 왜 같은 거예요? 사라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면 시약 포지 그대로 있어요. 자, 유리 막대 그대로 있어요. 물이 든 비커 그대로 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각설탕이 물에 용해된 것만 다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각설탕이 사라졌다면, 없어졌다면, 각설탕 무게만큼 빠져야 되겠죠. 그런데 무게가 같잖아요. 그 말은 각설탕이 사라지지 않고 그냥 크기만 작아져서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해 전과 후의 무게가 같구나라는 거 알아낼 수 있었죠? 따라서 측정한 무게 쓰라라고 했으니까요. 무게 변화 없이 그대로 용해 전의 무게를 이렇게 70.0으로 써주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왜이 답을 썼는지 그 까닭을 쓰래요. 자, 우리 이 70.0g이 왜 나왔는지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용해 전과 후의 무게가 같은지 까닭 쓰라라고 하면 반드시 이말 들어가라라고 했죠? 자, 뭔가 사라진 게 없기 때문이에요. 즉, 이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면 사라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크기가 작아져서 물에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무게 변화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각설탕이 물에 녹으면 사라진 것, 없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져서 물에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많이 반복해서 연습했으니까요. 이제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 이말 들어가게 아주 잘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다음은 물의 온도에 따라 용해되는 용질의 양을 알아보기 위하여 같은 양의 백반을 온도가 다른 물 50ml에 각각 용해한 용액입니다. 물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쓰고 그 까닭을 쓰시오. 우리가 알아보려는 것, 물의 온도에 따라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요, 기억은요, 어때요? 바닥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용해됐어요. 니은은요, 바닥에 남은 것이 많습니다. 디귿은 니은보다 적어요. 아하, 그러면 비교를 했을 때 기역이 가장 많이 녹았어요. 그리고 니은이 가장 적게 녹았죠. 그리고 디귿은 중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온도 높은 거 찾을 수 있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그렇죠.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용해된 것이 물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이고요. 그 다음 중간 디귿, 그리고 니은의 온도가 가장 낮은 거예요. 그 까닭을 쓸 때는요, 지금 왜 이렇게 찾았는지 이말꼭 들어가게 써야겠죠.
정리해보면요. 백반은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용해되어 이말 그대로 써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반이 지금 모두 녹아 보이지 않는 기억이 물의 온도가 가장 높은 거고, 지금 니은을 보면 바닥에 가장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 니은이 물의 온도가 가장 낮은 걸로 찾은 거예요.

라고 적어줍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일반적인 원리 설명해주고요. 그래서 왜이 순서가 됐는지 백반이 남은 정도를 비교해서 써준 거예요. 라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3번이에요. 다음은 물과 색소를 이용하여 용에게 진하기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기역과 니은에서 용에게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기역, 니은 딱 봐도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죠. 색깔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있는 용액은 색깔이 진할수록 더 진한 용액이죠. 그러니까 기역은 이렇게 더 진하고 니은은 이렇게 더 진하다라는 거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간단하게 색깔이 진한 용액, 색깔이 진할수록 진한 용액이므로 우리 색깔의 진하기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합니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다음은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의 결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지금 진하기가 다른데요. 방울토마토가 떠오른 정도가 다릅니다. 자, 우리 이제 딱 봐도 알수 있어요. 높이 뜬 것이 더 진하다. 자, 그럼 그말 찾아줄게요. 용액이 진할수록 방울토마토가 어떻게 높이 떠오르고, 용액이 묽을수록 방울토마토가 가라앉는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위 실험에서 가라앉아 있는 방울토마토를 떠오르게 할수 있는 방법, 바로 용액을 더 진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용질의 양을 많이 해주면 되겠죠. 또는 용매의 양을 줄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용질을 더 넣어서 용액을 진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3단원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왕 확인해 볼게요.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 우리 네 가지나 배웠습니다. 네 가지 다 써도 좋고요. 두 가지라도 꼭 써서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3단원 끝났습니다. 4단원에는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호기심 참 많은 우리 몸의 이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기대되죠? 자, 다음 시간 북일책 챙겨서 선생님과 또 재미있게 공부하자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KBS 친구들,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은 깊이 있게 다루는 과학 알림이 박암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36강입니다. 식물의 구조와 기능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북2에 있는 36쪽에 그리고 대단원 종합 평가 문제부터 풀고요. 이어서 서술형 평가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해볼까요? 여기 1번에서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양파의 표피세포 표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실험을 할 때는요. 표본을 선생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었는데 우리가 직접 양파 표피세포 표본을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 문제 풀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자고요. 양파 안쪽 표면에 칼집을 내고 껍질을 벗겨냅니다. 받침유리 위에, 이것이 받침유리이거든요. 받침유리 위에 양파 껍질을 올려놓고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런 다음에요. 무슨 덮개 유리를 천천히 덮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덮개 유리의 한쪽 끝에 무엇을 떨어뜨리고 거름 종이로 무엇을 흡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역. 그리고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무엇하게 덮개 유리를 천천히 덮는다라고 하는 이 기억부터 한번 보자고요. 왜 도대체 덮개 유리를 천천히 덮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관찰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안에 공기방울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덮개 유리를 덮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게 라고 하는 이 설명이 맞고요. 덮개 유리에 물이 묻지 않게, 아니죠 여러분 이미 물은 떨어뜨렸어요. 공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그렇지 않습니다. 관찰을 잘 하기 위해서 공기방울이 들어가지 않게 덮개 유리를 덮습니다. 그런 다음 2번에 라 과정의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덮개 유리 한쪽 끝에 이것을 떨어뜨려요. 이것은 도대체 왜 떨어뜨리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재에도 그렇고 선생님과 함께 관찰했었던 양파 표피세포도 무슨 색깔이었어요? 맞아요. 약간은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양파 표피세포가 붉은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염색이 되지 않으면 우리 눈에 정확하게 잘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눈에 조금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염색 액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염색액이 너무 흥건해 있지 않도록요. 거름 종이를 여기에 살짝 갖다 대어서요. 염색액을 흡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액이 어느 정도 충분히 염색되었다면 나머지는 흡수가 되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니은에 들어갈 것은 염색액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 3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양파 표피세포에서 둥근 모양으로 보이는 간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마다 있는 이 간은 바로 핵입니다. 핵은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맞아요. 이 생명을 조절하고요. 또 유전 정보와 같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자라야 돼. 이때쯤이면 발아해야 돼. 와 같은 것들이 이 핵의 조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식물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X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포막 안에 핵이 있습니다. 맞아요. 세포벽 그리고 그 안쪽에 아주 얇은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 핵이 있습니다. 세포막의 바깥에는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식물의 모습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핵, 세포막, 세포벽으로 식물 세포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두 다 맞다인데 4번 보기 한번 볼까요? 크기가 커서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세포 무엇으로 관찰했었어요?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했었습니다. 세포가 크기가 작아서요 맨눈으로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갈게요. 광학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할 때 대상이 잘 보이도록
빛을 비추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1번은 회전판이에요. 회전판은요, 대물렌즈 배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돌리는 곳이고요. 여기 5번 같은 경우 먼저 볼게요. 조동 나사라고 해서 이 관찰하는 대상을 찾아내죠. 그리고 미동 나사에서는 초점을 맞춥니다. 2번은 재물대지요. 재물대는요, 관찰 대상을 이렇게 놓아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정답은 3번이고요. 3번은 조명이고요. 대상이 잘 보이도록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6번 가볼게요. 뿌리의 생김새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뿌리 생김새 구별하는 거 문제 자주 나왔잖아요. 이렇게 굵은 뿌리 하나에 옆에 뿌리들이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한 뿌리들도 있고, 혹은 맨 처음부터 가늘기가 비슷한, 굵기가 비슷한 뿌리가 수염처럼 뻗어 있는 그러한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러한 뿌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무라던가 줄기가 있는데 가지가 뻗어나가는 형태인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수염 모습을 한 뿌리의 경우에는요, 줄기가 굵기가 대부분 좀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로 구별을 할 수는 있다라고 하였지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엄선을 하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고추 어때요? 고추, 선생님, 고추는 선생님이랑 같이 외운 것이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 명아주로 넘어가 보자고요. 우리 벚꽃 휘날리는 명당 명아주 고든 뿌리이고요. 민들레 냄새 맡는다는 식으로 외웠기 때문에 이것도 고든 뿌리입니다. 해바라기 우리 뿌리 어땠어요? 해바라기 뿌리도 고든 뿌리가 있었고요. 강아지 풀이 있었습니다. 강아지 풀은요, 우리 여기에서는 수염 뿌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 아주 자주 외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그럼 덤으로 고추도 고든 모습의 뿌리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7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식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이름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은? 굵기가 비슷한 가는 뿌리가 수염처럼 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강아지 풀, 양파, 파, 벼, 옥수수, 잔디, 백합과 같은 것들이 우리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대표적인 수염 뿌리를 지닌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벼 어때요? 오호, 수염 뿌리 맞고요. 당근은요, 이 뿌리 자체의 양분을 저장하는 굵고 굳은 뿌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잔디도 수염 뿌리의 모습. 봉숭아도 굵고 고든 뿌리, 소나무도 나무로서 굵고 고든 뿌리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특히 이런 나무류는요, 점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굵고 고든 원뿌리, 원래 뿌리에 옆에 자꾸자꾸 뿌리가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식물, 굵기가 비슷한 가는 뿌리가 수염처럼 나 있는 식물들은 바로 벼와 잔디가 되겠습니다. 8번 한번 가볼까요? 다음 설명과 관계 있는 뿌리의 기능을 쓰시오. 여러분, 고구마 나왔어요. 고구마는 뿌리에 양분을 저장합니다. 양분을 저장한다 라고 했을 때 고구마의 뿌리는 다른 식물에 비해 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더 크고 굵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의 기능은 저장기능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9번 가볼까요? 다음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단, 실험에서 뿌리의 유무 외에 모든 조건은 같게 합니다. 라고 해서요. 여기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것, 이 이후를 보면 이미 뿌리의 유무가 다르게 하는 조건이구나. 다르게 하는 조건을 알아내면 도대체 무엇을 알고 싶은가? 이걸 알아낼 수 있거든요. 뿌리가 있고 없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건 뿌리의 역할을 알고 싶은 거구나 라고 이어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볼게요. 뿌리를 자른 고추 모종,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인데 3일 정도 뒤에 눈금 실린더에 물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어요. 뿌리를 잘랐다. 그렇다면 뿌리가 없으면 물이 흡수가 안 된다. 여기 볼게요. 3일 정도 뒤에 눈금 실린더에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뿌리가 있었더니 물이 줄어들었네. 아하, 뿌리는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1번, 뿌리는 물을 흡수한다. 2번, 뿌리는 양분을 저장한다. 3번, 뿌리가 없어야 식물이 잘 자란다. 4번, 뿌리는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한다. 뿌리를 통해서 물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간다. 여러분, 이 중에서요,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실험을 통해서는요, 물을 흡수하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10번 가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한 줄기를 보기에서 골라 이름을 쓰시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가늘고 길어서 위로 뻗지 못하고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아, 감는 줄기이거나 혹은 기는 줄기이겠다. 그런데 이 다음에 보면요. 땅 위를 기듯이 뻗어나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 표현 보면서 아하, 이것은 감는 줄기가 아니라 기는 줄기에 관한 이야기구나. 줄기 마디에서 뿌리가 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뿌리가 나고 또 다른 마디에서 뿌리가 나면서 마치 땅을 수평으로 기듯이 나아가게 되는 이런 줄기 형태, 우리는 기는 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는 줄기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1번입니다. 기는 줄기를 가진 식물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기어가는 형식으로 땅에 조금 더 가깝게 피는 그러한 거당에서 생장하는 식물을 떠올려 보자고요. 여기에서 정답 보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는 줄기들 한번 적어볼게요. 토끼, 풀도 있고요. 딸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도 있습니다. 아, 선생님, 고구마는 뭔가 굵고 양분을 저장하는 거 아니었나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고구마 줄기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는 뿌리에 양분을 저장하지만 줄기는 기는 줄기의 형태이다. 그리고 호박과 같은 것도 있고요. 수박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서 기는 줄기를 가진 식물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우와 토끼풀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서 알아챌 수 있는데요. 그거 말고 맷꽃은요 감는 줄기입니다. 마늘은요 덩이 줄기예요. 여기 마늘의 양분, 마늘 줄기의 양분을 저장을 하니까요. 토란도 덩이 줄기고 나팔꽃은 감는 줄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는 헷갈리지 않고 문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12번 가볼게요. 오른쪽은 붉은 색소물에 넣어두었던 백합 줄기를 몇 시간 뒤에 세로로 자른 단면의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줄기가 하는 일과 관련 지어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삼각 플라스크에 백합 줄기를 넣어 놓은 거죠. 도대체 왜 넣어 놓았을까요? 그것도 붉은 색소물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이 줄기를 따라서 붉은 색소물이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동하는지 아닌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하고 났더니 몇 시간 뒤에 이렇게 우와 우리 눈에도 보이게 붉은 색소물이 지나간 자리가 보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요, 줄기는 물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13번 가볼게요. 다음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우와, 실험 방법이 줄글로 되어 있어요.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쫓아가셔야 돼요. 고추 모종의 잎 중 한 개만 알루미늄 포일을 씌워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는다. 여러분, 이 고추 모종이 있었는데 이 여러 개의 잎 중에서 한 개만 알루미늄 포일을 씌웠대요. 알루미늄 포일을 씌웠다? 무엇을 막고 싶었다. 무엇을 막았을까? 햇빛을 막았을 것이다. 아하, 그래서 여기에서 알루미늄 포일의 역할은 햇빛을 가리는 역할이었구나.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르게 한 조건은 햇빛의 유무이다. 햇빛의 유무를 다르게 했다는 것은 햇빛으로 인해서 잎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이 실험의 의도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쭉 읽어나가 볼게요. 다음 날 오후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과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을 각각 한 장씩 딴다. 여러분, 여기에서 포일을 씌운다 라고 하면 뭐가 있다 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서 일부 친구들은 아, 포일을 씌운 게 햇빛을 본 건가? 라고 연결을 해버리고 말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구분하셔야 돼요. 포일을 씌웠어요. 이렇다면 햇빛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일을 씌운 것이 햇빛을 못 받은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았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햇빛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도대체 오후에 할까요? 하루 종일 낮 동안 광합성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실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 실험은요, 광합성과 관련된 실험이라는 거, 이 오후라는 글자를 통해서도 힌트 얻을 수 있어요. 나의 잇을 에탄올이 된 작은 비커에 넣는다. 그런데 그 비커를, 다의 비커를 뜨거운 물이든 큰 비커에 각각 넣고, 선생님, 각각 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니, 그리고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이 여기 에탄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또더큰 비커에다가 넣어 주었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유리판으로 덮어 줍니다. 에탄올을 이용해서요, 이 초록색 소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잎의 색깔이 연해지면 따뜻한 물로 헹구고 페트리 접시에 각각 올려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잎에 아이오딘, 아이오디아,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는데 이 용액 자체가 어떤 성질이 있는가? 녹말을 만나면 청남색으로 변합니다. 녹말을 만나면 어떻게? 청남색. 선생님, 청남색까지만 적어 놓을게요. 실험 결과,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니 햇빛을 받지 못한 잎은 색깔이 변하지 않았고요.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 햇빛을 받은 잎은 청남색으로 변하였습니다. 즉, 햇빛을 통해서 녹말이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광합성을 통해 양분이 만들어졌구나. 이것을 알수 있었던 실험인 거죠. 잎은 물을 흡수한다. 여러분, 이 물이라는 거 갑자기 등장했어요. 아니에요. 광합성은, 오호, 주로 줄기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무슨?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과 관련된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줄기가 등장하면 안 됩니다. 식물은 빛을 이용하여서 녹말을 만든다 맞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이고요. 나머지 4, 5번 더 볼게요. 잎은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을 저장한다. 그렇지 않죠? 광합성과 관련돼 있다 했어요.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에서 녹말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씌운 잎은 햇빛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녹말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일게요. 볼게요. 잎에 도달한 물의 일부가 수증기 상태로 기공을 통해서 식물 밖으로 흩어져 빠져나가는 것을 증, 산, 작, 용이라고 하고요. 15번 넘어갑니다. 다음 여러 가지 꽃을 보고 알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랑화도 너무 예쁘고 이 하트표 모양처럼 생겼어요. 해오라비 남초는 마치 새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벚꽃도 우리가 벚꽃 구경을 갈 만큼 아름다운 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림 그릴 때는 사실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아 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모든 꽃이 이렇게 생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꽃은 한꺼번에 통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꽃은 갈래 꽃으로 되어 있기도 하는 등이 꽃의 생김새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사진들은요 여러분에게 아 꽃의 생김새가 굉장히 다양하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이 힌트들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알수 있는 사실, 꽃은 모두 크기가 작다? 그렇지 않습니다.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고요. 꽃의 생김새는 다양하다. 모든 꽃은 이런 모든이라고 하는 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꽃잎의 전체 또는 일부가 붙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꽃, 갈래꽃으로 나뉘어지게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이 사진을 보고서 알수 있는 거, 그것은요, 바로 니은입니다. 그래서 꽃의 생김새는 다양하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16번입니다. 다음은 찔레꽃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각 부분의 이름을 옳게 연결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이 밑에 보기 보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넓게 되어 있어서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꽃, 잎입니다. 여기 조금 더큰 사이즈로 여기에서 꽃가루받이가 이루어지면 이 밑에서 씨를 만드는 이것은 바로 암술이지요.

가루를 만들어내는 암술보다는 약간 크기가 작은 이것은 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암술과 수술을 받치고 보호하고 있는 이것은요? 꽃, 밭, 침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하나하나 연결 잘 되었는지 볼게요. 기역, 여기에 수술인데 꽃잎이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 꽃받침인데 수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 또 꽃받침인데 꽃잎이라고 되어 있고요. 디귿, 암술인데 암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4번이네요. 리을, 꽃받침인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꽃잎인데 꽃받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볼게요. 꽃의 각 부분이 하는 일을 선으로 이으시오. 수술은요, 꽃 가루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합니다. 암술은요, 씨를 만들죠. 꽃가루 받이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요. 꽃받침은요, 이렇게 암술, 수술을 보호하고 있는 이 꽃잎을 받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꽃가루를 만드는 것은 수술. 꽃잎을 받치고 보호하는 것은 꽃받침. 꽃가루를 받아서 씨를 만드는 것은 암술. 여러분, 꽃가루를 받는다. 이거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지요? 꽃가루, 바지, 또는 수분이라고 합니다. 18번 넘어갈게요. 다음과 같이 새의 도움을 받아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는 식물. 여러분, 이거 동박새인데요. 동백나무는 새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새의 도움을 받아서 꽃가루 바지를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바나나, 이렇게 3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벼는요, 바람. 옥수수도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집니다. 코스모스는 곤충이고요. 물수세미는 우리 물이라는 이름에서 힌트를 얻어서 물로 인해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알수 있겠네요. 18번의 정답 3번. 19번 가볼게요. 호박이 꽃가루 바지를 하는 방법을 주어진 말을 세 가지 사용하여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암꽃, 수꽃이 따로 있습니다. 호박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곤충의 도움을 받습니다. 곤충이요, 암꽃과 수꽃을 오가면서 꽃가루 바지를 해주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수꽃의 수술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꽃가루가 만들어져요. 이런 꽃가루가 누구? 곤충의 도움을 받아서요. 암꽃에는 암술로 옮겨 붙고 그렇게 해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20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물의 이동 과정에서 식물의 각 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시오. 여러분, 어디로부터 흡수되나요? 뿌리로부터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뿌리부터 먼저 볼 거예요. 뿌리는 땅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고요. 그렇게 흡수된 물은 무엇을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잎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양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광합성에 참여하고, 그런 다음 광합성에서 쓰여지고 난 물의 일부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상태로 식물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뿌리, 줄기, 잎의 순서, 니은, 기역, 디귿의 순서로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서술형 평가 가볼게요. 다음 식물의 뿌리의 모습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여러분, 팥 뿌리는요, 수염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민들레 뿌리는요, 굵고 곧은 원뿌리가 하나 있고, 그 옆으로 가느다란 뿌리가 있는 굵고 곧은이라는 식으로 우리 적어 둘게요. 팥 뿌리와 민들레 뿌리의 생김새를 비교하여서 차이점을 쓰시오. 수염 뿌리는 어때요? 이 굵기가 굉장히 비슷한 뿌리들이 수염 모양처럼 되어 있고요. 민들레 뿌리는 중간에 굵고 곧은 뿌리, 그리고 그 옆으로 가지치듯이 또 다른 가느다란 뿌리가 있거든요. 정리를 해보자면, 팥 뿌리는 굵기가 비슷한 가는 뿌리가 수염처럼 나 있다. 민들레 뿌리는 굵고 곧은 뿌리에 가는 뿌리가 여러 개나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번에 2번 문제입니다. 뿌리 표면에 뿌리 털이 나 있어서 좋은 점을 뿌리의 흡수 기능과 관련지어서 쓰시오. 여러분, 물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죠. 특히 이 물과

0: 땅과 맞닿은 면적을 넓히면서 물을 더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결론적으로는 뿌리가 물을 더잘 흡수할 수 있게 뿌리털이 도와준다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2번입니다. 다음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에 도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줄기의 기능이에요. 흡수가 됐어요, 뿌리를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이동해요. 이동하는 통로가 되지요. 그리하여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적어주자면요. 줄기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으로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실험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그림만 보아해도요, 여기는 잎이 없다. 이곳은 잎이 있다. 아하, 이것을 통해서 잎의 역할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비닐을 씌워 놓았단 말이에요. 아하, 이 잎을 통해서 수증기의 형태로 물이 빠져나오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구나. 위 실험에서 두 고추 모종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하루에서 이틀 뒤 비닐봉지 안쪽에서 나타나는 변화. 여러분, 잎이 있는 이가 부분은요, 물방울이 맺히거든요. 그런데 이나 부분에는 물방울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가의 비닐봉지 안쪽에는 물방울이 맺혔고, 나의 비닐봉지 안쪽에는 물방울이 맺히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한번 가볼까요? 위 1의 답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 이 식물은요, 잎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수증기의 형태로 물을 빠져나가게 내보낸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잎을 통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꽃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위 꽃의 구조에서 꽃가루를 만드는 부분 어딘가요, 여러분? 여기 요 부분 수술입니다. 그래서 기호로 쓰자면 기역. 꽃은 꽃가루 바지를 하여서 씨를 만드는데 이 꽃가루 바지란 무엇인가? 이 수술에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가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에서 만든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 붙는 것이다라고 정리해 둘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파 뿌리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굵기가 비슷한 가는 뿌리가 무엇처럼 나 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주강우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요, 지구의 운동으로 갑니다. 많이 많이 기대되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 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요, 알록달록한 예쁜 색깔들 이야기를 많이 해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예술입니다. 색에 담긴 의미 알아보고요, 새로운 색을 만들어 봐요 해서 색깔 어떻게 만드는지 또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기대가 되죠? 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독해 여행으로 출발해 볼게요. 짜잔! 네, 교재 46쪽에 있는 글입니다. 글의 제목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 둘, 셋. 색에 담긴 의미. 좋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색연필이나 물감에는 다양한 색이 있어요. 그런데 색이 주는 느낌이나 색에 담긴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번에는 색이 주는 느낌과 색에 담긴 의미에 대해 알아보아요. 자, 우리가 글의 가장 처음에는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가 하고 알려주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그랬죠. 이 색이 주는 느낌, 그리고 색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나올 거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빨간색은요, 무슨 느낌이에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이에요. 그래서 세면대에서, 우리 세면대에서 세수하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는 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표시는 무슨 뜻인가? 어떤 사항을 알리는 내용을 겉에 드러내 보이요. 그러니까 빨간색이다라는 거, 따뜻한 물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빨간색은 위급한, 위급한은 무슨 뜻이냐? 어떤 일이나 상태가 몹시 위험하고 급하다라는 것이 위급함입니다. 위험하고 급하다. 위급한. 그러니까 이 따뜻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거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것도 빨간색이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거나, 그리고 금지하면 안 됩니다. 뜻의 금지의 의미로 쓰이는 색이기도 해요. 소방차는 빨간색으로 칠해진 경우가 많은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려주지요. 게다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네, 저는요, 이 선생님이랑 그 관계에 있어서 빨간 불이 켜졌어요 라고 말한다는 건 선생님이랑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빨간 불이 켜졌다. 이거는 뭐라고요?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 이게 빨간 불이 켜졌다예요. 그리고 신호등에서 빨간 신호는 움직이는 것을 금지한다. 움직이지 마시오. 이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빨간색에 담긴 의미들 무엇이 있었어요? 빨간색에는요. 따뜻함. 여기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이야 하고 따뜻함이 담겨 있고요. 이거 위험하고 급해. 위급한 상황. 그리고 금지, 안 돼. 이런 내용들, 이런 의미들이 이 빨간색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파란색이요. 파란색은 어떤 느낌을 주나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세면대에서 시원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는 주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틀면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이거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시원함을 강조하고 싶은 상품 중에 파란색으로 포장된 것이 많아요. 시원한 아이스크림, 이 파란색으로 포장된 거 보면요, 더 시원해 보입니다. 파란색은 파란 불이 켜졌다와 같이 어떠한 일이 잘 되어 나갈 가능성을 나타내거나 희망의 의미로 쓰이는 색이기도 해요. 자, 환경 보호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재활용을 열심히 한다면 이 환경 보호에 파란 불이 켜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이 환경 보호에 이잘될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파랑새는 예로부터 희망을 전해주는 새로 알려져 있지요. 희망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파랑새는 무엇이냐? 이것은 네가 바라는 거, 너가 희망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랑에 담겨 있는 의미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볼게요. 시원함, 시원함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희망, 뭔가 잘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은요. 흰색입니다. 흰색은 깨끗한 느낌을 주는 색이에요. 그래서 깨끗함을 강조하고 싶은 사물에 흰색을 많이 사용해요. 병원에 가보면 흰색으로 칠해진 곳이 많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를 진찰할 때 입는 가운도 주로 흰색이지요. 흰색은 순수함을 의미하는 색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우리 민족의 순수한 정신을 의미하기도 해요. 순수함, 무슨 의미냐?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색이 주는 느낌 두 가지 나왔어요. 흰색은 깨끗한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섞여져 있지 않다. 매우 순수하다 하는 순수함의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가운 같은 경우에 흰색

상황이 생기면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 우리가 구급차를 부를 때는 위험하고 급할 때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불러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요, 이 표시되어 위급한이 나온 부분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면은요, 이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나타나서 드러내어서 보여져 있어요. 그 다음 빨간색은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거나 금지의 의미로 쓰이는 색이기도 해요. 위험하고 급한 상황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이 지문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순수와 희망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에 섞임이 없이 깨끗하다. 무슨 어휘였죠? 그렇죠. 순수라는 낱말이었어요. 순수.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란다. 라는 건 희망입니다. 희망. 자, 순수, 희망. 이렇게 썼나요? 네, 잘했습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47쪽에 있는 1번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각각 써 넣으세요. 색이 주는 뭐와 색이 담긴 무엇을 설명을 하고 있나?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문을 찾아보면은요, 이번에는 색이 주는 느낌과 색에 담긴 의미에 대해 알아보아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색이 주는 느낌. 색에 담긴 의미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뜻하는 것끼리 선으로 이으세요. 빨간불이 켜진 상황, 파란불이 켜진 상황이에요. 빨간불이라는 건 어떤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파란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혹시 잘 모르겠으면 또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부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이 파란불이 켜졌다와 같이 어떠한 일이 잘 되어 나갈 가능성을 나타내거나 희망의 의미로 쓰이는 색이 바로 파란불이 켜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럼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흰색 중 친구의 말에 어울리는 물감의 색깔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랬어요. 시원한 느낌이 나도록 물병을 칠할 거야. 자, 시원한 느낌이 나도록 물병을 칠한다면 무슨 색으로 칠하면 될까요? 그래요. 파란색으로 칠하면 되겠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나도록 주전자를 칠할 거야. 따뜻한 느낌이 나려면 빨간색을 칠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물병이면은 뭔가 왠지 시원한 물이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빨간색 주전자면 왠지 따뜻한 물이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영양사 선생님이 흰색 가운을 주로 입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했어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자, 흰색 가운 입으면 인기가 많나요? 아니면 흰색 옷이 인기가 많을까요? 아픔을 의미하는 색이기 때문에. 깨끗한 느낌을 주는 색이기 때문에. 자, 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 선생님은 깨끗한 상태에서 요리를 하고 조리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느낌을 주는 색인 흰색 가운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요, 글의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색의 느낌과 색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빨간색, 파란색, 흰색이 각각의 어떤 느낌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와 있었는데요. 빨간색은요,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죠? 그쵸. 안 돼! 하는 금지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어요. 위급한 상황, 금지, 이런 것들이었죠. 자, 파란색은요,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무엇의 의미로 쓰였죠, 또? 그렇죠. 희망의 의미로 쓰였어요. 희망의 의미에서 파랑새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흰색은요, 깨끗한 느낌을 줍니다. 무엇의 의미로 쓰였을까요? 그렇죠. 순수함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 흰색을 알아보았고요.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가보도록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교재 40.

8쪽입니다.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새로운 색을 만들어 봐요. 새로운 색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사용해요. 물감에는 다양한 색이 있지만 원하는 색의 물감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러 색의 물감을 섞는 방법으로 원하는 색을 만들 수 있어요. 물감을 섞어가지고 내가 새로운 색을 만드는 겁니다. 색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을요, 색의 삼원색이라고 해요. 색의 삼원색에는요, 빨강, 노랑, 파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이 빨강, 노랑, 파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삼원색이라고 한다고요. 이세 가지 색을 섞으면 아주 많은 수의 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삼원색을 서로 섞으면 어떤 색이 나올까요? 같은 양의 물감을 섞는다고 할 때, 빨강과 노랑을 섞으면 주황,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보라가 돼요. 자, 이거 같은 양을 섞는 거예요. 자, 빨강이랑, 그리고 노랑 섞으면 뭐가 돼요? 주황색이 돼요. 빨강과 그리고 파랑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된대요? 보라색이 된대요. 자, 그리고 같은 양의 파랑과 노랑을 섞으면, 자, 파랑과 노랑을 섞으면 무슨 색이 돼요? 초록색이 됩니다. 초록색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색으로 다른 색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색으로 또 만드는 거예요. 보라에 파랑을 섞으면, 이번에는 보라에 파랑을 섞어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색이 될까요? 그러면 남색이 됩니다. 또요, 보라에 빨강을 섞어요. 우리 아까 이 보라에 빨강을 섞어요. 그러면 무슨 색이 돼요? 자주색이 돼요. 보라에 빨강을 섞으면은, 그러면 자주색이 됩니다. 그래서 초록에 노랑을 섞으면 연두색이 되고, 초록에 파랑을 섞으면 또 청록색이 됩니다. 우리가 색깔이 섞으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있었구나. 우리 친구들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색을요, 고리 모양으로 나란히 배열해 놓았습니다. 나란히, 이거는 여럿이 줄지어 늘어선 모양인 가지런히. 이게 바로 나란이에요. 우리 친구들 나란히 줄 서보세요. 이거는 가지런히 한번 줄 서봐라. 한번 우리가 사용한 연필들을 한번 나란히 놓아보세요. 가지런히 놓아보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배열은 무엇이에요? 배열.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서 늘어놓는다. 이게 바로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색을요, 나란히, 가지런하게 늘어 놓았어요. 이거를 10색 상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개의 색이 있는 동그라미라는 뜻입니다. 이 환이요, 동그라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색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색 상환에서 한 가지 색과 그 옆에 있는 색은 비슷한 색이라는 뜻에서 유사색이라고 해요. 자, 유사색은 서로 비슷한 색을 의미해요. 그 봤더니요, 빨강, 주황, 같이 붙어 있으면 비슷하죠. 청록, 파랑, 남색 붙어 있으면 비슷해요. 초록, 연두 이렇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색 이렇게 10색 상환이라고 하는데 서로 옆에 있는 색은 비슷한 색, 유사색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강의 유사색은 뭘까요? 옆에 있는 자주와 주황이죠. 그리고 색 상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 반대되는 색이에요. 빨강에 마주 보는 색은요, 청록색이고요. 주황에 마주 보는 색은 파랑. 이렇게 마주 보는 색 있죠? 이거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반대되는 색이라는 뜻에서 보색이라고 합니다. 보색을 서로 반대되는 색,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빨강의 보색은 청록색이에요. 우리가 이 10색 상환을 보면은요, 유사색이 무엇인지, 보색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으면 비슷한 색, 유사색,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반대되는 색, 보색, 이것까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유사하다, 배열하다, 이게 있어요. 서로 비슷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유사하다였고요.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서 늘어놓다.

이거는 배열하다였죠. 네,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죠? 자,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서로 반대되는 색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보색. 여럿이 줄지어 늘어선 모양이 가지런히 나란히였습니다. 나란히. 자, 그래서 우리 독해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써 넣으세요. 이 글은 색을 만드는 무엇 무엇과 색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색을 만드는 저 우리가 지문에서 찾아보면 그럴 때는 여러 색의 물감을 섞는 방법으로 원하는 색을 만들 수 있어요. 색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죠. 무슨 색이랑 무슨 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하고 방법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십색 상환에서 비슷한 색, 유사색, 서로 마주 보면서 반대되는 색, 보호색 해서 관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색의 3원색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세 가지 가장 기본이 되는 색 무엇이라고 나와 있었죠? 자, 모르겠으면 지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지문에요. 색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을 색의 3원색이라고 해요. 색의 3원색에는 빨강, 노랑, 파랑이 있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해서 1번, 2번, 4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네, 그럼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색상환을 보고 알게 된 내용을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자, 유나가 말을 해요. 빨강의 보색은 청록이야. 자, 그럼 색상환을 보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색상환 나와라, 짠! 자, 유나, 빨강의 보색 청록이야. 맞나요? 빨강의 보색 청록. 마주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노랑의 유사색에는 주황과 빨강이 있어. 노랑의 유사색이라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색이니까 주황과 연두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노랑의 유사색에는 주황과 빨강이라고 하면은 이 빨강은 떨어져 있어요. 초록의 유사색에는 청록과 연두가 있어. 자, 초록의 유사색 옆에 있는 거 청록과 연두가 있어. 맞아요? 네, 맞네요. 그래서 잘못 말한 친구는 시현이가 되겠습니다. 시현이. 시현아, 다시 글 읽어보렴. 잘못 말했단다 하고 말해주세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예요. 기역. 니은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질문에 대한 답에 알맞은 색을 각각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기역과 니은이 어디냐 한번 보니까요. 그리고 같은 양의 파랑과 노랑을 섞으면 초록이 되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색으로 다른 색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하고 보라에 파랑을 섞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니은은요, 초록에 노랑을 섞으면 연두색이 되고 이 부분이에요. 자, 근데요, 이 기역과 니은을 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내라라고 했냐면 파랑하고요, 노랑을 섞었는데 연두색이 나왔대요. 초록색이 아닌 연두색이 왜 나왔을까라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파랑과 노랑을 섞으면 파랑과 노랑을 섞으면 초록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단 같은 양, 같은 양. 파랑과 노랑을 같은 양으로 했을 때 초록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 볼게요. 초록에 노랑을 섞으면 여기 초록에 노랑을 섞으면은 연두색이 나와요. 근데 파랑에 노랑을 섞어서 연두색이 나왔다라는 건 파랑에 노랑을 섞으면 원래 초록색이 나와야 되는데 연두색이 나왔다는 건 무슨 색이 더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노란색이 더 많이 들어가서 초록색이 아니라 연두색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무엇보다 많이 넣었기 때문이다. 이 노랑을 파랑보다 많이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랑과 노랑을 섞었을 때 초록이 아니라 연두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우리 친구들 차분하게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충분히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이랑 글의 구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색이었어요. 색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색의 3원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이 있었어요.

0: 자, 그 다음에는 세계에 무엇을 서로 섞어서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었나요? 그렇죠. 이 세계에 삼원색, 가장 기본이 되는 삼원색을 이색 섞었다가 저색 섞었다가 이렇게 섞으면 다양한 색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 색을 고리 모양으로 연결해 놓은 것을 우리는 십색 상환이라고 했습니다. 십색 상환. 십색 상환을 통해서 우리 유사색 그리고 보색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이두 가지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의 느낌과 색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흰색이 있었습니다. 빨간색은요, 따뜻한 느낌을 주었고요. 금지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파란색은요, 시원한 느낌을 주고요. 희망의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흰색은요, 깨끗한 느낌을 주고요. 순수의 의미, 그리고 순수함이라고 썼다면 이것도 맞아요. 순수함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러 가지 색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 색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을요, 색의 삼원색이라고 했습니다. 이 색의 삼원색을요, 서로 섞어서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여러 색을 고리 모양으로 연결해 놓은 것을 우리는 십색 상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요. 오늘 배운 내용이었고요. 오늘은요, 이렇게 짜잔! 선생님이 퍼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50쪽이에요. 이번 주에 배운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요, 이 낱말 퍼즐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열쇠입니다. 자, 가로 열쇠 1번이에요. 중국 요리의 하나예요. 두부와 다진 고기에다 된장 조미료를 따위를 넣고 볶아 만든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집에서 이거를 밥 위에서 얹어 먹었어요. 뭘까요? 그렇죠. 바로 마파두부입니다. 가로 열쇠 1번. 마, 파, 두, 부 써주면 되겠죠. 이 중국은 지역에 따라서 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 요리의 방법이 다양했다라고 우리가 읽었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매운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만든 그런 요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2번 가로 열쇠 가보도록 할게요. 동물이 겨울을 나기 위해 활동을 멈추고 겨울철 동안 자는 잠을 말을 합니다. 다람쥐는 겨울에 이거를 자요. 가로 열쇠 2번. 자, 가로 열쇠 2번이면, 여기네. 자, 더 겨울에 자는 잠이니까 겨울잠이죠, 선생님. 그렇죠. 겨울잠. 겨울잠입니다. 겨울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잎이 푸른 나무예요. 소나무, 사철나무는 모두 이거예요. 항상 푸른색인 나무. 그렇죠. 가로 열쇠 3번. 쭈쭈쭈. 상록수가 되겠습니다. 상록수. 자, 그 다음 봐볼게요. 연고, 붕대 등을 피부에 붙이기 위해 한쪽 면에 끈끈한 물질을 발라 만든 헝겊이나 테이프를 우리가 연고를 바른 후에 무엇을 붙일게요? 반창고를 붙일게요. 반창고라고 하죠. 그래서 가로 열쇠 4번. 띠디디. 반창고. 반창고 써주면 될 거예요. 자, 5번입니다. 나오는 피를 멈추게 함. 피가 많이 나오니 서둘러 이것을 해야겠어요. 피를 멈추게 하는 거 뭐였죠? 그렇죠. 지혈이었습니다. 가로 5번. 지혈. 지혈.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가로 열쇠를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세로 열쇠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세로 열쇠입니다. 파란 빛깔의 털을 가진 희망과 행복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아침부터 무엇무엇을 봐서 기분이 좋아요. 아침부터 파랑 새를 봐서 기분이 좋아요. 세로 열쇠 1번. 마파두부의 파에서 시작이 돼요. 파랑 새.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코끝의 양쪽에 방울처럼 둥글게 내민 부분. 저 달려왔더니 어디에 땀이 맺혔어요? 그렇죠? 콧방울 해서 콧방울.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 세로 3번 가볼게요. 불이나 뜨거운 것, 화공약품 등에 데여서 피부에 생긴 상처. 불에 데여서 무엇을 입었어요? 그렇죠.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 자, 이제 세로 4번으로 가겠습니다. 튀김옷을 입혀 튀긴 고기에 식초, 간장, 설탕, 채소 등을 넣고 끓인 녹말물을 부어 만든 중국 요리. 자, 중국 요리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것을 소스에 찍어 먹어요. 자, 지금 고기를 튀겨가지고요. 식초, 간장, 설탕, 그러니까 약간 새콤하면서 달콤한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찍어 먹는 거예요. 어떤 음식일까요? 그렇죠. 바로 탕수육입니다. 탕수육 써줄게요. 탕, 수, 육. 네, 우리 친구들 탕수육 좋아하나요? 예, 탕수육이요. 중국의 광둥 지방에서 탕수육과 딤섬은 이 서양의 요리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음식이라고 나와 있었죠. 기억나죠?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길이가 무릎 위나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는 짧은 바지를 말을 합니다. 무릎이나 무릎 위. 여름에는 반팔과 이것을 입어야 시원해요. 반팔과 그렇죠. 무릎이나 무릎 위까지 입는 요 바지 바로 반바지가 되겠습니다. 반바지, 반바지. 이렇게 다 썼나요?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이렇게 퍼즐, 낱말 퍼즐을 풀어보니까 이번 한주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아, 이런 어휘 공부했었지, 이런 글 읽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도 올라가고요. 배경 지식도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이 독해력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4주 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글을 읽을 수 있는 힘이요? 오, 성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공부한 내용들 혹시라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 기억이 다시 나지 않아 하면은 또 강의 한번 돌려봐도 좋고요. 다시 글 읽어보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도 좋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요,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올 건데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 미리 예습해 보는 것도 좋아요. 한번 읽어보면서, 문제 풀어보면서, 아, 이거 선생님이랑 공부하겠구나 하고 기대를 갖고 오면은, 머릿속에 더 쏙쏙쏙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요. 우리 약속?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망망대해 고독한 섬처럼 떠있는 한 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루 네 번 물때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 선원들의 피땀 흘린 노고의 결정체는 바로 이 젖새우입니다.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인 위험천만한 작업.
1: 이렇게 틀 감아 올리다가 줄 터지고 그럼 막 다쳐요. 엄청 위험하네 자기.
0: 밤낮의 경계조차 사라진 젖새우잡이배 선원들의 24시.
2: 손톱이 빠지는 거는 있어요. 1년에 뭐 보통 보면 한 두세 번은 빠져요.
3: 막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상관은 대비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새우잡이가 힘드니까.
0: 찬란히 빛나는 이 바다는 뱃사람들에겐 치열한 생존의 장입니다. 최상품 새우젓을 얻기 위한 고군 분투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출발지는 목포 남항. 출항을 준비하는 배 한 척이 눈에 띄는데요. 식수부터 갖가지 부식들까지 준비해온 품목들만 해도 웬만한 구멍가게 못지않습니다. 쌀만 무려 세 가마니에 돼지까지 한 마리 잡아왔답니다.
3: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0: 한눈에 척 봐도 여느 고깃배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4: 이 배가 도대체 무슨 배예요?
3: 이게 황금마차요.
4: 황금마차? 네. 이 배가? 네.
0: 최전방 오지를 찾아가는 이동식 군부대 매점처럼 이 배는 조업이 바빠 육지를 오갈 시간이 없는 젖새우 배들을 대신해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주는 바다의 황금마차, 운반선이라고 하는데요.
5: 선생님, 근데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3: 진도하고 우이도 사이로 좀 새우젓 실로 가는 거예요. 새우젓이 많이 잡혀가지고.
5: 위치가 어디요?
0: 목포에서 출항한 배는 배딜로 3시간 반을 달려갑니다. 젖새우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갯벌지대에서 주로 서식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안 일대는 천혜의 황금어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김장철 이후 수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젖새우 조업은 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요. 젖새우잡이 배들이 바빠지는 계절이면 운반선 역시 육지와 바다를 부지런히 오가게 된다는군요. 망망대해 고독한 섬처럼 떠있던 작업선에게 이보다 반가운 손님은 없습니다. 벗은 발로 나와 운반선을 맞아주는 사람들. 이 순간에도 작업은 계속되는 모양인데요.
3: 올라가야 돼, 사람이. 아유.
4: 부식배가 오면 좀 반가워요?
3: 예, 네, 그러죠. 부식배가 오면 이것도 쉽고 온 게 이제.
4: 예.
3: 기다려지지나.
4: 아, 그래요?
0: 서둘러 싣고 온 짐부터 작업선으로 옮겨 싣는 선원들. 일용할 양식부터 개인 택배까지. 정말이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할 만큼 선원들에게는 만물상 같은 존재입니다. 잠시 후 짐을 모두 옮겨 실은 작업선은 또다시 조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데요. 젖새우잡이 배들은 육지를 떠나 한번 바다에 나왔다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다에서 살다시피 한답니다.
5: 이게 조업 나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6: 3월 3일이요.
5: 와, 우리 촬영날 기준으로 한 달 넘었네요.
6: 아니, 바람 안 불면 7월 31일까지 해야 돼. 하루도 안 쉬고. 바람 안 불면.
5: 그러면 뭐, 식구들보다 선원들, 분들 더 오래 보겠고, 많이 보겠고.
6: 그래요?
0: 금어기인 8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하루 4번 물때에 맞춰 칼같이 지켜야 한다는 젖새우잡이 조업 시간.
6: 아, 물때. 조업 시간하고, 네. 그런 거, 물 가는 조류, 그, 그런 속도 그런 거 보느라고. 아,
5: 민물 썰물 말이에요?
6: 예, 민물 썰물, 이제, 물이 조류가 좀 셀 때 있고, 뜰 때 있고, 그러니까.
0: 젖새우잡이 어부에게 육지의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밀물과 썰물이 들고 나는 바다의 시간만이 기준점이 되는데요. 본격적인 양망 작업의 시작. 그물에 끌어올리기 위해 먼저 부표부터 걷어올립니다. 뒤를 이어 일사불란하게 밧줄을 감아들이는 선원들. 육중한 양망기가 돌아가

0: 달리기 시작하자 선원들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흐릅니다. 어느새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
1: 나오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여기 나오세요. 나와. 옆에서 찍어요.
2: 살리면 큰일 나요.
0: 젖새우 조업 중 가장 위험하다는 첫 양망의 순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업이라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답니다. 곧이어 그물과 연결된 밧줄이 서서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뱃머리 위로 무사히 밧줄이 안착하면 갑판장 역시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데요. 엄청난 장력이 걸린 밧줄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원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예의주시하던 바로 그때 마침내 갑판 위로 밧줄이 완전히 올라왔는데요. 서둘러 각자의 위치로 복귀하는 선원들. 이번엔 그물에 연결된 부표와 어부들을 끌어올려 다시 갑판 너머로 넘겨줍니다. 큰 밧줄은 양망기를 이용해 끌어올린다지만 그 밖에 수많은 작업들은 여전히 선원들의 손을 거쳐야만 한답니다. 잠시 후 젖새우 그물이 갑판을 가로지르며 뱃전 위로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그물 양쪽을 닫혀 고정해둔 형태를 닫자망이라고 하는데요. 칸칸이 그물을 이어붙인 틀 하나의 길이만 해도 무려 350m에 달합니다. 스스로 물길을 가르지 못하는 젖새우는 밀물과 썰물이 바뀔 때 조류를 따라 흘러가다 그물에 걸려들게 된답니다. 그렇게 어획된 젖새우는 닫자망 틀을 갑판 위로 끌어올려 일일이 그물을 훑어내야 하는데요.
2: 이 그물 무게가 어느
3: 정도예요? 350m짜리가 1톤이 넘을 거예요. 1톤 한 200이나. 그러면 그건 두 개, 700m? 그러면 그것이 2톤 한 500 찾고. 물이 받으면은 힘이 막 받으니까 그 올라올 때 바닥바닥 힘들게 올라올게요.
2: 팽하게.
3: 예. 그럴 때 너무 양이 많이 들었을 때는 터지고 그러면 사람 다 죽은단 게.
0: 여기에 양쪽 닻의 무게와 틀을 잡아주는 뻗침대 무게까지 따지면 닻자망 틀 하나에 자그마치 7톤이 넘습니다. 거대하고 육중한 어부의 움직임에 따라 정확하게 손발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갑판을 스쳐 지나가는 그물도 재빠르게 낚아채 젖새우를 모아 담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에선 실세 없이 젖새우 바구니를 후방에 옮겨놓습니다. 크고 작은 고기들과 뒤섞여 올라오긴 했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니 속살이 비칠 만큼 투명한 자태를 뽐냅니다. 칸칸이 붙어있는 그물 한 폭의 길이는 가로 11m, 세로 5m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런 커다란 그물이 최대 19칸이나 이어져 있다고 하니 말 그대로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올라오는 젖새우 양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0: 아무리 이 일이 고단해도 이왕이면 젖새우가 많이 드는 게 뱃사람들의 행복이자 소원이라고 하는데요. 지켜보는 선장님 마음은 어떨지 궁금해지는군요.
1: 마음에 안 띄어?
2: 왜요?
1: 응? 빨간 것이 별로 없어야 돼.
2: 아, 빨간 것이? 빨간 것은 뭐고 흰 것은 뭐예요?
1: 빨간 것은 우리가 부르는 죽새우.
2: 네. 어.
1: 그렇게 하고 하얀 것은 새우라고 그러죠.
2: 아, 흰 것만 많으면 좋아요? 흰 것이?
0: 젖새우는 크게 세 가지 종으로 나뉩니다. 일명 참새우라 불리는 젖새우와 중국 젖새우, 그리고 도떼기 새우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하지만 잡히는 시기에 따라 크기와 상태도 달라지기 때문에 철마다 새우젓을 부르는 이름과 가격이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산란기를 앞둔 음력 6월 무렵의 젖새우가 가장 비싼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게 마지막 그물까지 털어내고 나면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던 양망 작업이 비로소 끝이 나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갑작스럽게 벌어진 돌발 상황.
3: 지금 하단에 있는 시원하면은 소리를 하단에 끌어올리면서 저금으로 올리는 그 정도의 줄이거든요.
2: 네.
3: 그 줄을 가지고 제가 조절해서 끌어올리는 건데
2: 네.
3: 방금처럼 저랑 그 어부 틀에 한번 시킨 사고가 있어요.
2: 네.
1: 말을 안 듣고 열받게 하네. 아니야, 이거 판단을 못한 게 지금 촬영 안 하면 욕 뒤질해야 되는데 촬영 욕은 뭐라고.
2: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칼로 이제 안 끊으면.
1: 안 끊으면 이러저러도 못 해.
2: 아. 사람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
1: 아이고, 틀 무게도 있고 물이 막 가니까.
2: 네.
1: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 잘라야 돼.
2: 잘릴 수밖에 없어요.
1: 네.
2: 그러면 그거 갖다가 다시 이어 붙여야 돼? 나중에? 어떻게?
1: 그냥 줄을 바꿔야 돼요.
2: 아, 바꿔버려야 돼?
1: 어, 중간에 있으면 돌아가물 때.
2: 네.
1: 올라타고 그래갖고 우연히.
0: 오후 2시. 상황을 수습할 시간도 없이 서둘러 다음 물대에 맞춰 두 번째 양망 위치로 달려갑니다. 앞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바람에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새 없이 곧바로 양망을 시작하는 김선장. 타짜망의 경우 흐르는 조류를 막아서 젖새우가 걸리도록 하는 방식이니라 물대 시간을 한번 놓쳐버리게 되면 밀물과 썰물의 방향이 뒤바뀌면서 애써 잡았던 젖새우까지 고스란히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자그마한 젖새우 하나 잡는 일이지만 혹독한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답니다.

총 5개의 틀을 양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3시간. 6명의 선원들의 선발이 맞지 않으면 물때에 맞춰 양망을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0: 또 한 반의 양망 작업이 마무리되고 어느새 갑판 한가득 젖새우 바구니가 그득하게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잠시 후 바구니를 바닷물에 담그고 흔들기 시작하는 손은
1: 지금 뭐 하시는 거죠?
2: 치는 거예요.
1: 예?
2: 고름 치는 거라.
3: 잘
2: 나는 새우. 이게 생기면 안 되거든.
3: 됐나? 지금은 이거 걸리면 우리한테는 안 좋은데 옛날에 이거 담아서 다 젖다보도 먹었어요.
0: 젖새우를 새우젓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선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별 작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덩치가 큰 어류와 작은 새우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1차 선별 과정입니다. 구멍이 생긴 바구니에 어획한 고기들을 한 대 넣고 바닷물에 담가 체를 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작은 새우 종류만 아래로 빠지고 체에는 각종 잡어들만 남게 된다는군요. 껍질만 두껍고 속은 비어있는 쭉정이 같은 새우들도 이 과정에서 걸러지게 된답니다. 한편에선 나머지 선원들이 계속해서 그물을 털어 젖새우를 거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양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은 그물 한 폭에서 한 바구니가 채 나올까 말까 하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줄줄이 젖새우가 끊이질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차 선별을 맡은 배종인 선원 홀로 고독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무념무상으로 수행하듯 반복해서 채를 치다 보면 어느새 잡어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끔하게 새우 종류만 남습니다. 1차 선별만으로도 제법 말끔해진 새우는 다음 작업을 위해 바톤 터치하듯 남겨집니다. 이미 대기줄의 길이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언뜻 봐선 이 정도만 돼도 어여쁘게 보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군요. 고생스럽긴 해도 갑판 한가득 채워진 젖새우를 보고 있느라면 미소가 절로 새어나온답니다.
1: 근데 양이 많으니까 좀 기분이 좋으세요?
2: 조금
1: 좋아.
2: 색깔이 조금 더 좋아야 돼. 주는 대로 먹어야지 바다에서. 여왕님이 주는 대로.
1: 여왕님 주는 대로?
2: 많이 듣네.
0: 유난히 길고 고단했던 또 한 번의 양망 작업을 무사히 잘 마무리한 선원들.
1: 이제 끝나고 쉬시는 거야 이제?
2: 아니요, 이거 처리해야지.
1: 예?
2: 아니요, 또 골라야지.
1: 골라야 돼?
2: 상품 만들어야지.
1: 상품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0: 양망은 그저 예고편이었을 뿐 젖새우잡이 선원들의 업무는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이번엔 노란 바구니 대신 바닷물 호수가 등장하는데요.
1: 이거 하면 뭐가 걸러져요? 네. 이거 하면 뭐가 걸러지는 거예요?
2: 고객 필요 없는 거 하면
1: 필요 없는 거 걸러낸 거예요?
0: 네. 흔히 크릴새우라 부르는 자잘한 곤쟁이 뷰를 골라내기 위해 요사이 등장한 신기술이랍니다. 젖새우보다도 작은 곤쟁이 뷰를 과연 어떻게 골라낼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비밀은 바로 새우가 아니라 고무통 벽면을 향해 바닷물을 쏘는 거랍니다.

0: 애착에 이기는 물보라에 권쟁이류가 기절하면 절세와 분리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원리라는군요. 잠시 후 물보라가 가라앉고 나면 수면 위로 떠오른 곤쟁이들만 흘려보냅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큰 새우들만 남게 되는데요. 수압을 이용한 2차 선별은 곧바로 또 한 번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말끔해진 결과물을 얻게 되는데요. 한눈에 봐도 새우들의 크기가 꽤 일정하게 걸러진 모습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소쿠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선원들. 그렇게 여러 차례 선원들의 노고를 통해 선별 과정을 거친 새우들은 또다시 노란 바구니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한결 일정해진 크기와 투명하게 빛나는 채색이 돋보이는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이어지던 젖새우 선별 작업은 결국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은 이후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선별해야 할 새우가 너무 많다 보니 세 번째 물대는 선장의 결단으로 건너뛰고 오로지 선별 작업에만 매진하는데요.
1: 자, 여러분. 저렇게 치면은 빨개 이제 좀 빻고.
0: 3차 선별은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여러 종의 새우 가운데 오로지 젖새우만 골라내기 위해 또 한 번 진행하는 선별 과정인데요. 심지어 깨끗한 바닷물에 여러 번 헹궈가며 체를 쳐야 하는 무척 고된 작업이랍니다. 그렇게 3차 선별까지 마친 새우들은 이제 갑판장의 손으로 넘겨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애써 씻어낸 새우들을 고농도의 소금물에 담가버립니다.
2: 소금물 왜 넣어요?
3: 고춧가루를 갖다 일단 깔아 채려고. 빨간 거, 빨간 채.
4: 빨간 거를 다 안 쳐.
3: 소금에 이제 약한 놈은 다 뜨잖아요. 이제 무거운 놈은 깔아고.
0: 드디어 젖새우 선별의 마지막 종착지 4차 과정인데요. 새우 상태에 따라 즉석에서 염도를 맞춰가면서 순수한 젖새우만을 분리해내는 오로지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이루어지는 작업. 그렇게 한참을 지켜보며 기다리다가 뽀얗게 떠오른 젖새우만 곱게 건져내면 드디어 젖새우 종을 선별하는 과정은 완료되는데요.

0: 시작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선상에서 곧바로 염장을 하는 동시에 자그마한 조개 껍데기나 이물질을 한 번 더 골라내는 작업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1: 간을 해가면서 이제 추는데요.
2: 아.
1: 그래야 이 미끄러운 게 덜하거든요.
0: 새우젓의 용도나 판매처 주문에 따라 7대 3 혹은 6대 4의 비율로 천일염을 섞어 버무리게 되는데요. 작디 작은 젖새우들 사이에서 그보다 더 작은 껍데기 등을 골라내려니 선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새우가 절여질 만큼 강한 염분에 맨손을 노출시켜야 하는 것도 여간 고역이 아닌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물을 받아두고 스스로 염분을 씻어내며 작업을 진행한답니다.
1: 아, 소금이 저기. 소금이 저기.
2: 예.
3: 따갑죠.
1: 손이 따갑잖아요.
2: 아, 소금 때문에 따가워서.
1: 손이 좀 다 까져버려요.
2: 손님께.

0: 이렇게 틀 감아 올리다가 줄 터지고 그럼 막 다쳐요.
1: 엄청 위험한 화장이 이게. Desperado,
2: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3: 저도 배 안 타려고 새벽에 강산에 가서 산도 파봤지. 막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상관은 배에 비면 안 것도 아니. 그 맛이 이제 태우자 배가 힘드니까.
4: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5: 아이고 그럴 것 같아서 벌써 진작에 그만두고 버렸지. 그냥 뭐 천직이니까 솔직히.

0: 여러 가지 고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새우젓.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새우젓입니다. 염장까지 끝낸 새우젓은 곧바로 드럼통으로 옮겨집니다. 한 드럼에 대략 300kg가량의 새우젓이 담기게 되는데요. 오후 2시에 시작했던 2차 양망 작업은 자정을 넘긴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끝이 났습니다. 종일 허기진 상태로 일했던 동료들을 위해 조리장이 솜씨를 발휘하는데요.
1: 이 세상의 고마움 다 같은 마음.
0: 향긋한 파기름으로 매콤하게 볶아낸 제육볶음부터 얼큰하고 시원하게 끓이는 콩나물국까지 순식간에 항상 차려내는 조리장.
2: 여기 돼지고기 안 먹어.
3: 아, 돼지고기 안 먹어요.
4: 무슬림.
3: 무슬림, 아.
4: 나는 먹어.
2: 볶아, 이제 지금 남북.
0: 그런데 어째 다들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요. 유난히 고단했던 작업 탓에 아무래도 피곤함이 배고픔을 이긴 모양입니다.
5: 먹기 전에도 어깨를 묵어야 돼요. 다 이 밥점을 이렇게 안
6: 이 밥이 잘 되면 밥 먹어야지.
0: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곧바로 취침에 들어간 선원들.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기절하듯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 시각 홀로 잠 못 들고 깨어 있는 선장.
7: 나는 한숨도 못 자.
3: 왜 못 주무세요?
7: 물 가는 거 봐야 된 게.
3: 아.
7: 조류가 얼마나 세게 간가 봐야 다음 물에 이제 내일 이제 마치는 거야. 그 물 개수를. 아. 그래서 하고 간다.
3: 아, 그럼 선장님은 언제 주무세요?
7: 나? 나는 이제 물 봐주고 그 물 뜰 때 하거든. 일할 때.
3: 아, 일할 때 주무셔. 아,
7: 한 시간이나 자면 또 뻘깍 일어나고 그러지. 참 많이 못 자요. 지금 이 양이.
0: 젖새우잡이배 선장에게 물때를 사수한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루 네 번 물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어획량이 좌우되기 때문인데요.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다시 조업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선원들은 고작 2시간 남짓 겨우 눈을 붙인 상태인데요.
3: 좀 주무셨어요?
0: 물때에 맞춰 반사적으로 일어난 선원들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어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낮에 잘라내고서 수습하지 못했던 밧줄 하나를 양망과 동시에 세 줄로 교체하는 작업까지 진행해야 하는데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내야 하다 보니 선원들 얼굴에도 긴장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 야간 작업의 경우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칠흑 같은 밤바다의 어둠 속에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저새우잡이 일을 두고 바다의 막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선원들 모두 남부럽지 않을 만큼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7: 새우가 안 든게 그물을 철수하고 그 운반선에 실어진 고기금을 그걸 채 잡고 이제 고기 잡은다고 거기 사람 환장을 잃는 말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 나는 콧노래 시인시 부르고 우리 김 사장이 또 일어났어.
3: 김 사장이요?
7: 우리 선조.
3: 누가요?
7: 민성이. 저 회장님 아들이요, 선조.
0: 선원들 사이에 섞여 똑같이 고된 일상을 함께 하고 있다는 선조의 아들 민성 씨.
8: 여기서 근데 왜 이래요? 아, 선주 아들이고 또 같이 이 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요. 아, 처음이 힘들죠. 처음이 안 힘들면 거짓말이죠. 근데 힘들면서 어제보다 덜 힘드니까 그러면서 자신다 즉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어지는 선별 작업 과정. 보통 양망 작업 시간에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10년 이상 경력의 선원들에게 이젠 익숙해진 일상입니다.

0: 졸리세요?
1: 그래 졸리진 않아요.
0: 잠자는 게 익숙해졌구나.
2: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면서도 서둘러 작업을 마친 이유. 바로 경매를 앞두고 우트로 새우젓을 실어보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선단 소속의 작업선과 운반선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작업선 세척이 조업한 젖새우 성적표가 공개되는 자리인데요.
0: 선장님,

0: 그들의 표정이 영 마뜩 차는 가운데 드디어 공개되는 김호남 선장의 성적표. 양쪽 두 작업선의 합산 성적 7 드럼을 한 척으로도 똑같이 만들어냈다는군요.
1: 많이 잡은 사람은 좀 이렇게 약간 좀 기세가 당당하겠네.
2: 그러지. 원래 요배 저 배들이 못 따라잡아. 따라잡을 수가
1: 왜요?
2: 요 선장은 요 간이 좀 크거든.
0: 선단에 채우젓이 가득 싣고 운반선이 달려갑니다. 도착한 곳은 전국 최대 새우젓 집산지로 손꼽히는 신안군 송도 위판장인데요. 아직은 본격적인 새우젓 시즌의 초입이지만 벌써부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도매상들로 위판장이 들썩입니다. 선상에서 염장해온 새우젓들은 이렇게 속을 뒤집어 선별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는데요.
3: 여기 상품입니다. 요즘 나온 것 중에 상품으로. 빨간 새우를 얼마만큼 잘 선별하느냐가 새우젓 가격을 형성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가게 되죠.
0: 선원들의 빗다머리 노고와 선별을 거쳐 탄생한 새우젓이지만 위판장에 도착하면 젖새우 자체의 선별 상태는 물론 새우젓의 염도와 품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이 나뉘게 되는데요. 가장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빨간 표철의 경우 경매가 역시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전체적인 물량이 저번 주보다는 적고 또 상품도 되게 좋은 물건이라 저번 주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경쟁받을 것 같습니다.
5: 110만 원. 3번. 자, 8개는 너랑 7개.
0: 중매인들은 새우젓 상태를 자유롭게 둘러본 다음 각자 입찰서를 작성하는데요.
5: 자, 갑니다. 147만 원. 32번. 10번. 8번. 목표는?
0: 잠시 후 드디어 경매 낙찰가가 발표되는데요. 민성 씨도 드디어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6: 최상급이 지금 돈 60만 원, 159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매가 81만 원.
7: 네, 경매를 시작해 보면 그 생각보다 더 잘 나올 때도 있고요. 네, 좀 못 나올 때도 있고,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 대신에 이 시중 같은 등급별 가격이 똑같으면 만족스럽습니다. 네.
0: 치열했던 경매가 끝나고 저마다 새로운 주인이 정해진 새우젓들은 이제 전국 각지로 떠날 채비를 하는데요.
8: 원래 신안에서 젓갈이 유명하니까 이제 여기서 물건을 사야 안심이 되고.
9: 아유, 좋다고 소문났어요. 저희들 대전에서 그 시장, 삼성 시장에서 한 40여 년 했는데, 거기 이제 단골들이 오래 계시니까 다 그분들이 맛으로 증명을 하고 있죠.
0: 새우젓은 한식밥상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요. 주재료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감칠맛과 풍미까지 더해지니 새우젓만 잘 써도 요리가 달라진다고 하죠. 국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소금 대신 새우젓을 곁들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젖새우의 필수 아미노산 성분과 단백질분의 효소가 새우젓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더 풍부해지기 때문이랍니다. 젓갈 중에서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쓰인다는

0: 10년 좀이려 세우 전 잊고 있던 존재감을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예부터 새우젓은 한국인의 밥상에선 최소 단위의 반찬이라고 했을 만큼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1: 끓을 때 간을 하나도 안 해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새우젓은 밥맛이 맛있어요. 감칠맛도 먹고 난 후에 배우네.
0: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죠. 이 작은 새우젓 한 마리를 상에 올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땀을 흘리고 있는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캄캄한 암흑천지의 밤바다. 이곳은 여전히 밤낮의 경계가 없습니다. 대낮처럼 불 밝히고 또다시 양망 작업을 준비 중인 선원들. 그런데 선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 바깥에 가봐, 바깥에 가봐, 바깥에. 바깥에 가봐. 바깥에 가봐, 얼루.
3: 네, 있어요?
4: 나왔어. 작은. 예, 예. 잘랐어요. 안 좋아? 별로 안 좋아요.
0: 무게 2톤에 달하는 닻을 지탱하고 있던 밧줄이 양망 도중에 끊어져 버렸답니다.
2: 봐봐. 잡아 이거. 잡으러. 아, 잡아야 같이.
5: 안 돼, 안 돼.
2: 여기 있으면. 줄이 짧아버려.
0: 끊어진 닻줄 대신 임시 부표를 띄워 다시 그물과 이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6: 극한 직업에서 제일 힘든 일. 머리 아픈 것.
0: 과연 이 난관은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0: 제가 지금 차를 타고 가족들과 가까운 바닷가에 간다? 근데 어느 바닷가를 가도 볼수 있는 게 바로 이세죠.
1: 하나, 둘, 셋, 오!
2: 무섭게 달려듭니다. 놓치는 법이 없죠.
0: 하지만 우리는 이 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인간과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숨어 지내는 괭이 갈매기들이 있습니다.
1: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로. 정말 말이 안 나온다. 이게 자연이고 이게 야생이고. 사람이 이렇게 떠날 때는 아이 아파. 손에 있는 것도 낚아채고.
2: 과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던 괭이 갈매기는 여기 없습니다. 대신 내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치열한 다툼이 이들 앞에 놓여 있죠. 이것이 야생입니다. 설마 했는데 이번 여정도 섬이라고 하네요.
1: 안녕하세요. 아, 뭐 여기저기 옮겨 다닌 거 생각하면 뭐 이러다가 서해안 섬은 다 가겠네요. 아, 작은 섬들은.
3: 특별한 준비물이 있어요.
1: 뭡니까? 응? 비옷인데? 왜요? 비 와요? 오늘? 비까지 와요? 배안 떠?
3: 비는 안 오는데
1: 네.

0: 궁금해하다.
1: 비옷을 괜히 갈매기 하고 비옷과 뭐지? 어쨌든
2: 비보다 더 무서운 비가 있다는 걸 저 때까지만 해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3: 아, 저 배 아니라 혹시 저 비행기 타고 어떻게 좀 괜히 갈매기 만나고 뭐 이런 거 없나?
2: 생각만 해도 신나지만 상상일 뿐이죠.
3: 근데 이 배가
4: 오! 깜짝이야.
3: 아니 여기 그냥 그대로 앉아 있어요. 얘네들이 벌써 뭐 먹이를 주는 줄 알고 뭐 오! 다 기다리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2: 배만 떴다 하면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인간들보다도 이 과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3: 아니 진짜 이상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배가 갈 뿐인데 왜 괜히 갈매기가 쫓아오냐고. 가만히 있어봐. 야.
2: 전 그저 봉지만 들었을 뿐인데요.
3: 어 잠깐만 잠깐만.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4: 어. 어.
3: 아이 정말 잠깐만 잠깐만.
2: 어찌나 성격들이 급하던지요.
3: 너희들이 한번 이거를 먹을 수 있는가 보자. 하나 둘 셋
4: 오
3: 셋
4: 오
3: 오 하나 둘 셋
4: 오.
2: 그나저나 제가 저렇게 즐거워했나요? 이 과자 앞에서라면 겁도 체면도 위아래도 없습니다.
3: 아니 없는 손가락을 왜 찝냐고.
2: 아주 민첩하죠. 하지만 마음이 급한 나머지 제 손가락을 물고 가는 녀석도 있었습니다.
3: 아니 왜 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기다려 기다려. 아우 기다렸다가 어 말 잘 듣는데.
2: 오. 이 정도면 반려새라고 해도 될 정도. 이제 슬슬 목이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0: 저희 이제 이곳을 떠나서 좀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3: 괜히 갈매기요? 다 찍었잖아.
0: 또 먼 곳으로 가보실까요?
3: 한 변화 하나 안 변하고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더 먼 곳으로요? 배 타고?
2: 가야 한다니까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딜 가도 이렇게 괭이 갈매기 천지인데 왜 굳이 멀리 가야 하는 거죠? 인천항에서 저의 궁금증을 풀어줄 귀인을 만났습니다.
3: 이 갈매기 하면 그냥 이름 그냥 갈매기라고 하면 되는데 네. 왜 굳이 또 괭이 갈매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5: 꾸렁 소리를 들어보시면 냐옹 냐옹 하는 고양이와 비슷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괭이 갈매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재밌게도 일본어 표현도 우미네코라고 해서 바다에 사는 고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3: 그러면 바다에 사는 고양이라는 이름으로 갈매기를 표현하고.
5: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 뭐 네.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 아, 그렇군요.
6: 야옹! 야옹! 야옹!
3: 고양이 소리 같은가요?
2: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이 고양이랑 닮은 점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극강의 생존력이요. 어디서나 살 수 있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죠. 오다하오다 이제는 연평도까지 왔습니다. 북방 한계

0: 산이 코앞인 그런 섬이죠.
1: 아니 여기가 대연평도라서 지금 조금 이제 안개가 낀 듯한 날씨에 날씨가 어떤가 좀 확인하려고 봤더니 북한이라고 뜨는데요.
0: 이런 곳 처음입니다. 북한과의 거리가 불과 10km인 연평도는 다시 대연평도와 소연평도 이렇게 두 개의 섬으로 나뉩니다.
2: 네, 저희가 거의 두 시간을 넘게 배를 타고 왔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바로 대연평도인데. 네. 여기에 괜히 가는 얘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새들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구조도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둘러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러면 실제 괭이갈매기의 서식지는 또 다른 곳에 있고?
2: 네, 또 배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됩니다.
1: 여기는 그냥 잠시 들렀다 가는 곳?
2: 그렇죠. 저희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잠시 들리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0: 오늘따라 날씨도 참 수산하다 했습니다.
2: 아. 특히 오늘 저희가 살펴볼 곳은 바로 저 언덕 꼭대기에 있습니다.
1: 그럼 저희가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2: 가까이서 설마.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0: 설마 설마 했는데 역시나 그냥 쓱 보면 아무도 없어 보이죠. 이 절벽은 인간의 눈을 피해 마련된 그들만의 거대한 왕국입니다.

0: 이 헬멧은 좀큰게 없나요?
1: 네, 이게 답입니다.
0: 아, 진짜요?
1: 너무 좋아요.
0: 응. 제가 사실 이 머리 여기가 커요. 그래서 웬만한 모자도 잘안 맞아요.
2: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은 일단 올라가라네요.
3: 반사 각도는 약한 30도 정도 되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혹시 미끄러져 넘어질까봐 줄로프 살짝으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0: 이게 무슨 난이도가 없고 뭐 절벽이 뭐 아니에요. 이런 절벽인데. 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로프만 잡고 올라가라 이거죠?
2: 그런데 저보다도 안쓰러운 분이 여기 계시네요.
0: 계세요, 여기. 신발도 어디 그냥, 응?
3: 땡기고는 다음까지 달려요.
2: 네, 그래요. 갑니다. 가요. 위의 세상은 어디서도 보기 어려운 새들의 집단 서식지라고 하는데요. 그 생생함을 전해드리기 위해선 저도 야생이 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가 만약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를 포함한 제작진까지 무슨 액션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한 고비 넘겼습니다.
0: 저 빨간 줄 잡아요. 이쪽 거는 곧, 자. 오케이. 어우, 자.
2: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4일째라는 담당 PD도 이러고 있네요.
0: 자, 하나, 둘, 셋. 어우, 됐어.
2: 가족들이 본다면 깜짝 놀랄 만큼 험한 이곳에 놀라운 광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0: 와, 백눈 둥지들이 엄청 많은데, 눈앞에?
4: 네, 바로 눈앞에 나타나네.
2: 외딴 섬 절벽 끝. 그들만의 은밀한 세계가 있습니다. 새하얀 깃털, 우아한 자태. 백로 중에서도 키가 큰 편인 중대 백로입니다.
0: 백로 둥지에 여기가 사방이 저기도 알 3개 저기는 새끼 1마리 여기는 새끼 2마리
2: 백로 천여 마리가 하나같이 알을 품거나 새끼를 기르고 있습니다. 높은 나무 위는 가장 안전한 집이죠. 따닥따닥 백로 둥지가 마치 마을을 이루고 있는 듯하네요.
0: 우와! 여기 오니까 더. 와, 지금 이 정도면 지금 부화한 지 얼마나 된 새끼들일까요?
4: 지금 이 둥지 같은 경우는 부화한 지한 일주일 정도 된 새끼들입니다. 지금 저희는 중대백로라는 여름철수의 번식지에 와 있고요.
0: 네.
4: 지금 보시는 곳이 거의 대부분 중대백로로 이루어진 집단 번식지네요.
0: 어쨌든 이 중대백로도 철새잖아요.
4: 네, 추워지면 중국 남부라든가 인도 차이나 반도, 필리핀 이 지역까지 이동을 하는
0: 아니
4: 겁니다.
0: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시기가 얼마 되지 않는데 짧은데
4: 네.
0: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잘합니까?
4: 지금 앞으로 4개월 안에 네. 충분히 날아서 독립을 하고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월동 지역까지 혼자서 스스로 날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무리를 지어서 같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새끼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0: 어쨌든 그 과정을 이겨야지 자기도 가족의 일원이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생태계에서. 네.
2: 언젠가는 몰라보게 아름다워져 있겠죠. 이 어미처럼요.
0: 우리 지금 오른쪽에는 알이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할 정도로 보석처럼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고와요.
4: 새들의 알은 신이 주신 완벽한 보석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이러한 알들을 수집해서 개인이 소장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알을 둥지에서 꺼내서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일종의 밀렵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 그저 그런 빛깔이 아니네요. 은은한 옥색. 일부러 흉내내기도 어렵겠습니다. 백로는 한 번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요. 깨어나기까지는 2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고단함도 잊은 채 새끼만을 생각하죠.
4: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소장 목적보다는 오히려 드시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알을 식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긴 합니다.
0: 왜요? 왜? 왜 먹어요?
4: 몸에 좋다라는 속설 때문에 그런 거죠.
0: 아니, 계란을 두 개 드시지.
4: 네. 어?
2: 백로의 시련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 하얗고 가는 깃털. 바람에 나부끼니 더욱 멋스러운데요. 한때는 모자 장식용으로 수백만 마리의 백로가 남획됐다고 합니다.
0: 아, 정말. 깃털이 진짜 아름답다. 근데 왠지 긴 두 다리를 그냥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이거를 지탱하려면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다리 하나 대고 여기다가 다리를 하나 대고 딱 그 무게중심을 잡아서 그렇죠. 의지를 하면서 딱 서 있네요. 저렇게
4: 가지가 바로. 흔들려도 머리는 네.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만큼 균형감이 뛰어난 거죠.
2: 줄타기 명인이 따로 없죠.
0: 여기도 뭐 새 소리들이 뭐 우? 우? 우?

0: 어? 이게 뭐지? 여긴 백로가 아닌데 저 뭔가요?
1: 까만 새가 보이시죠?
0: 까마귀는 아닌 것 같은데요?
1: 네, 보통 물까마귀라고도 하는 가마우지입니다.
0: 가마우지?
2: 저 물갈퀴가 보이시나요? 가마우지는 백로만큼 잘 날지는 못하지만 잠수는 자유자재로 한다는군요. 백로를 보고 와서 그런지 더 검게 보이네요.
0: 잠깐만, 이게 지금 여기에 백로가 있어요, 지금. 네. 새끼도 있고.
3: 네.
0: 지금 요 한 공간에 가마우지가 여기다 둥지를 들고 이 가마우지도 집단 번식을 하고 있는.
3: 네, 그렇습니다.
2: 어쩌다 이런 마을을 이뤘을까요? 백과 흙, 철새와 텃새, 뭐 하나 닮은 게 없는데요. 숲의 안쪽 주인은 백로, 해안 절벽은 가마우지 차지입니다. 가깝고도 먼 이웃, 오래전부터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었네요. 가장 큰 가마우지 서식지가 바로 이곳, 연평도라고 합니다. 무려 지구상의 가마우지 중 10%가 산다는군요.
0: 아, 더 작은 새끼, 방금 부화한 듯한 새끼가 여기 있어요.
1: 저희는 방금 부화를 했습니다.
2: 아직 눈도 뜨지 못했는데요.
0: 아니, 어떻게 방금 부화한 새끼예요?
1: 예, 방금 지금 부화를 했네요. 저기는 거의 열흘 이상 된 새끼들이고 이제 꼬리깃이나 깃털이 나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0: 와,
2: 피부 속까지 까만 게 신기하죠. 태어난 지 5, 6일만 지나도 털이 복슬복슬해집니다. 먹이를 기다리는 것 같나요? 날이 더우면 이렇게 목을 부르르 떤다는군요. 땀샘이 없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체온을 조절합니다. 어느덧 해질녘, 이제 서둘러 자리를 비켜줄 시간입니다.
1: 내일 저희가 갈 섬이 네. 저기 바로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내일 저희가 갈 섬, 또 작은 배를 이용을 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들어가요. 괜히 갈래 이런 건데.
0: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 왔잖아요, 섬에. 네. 저기 북한 아니에요, 북한?
1: 아닙니다. 엄연한 대한민국 땅이고요.
2: 아, 오늘의 진짜 주인공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남북이 대치하는 이곳에서 마치 평화협정을 내린 듯한 백로와 가마우지. 대연평도는 이미 평화의 섬이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이번엔 더 작은 배죠. 연평도도 먼데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 구지도에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죠. 인간은 더 이상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0: 아니, 저 하얀 점들이 다 새예요?
1: 네, 그렇습니다.
0: 말도 안 돼!
1: 정말 빼곡하게 섬 전체가 하얀 점들로 덮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0: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니, 좀... 징그러운데요. 왜 이리 시끄러워? 아니, 이게 진짜 수백 마리가 아닌데요? 수백 마리가?
1: 네, 여기만 대략적으로 만 마리 이상의 굉이갈매기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0: 우와, 얘네. 와, 어마어마하네. 태어나서 그런 섬 정말 처음 봤어요. 그냥 모든 게 다 하얀색 점처럼 보였어요. 이 괭이갈매기에게 마치

0: 섬이 점령당한 느낌?
1: 어제 본 것들은 새하얗게 잊었습니다.
2: 네?
1: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군요. 구지도의 주인은 괭이 갈매기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죠. 그것도 만 마리나요.
2: 구지도에 오신 걸로 환영합니다.
3: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로. 이 정말 말이 안 나온다. 이게 자연이고 이게 야생이고.
1: 제가 던진 과자를 받아 먹던 그 귀여운 괭이 갈매기는 이곳에 없는 걸까요? 눈 주변과 부리 끝은 검붉고 하얀 몸에 회색 등을 가진 것은 똑같은데 말이죠.
3: 지금이 어떤 시기죠? 새끼들이
2: 지금은,
3: 많은데요?
2: 네, 이제 새끼들이 구한 지 이제 열흘 정도 대략 되는 시기고요.
3: 깜짝이야. 이 아이들이 지금 저희들을 갑자기 경계하고, 어쨌든 조금 예민한 시기죠?
2: 네, 지금은 번식기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부모들의 예민한 시기고요.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경계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자기 둥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저희 머리 위로 날면서 이제 똥을 싸기 시작하죠.
3: 잠깐만! 잠깐만! 감싸봐. 잠깐만요. 와,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찍을 게 아니네. 폭격을 한, 가만 있어.
1: 하얀 바위 보이십니까? 전부 녀석들이 싼 똥입니다. 이렇게나 잘 살고 있네요.
3: 우와, 여기 온데 어머, 나 정말, 정말 다 싸고 하고. 아, 이게 공격하는군요,
2: 네.
3: 저희를. 아, 정말 그러지 마라. 갑자기 몸이 쪼그라드네.
2: 네.
1: 태어나서 그런 박대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3: 싸우는구나.
1: 출발할 때 받았던 비옷이 이렇게 쓰일 줄이야. 이게 사극이라면 두껍게 철갑옷을 입은 듯 했죠.
3: 이거는 쓰시기 불편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2: 네.
3: 네.
1: 그래, 너희들 마음껏 싸려구나. 교수님을 따라 이제야 마음 놓고 전진합니다. 괭이 갈매기들이 처음 이 섬에 도착한 건 지난 4월입니다.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먹이가 있는 곳은 최적의 번식지. 섬 곳곳에서 서로를 졸졸 쫓아다니고 먹이를 주고받는 암수를 볼수 있죠. 열렬한 구애 끝에 서로의 마음을 얻었다면 이제 짝짓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저기도 비슷한 시기에 다 같이 결혼해서 출산도 다 같이 하는데요. 지금 이 섬에는 대략 5천 쌍의 신혼부부가 있는 셈이죠. 이 섬에 찾아온 보람이 생겼습니다. 괭이 갈매기는 암수할 것 없이 교대로 알을 품는데요. 암컷과 수컷이 구분이 안될 정도로 생김새도 역할도 비슷합니다.

0: 부모가 열심히 품었어도 깨어나는 새끼는 절반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나마 첫 번째 알에서 태어난 새끼의 생존율이 가장 높다는군요. 5월 말에서 6월 초, 여기저기 새끼들이 늘어나면 부모들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신선한 먹이를 부지런히 날라야 하죠.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게 생겼으니 걱정도 두려운 것도 많아집니다.
1: 괭이갈매기 한 마리는 힘이 없죠. 연약합니다. 하지만 무리를 이루면 달라집니다. 수백 수천 마리가 모이면 아주 거대한 힘이 생기죠. 무서운 포식자가 다가와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택한 겁니다.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길. 집단 번식이죠.
0: 집단 번식은 그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2: 개인별 행위들이 저희가 좋으니까 막 와서 공격하려고.
0: 그들의 눈에 우리는 그저 침입자. 조금의 봐주기도 없죠.
3: 아, 정말. 아, 오. 정말 너희들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 너희들을 조사하라고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왔단 말이야. 어쨌든 아침에 사실 한 마리가. 한 마리가 계속 공격하는 것 같아. 아침에 한... 아!
4: 자리를 바꾸시죠.
3: 아니, 설마 자리를 바꾼다고 할까요?
4: 사람을 알고 특정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순히 키가 큰 사람을 공격하는... 지금처럼 머리가 높이 있으면 먼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리를 바꾼 겁니다.
3: 하나님께 떠날 때는 아이 아파. 손에 있는 것도 낚아채고.
4: 그래서 먹이를 잡아와서 새끼들에게 되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0: 혼쭐 제대로 났습니다.
4: 쟤예요.
0: 이러다 촬영도 못할 것 같은데 안 되겠네요. 필살기를 꺼내들 차례입니다.
3: 새우깡만 이렇게 딱 들고 있어도 이 난리가 나는데. 그래. 자.
0: 소 닭보듯 하네요.
3: 뭐 새우깡을 드니까 뭐 아예 나타나진 않는데 더.
0: 던져주면 먹을까 했는데요.
4: 하지만 지금도 보시다시피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3: 그러네요.
4: 새우깡에 크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3: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4: 예, 감사합니다.
3: 아, 진짜 말씀하시지. 아, 예. 아, 너무 그냥 저만 바라보셔가지고.
0: 과자의 유혹에도 정말 꿋꿋하네요.
3: 네. 저 언니가 저 이 새끼를 계속 공격하는데요?
4: 네, 자기 새끼가 아니고 자기 영역에 왔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고요. 지금 새끼는 쪼지 말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미가 도착을 하게 되면 서로 어미 간에 싸움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왜 공격하느냐 라고 해서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0: 많은 일이 그렇듯 집단 번식에도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같은 처지에 있는 경쟁자이기도 하죠. 내 영역을 침범하면 그것이 남의 새끼라고 할지라도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네요.
3: 야.
1: 왜 공격하냐고. 여기가 뭐 자기 집인가? 왜 그래?
4: 네.
1: 조금 일로 와 있어. 일로 와.
0: 섬 곳곳에는 미아도 넘쳐납니다. 새끼가 커가면서 먹는 양도 많아지다 보니 부모 둘 다 먹이를 구하러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호기심에 잠시 집 밖을 나선 새끼가 다른 어미에게 공격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두려움에 몸을 숨긴 새끼들. 어미가 올 때까지 이렇게 잘 숨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심하게 다치거나 굶어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아, 새끼인데 죽어 있죠?
4: 예, 생각보다 죽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죽은 지 얼마 되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머리 쪽에 피가 많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 네.
4: 보통 개갈매기는 세 개 정도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네. 그 중에 성공적으로 자라서 섬을 떠나는 개체는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 그러면 알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성공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서 나르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두 마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4: 네. 두 마리는 알에서 깨지 못하거나, 깬다 하더라도 생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알 세 개 중에 하나만 성공적으로 이 섬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나는 거죠.
1: 아...
0: 우리의 눈에는 참 가혹해 보이는데요. 이 과정을 다 견뎌내고 살아남은 자만이 우리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 땅은 좁고 먹이는 한정적이고 내 새끼는 또 살려야만 하고 또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섬 곳곳에서 정말 살벌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죠.
0: 댕이 갈매기는 3년 정도가 지나야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는데요. 새우 과자를 좋아하던 댕이 갈매기들은 대부분 번식기가 아직 되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이었던 거죠. 저도 어릴 때는 과자 참 좋아했거든요.
1: 저희가 이제 이장천막 안으로 들어왔는데,
4: 네.
1: 그래도 야 여기 오면 좀 평온할 줄 알았는데 소리는 장난이 아니네요. 네. 정말 크네요. 그래도 이 새똥을 안 맞는 것만 해도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아,
0: 텐트가 오늘 저희의 둥지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 가만히 앉아서 보니 싸움이 더욱 가관이네요. 아우 정말 참 뜯어 말릴 수도 없고요.
4: 지금 갈매기의 부리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1: 네.
4: 저렇게 잡고 서로 당기게 되면 마치 칼처럼 베일 수도 있습니다.
1: 자기들끼리요?
4: 지금 산동 카메라를 보시면 네. 날개를 물렸어요. 옆에 있는 갈매기에게.
1: 아니 두 마리가 한 마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4: 예, 한 마리가 방금 날개를 펴는 과정에서
1: 네.
4: 양쪽 옆에 이웃 둘에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 아, 날개를 물고 놓칠렀네요.
4: 네.
1: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해야지?
4: 일단 자기 세력권을 지켜야 네. 자기 새끼의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요.
1: 아우.
4: 그래서 일단 정한 자기 세력권 안에는 지금 공격을 하던 개체도 또 공격하다가 다른 영역에 들어가자마자
1: 아.
4: 또 날개를 옆에서. 물리고, 네. 또 옆에 네. 물리고. 네.
1: 여기도.
4: 네. 그, 자기 세력권에 들어온 남의 새끼들은 가차없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새끼에게 위협이 될 요인들은 모두 다 공격을 하게 됩니다.

0: 매일 저렇게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겠네요. 새끼가 살아서 무사히 이 섬을 빠져나갈 확률은 고작 30%. 나고자는 버려집니다. 괭이 갈매기는 불이 끝이 갈고리처럼 약간 휘어져 있는데요. 쪼이거나 물리면 크게 다치겠죠. 다시 둥지안. 여기엔 패자도 있습니다.
1: 근데 둥지안에 새끼가 죽었나요?
2: 네, 친구가 왔습니다. 원래
1: 아 죽었네.
2: 두 마리나 세 마리가 있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한 마리만 남았던 마지막 새끼가 죽으니까 네. 어미가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어미가 죽었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꾸만 뭔가를 지켜보고 주위를 살피고 막 이러네요.
2: 네. 올해 의도했던 새끼들이 이제 모두가 죽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번식 자체가 실패가 된 것이죠.
1: 아 울면서 네. 아 답답다.
2: 보통 새끼가 죽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저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한편으로 보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은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짜 드라마 같아요.
2: 네, 이쪽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마치 전쟁터처럼
1: 맞습니다.
2: 전쟁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새끼들이나 알이 결국에는 죽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나가는 태어나는 새끼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 집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훨씬 더 좋은 결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0: 혹독한 번식기를 치르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수많은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새끼들은 7월 초 비로소 날 수 있게 되는데요. 약 한 달간의 훈련을 거쳐 이 섬을 떠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보이시나요? 이 섬에 또 다른 동거인, 아니 동거새가 있습니다. 괭이 갈매기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는 외모의 이 녀석. 주걱 모양의 길고 넓적한 부리와 바람에 날리는 뒷머리가 참 인상적인데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저새입니다. 괭이 갈매기와는 서식지나 먹이가 겹치지 않아서 별로 싸울 일이 없다는군요. 야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괭이 갈매기와 다른 점이 또 있는데요. 바로 둥지를 한 곳에 짓고 공동 육아를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유치원이라고나 할까요? 부모들은 아이를 맡기고 편하게 먹이를 구하러 가죠. 어미 몇몇이 남아서 남의 새끼까지 보살펴줍니다. 아직 부리 모양이 주걱은 아니지만 어미를 똑 닮아 티스푼 정도 되는 것 같죠? 한때는 전 세계에 수백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저새. 다행히 지금은 6천 마리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구지도는 가장 큰 저새 무리를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의미가 있죠.
2: 이 갈매기들이나 바다새들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 새들은 주로 바다에서 영양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섬 생태계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바다와 육지와의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바로 바다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편견이 있기는 합니다. 멸종위기종은 왠지 보호해야 할 것 같고 흔하디흔한 괭이 갈매기는 조금 덜 소중한 것 같고 말이죠. 때로는 그들을 방해꾼이나 천덕꾸러기처럼 대해왔는지도 모릅니다.

0: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갱이갈매기처럼 굉장히 큰 한종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면 생태계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절 기능, 공급 기능, 지지 기능이라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바로 가장 많고 가장 큰 한종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의 보전도 중요하지만 이런 흔한종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 오늘도 질리도록 본 이 녀석들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3: 이 새끼 들어왔어요.
4: 새끼가 들어왔다고요?
3: 새끼가 너무 머리를 다 쳐가지고 들어왔어. 네. 어머 어머.
4: 지금
3: 너무 다쳤는데. 네. 이게 지금 둥지를 이탈해 가지고 말 그대로 네. 다른 성체한테 공격을 받아서 지금 다 까인 거잖아요. 네. 야, 이 아이는 지금 어디를 다른 데를 나가도 살지를 못할
0: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둥지를 다시 찾아가는 것인데요. 지금 일단
3: 저희가 찾아줄 수도 없잖아요.
0: 둥지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2: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 이곳까지 도망왔네요. 이 섬에 와서 참 여러 번 이런 순간을 목격합니다. 비집고 들어가도 어디를 쳐다봐도 어미의 품처럼 안전한 곳은 없죠. 인간인 저는 어서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가을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내 귀가 얼얼했는데요. 갱이갈매기는 울음소리로 서로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참 시끄러웠던 갱이갈매기 소리. 이 섬에 계속 울려 퍼져서 한 생명이라도 제 어미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떠난 구지도 이제 9월이 되면 새들마저 떠나 구지도는 다시 텅 빈 섬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봄이 되면 이곳에 또 다른 가족이 탄생하고 다시 전쟁 같은 시간이 이어지겠죠. 벌써 어미만큼 자란 새끼도 보이고 서툴지만 날 준비도 시작했네요. 이제야 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5: 괭이 갈매기를 보면서 저는 도시가 떠올랐어요. 함께 살면서 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괭이갈매기가 인간이 사는 모습을 좀 닮지 않았나요? 이제는 괭이갈매기가 결코 평범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치열한 전투 끝에 살아남은 야생? 야생 그 자체니까요. 바로 우리처럼요. 이것이 야생이다 해서 그걸 한다고요? 식충, 식물?

이 사람 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멀리서 떨어져가지고. 아니, 어쩌면 얘네들이.

0: 맞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1: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게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2: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2: 저는

0: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숙희입니다. 35년째 글쓰기로 밥을 먹고 있고 20년 넘게 글쓰기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런저런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는가, 이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머리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무기, 생각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일을 못하기도 하지만 일 진행도 참 더딥니다. 그러고도 내용이 신통치 않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요, 일을 빨리 하면서도 잘하거든요. 이 차이가 생각하는 힘 사고력에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들이대지 않습니다. 어쩌지? 뭘 하지? 이렇게 답도 없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일에 필요한 쓸만한 생각부터 만듭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만듭니다. 생각을 만든다는 것은요, 일을 의도에 맞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도록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이것이 생각 만들기입니다. 비판적 사고력은 문해력을 구성하는 생각하는 힘이면서 정보 과부하 시대를 헤쳐가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의도에 맞게 의미 있는 생각을 만들려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부터 합니다. 그래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겠죠? 일머리 좋은 사람들의 사고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빠르게 읽고 바르게 검토합니다. 어떤 주장을 살필 때도 논리적 빈틈이나 오류가 없는가를 걸러내고 그렇게 생각을 만들어 갑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일을 하고 의도한 결과를 내려면 기획, 경영, 마케팅, 고객 관리 같은 활동이 필요하죠. 여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 어제 최신이던 생성 AI 기술이 오늘치 최신에 밀려났습니다. 하루하루 기술이 업데이트되는 정말 놀라운 첨단 기술 시대잖아요. 그런데 기술은 활용되지 않으면 그냥 기술일 뿐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술이 활용되면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oT라고 사물인터넷 아시죠? 사물과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처음 고안한 사람은 케빈 애슈턴. 이 사람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가치를 만든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애슈턴은요, P&G라는 회사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일했거든요. 그 무렵 립스틱 하나가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없어서 못팔 정도였다고 하죠. 문제는 재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재고가 어느 매장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때 케빈 애슈턴이 IoT 기술을 떠올립니다. 립스틱에 무선 마이크로칩을 심는다. 제품별로 어디서 얼마나 팔리는지 바로바로 알게 한다. 이런 활용이 가능했고 재고 관리도 한눈에 가능해졌죠. 생산성이 아주 크게 향상됩니다. 성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요, 기술이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의성,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조물주 같은 능력, 이렇게 여기는 분 많으신데요. IoT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한 케빈 애슈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의는 노동이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꿉니다. 창의는 생각의 노동이다. 창의력은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자체가 아니라 그 새로운 것을 일리 있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제법 힘겨운 사고의 과정이어서 창의는 생각의 노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의성은 논리력을 토대로 한다. 이 말이 의외네?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도 탄탄한 논리로 받쳐주지 못하면 실행도 실현도 없습니다. 실현되지 못하는, 실행할 수 없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라 할수 없죠. 지금쯤 여러분들이 나도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판적 사고든 창의적 사고든 또 논리적 사고든 모든 생각은 내 머리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일머리 좋은 사람이죠. 내 머리로 생각하는 힘은 요즘처럼 정보가 차고 넘치는 데다 가짜 뉴스가 판치는 시대에 아주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요즘엔 어지러울 정도로 세상이 휙휙 바뀝니다. 바뀐 세상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만나는 문제들도 전에 없던 것들입니다. 이럴수록 내 머리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고 내 머리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 비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틀림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기 비법 첫 번째는 묻기 전에 생각하기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요. 우선은 내가 먼저 알아보고 찾아보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할 때요, 질문에 답을 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색한데요. 질문을 받으면 질문자에게 되돌려줍니다. 질문자가 먼저 답을 찾도록 요청합니다. 질문자가 답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내용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코치님 책에 오타가 있습니다. 더 적확하게 쓰라 이 문장에서 적확하게를 정확하게로 고쳐야 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에는 그렇다, 아니다. 간단히 답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글쓰기 수업 시간이고 글을 잘 쓰려면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 먼저 하시라고 대묻습니다. 혹시 적확하게라는 말 뜻을 아세요? 사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전을 찾아본 질문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찾아보니 적확하다와 정확하다는 다르네요. 내용상 적확하다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군요.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받고요. 적확하다가 맞아요. 이렇게 답을 했다면 질문자는 그런가 보다 혹은 이상하네. 그러고 말았겠죠. 사전을 찾아보면서 확인하지도 않았을 테고요. 그랬더라면 적확하다라는 어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면 뭐가 됐든 우선은 일단은 내 머리로 생각하고

답을 찾는 노력부터 해야 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기 비법 두 번째인데요. 검색하기 전에 생각하기입니다. 연구를 잘 알면 검색하지 마라. 관련 논문을 읽지 마라.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독회대학 총장을 지낸 고미야마 히로시 교수인데요. 검색하기, 논문 읽기. 이두 가지는 연구하는 사람에게 필수일 것 같은데 왜 하면 안 된다는 걸까요? 이두 가지는 남들이 수행한 결과물을 살피고 참고하는 작업이잖아요. 뭔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남의 결과물을 먼저 접하면 그 사람이 생각한 틀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또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남의 논문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연구 다 했는데 내가 뭘또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포기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런 포기에 대해서 고미야마 히로시스 교수는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구 주제가 같아 보여도 문제의식이 다르면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할때 검색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작업이 참 위험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검색하면 마치 자신이 생각한 줄 착각하게 됩니다. 검색한 결과는 남이 생각한 결과잖아요. 검색한 다음에는 그것을 토대로 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기 비법 세 번째 비법은요, 논리성 갖추기입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에는 자신이 만든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납득하게 만드는 과정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는 논리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내 머리에서 나온 내 생각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일반적인 주장이죠. 왜 뇌피셜이라는 말 있잖아요. 뇌와 오피셜을 합친 말인데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그럴듯하게 우겨 대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피셜을 뇌피셜로 읽고 뇌피셜을 뇌피셜로 뽑아내서 논란도 혼란도 많은데요. 나만의 뇌피셜을 오피셜하게 바꾸는 것. 이것이 생각하는 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내 생각을 어디에 내놓아도 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문해력을 기르려면 책을 읽거나 글을 쓰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데요. 문해력은 읽는 힘만도 아니고, 쓰는 힘만도 아니고, 생각하는 힘만도 아닙니다. 쓰는 힘은 생각하는 힘이고, 생각하는 힘은 읽는 힘으로 돌아갑니다. 읽기와 생각하기 쓰기가 시스템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을 돌리는 엔진이 생각하기 사고력입니다. 배경이 되는 자료 없이 생각하는 것은 공상이고 생각 없이 쓰는 것은 낙서에 불과합니다. 잘 읽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쟁여놓은 지식이 생각의 재료가 됩니다. 재료들을 가공해서 만든 새로운 생각은 글로 표현할 때더 발전합니다. 결국 읽고 생각하고 쓰는 과정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비로소 문해력이 제 기능을 완수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일머리 좋은 사람은 고민하지 않는다, 내 머리로 생각한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숙희입니다. 35년째 글쓰기로 밥을 먹고 있고 20년 넘게 글쓰기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스느님에 관해서인데요. 스느님은 일머리의 핵심이고 문해력의 결정판입니다. 말과 글을 다루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은 쓰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쓰는 힘, 그러면요, 맞춤법, 띄어쓰기, 어휘력, 이런 것을 떠올리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여 글 한 편 똑 떨어지게 쓰는 능력, 이것이 쓰는 힘입니다.

일 잘하는 글은 글쓴 의도를 달성합니다. 핵심을 빠르게 전달하고 원하는 반응을 정확히 얻어냅니다.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글은 한눈에 의미가 전달됩니다. 어떤 글이든 의도한 바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글은 일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만 망치는 게 아니라 글쓴 사람의 평판도 경력도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쓰는 힘은 곧일 잘하는 글을 쓰는 능력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데요. 문학적 글쓰기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일하는 현장에서 쓰는 글은 언어예술이 아니라 일하기의 기술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멋들어진 글을 쓰려는 데 있습니다. 일 잘하는 글은 멋진 글이 아니라 의도에 맞는 글입니다.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이 멋있는 글입니다. 일터에서 쓰는 글은 잘 쓰기가 아니라 잘 읽히기가 핵심입니다. 잘 쓴다, 못 쓴다가 아니라 잘 읽힌다, 아니다로 평가해야 합니다. 문해력을 완성하는 쓰는 힘, 점점 더 어렵게 여겨지시나요?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ABC하게 쓴다. ABC, 이세 가지를 충족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는 글, 돈이 되는 글을 쓸수 있습니다. ABC,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오디언스, 독자를 특정하여 써라. 그러니까 타깃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베네핏, 독자에게 읽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라. 독자가 왜이 글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콜투 액션, 독자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해라. 이 말은 글 쓰는 목적에 맞게 필요한 행위를 요구하라입니다. ABC하게 쓴다. 이 법칙을 기억하였으면 글쓰기가 의외로 수월합니다. 잘 읽히는 글을 쓰는 비법. 하나 더 드리자면요. 저처럼 글밥 먹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 하나 소개할게요. 세상에 못쓴 글은 없다. 고쳐 쓰기 전에 글만 있을 뿐이다. 이것입니다. 의외로 글쓰기를 원샷 하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고민고민하다가 후다닥 쓰고 그렇게 끝내는 분이 참 많은데요. 글밥 먹는 사람들은요. 생각하다가 후다닥 쓰고 두고두고 고쳐 씁니다. 고쳐 쓰면 얼마든지 좋아지기 때문에 잘 쓰네, 못 쓰네, 이런 고민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글쓰기 원칙 ABC는 내 글을 고쳐 쓰는 과정에서도 유용합니다. A, B, C에 맞게 눈과 귀에 거슬리는 곳을 수정하면 거뜬하니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을 빨리 합니다. 몸에 밴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런데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일 잘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도 프로세스대로 씁니다. 쓰기 전에 반드시 쓸 거리를 만드는 작업부터 하는데요. 글로 쓰려는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전하고 싶은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고 의도와 목적에 맞게 메시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쓸거리 만들기입니다. 이렇게 쓸거리, 메시지를 만드는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후로는 그것을 풀어서 글로 써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 잘하는 글쓰기는 생각하기, 메시지 만들기, 쓰기 이런 경로를 거칩니다. 이 단계를 하나하나 거치면서 전달력 높게 메시지가 완성되고 메시지가 완성되면 곧바로 글이 일을 합니다. 반면에 글쓰기에 절절 매는 사람들은요, 아이디어와 메시지를 만드는 과정 없이 무작정 고민하거나 무작정 쓰기부터 합니다.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메시지 만들기에 실패하면 어떤 글쓰기 기술로도 일하는 글쓰기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전해드린 글쓰기 비법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실행하기가 힘들겠다고요? 그러실 줄 알고 이 방법을 템플릿으로 만들었습니다. 붕어빵 굽는 틀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생각과 자료를 흘려넣기만 하면 이라는 글이 바로바로 만들어집니다. 이것 하나면 어떤 글이든지 다쓸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오레오 공식입니다. 오레오 공식은요, 논리정연한 글쓰기를 쉽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기적 같은 공식입니다. 이 공식 하나면 보고서 쓰기에서 SNS, 카카오톡 같은 채팅, 슬랙이나 노션 같은 협업 도구, 이메일, 자기소개서 쓰기, 블로그나 페이스북 콘텐츠 만들기, 이런 모든 글쓰기 작업들이 순식간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레오 공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레오 공식은 딱네 줄로 만들어진 생각의 틀입니다. 일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대처합니다. 일머리는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삼박자로 돌아가죠. 이 논리 삼박자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 오레오 공식입니다. 오레오는요, 의견을 주장하는 오피니언의 O, 이유를 제시하는 reason의 R, 사례 제시하기에 example의 E, 마지막으로 의견 강조, 제안하기, opinion, offer의 O를 연결하여 만든 것입니다. O, R, E, O 이네 단계를 거치면 어떤 생각도 논리정연하게 쓸수 있습니다. 생각을 오레오로 정리하면 결론이나 주장이 명확해지고요. 왜 그런 결론과 주장이 나왔는지 합리적으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 주장을 실행하는 방법까지를 포함합니다. 논리적인 글쓰기에 이것 말고 또 있을까요? 오아리오 공식을 사용하시기에 더 편하시라고 기본 문장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O. 내가 하려는 말은 이러이러하다. R.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E.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러이러하다. O. 그래서 뭐뭐하면 좋겠다. 이 문장에서 빈 곳을 여러분의 생각이나 자료들로 채우면 누가 읽어도 논리정연한 글이 완성됩니다. 참 쉽죠? 오레오 문장식으로 생각을 정리할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문장이 완전해야 한다는 건데요. 문장에는 주어, 수어, 목적어 이런 성분이 있잖아요. 이런 성분이 빠짐없이 갖춰진 것을 완전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써야 생각이 명확해지고 빠르게 전달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잘 생각하느냐가 생산성과 성과를 지배하는 그의 전부인데요. 제대로 일하려면 제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기가 겁나신다고요? 고민만 된다고요? 글 쓰려면 머리가 하얘진다고요? 오레오 하십시오. 오레오 공식을 습관적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뇌가 머자나서 논리적으로 포맷됩니다. 일머리 문해력 시리즈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요약 서비스가 대세인데요. 인터넷 기사 요약 서비스는 옛날 얘기고 유튜브도 드라마도 요약합니다. 메신저에서도 채팅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약한 것만 접하는 사람과 잘 읽고 잘 파악하고 잘 생각해서 요약할 줄 아는 사람, 이두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세줄 요약 글만 읽는 사람, 세줄 요약을 척척 할줄 아는 사람, 만일 여러분이 고용주라면 누구를 뽑고 싶을까요? 호흡이 긴 콘텐츠를 주의 깊게 흡수하고 핵심과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인공지능 디렉터로 정말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요? 요즘 하는 일들은 그의 지식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지식은 대부분 읽고 생각하고 쓰기로 작동되고요. 다시 말해, 문해력이 제대로 작동될 때 일머리가 최대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해력이라는 활주로를 깔아보십시오. 탄탄한 활주로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추진력으로 더 높게,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날아오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문해력은 당신 인생의 활주로다로 하겠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피아노 연주회 초대받아 이곳에 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의 피아노 연주부터 감상해 보시죠.

0: 와, 진짜 폭풍 같은 피아노 연주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마치 이곳이요, 진짜 폭풍이 휘몰아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피아노 연주를 해준 우리 친구,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신방중학교 3학년 임재인입니다.
2: 재인 엄마, 이옥지입니다.
0: 그런데 어머님, 재인군의 시작은 어쩌면 폭풍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2: 결혼한 지 12년 만에 재인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재인이를 놓고 주변에서 축하도 많이 했었고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5살 때 자폐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친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큰 절망으로 왔고 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큰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긴 세월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고 지금은 밝은 햇살이 좀 비춰오는 것 같아요. 네.
0: 제이나, 그러면 처음에 피아노를 시작했던 때가 기억이 나?
1: 처음에는 막 손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가지고 화나고 짜증냈을 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피아노가 익숙하게 치는 것 같아요.
0: 사실 지금 손가락이 힘이 많이 약하긴 한데 우리 폭풍 같은 실력을 가진 제인이한테 제가 좀 피아노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 혹시 오늘 제가 좀 피아노를 배워볼 수 있을까요?
1: 네.
0: 선생님?
1: 네.
0: 그러면 지금 피아노 한번 배워볼까요?
1: 네.
0: 제인 선생님?
1: 네.
0: 형한테 좀 가르쳐줄 수 있어?
1: 반짝반짝 작은 별 가르쳐드릴 거예요.
0: 아, 진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1: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0: 근데 지금 제이나 봤을 때 어때? 형 손가락에 좀 힘이 없어 보이지 않았어?
1: 그랬어요.
0: 그치?
1: 네.
0: 근데 나도 나중에 손가락 힘 좋아지면 제이처럼 피아노 잘 치고 싶다. 형도 할 수 있겠지?
1: 네.
0: 진짜?
1: 네.
0: 제인 선생님께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할 수 있다고의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제인 군이 가장 좋아하는 체외 물건은 무엇인가요?
1: 바로 이겁니다.
0: 오, 이거 기차네요?
1: 기차는 어디든 나를 데려다 줬어요. 기차를 타고 세상을 여행하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0: 이 전철 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1: 기차와 전철을 타면 제 목적지까지도 갈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요. 신창역, 온양온천역, 배방역, 탕정역, 아산역, 쌍용역, 복명역, 천안역, 부정역, 직산역, 송환역, 평택역, 평택지제역, 서정리역, 총탄역, 진위역, 오산역, 오산대역, 새마역, 병점역, 새뉴역, 수원역, 화서역, 성균관대역, 의왕역, 당정역, 군포역, 금정역, 영항역, 안양역, 관광역, 석수역, 금천구청역, 독산역, 가산 디지털 단지역, 영등포역, 신길역, 대방역, 노량진역, 용산역, 남양역, 서울역.
2: 제인이가 기차를 또 더 좋아하게 된 것은 제인이가 5살에 이제 언어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0: 네.
2: 언어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제인이한테 치유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좀 제인이하고 저에게 특별한 시간을 좀 힐링이 되는 시간을 네. 갖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인이가 전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무조건 전철 여행을 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제가 짰어요.
0: 그리고 그 전철 여행을 통해서 좀 언어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었나요?
2: 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인이가 언어 치료를 끝나고 오면 그 전철역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30분 이상을 보는 거예요. 제인이가 그러니까 말은 표현은 잘 못하지만은 세상의 이런 자극에 대해서 뭔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인이도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아이다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 그런 또 가르침에 대해서 더 제인이한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우리 제인이가 이 피아노 말고도 또 노래에도 재능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2: 제인이가 말도 느렸지만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인이가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꿈은 있었지만 제인이가 노래를 안 하니까
0: 네.
2: 제인이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블레드 합창단에 들어가서 제인이가 노래를 하게 되고 소리를 밖으로 내면서 제인이가 예쁜 소리를 가졌고 또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0: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제인 군의 두 번째 최애 물건 알아볼까요? 한번 공개해 주시죠.
1: 바로 이겁니다.
0: 오, 이거 누가 봐도 딱 봐도 다이어리네요? 다이어리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0: 이게 왜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죠?
2: 아, 이거는 제이니의 일상을 기록해 놓은 일기장인데요. 여기에 제이니의 소중한 추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1: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0: 그러면 왜 이렇게 일기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쓰게 된 거예요?
2: 제니가 일기를 쓰면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있었던 일을 그냥 기록만 했는데 일기는 사실은 그날의 나의 감정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안 됐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거기 가서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제니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많이 능숙해졌어요.
0: 이건 진짜 궁금한데요. 제이나,
1: 네?
0: 일기를 쓰기 전보다 일기를 쓰고 난 후에, 너가 더 감정을 표현하는데 쉬워진 것 같아?
1: 네.
0: 진짜? 이게 뭔가 언어 능력에도 좀 도움이 된
2: 네.
0: 것 같죠?
1: 일기에는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 피아노 치고 노래했던 추억들을 가득 채워 넣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추억들을 간직할 거예요.
0: 이 다이어리는 제인이 뿐만 아니라 좀 어머님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한테도 최애 물건이 아닐까 싶네요.
2: 그리고 제가 우리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게 제니하고 처음으로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어요. 추석 연휴 때 필리핀 여행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도 이렇게 일기를 같이 썼어요. 같이 쓰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0: 그거 살짝 볼수 있을까요?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와, 이것도 똑같이 제인이가 지금 쓴 거죠?
2: 예, 제인이랑 같이 쓰고 밑에는 이제 그날 제인이가 어떻게 그날 하루를 보냈는지 제가 기록해 놓았어요.
0: 여기는 좀 특별히 이렇게 사진들이 있네요.
2: 네, 사진을 보면서 그때 이제 제인이가 곧날, 곧 그해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0: 야, 이거 제인이 말 타고 있는 거다. 기억나?
1: 네.
0: 진짜 이렇게 사진이랑 글씨랑 같이 남겨져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인이한테 추억 회상도 되고 너무 좋은 기억이 될것 같아요. 진짜 뭔가 정말 사연도 많고 정말 추억과 애틋함이 많은 그런 다이어리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제인 군의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1: 피아노와 노래를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0: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앞으로 정말 사람들한테 진짜 꿈과 희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1: 파이팅!
0: 친구들,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들은 무엇이든 할수 있고, 무엇이든 될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도전해 보세요. 도전 대장 박위와 함께 할수 있다고!
3: 있다고.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중이다. 현지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험에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점유권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권 하기 전에 말이죠. 점유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물건을 이렇게 지배하는 걸 우리가 점유라 하는 거고요. 지배 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점유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자가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권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점유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의 권리를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점유권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주는 게 점유보호 청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점유보호권이 출제가 될 텐데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누가 갖는 겁니까? 점유자가 갖는다는 소리고요. 점유자는 뭐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점유자라고 그래요? 점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점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같다고 그러셔야 돼요. 다시요.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데 점유라고 하는 거고요. 사람을 부르면 그걸 점유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 되는 거고요. 어떤 권리가 있대요. 그자의 권리를 지켜준다, 보호를 해준다. 이걸 점유보호청구권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이걸 제도로 부를 때 점유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으니 자 지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사실상 지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걸 우리가 점유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자 현실적 물리적 지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을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직접 차를 운전하고 왔대요. 그러면 현실적 물리적으로 그건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좁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수업을 듣기 위해서 차를 주차장에 파킹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차에 직접 타 있지는 않지만 자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그 차를 운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도 점유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만 있어도 이걸 지배 점유로 본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판례를 보면요. 자 건물 소유자가 있고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점유권을 줄 거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물건을 사실상 그냥 지배하고 있으면 다 점유권을 줄 거냐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자에게 점유권을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점유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물 소유자가 있고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있는데 누구에게 줄 거냐는 거예요. 점유권을 봐보세요.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경기도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서울이니 경기도에 자주 안 가볼 거 아닙니까? 이걸 그런다고 해도 내 건물이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내 뭐 들어와가지고 내가 사실상 지배한다. 나 점유권? 나 점유권?

점유자야? 점유보증권 행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건물 소유자가 있고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있다면 점유권은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에게 준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보면 자, 계속성을 필요하는 거지 일시적으로 잠깐 집에 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면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에게 줄 거냐,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줄 거냐, 이것만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점유권과 본권은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점유는 본권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인 거고요. 본권이 있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걸 본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점유제도 예외가 있어요. 예외란 말을 썼기 때문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자, 점유가 되고 점유자가 되고 점유권을 주라 했는데 예외를 해보면 점유보조자는 말이죠.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지만 점유가 아니에요. 지배가 아닙니다. 점유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점유보조자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냐면 사장과 직원 관계에서 직원을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서 하인 사람, 지시 관계에서 지시를 받는 자를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부른다니까요. 이 사람을 부를 때 점유보조자라고. 그러면 편의점을 해볼까요? 제가 편의점 사장이고요. 제가 편의점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직원을 부를 때 점유보조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없다면 그 직원이 물건을 사실상 이렇게 지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점유보조자에게 점유권을 준다고요? 그러면 지시가 안 먹힐 건데요. 야, 이렇게 좀 해. 자, 저도 점유자입니다. 점유보증권 행사할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를 따라야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자는 물건을 지배를 하더라도 지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가 아니고 점유자가 아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아니니 무슨 권이 없다 그래야 되죠? 점유권이 없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점유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점유를 보호를 해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점유보증권 행사도 안 되고요. 상대방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점유취득시할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점유보조자는 아무리 얘가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점유를 하더라도 점유로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할 수도 없다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자, 현장 가셔서 시험 문제를 풀때 점유보조자가 떴다 그러면 없다 이렇게 끝나시면 됩니다. 점유보조자는 없다. 뭐가 없다는 거죠? 점유권 없다. 점유보증권 행사도 안 된다.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 점유취득시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떤 자를 점유보조자로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장인과 사위 관계에서 이 사위를 점유보조자라고 합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상하 관계입니까? 평등 관계입니까? 이건 장인과 사위? 이건 상하 관계잖아요. 판례가 어떻게 된 거냐면 사위가 장인의 그 땅을 논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20년 이상 이걸 그냥 경작을 한 거예요, 점유를. 그래서 사위가 장인을 상대로 해서 아버님, 장인어른, 자, 점유취득시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20년 점유했걸랑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판례는 장인과 사위 관계에서는 사위는 점유 보조자밖에 안 되니까 이자는 자, 점유한 걸로 안 봐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아닌 거예요. 점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유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만약에 부부관계라면 어떨까요? 남편과 아내 관계는 상하관계입니까? 평등관계입니까? 이거? 이건 상하관계가 아니라 평등관계잖아요. 그래서 공동점유자로 본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 이랬는데 간접점유, 직접점유가 성립이 되려면 점유 매개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점유 매개관계를 하면 빌려주는 관계를 우리가 점유 매개관계라고 부르신다. 빌려주는 관계를 점유 매개관계를 한다. 빌려줬다는 거예요. 빌려줬다. 어떤 것들일까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갑하고 을하고 전세권을 했습니다. 계약을 2년짜리로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다면 2년 동안 이 집은 누가 사용을 할까요? 얘가 쓰겠죠. 그래서 얘를
직접 점유자라고 부는 거고요. 직접 사용하는 자.

직접 처미자. 그리고 자, 갑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이럴 건데, 아까 좀 전에 점유라고 하는 개념은 현실적 물리적 지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만 있어도 가하하, 가능성만 있어도 지배 점유로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얘가 사용을 하겠지만 2년이 계약이 끝나면 다시 언제든지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간접점유자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간접점유자. 그러면 갑이 말이죠. 을에게 전세를 주지 않았다면 그때는 직접이건 간접이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했기 때문에 빌려줬기 때문에 빌려가서 직접 쓰는 자를 부를 때, 직접 사용하는 자를 부를 때 호칭을 우리가 직접 점유자라고 부르시는 거고요. 자, 그 빌려준 사람을 간접점유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빌려주는 관계가 성립이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빌려주는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빌려줬기 때문에 언제든지 되돌려 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중첩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여기서 다시 전 전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빌려주고, 빌려주고,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돌려줄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관계. 자, 중첩도 또 가능한 거고요. 이건 반드시 유효가 아니어도 된다. 반드시 유효가 아니어도 된다. 유효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냐면요. 자, 둘이 임대차를 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빌려준 거 아닙니까? 얘를 간접점유자, 얘를 직접점유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 자, 관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차임을 주지 않아서 임대차를 해지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지를 했다. 그러면 해지가 되는 순간에 이 임대차는 이제 무효가 아닙니까? 무효. 자, 그래도 얘는 얘한테 자, 되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 매개관계는 이 관계가 유효인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면 전부 다 점유 매개관계라고 부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게 뭡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다시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리를 좀 하고 있냐면 지배야, 점유야, 그 사람을 점유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점유자에게 점유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자이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으니 그 점유권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도 되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이건 점유로 본다고 그랬으니 간접 점유자도 점유 취득시효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 가셔서 문제를 풀 때는 점유 보조자가 뜨면 자, 끝 문장은 없다로 끝나시면 되고요. 자, 간접 점유가 떴다. 그러면 끝 문장은 있다. 이렇게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 자, 행사도 할수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직접 사용한 사람은 누군가요? 을. 얘를 직접 점유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갑을 소유자를 간접 점유자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자전거로 예를 들어볼까요? 얘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이렇게요. 자, 1년짜리 임대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얘가 자전거를 훔쳐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반환 청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니 간접 점유자도 그 침탈자에게 자, 점유보호 청구권 반환 청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떼끼. 자전거 되돌려 줘. 누구한테요? 직접 점유자에게. 왜 그러냐면 1년짜리 임대차를 했고 6개월 탄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6개월 동안 직접 점유자가 다시 자전거를 탈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직접 점유자에게 되돌려 주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요. 자,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몇대 주어받고 가져가 버렸나 봐요.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았으나 의리 병의 얼굴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2차가 간접 점유자 자신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새는 자 항상 어디서 공부하는

2장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정하는 경우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이랬네요. 자, 그러니까 상속인의 점유 그랬는데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지배로 본다? 점유로 본다니까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그러면 아들이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가 자식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니,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점유권이 그대로 자식에게 내려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하지는 않았으나 지배한 걸로 본다? 점유한 걸로 본대요. 그럼 점유권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점유도 승계가 된대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점유 승계만 출제가 됩니다. 점유 승계만. 그래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고요. 2번,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하자까지 그대로 승계가 된다 이거고요. 점유자가 자신만의 점유를 청하는 경우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랬단 말이죠. 자, 가바오구라고 임대차를 했어요. 자, 1년.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근데 6개월 정도 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럼 이게 쌍속인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점유를 하고 계셨다, 타고 계셨다, 점유권. 그러면 상속이 되면 이 점유권이 그대로 내려온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이 말이? 자, 1년짜리 임대차를 했고 아버지가 6개월 탔으니 남은 6개월의 시간 동안 자식이 탈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점유 승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속인, 자, 현재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점유 승계가 된다. 그래서 6개월까지 탈 수가 있다. 그런데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이렇게 한꺼번에 주장할 때는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하자까지 승계된대.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가 자전거를 지금 빌려온 거 아닙니까? 자취를 빌려왔다. 그러니까 이걸 타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빌려왔다? 그러면 자식의 점유도 타주가 된다니까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남은 6개월 동안 탈 수는 있다. 탈 수는 있는데, 자, 탄 후에 여기다 이렇게 반환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자, 점유가 승계된다. 하자까지 승계란 말은 아버지가 타주면 자식도 타주라니까요. 그런데 점유자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을 한 경우에는 이때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6개월을 탔습니다. 그리고 반납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전거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병이 가볍게 팔아라 이거예요. 매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매라고 하는 새로운 권원이 있다면 그때는, 자, 이때는 빌려 타는 게 아니라 자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주점유가 되더라 이거예요. 아하. 점유권도 승계가 되는구나. 점유가 승계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슨 말이죠? 현재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함께 주장할 수도 있고, 자, 아울러 함께 주장할 때는 하자까지 그대로 승계가 된다는 소리고요. 자, 그리고, 자, 현재 점유자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점유의 태양 종류 상태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자주점유한다고 불러라. 이렇게 한다면 타주점유한다고 불러라.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자주, 타주 이렇게 구분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점유를 하면 자주가 되고, 어떻게 점유하면 타주가 되는지 지금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자, 어떤 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면 자주 점유한다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소유의 의사냐 그랬더니 어떤 물건을 자기 걸로 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소유권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소유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물건을 가지려는 마음인 거예요. 이 펜을 봐보세요. 이 펜은 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소유권이 없는데, 이거 회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니야, 내가 가질 거야. 그 마음으로 이걸 점유를 하고 있다면 자주 점유한다고 불러달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타주는 뭘까요?

자,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소유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자기 걸로 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지려는 마음이 있는지 가지려는 마음이 없는지 이걸로 구분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물건을 가지려는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를 우리 판례는 뭘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냐면 객관적 외형적 모습으로 구별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속마음은 외부에서 알 수가 없으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이죠. 유원지에 자전거를 놀러 갔다 자전거를 탈 거예요. 빌렸습니다. 임대차.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다녀요. 그럼 이게 점유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점유가 지금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주냐 타주냐를 지금 구별을 해달라는 소리인데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로 구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봐봅시다. 자전거를 타보니 자전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자전거가. 그래서 속마음이 아무리 내가 이걸 갖고 싶다고 하더라도 겉모습이 임대차라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점유는 타주가 되더라 이거예요. 다시요. 제가 실제로 그랬는데 제가 신혼생활을 그 일산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전세를 살았어요. 근데 전세를 살면서 진짜 제 속마음은 와, 나도 이런 집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거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속마음은 갖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게 내가 아무리 속마음이 갖고 싶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세권이면 2년 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점유는 타주가 되더라 이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진짜 그 점유자의 속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겠대. 그럼 이러면 어떻습니까? 가바구라고 둘이 매매를 했대요. 그리고 얘가 점유를 한대요. 그러면 뭐예요? 겉모습이 매매 아닙니까? 가지러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거죠. 이건 자주가 되더라 이렇게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게 자주냐 타주냐를 구분할 때 진짜 속마음을 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객관적 외형적 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매수인의 점유는 이거 자주인 거고요. 매수인의 점유. 그리고 인접토지를 착으로 침범을 했대요. 이게 자주냐 타주냐를 구분하려면 객관적 외형적 모습으로 판단하란 말은 객관적 외형적 모습이 존재해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객관적 외형적 모습이라 하는 말은 봐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했다, 전세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했다 이게 필요한데 인접토지를 착으로 침범에 들어갔다는 말은 계약서가 없어요. 그러면 착우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착우로 들어갔다는 말은 자기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주가 되는 거죠. 아, 이 선생님 힘든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착우는 봐보세요. 착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착각은 누가 해요? 우리 착각은 자유다? 자유다? 자자자자 착각은 자기가 하는 거지. 그래서 착우는 자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점유자의 점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점유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소유자 아닙니까? 자주점유가 되겠고요. 신탁법상 신탁이 있는데 자 명의신탁과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에서는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는 이게 수탁자께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타주입니다. 자 임차인의 점유 이러면 빌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의 점유, 전세권자의 점유, 아 빌려서 쓰고 있구나. 다 타주가 되는 거고요. 어머나 얘랑 비교하는 거죠. 착각은 일정 부분 조금이에요. 조금. 아, 내 건가 보다 이렇게 들어간 건데 상당한 부분을 들어갔다는 말은 이건 착우라 보기 힘들겠죠. 알고 하지 않았을 것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 포인트는 상당한 부분입니다. 상당한 부분을 침범해서 들어갔다면 이건 타주로 본다. 그리고 직접 점유자의 점유였습니다. 직접 점유자의 점유,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의 점유. 자 빌려 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은 거예요. 이건 타주로 보겠다는 거고요.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점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있는데 명의만 믿고 맡긴 거잖아요. 명의만 믿고 맡겨놨다. 그러니까 자, 타주가 되겠고요. 자, 타주입니다. 자, 아기보단 점유, 아기가 뭐예요?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라는 걸 알고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그쵸? 이건 보나마나 타주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악의 무단점유는 타주점유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점유취득시효 요건이 245조 1항 20년간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로.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자주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게 타주가 되면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점유하더라도 이게 점유취득시효가 안될 거랑요. 그래서 자주와 타주를 위해서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취득시효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결론, 악의 무단점유는 타주점유다, 자주입니다. 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라는 걸 알고 무단으로 들어갔어요.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점유를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 의무가 있는 자두 사람인데요. 대금 완납분의 매도인의 점유를 할지 경매에서 전 소유자의 점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갑과 을이 둘이 매매를 했는데요. 이자가 매도인입니다. 대금 완납. 돈다 받았다는 거예요. 대금 완납. 대금 완납. 자,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랬더니 돈을 다 받은 상태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얘는 얘한테 줄 의무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줄 의무만. 그래서 대금이 완납된 후에 매도인의 점유 이거고요. 경매가 됐대요. 20이. 그러면 자, 전 소유자는 낙찰받은 자에게 이걸 넘겨줄 의무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매에서 전 소유자 점유. 이런 형태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 저당권자가요. 저당권자가 자, 경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락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경매에서 이제 전 소유자인 거예요. 그러면 경락인에게 인도 의무가 있더라 이거예요. 넘겨줄 의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의무가 있는 자가 넘겨줄 의무가 있는 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무슨 점 뭐로 본다? 타주 점유로 본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쉽습니까? 무슨 토지 그래요? 타인 토지.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대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악의 무단 점유랑 거의 유사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들어갔대. 타인 토지에 묘를 설치했대. 이걸 그러면 타주 점유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공유자족 1인이 공임을 전부를 점유하고 있대요. 나중에 공동 소유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공유라는 말은 지금 자, 한개 물건을 두 사람이 공유한다 해볼까요? 각 2분의 2분의 1. 그러면 물건 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땅을 얘들이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얘들이 지분이란 건이 물건 봐보세요. 전부에 대해서 2분의 1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도 이 물건 전부에 대해서 2분의 1인 거예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갑만 이 공유한 토지를 전부를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지분 범위 내에서는?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먼저로 본다, 타주로 보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자, 그리고 선의 점유라는 게 있고 악의 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선의 점유라는 말은 여기서 좋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좋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악의 점유라는 말은 이게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안다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얘가 위조했습니다. 자, 훔쳐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매매가 됐습니다. 자, 등기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이 선이냐, 점유자냐, 자, 악의 점유자냐, 얘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훔쳐왔다고 그랬으니, 자, 얘가 훔쳐왔다는 사실을, 얘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본권이 없다. 이 본권이 없는데,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자, 모르고 점유한다면 선의 점유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가 훔쳐왔다는 걸 알고 있다면 안다, 악, 이렇게 구분을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느냐, 뭐냐에 따라서 선의 점유냐, 악의 점유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졸 검정고시 국어 가혜연입니다. 두 번째 시간 문법 되겠습니다. 문법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어려워들 하십니다. 하지만 이한 시간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딱 짚어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문 단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은요, 우리 단어의 뜻을 바꾸는 최소의 단위죠. 이 중에서 가장 어려워들 하시는 게 바로 의문의 변동 현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의문의 변동 현상에서 비음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국어는요, 이 개념 어부터 잘 이해하시면요, 쉽게 이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음화라는 것은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이라고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그드브 받침 뒤에 니은과 미음이 오면 비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문을 하나만 보도록 할까요? 반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읍이 미음과 만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미음으로 바뀌었죠. 이게 비음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음화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에서도 역시 알수 있듯이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자, 그렇다면 유음이 무엇일까요? 유음은 리을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제가 짚어드렸듯이 유음이 무엇인지 이런 개념을 잘 숙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문 하나를 같이 볼까요? 자, 칼, 날이라고 보았을 때 리을과 니은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리을과 리을로 바뀌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구개음화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개음화는 뜻소리가 디귿과 티귿인 형태소가 모음 이나 반모음 2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자, 형식 형태소는요, 우리 접사, 조사, 어미를 뜻합니다. 구개음이 아니었던 디귿과 티귿이 구개음인 지읒과 치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요즘 가장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죠. 자, 구지라고 보았을 때 디귿과 우리 접사 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은 거센 소리 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앞이나 뒤에서 히읗을 만났습니다. 이때 히읗과 합쳐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소리가 축약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크트프츠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 거센 소리 되기라고 부릅니다. 자, 니은 첨가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에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결합됩니다. 이때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인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솜과 이불이 만났습니다. 두 개의 형태소죠. 솜에 받침 미음이 있고요. 여기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있네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니은이 첨가됐습니다. 이때는 없던 음은 하나가 첨가 더해졌구나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사이소리 현상이 되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은요, 첫 번째, 합성어일 때

다시 말해서 어근과 어근이 만났을 때 우리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음운의 변동을 보셔야 돼요. 자, 뒷말의 첫 소리를 된 소리로 발음할 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초불이 촛불이 될때 사이소리를 사이시옷을 넣어주는 거죠. 자, 사이시옷을 넣어주게 되면 촛불, 촛불 두개 모두 다 올바른 발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뒷말의 첫 소리에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납니다. 덧난다라는 것은 니은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뜻하죠. 이 더하기 몸이 잇몸으로 발음이 돼요. 잇몸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때 니은이 사이소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이소리에 의해서 사이시옷을 표기하게 됩니다. 자,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납니다. 니은, 니은 소리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보면 깨, 잎을 볼게요. 깨와 잎이 더해졌습니다. 발음을 해보니 깻잎이 되었습니다. 니은과 니은 두 개가 생겨났죠. 자, 이것을 우리는 시옷을 넣어서 표시합니다. 이것을 사이시옷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이시옷은 맞춤법에서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니은, 니은이 덧난다라는 것은 표준 발음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 만큼 여기 나와 있는 사이소리 현상, 그리고 사이시옷은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품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이것과 연이어서 우리가 같이 나오겠지만 이해해줄 것은 바로 문장 성분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자, 품사는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형태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우리 불변화인지 가변화인지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불변화에는 체언과 수식언, 관계언 먼저 나와 있습니다. 체언은요, 문장에서의 기능을 의미하죠. 문장에서 몸통의 기능, 즉, 몸통으로서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명사와 대명사, 수사가 체언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자, 명사는요, 이름을 나타내죠.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이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민호, 별, 책, 꿈, 이렇게 추상적인 것들도 모두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사도 있습니다.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것을 대명사라고 하죠. 너, 거기, 그것. 이렇게 대신 가리키는 것들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는요,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다섯, 첫째. 이렇게 수량이나 순서 등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 수사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명사, 대명사, 수사들은요, 혼자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사와 같이 쓰이면서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다음은 수식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꾸며준다라는 뜻이죠. 자, 수식언의 관형사는요, 주로 체언을 꾸며줍니다. 자, 불변어면서 체언을 꾸며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불변어이면서 체언을 꾸며주는 것, 헌, 온갖, 저 등이 있습니다. 헌, 옷, 온갖 사람들이 있죠. 자,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사, 람할 때는 저가 사람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저가 사람을 꾸며주기 때문에 관형사가 될수 있죠. 자, 부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불변어이면서 다른 용언을 꾸며줍니다. 빨리와 매우 좋아 이런 것들이 있죠. 관계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언은 문장에 쓰인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단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체언 등 뒤에 붙어서 이 체언이 다른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관계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는 가, 를, 이다 등이 있는데 여기는 가와 를은 불변어가 맞지만 여기는 이다는 불변어가 아니라 가변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다처럼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불변어가 되어야 학생 이었다, 학생이었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단은 가변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가변어 보도록 할게요. 용언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용언은요, 활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동사나 형용사

가 우리 가변어인 용언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로 서술어로 많이 쓰이지만 아까 활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모양이 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사는요, 움직일 동자 운동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형용사는요, 우리가 상태나 성질을 나타냅니다. 불변화 중에서는 독립어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감탄사가 있는데요. 말하는 이의 놀람, 느낌, 부름과 대답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불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철, 수, 야. 선생님 부르는 말인데요. 하지만, 철수는 이름이고요. 야는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사죠. 그래서 철수에는 감탄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형태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는요, 우리가 단어를 만들기 전에 단어를 만들 수 있는 더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형태소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이 자립성이라는 것은요, 띄어쓰기, 띄어쓰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립 형태소, 다른 형태소의 도움 없이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혼자 쓰인다라는 것은 띄어쓰기를 할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의존 형태소,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 다시 말해서 띄어쓰기를 할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죠. 아주 문제 풀때 도움이 많이 되시는 꿀팁이니까 꼭 가져가세요. 자, 실질적인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실제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형식 형태소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형식 형태소는 우리말의 문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형식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문법적인 특징을 지닌다. 그래서 딱세 가지의 종류밖에 없으니까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자, 어근과 접사가 있습니다. 이 어근과 접사를 잘 이해해야 이 어근과 접사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근은요, 단어를 형태소로 분석했을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근이 뿌리 근자죠. 뿌리가 있어서 나 혼자 독립적인 의미를 지낼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접사는요, 단어를 형태소로 분석했을 때 어근에 붙어서 그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 과, 일. 예를 들어보면, 과일, 혼자 있어도 명확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햇이라고 했을 때는요, 뭔가 명확한 뜻이 없습니다. 하지만, 햇이 과일을 꾸며 주었을 때, 아, 올해 막 수확한 과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햇은 접사가 되는 것이고요, 과일은 어근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근과 어간을 구분해 보도록 할까요?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활용 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라는 개념이고요. 단어에서 의미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어근이라고 볼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잡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잡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잡히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인 거죠. 자, 원래 이 잡히다에서 어근은 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라는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가 붙은 거죠. 하지만 이미 하나의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잡히다, 잡히고, 잡히니라고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은 어근이 되는 것이고요. 잡히는 어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활용이 될때안 바뀌는 부분과 본래 뜻을 갖고 있는 부분의 개념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단어의 형성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알았으니 어근과 접사를 만나서 새로운 단어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단어는 형성 방법에 따라서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복합어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직접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일어는 사랑. 먹다처럼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고요. 복합어는요, 파생어와 합성어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생은요, 어근이 하나, 그리고 접사가 붙은 것이고요. 합성했다, 합성했다. 자, 어근 두 개를 합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만난 것을 합성어,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음은 문장 성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은요, 우리 아까 품사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품사는요, 한 단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런 의미와 역할을 가졌어 라고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문장 성분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하여서 각각의 부분이 그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자, 주어는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부분을 우리 주어라고 부릅니다. 자, 무엇이 누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어가 되는 거죠. 서술어는요, 문장 안에서 주어의, 즉, 이 주체가 되는 것에 동작이나 상태, 성질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을 바로 서술어라고 부릅니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되는 성분인데요. 우리 어찌하다는 동작이고요. 어떠하다는 상태와 성질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다 라는 것은요. 학생이다, 내 동생이다처럼 지정을 의미합니다. 자, 목적어는요,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의미합니다. 나는 먹었어, 무엇을, 물을, 이런 것처럼 문장에서 무엇을, 누구를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목적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보어는요, 보충하는 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그 불완전한 곳을 보충하는 문장 성분, 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보어를 쓸수 있는 서술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할게요. 바로 되다, 아니다 앞에서만 보어가 오게 됩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학생이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에서만 보충하는 말이 필요한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주성분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부속성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성분은 바로 관용어와 부사어. 다시 말해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부속성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관용어는요, 뒤에 오는 체언을 소식하는 문장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용사가 그대로 관용어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형태의 것들로 바뀌어서 관용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고요. 관용어는 체언만 수식하는 반면에 부사어는 용언 외에 관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단어나 문장을 이어주기도 합니다. 부사어의 역할이 훨씬 더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독립어는 문장 안에서 주성분이나 부속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문장 성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감탄사와 같이 부르는 말, 대답하는 말, 느낌 등이 있는데 철수 이하가 감탄사는 될수 없지만 독립어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장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문장은요,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가장 단순한 문장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 바로 혼문장이죠. 견문장은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혼문장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너무 산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합쳐주는 것이죠. 자, 그 방법에 따라서 이어진 문장과 대등한 문장으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예시 보도록 할게요. 둘 이상의 혼문장이 나란하게 연결될 때두 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진 문장을 뜻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자, 이때 특징은요. 이 앞절과 뒷절을 바꾸어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이 특징만 기억하시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잘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자, 의미상 똑같죠. 그렇다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구나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혼문장이 연결되면서 두 문장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할 때 우리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 비가 와서 땅이 질었다.

라는 것은 비가 온 것은 땅이 진 것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뒤에 있는 것이 주절 되고요. 앞에 있는 것이 종속절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앞뒤 문장 바꿔볼까요? 땅이 질어서 비가 왔다. 바꿨을 때 문장의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바꿨을 때 의미가 똑같다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순서를 바꿨을 때 의미가 똑같지 않다면 우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은요. 커다란 문장 안에 작은 문장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자, 이름만 보아도 아실 수가 있겠죠. 큰 문장이 안은 문장이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안긴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명사절 볼까요?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명사의 모양으로 바뀐 것인데요. 일이 끝났음을 알았다. 자, 무엇을 알았을까요? 일이 끝났음. 명사의 모양으로 바뀌어 있죠.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가 우리가 온 사실을 아니? 자, 아니, 무엇을 사실을 누가 그가 어떤 사실일까요? 우리가 온 사실. 그래서 사실은 사실인데 우리가 온 사실. 사실을 꾸며주는 말이 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죠. 물론 사실을 꾸며줄 수 있게 약간의 변신은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부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온다. 무엇이? 비가 어떻게 왔나요? 소리도 없이 왔습니다. 자, 오다를 꾸며주는 말이 소리도 없이예요. 소리도 없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약간의 변신이 역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이렇게 약간의 변신을 통해서 문장 안으로 들어가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안긴 문장 또는 아는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안긴 문장을 부사절 역할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불러주는 것이죠. 자, 인용절은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생각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따옴표가 그대로 있는 것이 직접 인용, 따옴표 없이 인용하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직접 인용할 때는요, 따옴표를 넣어주고, 라고라는 조사를 넣어줍니다. 자, 간접 인용은요, 따옴표 없이 넣어주고요, 고라는 조사를 넣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직접 인용일 때는 라고, 간접 인용일 때는 고라는 조사를 넣어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요, 포도가 맛이 좋다. 포도가 어때요? 맛이 좋아요. 자, 우리 절 하나가 포도를 서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주어 두 개에 서술어 하나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서술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법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요소는 높임 표현, 그리고 시제 등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중요한 특징을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임 표현은요. 먼저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그리고 객체 높임이 있습니다. 주체 높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주체 높임은 문장에서의 주어를 높여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현 방법은 주격조사께서로 높여줍니다. 원래는 이와 가로 쓰는데 께서를 통해서 그 주어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서술어에 선어말음이 시를 넣어줍니다. 특수어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계시다, 주무시다, 편찮다 또는 댁, 진지, 연세 등의 명사를 통해서 그 주체와 관련된 단어를 높여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종일 마당에 나가 계신다. 주어는 아버지죠.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께서 종일 마당에 나가 계시다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체 높임법이죠. 다음은 객체 높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높임법은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객체, 다시 말해서 목적어나 부사어,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여주는 방법을 객체 높임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높임의 부사격 조사 깨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적어를 높일 수 있는 조사는 없습니다. 특수어휘 들이다, 모시다, 뵙다, 옆줍다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과일을 드렸다. 여기서 높임의 대상은 바로 어머니죠. 어머니는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이죠. 어머니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깨를 사용했고요. 우리 특수어휘 들이다를 사용했습니다. 상대 높임법은요, 대화의 상대, 즉 청자를 높이기 위한 표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한 표현법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방법은 종결 어미를 통해서만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이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구분하는 문제를 자주 만날 수가 있는데요. 격식체는 여러 사람과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나눌 때 쓰는 높임법이고요. 비격식체는요, 사적인 자리에서 친밀감을 표현할 때쓸수 있는 높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높이는 방법부터 낮추는 방법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간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표현은요, 우리 말하는 시간과 사건, 일어나는 시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간을 발화시라고 하고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을 사건시라고 합니다. 시제는 이러한 발화시와 사건시의 선후 관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이 됩니다. 자, 과거 시제는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를 뜻합니다. 꽃이 들판에 피 없다.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뜻하죠. 잠을 자는 아기.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에 일어날 사건이죠. 내일은 택배가 오겠다. 이렇게 선어말 어미나 전성 어미나 아니면 시간 부사어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피동사동 표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동 표현은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어가 동작을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당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자,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고양이가 쥐를 쫓는다. 이거는 고양이가 능동적으로, 즉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인데요. 같은 장면을 쥐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술해 보도록 할게요. 쥐가 고양이에게 쫓긴다. 서술어를 보면 여기에 기라는 접사가 들어갔죠. 자, 이때 기는요, 우리 피동을 나타내는 피동전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동 표현의 형성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파생적 피동과 우리 통사적 피동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파생적 피동은 접사를 통해서 만드는 것, 통사적 피동은 우리 연결 어미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용언의 어간에 피동전미사 이히리기를 넣는 방법, 그리고 되다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포되다. 이것도 파생적 피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사적 피동은요, 우리 연결 어미 어지다, 개 되다가 있죠. 사동 표현이 있습니다. 사동 표현은 우리 다른 대사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을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이가 옷을 입었다. 아이가 직접 옷을 입었다. 주체죠. 그러나 아빠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아빠가 옷을 입히는 것을 시켰다라는 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현 방법 볼까요? 파생적 사동은 역시 전미사를 통해서 실현합니다. 이히리기 우구추라는 전미사가 들어가죠. 통사적 사동은요, 뭐뭐 개하다라는 연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은요, 이히리기 우구추, 우리 피동 표현에서도요, 바로 이히리기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동과 피동을 구분할 때, 우리 이히리기냐, 이히리기 우구추냐 이것만 가지고 구분을 하신다면, 우리 여기 있는 이히리기라는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즉, 주어가 서술어와 어떤 관계이냐, 즉, 주어가 서술어와 시키는 관계인지, 당하는 관계인지 이걸 가지고 사동과 피동을 구분하신다면 조금 더 사동과 피동을 쉽게 잘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문법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저와 한 번에 정리를 해보시니 뭔가 문법의 체계가 잡혀지시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을까요? 자, 문법은 예시가 중요합니다. 예시와 함께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능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는 저는 최경석이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편에서 1강부터 쭉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15강까지 우리가 빠르게 핵심 중심으로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대비 강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기출을 1에서부터 10강까지 쭉 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강은 선사시대부터 삼국가 가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까지, 즉, 우리 73회부터 시작해서 77회까지의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부분, 바로 시대에 맞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자,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론편에서 했던 것이 어떻게 문제 속에서 나오는가? 문제 유형도 보셔야 되겠고, 힌트도 보셔야 되겠고, 함정도 봐야 되겠다. 함정도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봐야 되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어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시험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73회 편에 나왔던 심화 1번에 대한 얘기인데, 자, 무조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 편에도 했었고, 선사시대는 기본적으로 1점짜리다. 어렵지 않다. 그러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에 정답이 나올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가시대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앞으로를 위해서 부여 성공리 알아주세요. 부여 성공리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여 성공리라는 여러분들 유적을 알아두시면서, 뭐니 뭐니 해도 쉽게, 바로 비파형 동검이 있었고, 민무늬 토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 가지 힌트가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1점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힌트들이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청동기다 라고 알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심화편에서 쭉 현재까지는 철기 시대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껴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소를 이용한 깊이 가리가 일반화되었다면 철기 시대 이후, 특히 우리 한국사에서는 고려 시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일반화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 틀렸습니다. 이번에 반달 돌카를 사용하여 별을 수확하였다라고 해서 바로 이런 부분이죠. 1점짜리지만 돌이라고 해서 구석기나 신석기 아니다. 반달 돌칼 별을 수확하였다라고 해서 분명히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굴 나오고 막집 나왔습니다. 우리 개념에서 확인했던 부분 구석기 시대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4번에 보시면 주먹도끼, 집게 등의 뗀석기를 처음 사용했다라고 해서 뗀석기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도 구석기라고 쉽게 잡을 수 있겠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선지를 좀볼게 뭐냐면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 그래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인데 의외로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 놓칠 수 있는 게 바로 가락바퀴와 뼈바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도록 할게요. 2번은 우리 73회에서 2번 문제인데 3점짜리죠. 네, 3점짜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서 중요한 건 어느 왕이 제일 중요해요. 어느 왕 때냐. 그다음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시기 문제 어려운 건데 어느 왕이냐. 첫 번째 왕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어떤 것들이 흐름이 쭉 가느냐. 그 일련의 흐름을 보셔야 되겠는데 자, 여기 보면 지금 연개소문이 장을 왕으로 세웠다. 그 사람 바로 보장왕이 되는 곳이고

연개소문 대망리지. 그래서 연개소문은 망리지가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연개소문이 정변운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았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개소문의 집권. 그래서 정변 이후에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 반대로 말하면 영류왕이 시해되는데, 우리 이론편에서 영류왕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안 했습니다. 그냥 시해 당하는 것만 얘기했고, 우리 스토리를 보면 뭐냐면, 영양왕이 있고, 연개소문이 있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7세기입니다. 7세기. 그런데,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도에 대한 얘기를 쭉갈 건데, 우리가 굳이 연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642년인데, 7세기 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권모잠이 나옵니다. 그럼 권모잠, 그 다음, 쭉 봤더니, 안승 나오죠. 그러면, 고구려 부흥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구려 부흥 운동은 최소한 고구려가 망한 이후겠죠. 고구려가 668년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66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669년을 제가 지울게요. 왜냐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고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 다만 고구려 부흥운동이니까 고구려가 망한 다음이겠지라는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개소문이 집권한 다음에 고구려가 망한 이후 요 사이에 들어갈 게 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대수승 거두었다 612년이에요. 이게 642년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30년 전 얘기니까 틀렸겠지. 그러나 우리가 볼 부분은 뭐냐면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대승을 거뒀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랑 싸운 거잖아요. 수가 망한 거잖아요. 자, 연개소문이 있을 때는 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맞지 않는다. 그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찬시득이 기벌포에서 단군을 격파했는데, 자, 여기서 사찬시득은 여러분들 낯설 수 있지만 중요한 여러분들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매소성 기벌포전투. 그러면 아, 기벌포전투 676년인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나당전쟁으로 이제 신라가 통일하기 직전, 완전한 통일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이후가 되겠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 3번. 관국엄이 이끄는 군대가 환도성을 함락하였다. 이론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관국엄, 제 교환에도 있고 제가 한번더 강조했던 거 동천왕 때죠. 자, 동천왕 3세기, 이제 C라고 쓸게요. 센츄리에 그래서 C라고 쓰고 동천왕 때인데, 자,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들 오답선지죠. 그쵸?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4번.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라고 해서, 우리 이거 진덕여왕 때라고 해서 배웠던 부분이죠. 그쵸? 여러분들 이게 648년인데, 자, 이것도 제가 연도 지울게요. 648년인데, 지금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어디로 가요? 고구려 연개소문 만나서 고구려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된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상으로 바로 4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도상으로도 648년이니까 642년하고, 그쵸? 여러분들 669년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연도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토리로, 내용으로 잡아라, 흐름으로 잡아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 장문유가 자사 위준이 관할하는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라고 해서 발해. 무왕 때죠. 예, 요게 이제 8세기 초에 있었던 일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사회식이 문제 3점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 역사 속에서 스토리를 갖고 가는지를 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다. 현재까지의 분명히 한능검에서 3점짜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의 흐름 속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3번으로 갈게요. 73회고요. 73회 3번인데, 자, 이건 쉬워요. 여러분들 이진 아시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가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진 아시왕이 너무 어려워. 나는 김수로만 알고 있는데, 김수로왕만 알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 밑에 수로왕과 형제라고 나와 있죠. 그쵸? 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고령 일대라고 했기 때문에 고령 지산동 고분군 알아두시면 좀더 좋겠고, 고령 나오면 대가야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가야에 대한 얘기다. 따라서 대가야는 진흥왕에 의해서 복속되었다. 금강가야는 버풍왕.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에서 익히고 들어갔던 거를 적응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 집사부를 비롯한 14부,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 제 교환에 있습니다. 요거 통일신라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자, 제가 웃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앙집권 체제와 함께 지방관까지도 써드렸을 때 욕살 알아두라고 했죠? 사실, 철역은지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욕살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 고구려입니다. 4번, 사출도를 주관했으니까 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5번,

자, 이렇게 보세요.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귀족. 요 팔성귀족 우리가 배웠던 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제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는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3의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 나라의 성장입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인데 두 개에 대한 걸 줬습니다. 여기 이제 쉬우니까 두 가지를 주면서 2점짜리를 만들었던 건데요. 자, 삼로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족 공동 무덤 혹은 가족 공동 목각이 안치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목각의 안치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옥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신지 읍차할 때 신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월, 10월에 이렇게 각각의 지사가 있기 때문에 삼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그건 부여에 대한 얘기니까 틀렸고요. 자, 한능검 심화편에서는 팔조법이랑 안 나온다. 범금팔조. 이게 원문 그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렸고 고조선이다. 자, 3번에 자 삼한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삼한의 시옷 그러면 여러분들 신지 시옷 그다음 소도할 때다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쉽게 맞출 수가 있겠다. 이런 건또 맞추는 요령이란 말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회의가 나왔기 때문에 고구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를 배상하는 건 부여입니다. 부여. 그래서 가도 나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저의 민며느리제를 싹 빼고 지금 이렇게 내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라 말씀드리고. 자, 이번엔 74회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느 시대의 문제냐라고 제가 지금 쭉 모아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74회 1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사동 힌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결정적인 힌트, 뭐가 있다? 빗살무늬 토기가 있다. 라고 돼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신석기 시대가 있고요. 신석기 시대 때 우리 교환에서 이론편에서 봤던 게 뭐가 있습니까? 갈돌과 갈판이 있으니까 제가 간석기랑 연상시켜서 생각해라. 그대로 나오죠. 따라서 신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농경과 목축을 통한 식량 생산 3번 잡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 74회 때 이제 여러분들 좀 이제 서서히 이제 여러분들 2028년에 완성될 건데 공무원 한국사의 어려운 선진이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한능검 심화편은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선지 내용 중에 어렵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목책과 환호 등 방어 시설을 갖추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청동기 시대고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송국리 유적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국리 유적 언제 봤죠? 73회 1번에서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만, 요 문장 자체는 어려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거 73회 나왔죠. 그쵸. 슬슬 무슨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기출의 힘입니다. 제가 기출의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출에서 선지가 돌고 돕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틀렸고요. 자, 4번에 고인돌 축조했으니까 청동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형동검,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등장하는 세형동검 나오면, 요건 철기 시대죠. 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로 가시게 되면, 자, 강화 참성단과 단군 왕검이 나왔으니까 고조선에 대한 얘기고요. 힌트는 더 있습니다. 개천절도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사출도 돌고 돕니다. 제가 돌고 돈다는 말씀드려요. 기출의 힘.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사출도 나와서 부여 나와서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고구려. 앞서서 제가 회의도 있지만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죠. 민며느리제. 옥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옥조.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 학습 보시면 되겠고요. 자, 책화 알아두세요. 책화. 책화는 동해입니다. 자, 동해에도 꽤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부 장군. 요, 대로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상대부 장군. 요거 고조선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조선상이라고 상이란 바로 간직이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 고조선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은 5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조선 문제인데 약간 어렵기 때문에 정답도 5번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2점짜리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회시기 문제 또 3점이죠? 그쵸? 비슷한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73회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출제진들의 마음을 읽어야 돼. 먼저 7세기의 상황, 살수대첩부터 당 안시성 전투가 쭉 시작해서 김춘추가 나당 동맹까지 맺는 걸 냈으면 74회에서는 이번에는 다른 거 뭐가 낼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서 서로 싸웠던 거 내자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드라마틱한 걸 냈는데, 자, 백제왕 명농이라고 쓰니까 이거 도대체 누구야라고 했는데 우리는

죽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주 김품서, 그다음 처자와 함께 나와 항복하자 윤충이 모두 죽였다라고 돼 있죠. 바로 김춘추의 사위입니다. 김춘추의 딸, 예, 그 아내였는데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김춘추가 백제 너희들 멸망시키겠다는 복수를 하게 됐던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백제 성왕과 백제 의자왕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니라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러면 1번.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부여로 고쳤다. 수도는 사비로 옮겼고 이게 성왕 때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 지금 성왕이 죽기 전의 일이잖아요. 2번 진흥왕이 대가해를 공격하여 복속시켰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진흥왕이 나왔습니다. 진흥왕. 그래서 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진흥왕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그러면 진흥왕이 지금 이 부분에서 대가해를 공격했겠지.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요거 하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3번. 황산벌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나와요? 개백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김유신 군에게 지는 건데, 이거 이제 의자왕 때 일이죠. 그러니까 나 이후가 되겠죠. 예, 요게 원래 660년인데. 4번.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요 부분, 당으로 건너가 군사동맹 체결했다 그러면 여기 나왔던 대하성 전투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다 이건 이후기 때문에 이후. 자, 그리고 5번. 신라가 한강 하류를 차지해서 신주를 설치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근데 앞에서 주어가 백제가 아니라 뭐죠? 신라가죠. 그러니 신라가 원래 백제하고 나제 동맹에 의해서 백제를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지금 뒤통수 친 거죠. 백제가 한강 하류를 성왕 때 차지했는데 그거를 신라가 지금 차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신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백제왕 바로 명농 성왕이 신라와 싸우게 된 거니까 요거는 그 이전의 일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엔 75회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회 보시면 가나 사이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준왕에게 망명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왕은 이들을 서쪽 지역에 거주하게 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들은 위만과 그 무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쵸? 네. 준왕 기억하시면 되겠죠. 고조선의 준왕. 자, 그다음 여기 쭉 보면 왕감성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고조선의 우고왕이 끝까지 당을 굳게 지키니 수개월이 지나도 함락시킬 수 없었다라고 해서 지금 고조선의 마지막 왕 우고왕이 한무제와 싸우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한이 쳐들었단 말이죠. 그럼 요 사이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 위만이 왕이 됐겠네라는 고조선에 대한 문제가 어렵게 났기 때문에 2점짜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위만이 왕위를 찬탈하였다. 누구를 쫓아내고? 준왕을 축출하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자, 2번. 그럼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이건 신라 지증왕 때 얘기니까 틀렸고요. 3번. 온조가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였다. 그러면 백제에 대한 얘기니까요. 틀렸고요. 아직 지금 고조선 때 얘기는 나오면 안 되고. 자, 4번 보세요. 선지가 또 나오죠. 그쵸? 네, 75회인데 앞서 나왔던 부분에서의 선지가 또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73회 때 나왔던 게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3세기 동천왕 때의 고구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5번 미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넓혔다. 자, 이거 여러분들 동천왕 다음에 제가 미천왕으로 교환에 써드렸던 부분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76회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회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이거는 한능검을 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게 바로 주먹도끼예요. 네, 주먹도끼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연천 전공리 나왔죠. 주먹도끼 다 나왔죠. 그쵸? 그러니 너무 좋잖아. 이거 그냥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구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1점짜리 줬던 것이고, 민무늬 토기. 그럼 여러분들 개념에도 배웠고, 앞서도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의 힘 다시 한번 느끼면서, 청동기, 가락바퀴와 뼈바늘 제가 알아두라 그랬죠. 근데 이번에 가락바퀴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신석기 시대 하나 나와도 똑같은 거니까. 자, 명도전, 발량전 등 화폐를 사용했다. 이거 중국 화폐인데 우리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과 교류했다.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도 철기. 그럼 정답은 5번밖에 없다. 동굴과 막집. 그런데 선지가 똑같죠. 그쵸, 여러분들. 예전에는 틀린 선지였는데 이번엔 맞는 선지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자, 5부 중 게르부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게르부 고시지, 그쵸? 고주몽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고구려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그다음 여기 보시다시피 고구려의 서옥지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2점짜리인데, 자, 소도가 나왔으니 사만이고요. 자, 그다음 고구려 하면 우리 앞서서 봤죠. 뭐가 났어요? 제가회의 동맹. 따라서 정답은 동맹 나오잖아요. 책화는 계속 오답선지로 나오네요. 그럼 언젠가 여러분들 동해가 정답이 되겠죠. 자, 지금은 정답이 아닙니다. 범금팔조라고 계속 나옵니다. 고조선에 대한 얘기고요. 화백회의가 새롭게 등장했네요. 신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대 등이 화백회의를 주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빠르게 여기 보시면 가나를 일어난 순서대로 썼는데 이게 2점짜리예요. 그러니 이 정도는 기본으로 여러분들 한능검 심화편에서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구려왕 거련이 누군지 몰라. 아,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건데 봤더니 백제왕 경은 또 누구야라고 봤더니 문주를 신라에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요게 결정적이죠. 훗날의 왕이 되는 누구? 문주왕. 웅진으로 내려가는 문주에 대한 얘기죠. 그쵸? 자, 내려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신라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백제 고구려 함락되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백제는 한성 백제고 이 고구려, 저 거려는 누굽니까? 장수왕이라는 것이죠. 자, 5세기 장수왕에 대한 얘기였고요. 나와보면 여기 보다시피 이번에 백제 왕이 쫙 쳐들어갔는데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왕 사유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화살에 맞아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바로 고국 원왕이 되는 것이고 평양성까지 쳐들어갔다 그러면 백제 누구? 근초고왕. 근초고왕이니까 여러분들 4세기 때 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단은 보세요. 단은 어떤 내용이에요? 앞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73회 때 나왔던 거잖아. 그래서 3년 상군의 고관도도가 급습하여 백제왕을 죽였다라고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지만 고관도도 나오고요. 관산성전투 나왔잖아요. 백제 성왕이에요. 그쵸? 이긴 건 누구예요? 예. 6세기 진흥왕이 이긴 거죠. 그러니 지금 뭡니까? 4세기 근초고왕, 5세기 장수왕, 6세기 진흥왕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여러분들, 나, 가, 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7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출에서는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자, 77회 심화 2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자, 봤더니, 한의 사신 서파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우선 이런 편에서 서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게 모르더라도 우선 한이라는 국가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아까 우리 한문제 썼지만, 한과 우리가 부딪혔다면 고조선이잖아요? 자, 자신을 송별하던 가의 비왕, 장을 살해하는 외교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한무제는 이라고 하면서 한무제가 나왔죠. 오히려 서파에게 벼슬을 내렸고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거왕은 이에 분노하여 자 고조선의 마지막 왕 우거왕이 결정적으로 나왔다. 따라서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출을 풀어봤기 때문에 이 우거왕이 나왔을 때 어려울 필요가 없겠다. 또 하나 우리는 이미 이론편에서 개념에서 우리는 우거왕을 알고 있으니까 군대를 보내 서파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자 한무제가 병력을 모아 가를 침공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따라서 가는 고조선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잡아라, 찾아라. 2점짜리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고조선에서 사료가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 부왕 준왕에 대한 그리고 준왕을 축출하는 위만 얘기가 나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한무제가 고조선을 쳐들어왔다. 당시에 우거왕이 한 1년여 정도 버팁니다. 버티지만 결국엔 이제 무너지게 되는 과정의 일부를 사료로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민며느리제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오답 선지에서 나옵니다. 민며느리제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옥조라고 써드리면 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고요. 가족 공동 무덤 혹은 가족 공동 목곽이 나왔던 거 아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국가 중대사를 정삼에서 논의했다. 정삼 회의가 처음으로 나왔죠. 여러분들 그렇죠? 아 물론 그 전에 나온 적이 있지만 저희 지금 우리 73회부터 볼 때에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삼 회의를 하면 백제라고 잡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3번.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했다.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오답선지인데 계속해서 지금 부여의 사칠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78, 79, 80에 쭉 가면서 분명히 사출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2번. 지방의 여러 성에 욕살 철학 근지가 등을 두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죠? 기출에 나왔던 선지죠. 그러면서 욕살이 등장하죠. 철학 근지체가 어렵다고 했는데 또 나왔죠. 같이 세트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고구려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자료는 고조선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결국 정답은 5번에 있겠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팔조. 자, 뭡니까? 정답이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 2점짜리인데 정답이 어렵지 않은

3번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 77회 3번 문제로 갈게요.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곳을 했는데 이번에도 2점짜리인데요. 삼국지 위서 동해전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동해도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단군 과하마 반어피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편에서 했던 동해의 특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아까 기출에 선지 나왔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책화도 나왔고 지금 제천행사에 무천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해에 대한 얘기니까 정답은 책화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쭉 봤더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죠. 네. 정답이 안 봐도 바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기출의 힘이고 우리가 기출을 지금 다시 보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선지 앞으로도 또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진대법 나옵니다. 진대법 우리가 이론편에서도 배웠던 부분인데요. 진대법 여러분들 고국 천황 때고 이게 바로 빈민을 구제하는 국가적인 시책이었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3번 신성구역인 소도가 나오죠. 오답 선지이지만 앞서 예전에는 정답으로 여러분들 사만, 그다음 신지, 소도 다 나왔었잖아요. 그쵸? 우리가 했던 부분 따라서 사만으로 쓰면 딱 정리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 사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4번 볼게요. 화백회의의 의사결정 방식을 살펴본다고 했는데 화백회의 나왔었죠. 그쵸? 그러니까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사회의, 신라 화백회의 그럼 다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오답이었지만 신라 화백회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포상팔국전쟁의 전개된 과정을 찾아본다. 이게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던 77회에서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포상팔국전쟁이랍니다. 포상팔국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공무원 한국사 쪽이 이제 하는 검으로 들어오는 얘긴데 제가 77회 우리 EBS에서 해설 강의 했을 때, 막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한능검은 한능검이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직까지 공무원 한국사에서의 어려운 선지 혹은 어려운 개념이 들어오더라도 한능검은 한능검답게 그 어려운 그 선지가 정답일 리가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포상팔국 전쟁은 가야합니다. 그래서 가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의 이론편에서도 그리고 전 50강에서도 포상팔국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포상팔국이 앞으로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 거의 정말 희박하다. 점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희박하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봤는데요. 정답은 예, 책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분명히 부여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라고요. 부여 빼놓고는 다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생각하고 들어가면 문제를 맞출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가나 사이 시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 3점짜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면, 왕이 지금 태자 김범민을 보내서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소정방이 김범민에게 말하기를 나는 의자의 도성을 무찔러 깨뜨리고자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나당 동맹이 맺어진 경우고요. 요건 우리가 봤던 기벌포 전투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건 뭐냐면 자, 1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얘기는 수 얘기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여기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라고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요 부분 따라서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해서 백제 부흥운동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3번에 보면 윤충이 이끌고 이제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그러면 가 이전에 있었던 아까 봤던 우리가 부분이고요. 영류왕 시에도 여러분들 642년 그 전에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되겠고 5번 보면 김춘추가 당으로 가 군사연합을 성사시켰으니까 이렇게 소정방이 오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백제 부흥운동 요 사이에 바로 백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의자의 성을 무찌르려고 이제 깨뜨리고자 한다라고 왔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쭉 삼국과 가야까지 봤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사회식이 문제 한번더 봐주시면 참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볼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험에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점유권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권 하기 전에 말이죠. 점유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어떤 물건을 이렇게 지배하는 걸 우리가 점유라 하는 거고요. 지배 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점유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자가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권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점유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의 권리를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점유권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주는 게 점유보호 청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점유보호권이 출제가 될 텐데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누가 갖는 겁니까? 점유자가 갖는다는 소리고요. 점유자는 뭐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점유자라고 그래요? 점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점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같다고 그러셔야 돼요. 다시요.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데 점유라고 하는 거고요. 사람을 부르면 그걸 점유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 되는 거고요. 어떤 권리가 있대요. 그자의 권리를 지켜준다, 보호를 해준다. 이걸 점유보호청구권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이걸 제도로 부를 때 점유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으니 자, 지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사실상 지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걸 우리가 점유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자, 현실적 물리적 지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을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직접 차를 운전하고 왔대요. 그러면 현실적 물리적으로 그건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좁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수업을 듣기 위해서 차를 주차장에 파킹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차에 직접 타 있지는 않지만 자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그 차를 운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도 점유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만 있어도 이걸 지배 점유로 본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판례를 보면요. 자, 건물 소유자가 있고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점유권을 줄 거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물건을 사실상 그냥 지배하고 있으면 다 점유권을 줄 거냐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자에게 점유권을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점유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물 소유자가 있고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있는데 누구에게 줄 거냐는 거예요. 점유권을 봐보세요.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경기도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서울이니 경기도에 자주 안 가볼 거 아닙니까? 이걸 그런다고 해도 내 건물이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뭐 들어와가지고 내가 사실상 지배한다. 나 점유권, 나 점유자야.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건물 소유자가 있고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있다면 점유권은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에게 준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보면 자 계속성을 필요하는 거지 일시적으로 잠깐 지배 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면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에게 줄 거냐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줄 거냐 이것만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점유권과 본권은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점유는 본권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인 거고요. 본권이 있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걸 본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점유제도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란 말을 썼기 때문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자, 점유가 되고 점유자가 되고 점유권을 주라 했는데 예외를 해보면 점유보조자는 말이죠.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지만 점유가 아니에요. 지배가 아닙니다. 점유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점유보조자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냐면 사장과 직원 관계에서 직원을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서 하인 사람, 지시 관계에서 지시를 받는 자를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부른다니까요. 이 사람을 부를 때 점유보조자라고. 그러면 편의점을 해볼까요? 제가 편의점 사장이고요.
제가 편의점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직원을 부를 때 점유 보조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없다면 그 직원이 물건을 사실상 이렇게 지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점유 보조자에게 점유권을 준다고요? 그러면 지시가 안 먹힐 건데요. 야, 이렇게 좀 해. 자, 저도 점유자입니다. 점유보청권 행사할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를 따라야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자는 물건을 지배를 하더라도 지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가 아니고 점유자가 아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아니니 무슨 권이 없다 그래야 되죠? 점유권이 없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점유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점유를 보호를 해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점유보청구권 행사도 안 되고요. 상대방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점유취득시할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점유보조자는 아무리 얘가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점유를 하더라도 점유로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할 수도 없다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자, 현장 가셔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점유보조자가 떴다 그러면 없다 이렇게 끝나시면 됩니다. 점유보조자는 없다. 뭐가 없다는 거죠? 점유권 없다. 점유보호청구권 행사도 안 된다.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 점유취득시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떤 자를 점유보조자로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장인과 사위관계에서 이 사위를 점유보조자라고 합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상하관계입니까? 평등관계입니까? 이건 장인과 사위? 이건 상하관계잖아요. 판례가 어떻게 된 거냐면 사위가 장인의 그 땅을 논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20년 이상 이걸 그냥 경작을 한 거예요. 점유를. 그래서 사위가 장인을 상대로 해서 아버님, 장인어른, 자 점유취득시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20년 점유했걸랑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판례는 장인과 사위 관계에서는 사위는 점유 보조자밖에 안 되니까 이자는 자 점유한 걸로 안 봐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아닌 거예요. 점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유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만약에 부부관계라면 어떨까요? 남편과 아내 관계는 상하관계입니까? 평등관계입니까? 이건 상하관계가 아니라 평등관계잖아요. 그래서 공동점유자로 본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 이랬는데 간접점유, 직접점유가 성립이 되려면 점유 매개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점유 매개관계를 하면 빌려주는 관계를 우리가 점유 매개관계라고 부르신다. 빌려주는 관계를 점유 매개관계를 한다. 빌려줬다는 거예요. 빌려줬다. 어떤 것들일까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갑하고 을하고 전세권을 했습니다. 계약을 2년짜리로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다면 2년 동안 이 집은 누가 사용을 할까요? 얘가 쓰겠죠. 그래서 얘를 직접 점유자라고 부는 거고요. 직접 사용하는 자, 직접 점유자. 그리고 자 갑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이럴 건데 아까 좀 전에 점유라고 하는 개념은 현실적 물리적 지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만 있어도 가가가 가능성만 있어도 지배 점유로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얘가 사용을 하겠지만 2년의 계약이 끝나면 다시 언제든지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간접점유자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간접점유자. 그러면 갑이 말이죠. 을에게 전세를 주지 않았다면 그때는 직접이건 간접이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했기 때문에 빌려줬기 때문에 빌려가서 직접 쓰는 자를 부를 때 직접 사용하는 자를 부를 때 호칭을 우리가 직접 점유자라고 부르시는 거고요. 자, 그 빌려준 사람을 간접 점유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빌려주는 관계가 성립이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빌려주는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빌려줬기 때문에 언제든지 되돌려 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중첩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여기서 다시 전전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빌려주고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돌려줄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관계. 자, 중첩도 또 가능한 거고요. 이건 반드시 유조가 아니어도 된다. 반드시 유조가 아니어도 된다. 유조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냐면요. 자, 둘이 임대차를 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빌려준 거 아닙니까? 얘를 간접점유자, 얘를 직접점유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 자, 관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차임을 주지 않아서 임대차를 해지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지를 했다. 그러면 해지가 되는 순간에 이 임대차는 이제 무효가 아닙니까? 무효. 자, 그래도 얘는 얘한테 자 되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는 이 관계가 유효인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면 전부 다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부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게 뭡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다시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리를 좀 하고 있냐면 지배야, 점유야, 그 사람을 점유자로 하는 거고요. 그 점유자에게 점유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자이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으니 그 점유권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도 되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이건 점유로 본다고 그랬으니 간접 점유자도 점유 취득 시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 가셔서 문제를 풀 때는 점유 보조자가 뜨면 자, 끝 문장은 없다로 끝나시면 되고요. 자, 간접 점유가 떴다. 그러면 끝 문장은 있다. 이렇게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 자, 행사도 할수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방우라고 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직접 사용한 사람은 누군가요? 을. 얘를 직접 점유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갑을 소유자를 간접 점유자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자전거로 예를 들어볼까요? 얘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이렇게요. 자, 1년짜리 임대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얘가 자전거를 훔쳐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반환 청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니 간접 점유자도 그 침탈자에게 자, 점유보호 청구권 반환 청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떼끼. 자전거 되돌려 줘. 누구한테요? 직접 점유자에게. 왜 그러냐면 1년짜리 임대차를 했고 6개월 탄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6개월 동안 직접 점유자가 다시 자전거를 탈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직접 점유자에게 되돌려 주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요. 자,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몇대 주어받고 가져가 버렸나 봐요.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았으나 의료비용의 얼굴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2차가 간접점유자 자신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새는 자 항상 어디서 공부하든지 간에 1차, 2차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항상 1차하고 2차 하시는 겁니다. 1차하고 2차 하시는 거예요. 바로 2차 이런 거 없다. 결론,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간접점유자가 점유청구권 행사를 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1차 직접 점유자에게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점유할 수 없는 경우 2차 간접점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바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요. 좋습니다. 자, 쌍속인의 점유 이랬습니다. 쌍속인의 점유. 쌍속인의 점유도 왜 예외냐? 199조. 점유승계 주장과 효과이랑 점유자의 승계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정할 수도 있다. 이양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정하는 경우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이랬네요. 자, 그러니까 상속인의 점유 그랬는데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지배

지배로 본다? 점유로 본다니까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그러면 아들이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가 자식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니,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점유권이 그대로 자식에게 내려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하지는 않았으나 지배한 걸로 본다? 점유한 걸로 본대요. 그럼 점유권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점유도 승계가 된대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점유 승계만 출제가 됩니다. 점유 승계만. 그래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고요. 2번,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하자까지 그대로 승계가 된다 이거고요. 점유자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랬단 말이죠. 자, 가방을 하고 임대차를 했어요. 자, 1년.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근데 6개월 정도 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럼 이게 쌍속인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점유를 하고 계셨다, 타고 계셨다, 점유권. 그러면 상속이 되면 이 점유권이 그대로 내려온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이 말이? 자, 1년짜리 임대차를 했고 아버지가 6개월 탔으니 남은 6개월의 시간 동안 자식이 탈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점유승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속인, 자 현재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점유승계가 된다. 그래서 6개월까지 탈 수가 있다. 그런데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이렇게 한꺼번에 주장할 때는,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하자까지 승계된대.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가 자전거를 지금 빌려온 거 아닙니까? 자취를 빌려왔다. 그러니까 이걸 타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빌려왔다? 그러면 자식의 점유도 타주가 된다니까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남은 6개월 동안 탈 수는 있다. 탈 수는 있는데, 자, 탄 후에 여기다 이렇게 반환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자, 점유가 승계된다. 하자까지 승계란 말은 아버지가 타주면 자식도 타주라니까요. 그런데 점유자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을 한 경우에는 이때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6개월을 탔습니다. 그리고 반납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전거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병이 가벼게 팔아라 이거예요. 매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매라고 하는 새로운 권원이 있다면 그때는, 자, 이때는 빌려 타는 게 아니라 자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주 점유가 되더라 이거예요. 아하. 점유권도 승계가 되는구나. 점유가 승계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슨 말이죠? 현재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함께 주장할 수도 있고, 자, 아울러 함께 주장할 때는 하자까지 그대로 승계가 된다는 소리고요. 자, 그리고, 자, 현재 점유자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점유의 태양 종류 상태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자주 점유한다고 불러라. 이렇게 한다면 타주 점유한다고 불러라.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냐. 자주, 타주 이렇게 구분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점유를 하면 자주가 되고, 어떻게 점유하면 타주가 되는지 지금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자, 어떤 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면 자주 점유한다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소유의 의사냐 그랬더니 어떤 물건을 자기 걸로 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소유권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소유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물건을 가지려는 마음인 거예요. 이 펜을 봐보세요. 이 펜은 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소유권이 없는데, 그거 회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니야, 내가 가질 거야. 그 마음으로 이걸 점유를 하고 있다면 자주 점유한다고 불러달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타주는 뭘까요? 자,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소유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자기 걸로 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지려는 마음이 있는지 가지려는 마음이 없는지 이걸로 구분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물건을 가지려는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를 우리 판례는 뭘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냐면 객관적 외형적 모습으로 구별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속마음은 외부에서 알 수가 없으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이죠. 유원지에 자전거를 한번 놀러 갔다 자전거를 탈 거예요. 빌렸습니다. 임대차.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다녀요. 그러면 이게 점유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점유가 지금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주냐 타주냐를 지금 구별을 해달라는 소리인데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로 구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봐봅시다. 자전거를 타보니 자전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자전거가. 그래서 속마음이 아무리 내가 이걸 갖고 싶다고 하더라도 겉모습이 임대차라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점유는 타주가 되더라 이거예요. 다시요. 제가 실제로 그랬는데 제가 신혼생활을 일산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전세를 살았어요. 근데 전세를 살면서 진짜 제 속마음은 와, 나도 이런 집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거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속마음은 갖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게 내가 아무리 속마음이 갖고 싶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세권이면 2년 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점유는 타주가 되더라 이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진짜 그 점유자의 속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겠대. 그럼 이러면 어떻습니까? 가바고라고 둘이 매매를 했대요. 그리고 얘가 점유를 한대요. 그러면 뭐예요? 겉모습이 매매 아닙니까? 가지런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거죠. 이건 자주가 되더라 이렇게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게 자주냐 타주냐를 구분할 때 진짜 속마음을 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객관적 외형적 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매수인의 점유는 이거 자주인 거고요. 매수인의 점유 그리고 인접 토지를 착으로 침범을 했대요. 이게 자주냐 타주냐를 구분하려면 객관적 외형적 모습으로 판단하란 말은 객관적 외형적 모습이 존재해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객관적 외형적 모습이라 하는 말은 봐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했다, 전세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했다, 이게 필요한데 인접 토지를 차고로 침범에 들어갔다는 말은 계약서가 없어요. 그러면 차고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차고로 들어갔다는 말은 자기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주가 되는 거죠. 아, 이 선생님 힘든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차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착각은 누가 해요? 우리 착각은 자유다? 자유다? 자자자자? 착각은 자기가 하는 거지. 그래서 차고는 자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점유자의 점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점유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소유자 아닙니까? 자주점유가 되겠고요. 신탁법상 신탁이 있는데, 자, 명의신탁하고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에서는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는 이게 수탁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타주입니다. 자, 임차인의 점유 이러면 빌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의 점유, 전세권자의 점유, 아, 빌려서 쓰고 있구나. 다 타주가 되는 거고요. 어머나, 얘랑 비교하는 거죠. 착각은, 일정 부분 조금이에요, 조금. 아, 내 건가 보다. 이렇게 들어간 건데 상당한 부분을 들어갔다는 말은 이건 착오라 보기 힘들겠죠. 알고 하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 포인트는 상당한 부분입니다. 상당한 부분을 침범해서 들어갔다면 이건 타주로 본다. 그리고 직접 점유자의 점유 이렇습니다. 직접 점유자의 점유,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의 점유. 자, 빌려 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은 거예요. 이건 타주로 보겠다는 거고요.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점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있는데 명의만 믿고 맡긴 거잖아요. 명의만 믿고 맡겨놨다. 그러니까 자, 타주가 되겠고요. 자, 타주입니다. 자, 아기보단 점유. 아기가 뭐예요?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라는 걸 알고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그쵸? 이건 보나마나 타주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기보단 점유는 타주 점유입니다.

0: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점유취득세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점유취득세 요건이 245조 1항 20년간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로.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자주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게 타주가 되면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점유하더라도 이게 점유취득세가 안될 거랑요. 그래서 자주와 타주를 위해서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취득세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결론, 악의 무단 점유는 타주점유다, 자주입니다. 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라는 걸 알고 무단으로 들어갔어요.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점유를 하더라도 점유취득세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 의무가 있는 자두 사람인데요. 대금 완납분의 매도인의 점유를 할지 경매에서 전 소유자의 점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갑과 을이 둘이 매매를 했는데요. 이자가 매도인입니다. 대금 완납. 돈다 받았다는 거예요. 대금 완납. 대금 완납. 자,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랬더니 돈을 다 받은 상태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얘는 얘한테 줄 의무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줄 의무만. 그래서 대금이 완납된 후에 매도인의 점유 이거고요. 경매가 됐대요. 20이. 그러면 자, 전 소유자는 낙찰받은 자에게 이걸 넘겨줄 의무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매에서 전 소유자 점유. 이런 형태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 저당권자가요. 저당권자가 자, 경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락인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경매에서 이제 전 소유자인 거예요. 그러면 경락인에게 인도 의무가 있더라 이거예요. 넘겨줄 의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의무가 있는 자가 넘겨줄 의무가 있는 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무슨 점, 뭐로 본다? 타조 점유로 본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쉽습니까? 무슨 토지 그래요? 타인 토지.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대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악의 무단 점유랑 거의 유사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들어갔대, 타인 토지에 묘를 설치했대. 이걸, 그러면 타조 점유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공유자족 1인이 공임을 전부를 점유하고 있대요. 나중에 공동소유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공유라는 말은 지금, 자, 한개 물건을 두 사람이 공유한다 해볼까요? 각 2분의 2분의 1. 그러면 물건 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땅을 얘들이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얘들이 지분이란 건이 물건 봐보세요. 전부에 대해서 2분의 1인 거예요. 그 반대로 얘도 이 물건 전부에 대해서 2분의 1인 거예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갑만 이 공유하는 토지를 전부를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지분 범위 내에서는?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뭔지로 본다? 타주로 보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자, 그리고 선의 점유라는 게 있고 악의 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선의 점유라는 말은 여기서 좋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좋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악의 점유라는 말은 이게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안다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얘가 위조했습니다. 자, 훔쳐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매매가 됐습니다. 자, 등기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이 선이냐, 점유자냐, 자, 악의 점유자냐, 얘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훔쳐왔다고 그랬으니, 자, 얘가 훔쳐왔다는 사실을, 얘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본권이 없다. 이 본권이 없는데,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자, 모르고 점유한다면 선의 점유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가 훔쳐왔다는 걸 알고 있다면 안다, 악, 이렇게 구분을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느냐, 뭐냐에 따라서 선의 점이냐, 악의 점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